0: 시대.
1: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옥석 양생백에 한 쌍을 더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레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어김없이 우리 건네 보신 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시중에 보면은 약국에 가도 그렇고 보통 우리 병원에도 그렇고 건네 보신 환이란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양이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은 같지만 여러 가지 제약공장에서 나온 약들이 많습니다. 이름 같지만 건네 보신 환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이름 가진 약이라도 그 어떤 효과를 내는가 하는 결정적인 그 효과는 제약공장에 달렸습니다. 어느 제약공장일 건가에 이래서 우리 건네보시환도 그렇습니다. 제일 좀 효과가 잘 알리고 이름이 낫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네보시환 하면은 동화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시환입니다. 이 약은 오래도록 사람들이 쓰면서 효과를 잘 받고 또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된 약이고, 그 다음에 제약공장을 따져보면은 뚱어어조제약공장이라는 건 산동에 있으면서 우리 양치에 속합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이. 특히 제약공장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옷이나 무슨 신발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뭐 썩 좋지 않으면 안 쓰면 되고 안 입으면 되고 다시 싸면 되지만 약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서 내가 쌌고 병을 치료하려고 썼는데 쓰게 되면은 어쨌든 쓰여 상품들아 말은 기억해둬야 됩니다. 예, 약이라 할 때 10가지 가운데서 세

0: 목숨 독이다. 이거 몫이 치료다. 그래서 내가 꼭 수여되면은 이런 부작용을 감안하면서라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 동화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이 근뇌보신환은 그 약이 처방이 조화가 잘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약이 효과를 잘 보자면 인간의 약 갖고는 지금 사람들이 아이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느낄 겁니다. 옛날에 우리 병원에 있어 보면은 제가 81년도에 공작에 병원 공작에 참가했는데 학교를 필업하고 병원에 들어가니까 페니실린이란 보면은 그 손가락 같은 게 생긴 유리병사리에 담았습니다. 지금은 이 마이싱병사리 같은데 담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그 손가락 같은 게 기담하면서 유리병사리에 담았습니다. 제일 작은 거는 제 기억에는 40단입니다. 20단이든지 40단이 그 다음에 80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간암에 쓰여 이 산소요 그 다음에 이 벤지실이라 피술을 해서 실험해서 아이 되면 산소댄지 뭐 이런 거 하죠. 이. 근데 후에는 산소 진단에 쓰이게 정맥주사로 다 도태됐습니다. 그리고 베니실이 살아남았는데 지금 보면은 또 베니실린도 베니실린이 생명이 나왔습니다. 호보라는 게 이게 베니실린보다 더 센 겁니다. 그리고 베니실린 지금 40단이 80단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거 갖고 효과를 못 본다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중약도 안 가집니다. 이런 그 약이 이런 항약성이란 게 생겨갖고 예. 왜서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항약성이 생기는가? 나는 뭐 태어나서 유지껏 크게 약이란 것을 아예 봤다고 쓰려는 항약성이 생길 기회도 없고 크게 약을 아예 쓴 사람이라고 센 약을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물고기도 지금 사람들은 또 이 생활이 제고되면서 다 그 물고기도 산 거 먹자 하고 무수개나 호위요 또 생생한 거 그다음에 돼지고기라면 옛날처럼 질기고 땅땅한 거 아예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논하고이 왜 이런 논한 고기들은 왜서 이렇게 부드럽고 땅땅하지 않는가? 약 객소를 먹이면서 자려왔단 말입니다. 돼지람도, 예, 돼지고기도. 돼지람 이전에는 1년, 10달 이렇게 길러야, 우리 사용,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넉 달이랍니다. 넉 달 초과 아예 한답니다. 왜 그런가? 객소를 먹인단 말입니다. 예, 물고기도 한 가지입니다. 물고기를 살게끔 그렇게 한 대다, 어항에다거나 혹은 이런 데다 살게끔 보관하자면, 예, 살고 자면은, 항생제를 계속 먹여야 된답니다. 아예 먹이면 못 산답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런 물고기를 먹으니까 우리는 벤지실을 아예 맞거나 터보를 아예 맞아도 이미 우리 몸에는 이런 이런 소염제에 대한 항약성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 없죠. 예? 중약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간한 약을 써서 또 중약은 또 무슨 문제 있는가 하면 재배가 많단 말입니다. 이전에 다 야생약제된데 지금 그 야생 도라지, 야생 뭐 더돌기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산에 뭐 이 우리 지금 시중에서 보면은 예, 다 재배한다 만다 약도 한 가지입니다. 재배한 약재라 말입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어니면서 뭐 천년 약재고 어찌고 해도 대부분 재배 약재인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약의 효과를 못 본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약을 써서 효과 못 보죠. 우리 이 약에 홍삼로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왜서 홍삼로경이 열을 청하는데 홍삼로경이 들어가는가? 그렇게 명약이고 그렇게 황제가 쓴 약인데 홍삼로경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25가지.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뭔가 나 공세 부수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기억력도 또 많이 떨어지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거기다 더한 거는 이 소변이 자주 나가고 좀 샌단 말인데 그래서 지금 약을 먹기는 먹어도 좀 낫지 않을 때다. 그래서 지금 네. 방송 듣고서 건네 보신하는 넉 달 먹었는데 콩공장에서 만든 약이 되는지 효과 확실히 빠르고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지금
0: 네.
2: 어지럼증이 봐서 이 말 때는 막 집이 빙빙 돌아가던 게 돌아가고 지금 좀 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 증상이

0: 하자면 우리가 모든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지면서 오장육부가 건전해야 마지막에 뇌세포가 건전해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 언니 노심차에 걸려서 병원에 결사대로 주원했다 나왔댔습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밥을 자꾸 흘리고 그 다음에 이거 화장실 갈 때 귀에서 재고 가고에 그리고 혈압 조절도 그냥 그것과 치료했다는 게 어째 아이도 왜 내약이 없어. 그래서 어머 그냥 누워만 있고 예. 그 다음에 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기억도 네. 없어지고 예. 그랬더라. 그래서 내 이 선생님이 강의 듣고 분이 보시나니 이게 제일 이 뭐 여러 가지 있어도 동아제약 공사의 중국에서 제일 좋은 공사에서 생산한 약인데 이거 언니 써라고 소리. 그래서 예, 우선 녹달 썼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바다 네. 아이 흘린다. 네. 그리고 예, 화장실을 갈 때에 기 가던 게 어떤 거 하면 예, 제가 발을 떼고 걸어서 화장실을 간다.
3: 네.
0: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근데 이 약 삽쓴 게 맥이 난단다.
3: 맥이 나고 예. 머리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던 것 그건 다 치료돼.
0: 예. 그리고 예, 또 신기하게 밤에는 예, 2시 반에 깨어나면 자지 못한단다. 그래서 죽은 네. 사람이 자꾸 와 꿈을 끼고 그런 게 이 꿈도 없어지고 이 약 삽쓴 다음에 잠을 잘 잘까 우리 언니 야 어디서 이리 좋은 약이야 이랜다. 그래서 네. 지내 여러 방면으로 효과 좋고 맥도 나고 어선은 밥 다 흘릴까 자꾸 어선 죽었으면 좋겠다 이래미 그랬대다. 그러더니 네. 어선 더 살기 쉽단다. 그래서 오래 써야 되길래 오늘이 열 가구 배달 받자고 전화 한 개인다.
3: 예, 그 잠이 오는 원인은, 잠이 아예 오는 그 원인을 치료하겠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이 약이 산조인이 중약에서 제일 그 자신면증 치료하는데 제일 으뜸인 약이가 산조인입니다. 산조인, 원지, 룡골, 두모리, 그 다음에 당귀. 우리 사람이 죽을 때거든, 당귀가 멀어지지 말라 하는 우리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당귀 다 들어갔습니다. 백출백장에. 그래서 이 약은 우리 실내증 치료에서 아주 좋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0: 예, 계속 수리한다. 감사합니다.
3: 네,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네. 정적으로 우리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 좀 설명드릴까 하면 시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1: 네.
3: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제약공장을 따졌고 그 다음에 그 처방이 조합이가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황제가 쓰듣고 그 약을 오늘날도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이고 그것도 제약공장에서 잘했고 그 다음에 약이 그 만든 기술도 이전처럼 뭐 가루내고 그냥 대레만 먹고 대레 먹으면 나가는 게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약은 현대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딱 약이 농축되게끔 띠왈로 만들어서 그 녹달보다도 그래서 그런 걸로 15알입니다. 예, 먹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바깥문으로 시작해봅니다. 무거운 짐들을 잠시 잊고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 날, 이 노래와 함께 마음의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리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류은정 작사 선춘남 작곡의 어머니 배추김치 보내드립니다. 세상 어떤 요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맛, 어머니의 손맛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살짝 절인 배추에 마음 정성 가득 안겨주시던 어머니의 모습. 정말 맛있는 것은 김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생을 함께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보내드립니다. 김대현 작사, 문경덕 작곡의 사랑하는 당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찬란하게 피어나진 않아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피고 시는 들꽃의 아름다움, 화려하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노래하는 가요입니다.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들꽃,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 찾아 희망 향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길 바라면서 신나는 멜로디에 맞춰 어깨를 들썩여보는 것 어떨까요? 리예화 김금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김도균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정든 고향,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 그리운 고향의 풍경과 추억을 노래합니다. 사랑스런 우리 연변에서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송기화 작곡의 고향의 시냇물소리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뒤널댄 시냇가, 맑고 절절 흐르는 물소리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김상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멜로디 여행, 노래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었나요?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연변 가요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호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우리 고교학 혈배강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대 활동은 의미가 틀립니다.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값은 제가 다 말합니다. 값이 이제 200원 오릅니다. 200원이 한 세트 200원씩 오른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역사 이래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혈배강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효과가 빠르고, 네. 그리고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혈배강 쓰게 되면 우리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예, 대단한 게죠. 예, 그리고 우리 그 수쇼 주심알, 그 다음에 또 이런 딴센 디왈, 예, 이런 구급 치료약의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거는 500돌든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심장이 쉬기 바쁘다 할 때는 인차 혈배강 입에다 물고 있게 되면 예, 그 입에 그 구강 안에 점막 조직을 통해서 다 흡수되기 때문에 저의 혈액순환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제가 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약을 쓸 때 주의점, 제하고 꼭 물어보세요. 제가 다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알아야 돼. 아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그 2026년 7월 1일부터 이번에 14개 부문에서 연합해가지고서 지금 이 의료항의 이 항업의 대대적으로 정돈하는 겁니다. 시무엘 안 보세요.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 이런 진료소, 작은 진료소라면 지금 댄디를 마음대로 못 놓게 합니다. 이 국가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잡습니다. 지금 댄디를 아무래나 놨다가 옛날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거기서 턱 가서 나를 댄디 깨주시오 하면 깨주는 게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못 깹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서라면 댄디 맞는 건 몽땅 없애버립니다. 점차석을 다 없애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런가 이 제가 옛날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서약이란 본신이가 사람인데 엄청 해로운 겁니다. 예, 지금 뭐 듣지 못한 이런 질병 중인어선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래 진화해오면서 그다음에 병 무슨 병에 걸려도 중약을 가지고서 이때까지 치료해왔지 지금에 와서 뭐 생뚱 같은 이런 모를 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몽땅 서양 문제입니다. 예, 어제 그런가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젠둥증, 젠둥증이라는 게 뭡니까? 온몸이 점점 얼음처럼 굳어지는 거 몽땅 서약을 넘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맨 안에 우리 가족에는 당뇨병이 없는데 당뇨병 이런 가족이 없는데 내가 어느 땐간 떡 당근 빼왔다. 우리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혈압약을 장기적으로 쓴 사람들 마지막에 당뇨 빼옵니다. 그거는 그 설명서에 다 썼습니다. 예, 무슨 딱 내가 말했

0: 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서를 좀 잘 보세요. 불량 반응에도 다 썼습니다. 어제 그런가 이 혈압이 오래 쓰게 되면 가위가 많이 나빠집니다. 가위 나빠지면 혈당이가 공자야 됩니다. 혈액 속으로 자꾸 당분이 들어가서 혈당이 자꾸 올라가죠. 그래서 당뇨병 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파진슨. 이것도 옛날에는 우리 중이 놓고 말하면 뭐 이런 병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자꾸 손 뜨는 이런 현상, 머리를 뜨는 현상, 멍땅 서약을 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술부만 대납해서 지금 잡는 게 뭐인가? 일요항의 이런 후바 이런 현상, 그리고서 과도 일요, 과도하게 일요하는 거, 그러니까 맨 안에 검사를 거서 대구 시키는 거예요. 이거 대대적을 잡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리를 다 하시고 우리 조선민족들은 지금 한 우리 환자들을 한번 보게 되면 한국 다리색이 보고 그래 이 중국의 실적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중국의 신호이랑 다 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자기 질병에 대해 정말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부패한 이런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고도 일어난 게 또 뭐인가?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 것 막 수술하거나, 예, 그 다음에 심장 지자람에 하나 해야 될 것 막 세 개씩 하거나, 다섯 개 하거나, 이런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 이거 다 폭로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도를 잘 아시고, 지금 혈배강 6세트를 사시는 분들은 어린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200날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우리 이 혈배강 집에 있는 거구나. 지금 값이 오르기 전에 빨리 사놓으라고 소리 지금 사놓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공자는 아예 나왔는데 근데 난 이 우대 활동 빨리 참가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예, 다음 얼마라도 거서 이렇게 그 야진하고 소리 그러고 소리 우리 그만한 거 남겨놓겠을까나 그때 가서 다 드립니다. 그래서 10세트에는 우리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10세트부터는 공장 측에서 특별 활동이 있습니다. 오늘이 결정해서 딱 사겠다 하는 분들 혈배강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16세트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10세트를 또 더 드리죠. 공장 측에서. 그리고 16세트부터는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이 침구 말이 나올까는 자꾸 말하는 건데 우선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나 제 혼자 지금 힘으로 당해내기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혈배강 다른 방송에서부터 이렇게 해왔고 지금 6년 되는데 환자분들이 쓰면서 장기적을 쓰면서 다 알아냈을 겁니다. 발견했을 겁니다. 첫감에는 우리 조금 싸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점점 우리 이거 많이 싸야 침 놔주는 활동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 없습니다. 저더니 제 신체가 따라 못 가기 때문에 우리 내가 침 맞아보면 압니다. 우리 이제 침은 절대 뭐 세 개, 네 개 놓고서는 그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온몸의 오장육부 그리고 내가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걸 몽땅 생각해서 경락을 정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열어주기 때문에 시가 오래 걸리고 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침은 일주일에 가서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맞지 않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혈배강하고 번신고를 같이 쓴다.
0: 네.
2: 이게 어지간 선민일인가요? 저 이 노후실 부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예, 저 예, 또 사실 노공도 예 있고 그다음에 이 심장도 안 좋고 해서 약 있고 저거 예지만 많이 먹었으면 안 게라 그래서 이 약 줘야 하다 나까지만 안 게라 약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이 두 가지 약 먹고 선생님들 와서 이제까지 이 친구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0: 네.
2: 그래서 전문가 그런지 이 두 가지 약의 결합에 선생님 친구까지 받고 이래가 그렇게 오래 동안 이제까지 이 여러 가지 병을 이래가서 머리 그렇게 아프고 막 계속 어지럽고 이게 근데
0: 네.
2: 약 쓰면 이거 화면도 오고 예 정말 부작용도 있고 해서 쓰지도 못하고 이런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병 뭐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없어지고 이게 그다음에 이거 계속 이제 가슴이 후두두 하고 그다음에 심혈도 빠르고 예 그래가지고 소리내서 뭐니까 이따가 주심환도 예 그렇게 네. 먹고 이랬는데 지금 예 이전에는 일주일에 막 두 번씩도 먹고 예 이게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먹던 게 지금 이 뭐니까 치료받고 이 약 먹고 한 다음에 이제가 이 주심환은 지금

0: 미 아이 먹어도 이롭습니다.
1: 예.
0: 그래, 이 약 알게라에 이렇게 효과 좋고, 남수세는 친구들의 효과를 많이 받다우스를 생각하는데, 제가 이거 기간 왔습니까? 이 두 가지 약도 계속 구수했어도 이롭지?
1: 매달 좋지,
0: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의 그 가격이 오른다 해서 쓰기 전문가 싸긴 예, 쌌습니다. 싸는데 예, 선생님과 이것 좀 물어본다는 게 한번 물어봐가지고 문의하면서 좀 물어봅니다.
1: 오늘 지금 뇌경색이라면 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꾸준히 쓰시. 점점 좋아집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약의 사고의 사고 먼저 떠나서 잘 줘야 하고 그래고서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침구는 12번 하는데 우리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그래서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그래 우리네 와서 침 맞고 다시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도 예, 약 쓰다 못해 약은 많이 써봤지만은 저희 이렇게 좋은 약은 이번에 이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1: 네.
3: 혈배강은 예, 우리는 이 혈배강에서 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1: 네.
3: 우리도 부부간은 예, 다 그런 한 우리 남편은 고혈압이고 나는 저혈압이란 말입니다.
1: 네.
3: 둘 다 녹옥사에 왔단 말입니다.
1: 냉세 왔죠.
3: 예.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증상이 뭐 있었는가 하면 혈지도 계속 높아지고 혈당도 계속 높아졌습니다. 당뇨병 진단은 아예 받았지만 해도 그 무슨 얘기인가요? 그 여비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그렇게 계속 여러 번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무슨 증상이 있었는가 하면 음식을 이제 물이라도 이제 마이 그 때문에 깨끼는 습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1: 아, 예, 중풍 증상이 그렇습니다.
3: 그리고 또 이 두문두문 이렇게 손에다가 뭐 이런 면도칼이 같은 것도 이제 쥐다 떨구는 폐다 있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런 증상도 있고, 그리고 또 꿈도 자꾸 밤에 뭐 꿈을 끼는 게 영 악몽 거설이 막 놀라서 이렇게 저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도 모른다.
1: 네.
3: 예,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막 뭐 잡으러 온다면서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면서 이러면 난리 쳤댔습니다.
1: 네.
3: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좋아지니까 이 약 쓴 다음에는
1: 그렇죠.
3: 그리고 선생님이 그 고대 밀방 그 처방이 있지 않까.
1: 네, 예.
3: 예, 그 달걀에다가 소리 하는 거이.
1: 예, 예, 맞습니다. 예.
3: 그 노란사이다 하고 한 게 효과 용 빨리 납대다.
1: 특히 그거이. 이렇게 옛날에 색이 놀랐댔거나, 이건 황제내경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색이 놀랐댔거나, 이래가지고 소리, 그다음부터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어떤 사람도 우울증이라 왔고, 그 다음에 이런 광저우증이라 믿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약을 잡술 때 꼭 이, 생달걀 거기 노란 자실을 꿀꺽 넘기면서 약을 잡수는 게 더 빠릅니다.
3: 많이 빠릅니다. 이때부터 약 써도 그런 효과 못 받은 게 정말 설명대로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효과 약이도 효과 빨리 보고 영 빨리 보 그렇게 한 게 더 빨리 봅니다.
1: 네.
3: 우리 남편이 영 심했습니다. 그런 게 고려 하니까 얼마 안 있으니까 벌써 이 그런 뭐입니까? 그 중사들이 하나하나 다 소실되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런데 우선 지금은 완전 그 꾸미금 끼고 그 없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는 이 기억도 용 잘 합대다 어선우.
1: 네. 기억력이 많이 돌아서지요.
3: 용 빨리 돌아서 빼다. 그리고 혈압 약도 고혈압제 되나서리 20몇 년 약 쓰던 게 계속 약이 그 서서리 그래 약 쓸 때면 중사이 됐단 말입니다. 높아가다도.
1: 네.
3: 아, 그래도 이게 너무 오래 쓰면 무슨 또 느리더라 말입니다, 제 혈압이.
1: 네.
3: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저래 혈압약 쓰지 말라 하더라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 선생님이, 제가 약을 끊고 이 약을 들이댄 게, 얼마 해야 될까나, 예,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야, 어찌 해답도 그리 잘 된가?
1: 그렇지,
3: 예. 예, 용달 됐대다, 이 헬베가, 예, 해답도 그래요, 중풍 환자도요,

0: 난땡이 이것만 용혀가 빠르게다.
1: 네, 혈압 체력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여기면 단삼 들어갔습니다. 단삼이가 네. 동맥경화에 좋고 그다음에 심장 열을 좀 낮춰주고 미세 순환을 많이 개선해주고 잠 잘 자게 하고 그다음에 택사란 약재가 이게 천연적인 리뇨제입니다. 우리 서약이 보통 우리 그 서약의 혈압약이란 건 리뇨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래 쓴 부작용이 너무 많죠. 근데 이 택사는 부작용을 없애고 나타날 수도 없고 전형적인 약재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안전하고 예 그리고 삼칠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삼칠은 혈관 좀 확장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금이라는 약재 이게 특히 우울증이 있거나 간 경락이 울결됐거나 예. 그리고 항상 이래 혈압이 올라갈 때 얼굴이 아마 벌거벌게 나거나 뒤태뒤 뻣뻣해 나거나 이걸 해결해 주는데 또 이게 울금이라는 약재 엄청 좋은 게죠. 이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됩니다. 예.
0: 얼마나 용 빠른 시간 내에 용 이게 정상적으로 그 뭐입니까 해답이 돌아와서 지금 계속 보면은 계속 정상적입니다.
1: 그렇죠. 예.
0: 이 우선 한 1년 가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내 덜이 해도야고 내려가니까 쓰지 못하게 해서 예.
1: 네.
0: 선생님 덜이 먹지 말라 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그런 쓴 게, 야, 혈압약을 쓸 때보다 조절 더 잘 됐대다.
1: 더 잘 되죠. 네.
0: 예, 중약이 돼 그런지 용 조절이 잘 됐대다. 네. 그래, 용. 아, 이게 이렇게 작은 분자로 된 약이 돼 그런지 정말 빠릅니다.
1: 빠릅니다. 예.
0: 예, 그리고 이, 그, 구급에 빨리 쓰이게 되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구급. 예. 딴센디왈 예, 그 처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예, 예 우리는 직방에, 우리도 차사고, 둘이 다 차사고에, 예, 뭐니까 하고 나니까나, 혹시는 예. 막 황당하고 이래고 하고 한 게.
1: 예. 네, 예.
0: 예, 그런 역시나 선생님 그, 그런 시계 주는데도 두 알을 증가해서 막 짜쓰고
1: 이래고
0: 한 게. 어, 얼마 해야 될까나, 제가 다 완화돼서, 당황하던 게 막, 이렇게 뭐인가, 이, 엄청되고, 이렇게 됐대라. 구급약이 네. 아주 좋은 약이대라.
1: 그래, 우리 환자분들을 보니까, 계속 이런 구급, 그러니까 그 주심화를 한번 달고 있던 분들이 주심화를 어디다 난지 무슨 생각이 안 난다 이럴 정도 그리고 혈압약을 장기적으로 잡수던 데로부터 우리 혈배강 가족설이 지금이 혈압이 딱 올라갈 때면 혈배강 정상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잡수는 이외에 또 두 알 더 잡수고 이렇게 되면 예, 우리 혈배강은 혈관 탄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혈압이 쑥 올라갔다가는 또 점차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점차적으로 아래로 혈압 차이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예. 혈압이 정상 돌아오는 겁니다. 예,
0: 예 그래 그런지 예. 정말 조절이 잘 됐대다.
1: 네. 예.
0: 병원도 아이 갔다 왔습니다.
1: 그렇죠. 예. 요알링 자꾸 예. 불려 갔던 분들도 예. 우선 요알링 아이 불려 갑니다. 예.
0: 예. 아이 그래 어찌 좋은지 아이 이렇게 구급약을 어떻게 이렇게 쓰는 약이 있구나 했댔습니다만.
1: 예.
0: 예. 그래 아, 어쨌든 써보면 보이까나 이만한 약은 있는 것 같단다 내 써보이까나
1: 예, 예.
0: 예 정말 약이 예, 효과 빠르고 예 안전하고 예 용도수 때다
1: 예.
0: 나도 그래서 그런 난 또 저혈압인데 그시나 저혈압이 이때 거서 내 이날 이때 거서 몇십 년 동안은 60에 90에서 토가를 못해봤어
1: 아 저혈압 심합니다 예.
0: 아 어째 그렇게 예, 아무리 어떻게 약을 써도 예 무슨 보약이란 보약 다 써도 아이 됐대다.
1: 지금 보게 되면 저혈압이 자꾸 많은 분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0: 예.
1: 중의학도에서는 저혈압이 제일 무섭습니다. 뇌경색약이 예. 제일 사판기입니다.
0: 예.
1: 어제 그러면 저혈압이라는 거는 혈압이 낮기 때문에 머리에 거지 피 근본상 올라 못 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녹공수에 부수 생기면 무조건 뇌경색약입니다. 예.
0: 옳습니다. 그래 그런지 나는 막 머리 막 떼게지며 후리멍텅하며 이날 때고서 거기서 누운 자리나 차고이 땀은 머리에서 탕탕 떨구며 소화가 아이디고이 증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약 먹으면서 나는 선생님 친구로 하면서 이런 게 야 그게 빨리 효과됐대라.
1: 네.
0: 예, 나는 어제는 이 어지럽거나 이 이런 거는 없습니다.
1: 그렇지. 예, 머리 피운
0: 거 잘 될까. 예, 친구로 맞은 게 나는 전날부터 숨이 차고 이제 채소 살라 갔다 오는 거구나. 이 숨이 차서 막 이러면 층계 올라오는 건 더 하겠으니까.
1: 예, 예.
0: 예, 그래서 막 벌벌 기어, 그런 뭐입니까. 개 올라오다시피 하던 게, 야, 선생님 그 고대법이라 하더만, 친구가 정말 정말 혈압이 잘 발생합니다.
1: 친구의 약 결합은 빠릅니다. 예.
0: 영 빠릅니다. 예. 나는 예, 다른 데서 이때 거서 이날 몇십 년 동안 미식으로 해 있다가 이 약에서 선생님 친구로 말씀했을 때 이런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네. 후련에 근데도 그날에 맞고 와서 선생님 얘는 다 이래 숭해서 숭하고 이래지 않을까.
1: 네. 예.

0: 맞습니다.
1: 예. 그 다른 데는 집에 올라오다 뭐 근심이 그 층계로 올라오는 게 태산 같았습니다.
0: 그렇죠. 예.
1: 예. 그런 게 아, 그날은 침 맞고 올까나 그새나 어째 그새 생각도 없이 그새 쑥 저리 사층 거든
0: 저리 한숨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1: 나 어찌 좋은지 예. 정말 더웠을 때라 야 너무 예. 더워서리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싶어서 그래 그 친구를 하면서 재미 붙은 게 우선은 네 예. 여러 가지 다 떨어졌습니다. 내 얼마 그냥 선생님.
0: 잠깐 그 어머님 지금 우리 전남에 오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잠시 휴식을 했지 않습니까? 요새 또 전남에 그 동신청 그 어머님도 저번에 약 싸고서 어제 댕기겠다 이래가지고 예? 같이 다 제할 수 있습니다. 다니시죠.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나 어쨌든 그래. 예, 나는 그 무슨인가 머리 진에 딱 떼어지던 것도 어떤 그런 증세에 반복해야 한다.
0: 네, 맞죠.
1: 그리고 예. 싹 갈라터져서 예.
0: 예, 다 심장이 아파 그렇지 않습니까? 예.
1: 예, 그 입이 말라서 그래도 이 그 증세 다 없어지고 나요. 우선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힘이 나고 이 기억력도 잘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약이 있는 것도나, 예, 약이 값이 오르기 전에, 선생님 조금 더 기다려주셔. 월급이 나면 싸기셔, 예.
0: 네, 미리 예약하셔. 이렇습니다.
1: 예, 네, 예. 예약하면 그렇게 해주셔.
0: 예, 예, 그만한 거 우리 남겨드립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0: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가 많습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예.
3: 예, 나도 환자니까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먹고 있습니다.
0: 혈배강 건신고 같이 쓰죠. 예,
3: 예, 예,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래, 나는 중풍이 두 번 왔습니다.
0: 네.
3: 얘기 알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이렇게 머리가 흐리통분하고 어지럽고, 예.
0: 네.
3: 자꾸만 매년에 밀 수가 없고, 혈액이 온정하니까 어떨 때는 약을 세 번씩 먹고, 어떨 때는 또 아이들 병원 실려가기도 하고, 또 이래 됐습니다.
0: 네.
3: 예. 그런데 왜서 밥 먹으면 자꾸만 깨끼니까 매년에
0: 물
3: 먹어도 깨끼고 밥 먹어도 깨끼고 막 거기 대단히 바쁜다. 단방 숨을 넘어갔기도 하고
0: 바쁘죠.
3: 예, 진짜 바쁩니다 거기.
0: 네.
3: 그리고 예, 숨이 차고 예, 소화도 안 되고 뇌수금이 있어서 예, 용 애를 먹었습니다.
0: 네.
3: 뿜찌꾸마미.
0: 네.
3: 그리고 또 눈이 항상 이렇게 안경 낀 것처럼 해, 부어서 아무리 눈을 뭐 두드려고 참머리 씻어도 아이 되고 해, 희미하게 잘 아이 봐준단 말입니다.
0: 네.
3: 자꾸만, 예. 그리고 우리 아바이는 예, 파킨슨 진단 받았습니다.
0: 파킨슨, 예. 손 딱 자꾸 예. 떨어져, 예.
3: 예, 예, 예. 그 숟가락 없으면 마구 떨구단 말입니다, 예.
0: 예, 막 날아납니다. 예.
3: 예, 예. 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로도 재고 한 발자국씩 재고 내야 되고, 예. 말도 예, 알아듣기 못하더라 말인가. 그리고, 예, 예 아이 용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혈변강 선생님 친구와 혈변강 약이 좋다니까 선생님 또 친절하게 친구도 한번 그날부터, 당날부터 효과가 있고 이렇게, 예, 선생님이 이게 강의를 듣고서리, 예, 지금 우리 두 양주가 이 혈변강하고 선생님 친구를 결합했습니다.
0: 예, 예 건신고도 같이 쓰죠. 예.
3: 예, 건신고. 아, 근데 벌써 어떤가 다른가, 예, 둘 다 아이 됐는데, 아, 나를 남아다 이렇게 춤 맞을까, 혈변강 먹고 하니까 벌써, 예, 눈에 띄기 좋아진단 말입니다.
0: 네.
3: 벌써 강박이 온단 말입니다.
0: 예. 손 떠는 것도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3: 예, 예.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 미숙하지도 않고 벌써 혈압이 온정됐단 말입니다.
0: 네.
3: 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혈압이 병원까지 실려가고. 그러던 것도 무슨, 아무리 하고 충만하게 선생님 친구가 엄마 용한가 보세요. 깨끼지도 않습니다.
0: 네.
3: 예, 살 것 같습니다. 어째 그렇게 깨끼니까, 매년에.
0: 네.
3: 안 바꾸도 퍼러퍼러 놓으면 얘 막 숨이 넘어가. 그리고 숨이 차서 얘 계단 온 때는 이렇게 앉아 쉬고서 또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그리고 가슴이 막 당황하고 이랬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그렇지, 예.
3: 예, 계단 막 오르고 이렇게 한 번 알신다.
0: 예.
3: 예, 숨도 알차고, 예. 그리고 특히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눈이 맑아지면서 내 이거 무슨 원인이냐 눈이 이렇게 막 많은 게 명신하고
0: 예.
3: 어째서 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좋아진단 말입니다.
0: 네.
3: 예, 그러니까 노시금도 해결되고 예. 안 운전이 마음이 회복하고 병이 회복될까 예. 정말 살 것 같은 이런 감각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3: 예, 그 우리 아빠는 손가락으로 숟가락 막 떨구던 것이 지금

0: 손가락을 손가락 뺐다 꺼버렸다 다 이렇게 합니다.
1: 아, 예.
0: 예,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용한가 보세요.
1: 네. 예. 약과 결합하면 예. 빠르죠. 예.
0: 예, 약과 결합해서 지금. 그리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 팔은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걸음걸이도 예. 처음에는 겨우 한 발짝 내던 게 어디는 예. 막 걸어 아들처럼 막 걸어 댕기고 예. 막 예. 발자국 뛰고 이랍니다.
1: 예.
0: 예. 그 말도 예. 어버머니 발을 못하던 게 어디는 말도 예. 알아듣기, 우리 알아들 수 있게 이렇게 말도 예. 대단히 빠르게 잘한다.
1: 아, 예, 예.
0: 예, 그니까 이 실병한 약이 얼마나 효과가 빠른가.
1: 그렇지, 예.
0: 예, 아, 정말, 예, 우리 아빠이 너무도 기뻐. 이런 약이 있고, 이런 서세 어디 있는가 하고.
1: 예.
0: 예, 너무도 기뻐서,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이라며. 그니까 지금, 예, 우리 두 양주가 선생님과, 선생님 이 약과 친구를 결합하고 할까. 지금 효과가 많이 보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예. 몸이 네. 헷갈아 진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면역력이 크게 제거되고 예.
1: 네.
0: 예.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매일 그 유쾌하게 행복한 나날을 두 양주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희석한 약이 좋고 선생님 친구가 좋고 벌써 싫어가고 싫어하고 하니까.
1: 그렇죠. 예.
0: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효과 많이 보니까 우리 또 양주가 살려고 하는데
1: 네.
0: 지금 예, 우리 아바이가 우리 자식들에게 야, 이 약이 좋으니까 효과가 좋고 하니까 이번에 약 많이 싸겠다고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지금 예, 다운로 다 보냈습니다.
1: 예,
0: 약을 싸라고
1: 좋죠, 예,
0: 친구도
1: 예.
0: 계속 결합하라고 예.
1: 네, 예.
0: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효과가 너무도 좋으니까 예, 지금 이번에 더 많이 싸려고 합니다. 우리 또 양주가 좀 먹게끔
1: 네 예. 빨리 써 놔치시오. 예. 2880018번.
0: 예. 예. 예.
1: 지금 약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0: 예, 예. 아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우리, 마이웨이제대. 이 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자 했는데, 마이웨이제대. 그러니까, 매기가 세 가지 맥을 말하는 겁니다. 웨이마이하고 지에마이하고 따이마이 있습니다. 예, 웨이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매기가 영 미약하다. 예, 자기 전에 이렇게 진단해 보세요. 예, 그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맥을 재봐서 벌써 무력하다. 살짝 놓게 되면 무력한데 그 다음에 더 깊게 서리 이렇게 세게 누르게 되면 근본상 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보고서리 웨이마이랍니다. 웨이마이란 거는 말 그대로 거기까지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기혈이가 몽땅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빈혈이 왔거나 개체면 오랜 병으로 알아댔거나 이래게 되면 예, 웨이마이란 게 점점 생깁니다. 그리고 양치 여김에 대해서 자꾸 설명드리고 싶은데 중리하고 서의가 이 구별점 뭔가 제가 옛날부터 말했습니다. 서희는 죽은 사람 시체를 놓고 검사한 겁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0: 놀라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일군단 쪽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절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개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덕은 지도에서 상강 동쪽 기슭을 가리키며 물었다. 다들 상강을 잘 건너왔습니까? 졸려는 전망을 간추려 들려주었다. 주덕은 34사가 아직 신우 동쪽에 포위되어 있다는 말을 듣더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총사령,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덕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34사더러 포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 노선은요? 주덕은 지도 앞에 다가서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했다. 홍수각과 신우 사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적이 예상 못한 틈을 타서 진지를 돌파하고 개수 북쪽 나루토로 강을 건너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개수 일대를 계속 우리의 손에 놓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내일 개수를 점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요. 주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또 다른 방법은 포위를 뚫고 나와 흥은 남쪽으로 강을 건넌 다음 돌아서 주력부대를 따라오는 겁니다. 군호수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설풍이 한마디 했다. 저희들이 아까 백성들한테 물어보았는데 흥한 남쪽 길은 그런대로 걸어갈 수가 있지만은 서쪽으로는 가는 길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난 계리만은 걸어서 건널 수가 없으니 어려움이 크다고 해야겠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침묵에 잠긴 채 마음을 졸이었다. 이때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김일 과장이 달려들어왔다.
1: 됐습니다. 34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말입니까?
0: 졸레와 조덕이 동시에 소리를 쳤다.
1: 그렇습니다.
0: 김일 과장이 전보를 건넸다. 졸레의 얼굴이 금방 찌푸러지었다. 그는 전보를 조덕에게 넘겨주었다. 상황이 위급하니 지시를 기다립니다. 전보문은 어찌나 짧은지 머리와 꼬리를 빼면은 15글자였다. 아래에는 진수상과 사정치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방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주올레와 주덕은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시를 하기는 쉬워도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상강을 건너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1: 지휘관 동지,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곧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 김일 과장이 재촉을 했다. 주덕이 몸을 일으켜 방안을 서성거리다가 뚝 멈춰서며 말했다.
1: 34사대로 내가 1927년에 걸었던 길을 걸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격전을 한단 말입니까?
0: 주울대가 물었다.
1: 그렇습니다. 주덕이 머리를 끄덕였다.
0: 주울대가 좀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1: 보위를 뚫고 봉황취 일대에서 강을 건너는 게 좋겠지만은 그게 어렵다면은 흥안 남쪽 산간지대에서 요족 인민을 모아 유격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덕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주울래는 가방에서 나무 가지를 달아 벤 몽당

시계를 꺼내 전봇문에 쌌다. 다 쓰고 나서 몇 번 훑어본 다음 주댁에게 건네며 말을 했다. 종사령이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로 물든 상강우로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온갖 서류, 둥근 삿갓이 어지럽게 뒤엉켜 떠내려가는 모습이 또 줄레의 머리에 떠올랐다.

뒤를 보니 빗자국으로 얼룩졌고 앞을 바라보면은 자욱한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다. 홍군이 발을 붙이고 설 자리가 어디란 말인가. 이 위급한 시각에 위대한 두 마음이 서로 다가선다.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다반사다. 상강을 건너서면서 손실이 너무나 크고 강량 아래 흩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홍군은 좀 휴식을 하면서 정돈한 다음 호남섭으로 진군하여 이 육군단과 합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림에 있는 하위 부대가 12월 2일에 계수 일대를 점령을 하고 3일에 자원까지 밀고 들어와 홍군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전주의 류건서 부대도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홍군의 의도를 짐작한 장계석이 서둘러 호남에 있는 군대를 보내 신령, 무강, 성보 일대를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려는 길을 꽉 막아버린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 홍군은 남으로 모리를 돌려 룡승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유착평과 룡승 사이에는 로산계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었다. 해발 2000m나 되는 데다가 산세가 몹시 험했다. 주울래 주덕 왕가상은 로산계를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떠나기 전 서둘러 부대를 재편성을 하고 상강 전투를 교훈 삼아 짐을 간편하게 꾸리었다. 부대마다 가지고 가기 힘든 물건들은 아까워도 모두 버리기로 하였다. 소비트 화폐도 다 불태웠다. 마을 우기와 산기슬개는 어디나 잿더미가 눈에 띄었다. 로산계는 강서를 떠난 뒤로 가장 넘기 힘든 산이었다. 산이 높고 길이 험했다. 대부대가 넘으려니 길이 막혀서 그날로 다 넘을 수가 없었다. 홍군 전사들은 벼랑 아래에 있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에서 잠을 자야 했다. 로산계에서 가장 험하다는 뇌공암 아래에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노새가 수두룩하였다. 그럼에도 홍군은 이튿날 오후에 승리적으로 산을 넘었다. 산을 넘지 못한 병사들도 많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대오에서 처진 병사들이었다.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가로 흩어지거나 험한 숲속에 남았다. 이 전쟁의 계급성은 너무 분명했다. 지주들은 사정을 두지 않았다. 숨어있는 홍군을 보면은 붙잡아 관가에 보내거나 속여서 집에 데려와 밥을 먹는 틈을 타 죽여버리고 총을 빼앗았다. 하지만 가난한 농민 대장쟁이 목수들은 몰래 집에다 홍군을 숨겨주거나 산골에 숨겨놓고 밥을 날려주고 상처를 치료해준 다음 돌려보냈다. 수십 년 뒤에도 이곳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다.

홍구는 로산계를 넘어 룡승현에 들어섰다. 이곳은 묘족, 요족과 뚱족이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흩어져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본디 민족이 달라 다툼이 잦은 데다가 요사이는 국민당 간첩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주민들이 대부분 산으로 피하는 바람에 홍구는 처지가 더 어려워지었다. 그런가 하면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희한하게도 홍군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마을에서 불이 났다. 어떤 날은 하룻밤에 주둔지 네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나기도 했다. 룡평이라는 좀 큰 마을에서는 한밤중에 갑자기 주울 내 숙소가 불길에 휩싸이었다. 다행히 호위병이 눈치가 빨라 큰일이 닥치지는 않았다. 샅샅이 조사를 해 불지른 사람을 잡았는데 국민당 간첩들이 홍군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저지른 짓이었다. 주울래는 이날 길 가까이에 있는 뚱족마을에 머물렀다. 그곳은 나무로 지은 작은 층집들이 많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몽땅 도망가는 바람에 거리는 텅 비었고 쌀을 지을 맷돌과 돌절구마저 찾을 수도 없었다. 지주의 집에 가서 벼를 가져왔지만은 껍질을 벗길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이었다.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간부와 전사들은 긴 행군에 지쳐서 배급받은 벼를 곁에 놔둔 채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었다. 총정치위원 주울래가 이런 형편을 보고 곧장 간부회의를 열었다. 맷돌이 없으면 돌로 기와로 비벼서라도 밥을 해먹여야지. 우리 홍군은 이만한 일에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주울래는 회의가 끝나자 정말 기와 두 장을 가져다 동족의 작은 층집에 앉아서 벼를 비비기 시작했다. 소년 호위병 훈국이 놀라서 물었다. 조부주석 동지도 벼를 비비세요? 누구나 제 몫이 있는데 난들 별 수 있나? 에이, 부주석 동지, 몫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졸래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내놓은 방법인데 내가 이 일에서 쏙 빠져서 되겠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조울래는 정신이 온통 다른 데가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새로운 근거지를 세워야 하나. 이 두렵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느냐. 상강을 건넌 뒤에 지도부가 여러 번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어 봤지만 쟁론으로 날은 새였고 좀처럼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리덕과 박권은 여전히 호남서부로 가서 이 육군단과 합류하여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적들이 이미 수십만 군대를 호남에 집결시켰으니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제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나저나 구경 어디가 좋은지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홍군 전체의 목숨이 걸린 큰일이었다. 벼를 비비면서 생각을 거듭하고 있자니 조울래는 속이 갑갑해 났다. 헌데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며 두 해 전의 일이 떠올랐다. 1932년 가을 임시조항정부는 모태동을 밀어내기로 결정했다. 모태동의 군사 권력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그쯤 홍군이 남성을 공격하고 있어 모태동과 주울래, 주덕, 왕가상이 모두 전선에 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이 어찌나 견고한지 다들 아무리 공략을 해도 헛일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후방에 있던 주왕에서는 기어코 남성을 쳐야 한다면서 모태동도로 전방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었다. 주왕에서는 주울래를 그 자리에 앉힐 셈이었지만 주울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중앙에서 거듭 재촉을 하자 주울대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모태동의 군사를 이끌고 주울대가 옆에서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울대가 군사를 지휘하고 모태동이 돕는 방안이었다. 두 가지 모두 모태동을 전방에 남기려는 것이었다. 주울대가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은 소원과는 달리 결국 모태동은 군사 지휘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모태동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를 주울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 모태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꼭 올 겁니다. 주울래는 손을 잡은 채 모태동이 했던 이 짤막한 인사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똥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졸레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똥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홍군의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장편 소설 대장정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

0: 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에 5일 막을 올렸습니다.
1: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변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혼전승을 거뒀습니다.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에서 연변대표팀은 4대1로 상대를 꺾었습니다.
2: 하계수송 려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결참호단에서는 여러 려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전이 5일 혼천에서 펼쳐졌습니다. 혼천시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오후 2시 개막식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혼천시 각 가도대

0: 대표와 바래고진 배우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출연진들은 격정 넘치는 공연으로 연변인민이 단결 분투하고 성세를 함께 경축하는 호메로운 기상을 보여줘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각 대표팀 기수들이 팀 깃발을 들고 입장해 연변 축구 경기의 활력과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 주당위 부석이며 훈천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각기 2026년 길림운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타이틀 스폰서인 길림운행과 협찬상 대표인 버드와이저 맥주 대표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승이 2026년 길림운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을 선포하자 장내에 근 18,000명 관중들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전 대결 상방은 훈천시 대표팀과 안도현 대표팀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투지를 불태우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차단, 패스, 슈팅 등 정체로운 순간들이 연이어 펼쳐져 현장 관중들에게 볼거리가 가득한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접전 끝에 훈천시 대표팀이 4-0으로 안도현 대표팀을 제압하고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기타 경기에서 도나시 대표팀이 1-3으로 연결시 대표팀이 패했고 도문시 대표팀과 화룡시 대표팀은 2-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룡장시 대표팀과 왕청현 대표팀의 경기는 7월 8일에 펼쳐집니다. 주급 지도 일꾼들은 류신강, 소경량, 박군봉, 우혜생, 장림국, 진공대,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당이 동만 항일 유격 근거지에서 전개한 사업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만 각지 항일 유격 근거지가 육속 건설된 후 중공 동만 특위 및 각 현 현위에서는 근거지 건설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첫째, 기층 당군 조직을 건전히 했습니다. 당 공천단 구의와 지부를 보편적으로 설립하고 당 공천단 명당을 장대시켜 대중을 이끌고 근거지를 건설 수호했습니다. 둘째, 항일 소비에트 정권을 조직했습니다. 1932년 11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여러 지역에서는 선으로 6개의 9급 소비에트 정부와 20여 개의 전급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고 각종 직능기구를 설치해 민중의 항일 토지를 결집했습니다. 셋째, 반일 군중 조직과 무장을 장대시켰습니다. 반일회, 부녀회, 아동단 등 단체를 조직했는 바 1933년 9월 동만의 반일 회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해 작전, 생산, 전선 지원 등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넷째, 전시 경제 건설을 착실히 틀어지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크게 발전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고 소형 병기, 피복, 인쇄 공장을 꾸려 군민 물자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다섯째, 문화 교육, 위생 건강 및 선전 사업을 통괄했습니다. 무료 학당, 문맹 퇴치 양 및 간부 양성반을 개설하고 문예 선전 대우를 조직했으며 전지 의료 기구를 세우고 각종 항일 간행물을 창간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은 근거지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군민 역량을 결집해 동만 항일 유격 전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힘있게 추동했습니다.
0: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렴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농정 거시안팀은 3-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홈장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2분경 최태욱의 강슛이 상대 수비수에 맞아 나왔고 포부수의 보충슛도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4분경 조반이가 박스 측면으로 가볍게 밀어준 공을 박지호가 골키퍼를 속여 넘기는 재치는 슛으로 골문을 걸렸습니다. 점수는 1-0. 21분경 정남팀은 코너킥 기회 헤딩슛을 연결하며 처음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24분경 포부스의 강슛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곧 이은 코너킥에서 조반이가 올린 공을 단덕지가 헤딩으로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30분경 정남팀이 우리 문전을 어지럽혔지만 결정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더 이상의 점수 변화가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2분경 황진비가 가마차게 슈팅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정남팀도 58분경과 63분경 강슛으로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모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0: 있었습니다. 74분경 측면에서 황진비가 폐쇄해준 공이 정확히 포부스의 앞에 전달됐고 포부스가 강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90분경에는 쇠기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니가 상대의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조반니가 직접 나서서 가볍게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며 점수는 3대0으로 됐습니다. 3골 격차 앞에서 정남팀은 의욕을 상실했고 연변팀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94분경 조반니가 박스 안에서 마지막 수비수까지 따돌리고 포부스에게 공을 내주었지만 포부스는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드디어 3대0으로 시즌 첫 홈승리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7월 11일 연변룡전 거시안팀은 계속해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제1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최종 4대1로 상대를 꺾고 원정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각지에서 온 17,000여 명의 축구팬들이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 모여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대표팀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9분경 연변 대표팀의 임건웅이 박스 안에서 밀어차기로 정확히 골문을 열어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이어 연변팀은 지속적인 맹공을 펼치며 경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4분경 임건웅이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멀티골 기록 점수 차이를 2대0으로 벌렸습니다. 1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프리킥으로 직접 골문을 겨냥했지만 연변 대표팀의 골키퍼 마우신이 공을 쳐냈습니다. 추가 시간 임건웅이 프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까지 올려주었고 엄지원이 헤딩슛으로 득점에 성공해 점수는 3대0이 됐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왕자팀이 박스 부근에서 골을 터뜨리며 연변 대표팀은 4대0으로 앞섰습니다. 6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박스 안에서 골을 넣어 점수는 4대1로 됐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4대1로 승리하면서 동북축구연맹전 2연승을 거뒀고 현재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선수들의 회복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면 선수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현지의 풍토 인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홈에서 맞붙게 됩니다. 2026년 철도 하계 수성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입니다. 하계 수성 요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길 차부단에서는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여러 여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게 됩니다. 추가되는 열차편은 장백산, 연길,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이동 방향을 피복합니다. 그중 연길 서역에서는 할빈서, 장춘 방향의 열차편이 다수 추가됐고 장춘과 도문북을 왕복하는 일반 속도 열차편도 临시 추가됐습니다. 연길 참호단에서는 각 열차역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근무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 및 역출입 통행 동선을 최적화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관광객 출행 체험을 높입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하계 수송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된 모든 열차편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시각과 열차표 유무는 여객 흐름 변화, 노선, 유지 보수 등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추가 열차편 정보는 중국철도 12306 공식 플랫폼 및 열차역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에 따르면 연결 불화통화 음악 분수가 7월 1일 저녁 7시부터 분수쇼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불화통화 음악 분수 개방 시간은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매일 공연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매일 한 차례 공연합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게 되며 이 기간 대풍, 큰 비 등 악천후나 기타 특수 상황이 발생하며 공연을 중지하게 됩니다. 음악 본수는 연결시 연길

0: 대교와 연서교 사이에 불우와 통한 수면이 위치하는데 전체 길이는 158m, 너비는 12m이고 최고 100m 높이의 물기둥을 뿜어올릴 수 있습니다. 분수는 음악 및 각종 조명과 어우러져 룡행천하, 경천옥주, 시대와 더불어 전쟁 등 다양한 분수 형태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분수의 조형은 화려하고 풍부하며 예술성과 관상성이 매우 강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시각 성연을 제공합니다. 분수시호는 도합 3조의 노래를 윤번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에는 연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기는 당신이 있어 더욱 다채롭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 두만강 찬가, 기쁨 넘치는 해랑강, 붉은의 변강 비춘에 도라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8월 1일에는 건군절 특별 분수시호도 펼쳐지게 됩니다.
1: 그일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가 주체 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길시 부신교 로면 부설 공사가 일전 모두 완료됐습니다.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현재 대상 주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도로와 교량이 시험 운행 조건을 갖춰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운행 기간에는 가로등 조명 공사와 세부사항 완선 등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자동차 주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는 연길시 동부에 위치했으며 기점은 장백살로, 종점은 인밀로입니다. 부신교는 불화통화를 횡단하는데 교량 길이는 379m, 너비는 37m입니다. 이 대상은 연결시 동부 도로망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대상 운행 후 연동교에서 장백산 대교까지 약 4km 구간에 교량 연결이 없었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 불화통화 남북 양안의 연결을 1층 강화하고 도시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1: 중국 뉴스넷에서는 일전 길림 화룡 숲속 깊은 곳의 꽃사슴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그일 길림 화룡에서 한 촬영 작가가 꽃사슴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면서 숲속 깊은 곳에서 꽃사슴들이 유유자적하게 논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0: 7월 3일 길림 일보는 경기를 매개로 문화관광 융합 인기 넘치는 연변의 새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 들어 연변주는 전통 명절, 동북축구 연맹전, 홈경기 등 여러 계기를 활용해 경기를 매개로 삼고 문화로 정신을 고취하며 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변에서는 경기장을 민속문화 전시의 무대로 만들어 문화와 체육 쌍방향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시장이 흥성하고 소비가 활발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심층융합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큰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개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남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과개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개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0: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에 며칠 남지 않은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498원인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는 특수한 우대 활동의 초점은 본 제품을 퍼센트를 100% 물어넣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498원에 15가게 15가게 되며 200원 남짓하게 받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대 활동의 특점은 홍남강 치료이기를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남강 치료이기에 대해서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시신으로 곰파 관리에 있어서는 제일 으뜸을 가는 좋은 제품이다 하는 뜻인데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원래는 2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이었는데 이번에는 35일간 열흘 더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각에 698원인데 10각에 10각 물어넣어 줍니다.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한 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2각에 12각에 홍남강 치료이기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남강 치료이기는 아주 그 효과성이 특수하면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각도로 치료효과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을 통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제품은 구복하고 바르고 이런 차원에서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 황차 이런 작용에 더불어서 홍남강 치료이기는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600부터 700남이 이런 광선을 이용해서 소화할 필요성이 없이 직접 세포에 투입해서 빠른 효과를 보는 안전한 이런 좋은 의료기기가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그게 어떤 방면에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어느 부분이 불편하게 되면 거기 광을 조절하는 창, 중, 루, 강하고 중간이고 약한 이런 그 조절 코드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 딱 조절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에 특히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콤파체 문제가 있는 분들, 골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심장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기본으로서 이 제품 쓰게 되면 혈액이 쭉쭉 막힘없이 마음대로 통하게 되어있고 소변이 딱 한 번에 많이 나가면 잘 통하게 되었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그러니까 소화계통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포를 그 수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집에 작은 병원을 모신 것과 한 가지로 좋은 이런 계기로 될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이게 뭔가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서 지금 천이 박사를 먹고 있는데 이것을 먹은 다음 또 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지금.
0: 아, 그게 기본일 겁니다. 예, 예.
2: 예, 그러니까 머리 그렇게 아프던 게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나지 않고 예.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심장이 많이 좋아지니까 마음 편안하니까 예, 전화기 문자 한번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맑아지요. 정신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2: 예, 이게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주변인데 예, 우리 남편은 그날 위 아프고 소화 안 돼서 예, 밥맛이 없어서 예, 밥 매달 못 잡수 하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 위 아프지 않고 하니까 예, 소화 잘 다니 밥이 맛이니까 예, 맥이 난답니다 지금.
0: 아, 그럴 겁니다.
2: 예, 예. 예. 그리고 예, 이거 전립선 비달려서 소변 보기 영심들이 해서 예, 많은 약을 써도 안 되던 게 이번에 세심이를 쓰면
0: 예.
1: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천이 박사로 넉 달 먹었습니다.
0: 아, 좋은 제품이죠. 예.
3: 예, 영 좋습니다. 이게 예, 노벨사 두 번 받아 그러는지 흡수 잘 됩니다.
0: 그렇죠.
3: 예, 제일 처음에, 예, 이게 혈압 조절이 좋습니다. 나는 녹공세 부두도 있고, 또 이게 이 경추 영 심합니다.
0: 그렇죠.
3: 근데 거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띠 하고 정시야에 났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될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시 납니다.
0: 맞습니다.
3: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또

0: 제일 좋은 게 천이박사 모임감이 기억이 많이 돌아온다.
1: 어, 그렇죠.
0: 나는 예. 옛날에 친구들이라면 가는 생각나는데 이름이 어떤 때는 생각 안 난단 말입니다.
1: 예.
0: 아, 그래, 용 애나고 물건도 또 어디 둔 거 잘 몰라 찾느라고 애를 떼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천이박사를 먹고 날까에 기억이 돌아올까에 그 전에 잘 생각 안 나던 이름도 명확하게 생각나고에 그 다음에 물건도 둔 곳을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 먹기만 하면은 또 80 넘으면 다 치매 온답니다. 세 사람 어간에 둘이에 제가 이게 늙음하게
1: 네, 위축 때문에
0: 치매 오는 걸 예방해주는 데는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신경조직의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데는 이 제품 쓰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내 위축을 많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예, 이게 위도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0: 밥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세심히로도 씁니다.
1: 예.
0: 이렇게 전열선염이 심한다. 한날 밤에 소변 대여섯 번 보느라고 무슨 쉬지 못한다.
1: 그렇죠. 그 정도가 되면.
0: 예. 아, 많은 약을 써봤습니다. 근데 예, 그 뭐 리시진 그 약이랑 써도 예, 아, 그저 며칠 먹어 약간 그래다 또 인사재발하고 쓸데없을 때다. 근데 이 세심이로 정말 좋습니다. 어서는 사진 사서 할날 밤에 두 번밖에 안 보니까 밤에
1: 너무 정사했죠.
0: 예. 예. 맥이 나고 그외 밤에 꿈이 많이 잘 쉬지 못했는데 이 세심이로 잡순 다음에 꿈이 없어지면 잠이 잘 온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예, 맥이 없어서 자꾸 누워있던 게 어서는 동네돌이랑 잘한다.
1: 콤팥이 좋아지니까 콤팥이 원기가 보충돼서 그런 겁니다. 예예. 예.
0: 예, 그리고 이게 간과 담낭도 잘 도와준다.
1: 바로 그렇습니다.
0: 그냥 이렇게 예. 옆구리 아파서 그 지구초하고 리담 폐를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 다 떼니까 그것도 돈이 얼마인가.
1: 그렇죠.
0: 얼마 줬습니까? 편리해서.
1: 이게 간과 콤파츠 도와주는, 간을 도와주는 저실자, 토사자 이런 성분들 같으니까 간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예, 간, 콤파, 오장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0: 예.
1: 간이 좋아야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0: 그래서 나는 천이 박사를 저 배달받고 우리 나그네는 세심이로 배달받자고 그래서 나 한 개입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1: 건강전입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번에 이건 어제서 다시 말하자고.
1: 아, 말씀하세요.
3: 예, 전이서 비달로 소변 보기 힘들어서 예, 많은 약 써도 안 되던 게 지금 세심이를 쓰면서 예, 그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홍남강 치료기를 가져있는데 그거 같이 있으니까 예, 야, 정말 소변 역시 원이 잘 나가니 살 것 같단다.
1: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이렇게 좋은 의료기기에다 좋은 약을 함께 쓰는 게 그게 콤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최선일 겁니다.
3: 아, 예, 정말 그 기계 좋을 때다. 어디 아프면 어디로 대하면 그 통증, 감옥이 싹 사라지고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 우리 동생도 예, 혈지혈압, 심장도 좋지 않고 해서 울지 왔다가 이 기계를 떡 써보고 쓰리. 야, 너무 효과 좋다며 이 기계 너무 좋다며 기계도 역시 나고 또 이게 뭐입니까? 전이 박사도 역시 나고 그래 지금 오늘 전이 박사를 배달받겠다며 그럽대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모든 공능 저하를 정상으로 올려주는 데는 천이 박사가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견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 천이 박사야, 오늘 예, 한 몇 달 살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이거 쓴다니, 야, 많이 도와주니까, 나 이게, 어떻게 돼서, 예, 니네, 해라지가 있으니까, 항상 온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 잠, 니네 못 잤습니다, 내 옛날에. 그리고, 나중에 이 뒤에서 전기 소장이 자꾸만 하지, 예. 이런 증세가, 예, 내 지금, 그거는 벌써 한 달 쓸까, 나 있으니까, 잠이 잘 없대다.
1: 예, 예, 심장에 이상했다는 걸 말합니다. 예.
4: 잠이 잘 오고, 그 다음에, 예, 뒤에서 전기 소장하는 것도 없어지고, 지금, 예. 그리고, 뭐, 또, 그런 각이 되면, 이게, 손발이 젊게, 어떻게 돼서, 마목, 이, 저립니다, 저립.
1: 어, 신경말초의 문제가 상당할 정도로 순환장애가 생겨, 신경말초염 때문에 그런 겁니다.
4: 예, 그래, 한참 이렇게 움직이고, 한참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뭐, 숨을 두고 한번 좀 낫고, 예. 그리고,

0: 이러면서 이제 이게 뭐 크게 뭐뭐 뭐 다른 큰 몸이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맥이 미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맥이 똑똑해가지고 어디 일어나 아침에 한번 밥 먹고 바람 넣어 익히시고 일어나기 딱 싫어서
1: 원기부석입니다. 원기부석.

0: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예.
1: 다른 순서가 어디 뭐 마목이야 뭐고 저지든 인순서 이렇고 그리고 몸이 많이 차가반데 지금 몸이 많이 따뜻해납니다. 지금.
0: 그렇죠.
1: 예, 어쩌면 이거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전신에 다 고루고루 도와준다 이야기가. 지금.
0: 그렇죠. 예.
1: 예, 선생님께 오늘 또 예, 군이 오랬으면 좀 오늘 배달 받으시라 그러세요.
0: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서울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저는 예, 최신이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 사변이 써니 허리도 아프고 좀더 간박지도 아픈지 사병장애가 있어서 사변이 급하고 빈도 나고 저리고 통증하고 맥이 없어서 영 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맥이 없으니까 예. 병원에 가서 하마하니까 담백이나 없대다.
0: 아, 예.
3: 그래서 예, 약방에서 약을 해 며칠 먹다가서 예,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인춘 싸서 먹었는데 갑자기 주문할 전에 봤어 예, 효과가 예, 차수가 줄어들고 저리던 게 없어지고 조금 예.
2: 네, 전화가 끊겼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이 박사 저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저는 어제 선강에 혈압이 높고 혈지도 높고 지방간도 있고 또 심자도 아니었고 뭐 소화도 아닌데 그 항상 맥이 그 피곤하고 예, 감기 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박사 듣고서는 선이 박사 노벨상도 받았다. 그래 한번 써보자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반년 썼습니다.
0: 예.
4: 예. 지금 그런데 지금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이제는 170, 180, 120, 120 정도 되고.
0: 와, 대단합니다. 예, 그렇지. 바로 그렇습니다.
4: 혈지가 정상되면 지방간이 없어도 됩니까?
0: 아, 그렇죠. 혈지가 정상 돌아오는 과정에 지방간이 해결받는 겁니다. 예. 간에서 모든 지방대사를 완성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제품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지방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또 심장이 좋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해. 요즘 침침하셨다고 숨이 차고. 특히 소화가 잘 됐대. 소화가
0: 그렇죠.
4: 밥을 얼마 못 먹었습니다.
0: 예.
4: 근데 지금 소화가 되고 밥을 잘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고 그래도 면이 내기도 낮았습니다. 소감 간격과 땡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0: 네. 점차적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 세포 대사의 문란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일제다회의 이런 여러 개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예. 그러니 노벨상 받은 양이든 뭐 다녔대다. 써보건 확실히 효과 잘 보았대.
0: 그렇죠.
4: 예. 그래 이번 활동이 참고하고 하나 물어봐. 그리고 그 홍남강 치료이기 때문이가.
0: 예.
4: 이게 더 좋을 때 써보니까. 예.
0: 좋은 그게죠.
4: 어디다 지금. 예. 수행 경추되면 어느새 아픈 게 강박이 떨어지지.
0: 그렇죠.
4: 증상이.
0: 예.
4: 그게 대단해서.
0: 이게 안전한 1호기계입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면서 거기에 유효적인 광선을 딱 비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 립자다. 벌이 얼샹싱이라는 이런 게 과학적으로 논증되고 있는데 우리 소화계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세포를 규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지금 그 기계가 바로 1호기계가 홍남강 치료이기니까 아주 선택이 잘 된 거죠.
4: 예. 그래 하나 물어보시죠. 세신이는 저희 형님이 젊은 비대에 소비 자꾸 허리하고 다리하고 항상 맥이 없어요. 감기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0: 그런 분들한테 세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을 쓰시면서 이번에 우대 활동 가운데서 홍남강 치료기까지 갖춰놓게 되면 기본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내마 부지런하게 약을 드시고 이 홍남강 치료기를 쓰시게 되면 이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쉽게 해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4: 그래, 저는 객관의 천이 박사, 저희 형님의 세심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네, 저는 남편분이 그런 위축성 위염도 있고 심장이 심장 심률이 고르지 못하고 예. 그리고 항상 뭔가 가슴에 깊이 누른 것처럼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0: 예.
5: 또 예. 혈압도 좀 높고 해서 이 약을 쓰고 있는데 효과

0: 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액도 나고 매일이 뒤에서 계속 또 감기 걸리고 그랬습니다. 감기 걸리면 또 기침이 꽃이었고 그랬는데 이 약으로는 한 1년 거의 쉬었습니다. 용포가 좋고 예. 지금 감기를 다 좋아야 하니까 예. 맥이 나고 또 소화에다 아이든 게 소화도 잘 되고 아까 식사하고 아까 몸도 부드럽다는 소리 듣습니다. 나가.
1: 여기 32가지 중약제하고 전력권하고 녹혈정 이거 드시는 게 너무 집에 거른한테는 잘 너무 잘 맞습니다. 잘 선택됐습니다.
0: 예, 그래도 이번에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예, 약수 써서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더 공부하기가 이번에 쌌는데 또
1: 홍남강 치료기.
0: 예, 예, 치료기를 주제니까 예, 이료기를.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또 예, 큰 병은 없는데 요즘만 투투하고 무릎 관절이 나빠서 계속 아파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남편은 약 잡수고 나는 그거 쓰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그 쪼이는 거 간편하고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또 부모님 다 같이 써드리고 이번에 혜택 받은 게 아주 정말 이게 가정이 하나 쌓아놓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1: 네,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작은 병원을 집에다 모신 격으로 되어 있다고 이 제품 수시로 쓸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렇죠. 리러시를 찾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0: 예, 예. 그래 어깨 아파도 젠도 아파도 그렇고 어디 아프면 어디다 써니까 예. 아이 두 분이 같이 써도 뭐 아무런 손상도 없고 오래 쓸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0: 네, 이번에 산 거 참 잘 쌌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하,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은 곰팥이 허해지는 이 감을 곰팥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치료에 매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곰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오장이 많이 허해집니다. 특히 심장 공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고 곰팥으로 인해 가지고 귀에서 소리 나니 곰팥으로 인해 가지고 골격통이 형성되니 곰팥이 허함으로 인해서 소변이 너무 잦네 남성들은 전열선에 여성들은 뭐 비뇨계통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단백뇨가 혈뇨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 심각한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어느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혈뇨를 본다면 뭐 나이가 50, 60, 70 이렇게 되는 분들은 혹시 오해해서 이게 뭐 월경이 아닌가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혈뇨가 생긴다 하게 되면 뭐 자궁이거나 혹은 곰팥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긴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곰팥에 이상이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거기에 그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특수하게 지질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소변이거나 혹은 변에 혈뇨가 나온다면 제일 악성적인 이런 전제하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 암일 가능성도 있게 돼 백분제, 천분제 일이라도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그 방면에 관한 유관 그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기하는 세신이로라든지 혹은 또 천이박사라든지 오히려 항암 효과는 항암 치료제는 아니지만 해도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역력 깨고 모든 대사를 정교화하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주 귀회가 그 아주 얄밉게 이렇게 돼서 어떤 제품을 쓰셨는데 피나가는 같은 감을 느낀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쇄신이로라든지 혹은 천이박사라든지 그의 제품들은 오히려 그런 증상이 확실하게 암이 아니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콤파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의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차원에서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특히 쇄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특수 성분으로 인해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녹혈증, 우리 사슴이 피로되어 있으니까 빨리 흡수가 됩니다. 따뜻한 물에 닷새 한번 딱 풀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풀어 드시게 되면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기억이 잘 되고 허리다리가 시끌도 문제가 해결받고 남성들의 양이나 유정이 해결받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혈소판 감소증 주의해야 됩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면역력이 낮아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본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이 방면에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되어 있으면서 전로권 사슴이 전반이 좋은 성분에 속합니다. 다른 처분에, 다른 그 처방에는 이런 성분이 거의 없는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다면 부선종양, 콤파치 양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소화를 잘 시키는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추천합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찍 연변대학 조문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후 선으로 연변문학 편집, 보조필, 조필, 길림신문사 문학편집을 역임하시다 퇴직을 하신 리용의 수필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용의 수필가는 2010년 산문집 오로라를 향한 풍경을 시작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손으로 도라지 잡지사 장낙주 문학상 1등상, 장백산 잡지사 장백산 지능문학상 등 묵직묵직한 상을 받아놨으며, 산문집 오로라를 향한 풍경은 제7회 진달래 문예상 창작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수필 버려진 의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버려진 의자 리용해. 아침에 출근하여 물걸레질 할 때마다 사무실 한켠에 방치된 의자가 거치장스럽고 안쓰럽다. 마음 같아서는 밖에 쓰레기 무지에 당근 버리고 싶지만 회사의 고정 재산이어서 처분을 못한다. 덕분에 비좁은 사무실에서 임자 없는 의자는 추방당하지 않았다. 조금 낡긴 했어도 검은 가죽 시트와 등받이가 푹신해 보였다. 아직도 얼마든지 주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자였다. 문득 버려진 의자 주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지난번 자그마한 가구점에서 본 의자들이 생각이 났다. 횡댕그레한 공간에 크고 작은 둥글고 넓적하고 높고 낮은 여러가지 의자들이 질서 없이 쌓여 있었다. 저마다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신세였다. 의자들의 운명이 은근히 신경 쓰였다. 그 가운데서

강아지 인형, 토끼 인형이 댕그랗게 앉아있는 의자는 허상의 자리를 빼앗긴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게 했다. 의자는 옷다움으로 인체와 가장 밀착된 물건이다. 우리의 일상은 거의 의자와 함께한다. 집에서는 식탁 의자와 소파, 학교에서는 나무 의자, 사무실에서는 등의자, 비행기, 기차, 자동차, 공공버스와 음식점, 도서관, 영화관 등 어느 곳에나 다 의자가 있다. 우리의 일상이 온통 의자로 이루어져 있다. 의자는 인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상징성이 매우 크다. 역사를 보면 의자는 신분과 권력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갤런 크런치의 의자를 보면 미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앉아서 하는 노동이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사무실의 노동자들은 의자에 앉아 작업 환경에 맞게 몸을 길들이며 일을 한다. 표준화된 사무실의 풍경들은 민주성보다는 생산성을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 직급의 차이는 의자의 크기와 안락한 등받이의 여부로 구별됐다. 의자의 일반화가 산업혁명과 함께 했던 탓에 의자는 근대화의 상징이 됐다. 의자는 계급, 명예, 아름다움, 자금 능률, 교칙, 휴식 등의 얽매인 문명의 상징인 것이다. 어떤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 인간의 관계는 달라진다. 의자를 볼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간의 자리이다. 폭신폭신한 고급 가죽 소파에 위험스레 앉아있는 부장님, 높직한 회전 의자에 배포유하게 앉아있는 사장님, 앙증맞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무원,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열심히 신을 깊고 있는 사나이. 의자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신분을 대신한다. 때문에 누구나 더 편안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향상된 삶을 영위하려 한다. 임금이 앉는 용상이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듯이 고급 가죽 소파와 회전 의자와 나무 의자 등은 부와 명예, 권위 같은 것을 스스로 연상하게 한다. 권력의 소열과 의자는 정확히 일치했다. 버려진 의자도 한때는 윤기 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의자는 세월이 뼈마디를 관통하며 지나가도 이를 악물고 억척스레 살아왔고 가끔 삐걱이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와도 용케 참아왔다. 헌데 지금은 주인 없이 버림을 받았다. 의자의 주인들은 이런저런 일로 떠나버리고 아직 의자에 맞는 주인이 없어서인지 쓸쓸하게 처박혀 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웬일인지 누구나 온 역신을 피하듯이 의자를 몰리한다. 습기에 발을 담그고 자우로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점이 떨어져도 아무런 불평도 반항도 없이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 사명을 다하면 버려줘야 할 의자지만 아직 버리긴 너무 이르고 아까운 의자가 애처롭다. 고흐의 그림, 의자와 파이프에는 의자의 사람 대신 파이프가 조심스레 누워있다.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진하게 배어 나온다. 파이프는 인간의 흔적을 암시하며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꿈과 허탈 등 말이다. 파이프에서는 담배 연기가 몰몰 피어오를 듯하고 곧 돌아올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고흐의 의자는 자기 부정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자기 부정은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부조리를 조장한다. 가족의 해체와 인간 소외, 황금 만능주의, 리기주의 등 여러 사회 현상들은 인간의 존재가 왜곡되고 부정되는 공황적 경험을 자주 하게 한 의자의 인장을 위험스레 올려놓지 않았을까. 인장은 권력과 지위, 청렴과 부패, 부유와 빈곤, 사랑과 증오 등 사회의 이모저모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의자에 앉아도 일상과 사업에서 효율만 높으면 되는데 인간은 공연히 지체 높은 의자만 갈망하고 탐내면서 살아온 것 같다. 인간은 한생에서 자기를 위해 또 타인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기에 한 인간의 생명은 그 자신뿐만이 아닌 타인에게도 속하는 것이다. 생명의 참뜻은 지체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생과 함께 부여된 책임과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 가령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지나치게 소망하다가 되려 너무 일찍 사회의 버림을 받게 되면 그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너무 미안한 일이다.
어려움, 고통, 불행, 억울함, 권력과

지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타락해 삶의 의욕을 잃으면 안 된다. 삶은 어디까지나 아름다우며 생명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사랑함에 있고 더 많은 것을 책임짐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자기의 수명과 의무를 다하면 버려지기 마련이다. 인간도 버려지고 태어나고 버려지고 살고 버려지고 죽는다. 세상에 무엇이든 결국 버려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풍파 많은 세월의 역경 속에서 너무 이르게 자기의 수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망가져 쓰러져가는 애달픈 삶이다. 내 삶이 고급 가죽 소파나 높직한 회전 의자가 아니라 딱딱한 나무 의자라도 다리가 든든한 의자, 끄떡없는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버려진 의자처럼 새 삶을 찾지 못한 딱지 붙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

네, 그래서 작자는 신분과 권력을 표현하는 중요 수단이며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상징성이 큰 의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자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신분까지 대신해 준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그래서 생명의 참뜻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 권력과 지위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생과 함께 부여된 책임과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계속해 자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자리, 리용예. 쌍태머리를 달싹이며 뛰놀던 천진난만한 소녀 시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설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웃음도 노래도 꿈도 많던 처녀 시절에는 나이를 먹고 싶어 설날을 기다리며 안달을 떨었다. 어서 어른이 되어 내가 머물러야 할 의젓한 자리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여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되고 보니 오히려 류수처럼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두렵다. 오늘도 눈을 뜨면 걷고 있고 어제도 걸었고 내일도 걷는다.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허위허위 아주 멀리 쉼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매일 그 자리에서 맴돌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한자리에 붙어있어야 하는 붙박이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모든 물체는 부단히 변화 발전을 한다. 누구나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십 년이 지난 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학교 시절에는 대부분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세월이 지난 후의 모습은 각기 너무도 다르다. 각자의 태어난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삶에 대한 노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심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내가 단골로 다니는 신수리부가 있다. 어느 하루 밑창이 떨어진 신을 수리하려고 신수리공과 마주 앉았다. 그날따라 드나드는 손님이 없기에 신수리공과 이 말 저 말을 하다가 내가 문득 물었다. 홀로 하는 이 일이 실증이 나고 외롭지 않나요? 이젠 자리를 옮길 때가 되었죠? 자리를 옮기다니요? 신수리는 나에게 제일 알맞는 일입니다. 실증이 나고 외로워할 새가 어디 있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신바닥을 누벼서 팝니다. 이 일을 이젠 12년 했는데 내년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신수리공의 얼굴에 홍조가 비어올랐다. 신수리는 어찌 보면 그의 행복의 원천이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졌다. 현실의 자리를 정시하지 않고 쩍하면 억울해하면서 사치를 부린 내가 부끄러웠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억울하고 외롭고 괴로워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빛나는 자리든 빛이 나지 않는 자리든 지금 자리가 자기에게 제일 합당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다.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가 힘들게 노를 저어 앞을 향해 가더라도 부두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도 입회하는 것처럼 목표 없는 인생은 삶에 대한 애착도 열정도 없이 무기력해진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경쟁은 갈수록 첨예해진다. 따라서 끝없는 욕망 앞에서의 신분 상승과 자리의 이동은 더 격렬해진다. 더욱 높고 편안한 새로운 자리에 앉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진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현상들이 비일비재다. 성공의 자리는 비리와 부패로 얻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스스로 만들어낼 때 자신만의 유일한 자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제가 서는 자리가 있고 제가 맡은 직분이 있다. 직분은 자리에 따라 다르다. 정치가는 정치가의 직분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분이 있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직분이 있고 농민은 농민의 직분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직분이 있다. 저마다 제 자리에서 제 직분을 다하고 남의 자리와 남의 직분을 건드리지 않을 때 사회가 발전하고 한결 밝아진다. 어떤 땐 노력을 많이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노력한 과정만으로도 값진 삶을 사는 것이고 처음에 목표했던 자리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더 발전한 자리에서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자리라도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둥이 된다.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장강은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연약하고 하잘것없는 작은 힘들이 모여 아름답고

거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작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어른들이 빛날 수가 있고 인간 세상이 평화를 이루게 된다. 자기 자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엿보지 않는다. 사람마다 그 자리가 높든 낮든 간에 제자리에서 충실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의 본질이다. 의는 의사, 의향, 의지, 의욕, 의충 등을 망라하는데 그중 의욕이 우리의 깊은 사색을 자아내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욕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우리는 원대한 리상과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의욕은 분수에 걸맞아야 한다.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욕망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욕망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절제를 잃으면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탐욕으로 변해버리며 더 나아가서는 야망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비우고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즐거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한평생 회계사업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자리를 올케에게 내줄 때 내 마음은 허전했다. 어머니께서 이젠 연로하셔서 한 걸음 물러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였다. 나에게도 이젠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으니 어머니께서 연로하신 것도 당연한 이치다. 한창 정열이 넘치는 올케에게 어머니께서 중요한 자리를 스며시 내주신 것은 사리가 밝기 때문이다. 세상은 순리대로 흘러가면서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내준다. 그 순리를 거역하고 무리하게 탐하거나 지켜내려고 억지를 부리면 누구나 주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의 자리와 현실의 자리에서 오는 열등의식에서 시달리며 늘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일상과 사업에서 성공의 희열을 느끼려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최상의 행복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이다. 손님의 얼굴을 매만지는 미용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환자의 얼굴을 닦아주는 간호원의 모습을 떠올린 적이 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인간은 물론 모든 사물은 자신과 제일 어울리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는 욕망에 빠질 때 고달픔이 불행이 시작된다. 저도 모르게 새삼 나를 돌아보며 묻게 된다. 나는 내 자리에서 일을 착실히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자리에서 공손한 마음, 넓은 마음, 정직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작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아야 하고 그에 걸맞는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인간은 자신과 제일 어울리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면서 최상의 행복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라며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는데요. 남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 아닐까요?

이어 소필 차라리 더 이상 부끄럽더라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라리 더 이상 부끄럽더라도 리영애. 그때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버님과 나는 하나의 비밀을 공유한 셈이었다. 그 일로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줄곧 나에게 부끄러워하시는 듯했지만 나는 오랜만에 시부모님의 진정한 자식이 된 듯 자그마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 생에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그리도 당차고 거침없이 해낼 수 있었는지 평소 같았으면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세상 풍파 별로 겪어보지 못하고 곱게만 자라온 나는 아버님께서 암이란 불치의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벼락 맞은 마른 나무를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삭신이 부서져 재가 되고 연기가 되어 까맣게 흩어지는 듯한 아득한 아픔이 오랫동안 명치 끝에 머물렀다. 가슴은 떨리고 힘 빠진 다리가 연신 헛발질을 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오진을 거야. 슬픈 마음과는 달리 나는 아닌 것처럼 초연하고 싶었다. 그리고 허허 웃어보고도 싶었다. 그래야만 아버님이 애군을 당하시지 않으시고 당금이라도 암이란 것 장난이었다고 누군가의 전화가 올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내 바람처럼 장난이었다는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다. 아버님은 차가운 수술실에서 결장암 수술을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되셨다. 수술을 마치고 밀차에 실려 나오는 아버님의 모습은 마른 삭정이처럼 사그라져 있었다. 마치 수술실에서 한 세상을 살고 나온 사람처럼 전혀 다른 모습이셨다. 깨끗하고 름름하시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조금만 만져도 부셔져 내리고 흩어져 버릴 그런 안개나 이슬처럼 아버님은 위태로웠다. 나는 대책 없이 떨기만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만 숨을 크게 쉰다거나 발걸음 소리를 크게 한다든가가 모두 사그라지는 생명에 미안하고 부끄러워 가만히 숨을 죽이고 아버님 옆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무슨 위로의 말이라는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죽음의 변두리에서 헤매는 아버님에게는 사치처럼 여겨졌다. 그러면서도 아무 대책도 없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이 그렇게 비정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남편과 딸애가 수술 의사들을 모시고 식사로 떠나가고 횡댕그레한 입원실엔 아버님과 나만 달랑 남았다. 눈을 꼭 감고 계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심하게 찡그리셨다. 어디 아프신가 물으셔도 고개만 저으시고 의사 선생을 모셔올까 해도 고개를 저으셨다. 소변이 마려우신 거죠? 그제야 아버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버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신음소리를 내시기도 했고 이불깃을 꽉 잡아 비틀기도 하셨다. 변기를 가져다 이불 밑에 넣어드리는 정도로 아버님은 소변을 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반드시 사람의 도움으로 소변을 보시게 해야 했는데 나이 어린 며느리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버님은 계속해 고통을 호소하는데 나의 부끄러움은 좀처럼 나를 감히 나서질 못하게 했다. 남편을 기다리거나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기에는 아버님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시간이 될 것이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기다릴 수도 없었다. 나는 아버님의 하신을 감싸고 있는 이불깃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순간 아버님은 쥐어짜듯 몸을 비틀고 작게 떨고 계셨다. 나는 그이께서 며느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신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토록 부끄럽고 쑥스럽고 민망할 줄 알았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늘 보아오던 아버님의 따뜻한 손이나 발처럼 그리고 아버님 얼굴의 한 부분을 만지듯 놀랍지도 이상하지도 않았다. 나는 늘 해왔던 일을 다시 되풀이하듯 담담하고 차분하게 아버님을 도와서 소변을 보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었다. 그 시각 아버님은 너무 황송하고 부끄럽고 어색해서 온몸을 자지러실 듯이 떨고 계셨다. 그이는 아마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 수치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생애 처음으로 아버님의 진정한 자식으로 된 의젓한 기분에 쌓여서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들의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까지 했다. 아버님의 병은 기적같이 거의 완치됐다. 아버님께서 저를 보는 눈길은 끝없이 자유롭기만 했다. 그러나 그 눈길에서 나는 그날 내가 아버님을 도와드렸던 그 일에 대해 늘 송구스러워하시고 미안해하신다는 것을 문득문득 보아낼 수 있었다. 가끔씩 입버릇처럼 우리 며느린 정말 너무 기특하고 착하다고 칭찬을 하시곤 하는데 나는 사람들 듣기엔 그저 그냥 하는 칭찬 소리처럼 스쳐 지나가겠지만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 외에도 미안해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오직 아버님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럴 때면 나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저도 자식입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은 약간 얼굴을 붉히는 듯했지만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운 빛을 띄우시곤 하셨다. 이것은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은 아버님과 나만이 통하는 미로였다. 말하지 않아도 아버님은 은근히 그날의 일을 당신의 아들이 아는 것이 싫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남편이나 다른 식구들에게도 그 일을 일체 비밀로 하고 있었다. 아버님은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셨다. 암이란 사형 선고를 받아서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살아오셨다. 우리가 아버님을 시골에서 시내로 모셔왔을 때 싱글벙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던 아버님

그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던 아버님의 웃음 띤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아련히 떠오른다. 나는 그토록 즐거워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자그마한 효도라도 한 것 같아 날듯이 기뻤다. 갑자기 내가 어린이로부터 성숙한 어른이 되기도 한 것 같았다. 신바람이 난 나는 아버님을 노인대학에 소개했다. 아버님은 어린애 마냥 기뻐하셨다. 그런데 눈썹에 불 붙는다고 뜻밖의 애군이 닥쳐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종양제거 수술을 받으시고도 주변을 끄떡도 하지 않아서 저희들 모두가 한시름 놓고 너무 등한시했던 사이 아무런 탈도 없이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운동하러 나가셨던 아버님이 갑자기 운동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실 줄 누가 알았겠는가. 뇌출혈 사흘 만에 아버님은 우리 곁을 총망히 떠나셨다. 정말 기막히고 애석하고 아깝고 통분한 일이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더라면 나의 시간을 다 아버님께 바쳤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마냥 죄스럽고 미안할 뿐이다. 이제 후회한들 이미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과거가 되었을 뿐이다. 정녕 과거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아버님과 나만이 공유했던 그 시간을 돌려받고 싶다. 차라리 아버님께서 더 이상 부끄럽더라도 그 시간에 아버님을 위해 지겹도록 시중을 하여 들여서 내가 더 이상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의 솔직한 심정이고 소원이다. 부모님을 위해 무엇이든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자식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지금 심심히 느끼고 있다. 이 글을 시아버님의 영전에 바친다.

네, 그래서 작자는 아픈 시아버님을 돌보면서 겪었던 잊지 못할 일을 회상하면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금에 와서 진정한 효도는 보잘것없어도 살아생전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께 정성과 효성을 다하고서도 더 못해준 것을 후회하는 효부의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미였습니다.

장약 십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십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들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삼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지금 우리 활동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게 되는 이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이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 흡수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빠릅니다.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입니다. 홍경천은 또 5,400m 이상에서 자란 이런 야생 약재죠. 그리고 서상에서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상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서상약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약 심리방을 5년 3개월 거의 다 되게 이 약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심률문란도 나타나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다는 소리를 달고 살고 머리가 무겁다던 이분들 장약 심리방을 쓰고서는 지금 이런 증상이 나사졌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1년에 두 번, 세 번씩 병원에 입원하면서 살았다든 이런 분들도 지금 이 약을 드시면서 병원을 모르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약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저지방의 약을 지방 사람들이 쓴다 할 때 효과가 좀 못합니다. 어째 못한가 하면은 항약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이죠. 이래서 북방의 사람들 남방의 약을 쓰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심장은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전체에 동맥이 피든 정맥이 피든 순환시키는 발동기입니다.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심장 근육이가 탄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 세포가 많이 손상받아 있고 심장이 커지면서 심장 근육 세포가 이상하게 늘어나 있거나 이럴 때는 심장이 발동기가 제대로 돌아 못 갑니다. 심장은 우리 몸이 모든 피를 끓여서 들여오는 이런 장기입니다. 심장이 펌프작용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혈관 다 이게 연계가 되어 있죠. 혈관에서 흐르는 피는 액체입니다. 이 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사실 액체라는 것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심장이라는 이 발동기가 있기 때문에 저 머리끝에 있는 피, 또 저 발끝에 있는 피, 또 저 손끝에 있는 피, 이런 인체 말단에 있는 이런 혈액들이 다 들어올 수 있죠.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 제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20년 넘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저리 고생하다가,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어찌다가, 대수 좋게 들어가지고, 저리, 장약 심리방 들었는데, 서장약이니까 마음이 동해가지고 썼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도마 선생님 말씀과 같이 효과 잘 봤단 말입니다.
1: 예.
2: 예. 그래서 몇 달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더라 말입니다.
1: 잘 되죠?
2: 몇 달 먹었습니다.
1: 예.
2: 약은 20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1: 아유, 그렇게 잡순 분들이 많습니다. 30년, 예. 40년 잡순 분들도 다 있는데 뭐.
2: 예, 예. 그래도 혈압 조절이 잘 아이들 고생했는데 이건 몇 달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1: 좋아지죠.
2: 전문가 문의할까? 방법을 알켜주시다, 치료 방법을 알켜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약을 쓰고, 또, 한 가지 방법도 알려주는 것들을 했는데,
1: 예.
2: 약을 딸 반을 먹으니까, 혈압이, 안정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기는 1년 넘어 먹었습니다. 3달 먹었는데, 지금은, 이 장약 심리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상당히 잘 됩니다.
1: 잘 되죠.
2: 예, 그래, 혈압 때문에는 이제는 근심을 싹 놨습니다.
1: 예.
2: 예, 그런데, 뇌경색이 있단 말이야,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뭐라니, 분들,

0: 그리고 왜 아프고 뭐 한계 낀 것처럼 보호욕 정신할 데 없단 말입니다.
1: 예.
0: 그리고 얘 그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핑 돌아가고 얘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얘 해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1: 예 입원은 계속했습니다. 예.
0: 예.

0: 머리 아예 아픈다, 알고리.
1: 예.
0: 예, 그리고 띵 하고 그렇던 것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는, 예. 밤에 소리 나기란 말까지도 못했습니다.
1: 아.
0: 예, 예. 그냥 소리도 안 난단 말입니다, 예.
1: 예.
0: 그래, 또 이것도 해결하고, 예.
1: 예.
0: 그리고 또, 예,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예, 무릎 관절이, 예. 그,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예, 딱딱 맞히는 거, 따닥따닥 소리 난단 말입니다. 딱 맞히는 것처럼 딱딱 맞히면서 이네 골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무릎이 붓고 그다음에는 예. 뻣뻣하고 이렇게 굽히지 못하고 버둥다리고 예, 골지 못했습니다.
1: 예.
0: 예, 몇 바짝 걸당 서고 이랬는데 침도 맞고 부항도 붙이고 리로치로다고 벨란티스 다 했는데 자꾸 재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잘 나지도 않고 뻣뻣한 게.
1: 예.
0: 그런데 예, 지금 다리 관절이 좋아져가지고 예, 이 다리 가볍고 예, 뻣뻣하던 것도 나서지고 걸음걸이도 상당히 가볍고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
1: 예.
0: 관절에 그래서 활동하기 상당히 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활동도 얼마 좋았습니까? 돈도 이줄로 감해주고 예,
1: 맞습니다.
0: 돈도 주고 예, 선물도 줬습니다. 예.
1: 예.
0: 그래서 이번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저는
1: 아유 예, 배달 받아갔습니다. 예.
0: 그런데
1: 예. 예.
0: 우리 동사에서 이번에 모임이 만났어요. 모임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동무가 지금 예, 그 저기 지금 그 좋지 않단 말입니다.
1: 아.
0: 예, 저기 자꾸만 이렇게 신경성은 고혈압이 이렇게 자꾸 올라간답니다.
1: 아, 신경성이 고혈압이겠지.
0: 예, 그래서 영 무섭다 고맙니까? 그죠?
1: 맞습니다. 신경성이
0: 예, 신경성 고혈압이 그래서 예, 예. 물어봅니다. 선생님과 다 문의해달라고 자기도 도움을 쓰겠다고.
1: 예, 일단 이게 신경성이라는 게 앞에 붙으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특히는 예. 신경성 고혈압이라든가 신경성 심장병이라든가 신경성 위병이라든가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이런 병들이 예.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이게 치료 잘 안 됩니다. 이런 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0: 예.
1: 그러나 우리 장약 심리방은 독특한 치료 방법인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서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활성화시켜주고 수복해줘가지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준다. 예. 예,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예,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은 신경치료의 예, 신경교통치료의 치료작용이 아주 독특하게 예, 그 있는 이런 작용을 하는 약이죠. 예. 예, 그래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경을 강하게 또 해주는 이런 좋은 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청궁이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지룡이 들어갔고 또 신경성 치료에 아주 이렇게 이런 그 이 그는 약재들이 좋은 약재 들어갔기 때문에 신경성 치료의 치료작용이 아주 좋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볼 때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 심리방 볼 때 다섯 가지 원인 가운데서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 원인을 해결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이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혈압이 조절이 잘 된다거나 신경성 치료에 아주 좋은 이런 치료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경성 고혈압 이런 치료에 이 장약심리방이 치료작용이 좋다는 말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분한테 예. 추천드립니다. 예.
0: 예, 예, 예.
1: 예.
0: 그러면
1: 싸게 합니다. 싸겠답니다. 예. 예. 사시려면은 9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저희가 예. 더 상세하게 그분한테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0: 예, 예. 241-7979.
1: 맞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2: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상약 심내방을 먹어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제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1: 예.
3: 방송을 듣고 이 장약 심내방을 예,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영,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3: 그리고 몇 달 이 약을 먹고서 예, 또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예,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지금은 예, 당뇨약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원래 관심병도 저기나 예, 있어서 숨이 많이 차고, 예, 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웃을 때도 당기우고, 저부터 예, 눈이 부들부들, 해가지고서 예, 고생했는데,
1: 예.
3: 한 개월 사후 이거 먹었는데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아, 예.

0: 이 약은 이 서당 쪽이나 뭔가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이 다른 야생약 떼들로 돼서 한 우수한 약을 써 그랬는데 약 효과가 이 일반 다른 약보다 다르대다. 예. 예, 우리는 예, 지금 이 쪽이나 다른 약을 먹는 게 없습니다. 이 이상약 14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리고 내 저게로 예, 친척 친구들도 예, 많이 먹고 있는데 예. 저기나 쓴 사람마다 다 효과가 예, 영 좋다고 하면서 나도 되게 칭찬하니까.
1: 아, 예.
0: 예. 예. 그리고 활동실에 내 친구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얘 심혈이 얘 140, 150 빨리 돼가지고서 얘 영고생하고 계속 허리 다리에 아프다고 얘 허리 다리 아프다는 이런 말을 얘 입에 얘 계속 달고 있었는데
1: 아.
0: 예,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 이번에 활동이 영 좋다고 했어. 그러니까 예. 효과 날 때 얘 효과를 이렇게 벌써 얘 제대로 얘 이 활동도 좋지 하니까 나 얘 약을 얘 배달받아 쓰겠단다.
1: 예, 배달해서 쓰실 생각이 있으면은 그분 보고 꼭 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당연히 신예방 먹는 환자인데 저는 이 신방도 신지 체시되어가지고 서로 남들은 혈압이 높아서 표현하는데 나는 혈압이 낮으면서 60대 80을 절보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심장도 나쁘고 신지체세도 오고 거기에다 노시산에 두 번 와서 반신지르실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 쌍눈이 멍 땅 이렇게 마구 감은 것은 똑똑 피서 눈 뜨지도 못하고 그래 내 얼굴마디 오늘 당해 와가지고 돈마 약이나 뭘 먹다 말에 태꽃이 떨고 때로는 밥이나 약을 먹다 뭐 이렇게 삼키지 못해서 줄줄 내려오고 제보로 시점 제혈이 좀 돈마 많은 병원 찾아다니니
1: 예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예,
3: 예 거기서 거기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다 이 당약 심내방 만나서 이번 소방의 고산지대의 앙이라는 지구에서 나는 야생약 셀로 만든 약이라 하니까 나는 공동조치가 선생님이 딱 그것도 중풍허위증 치료한다 겨울부속 치료한다 그 다음에 관상동맥 뇌동맥 경화의 모든 관심병 다 치료한다 하니까 이런 약을 쓰는 것도 믿음성이 있어서 이거 치료되겠다 해서 썼는데 야 약을 써보니까 돈나 써본 사람은 나옵니다. 나는 5년 지금 3개월 됐어 쓰고 있는데 이만한 약이 정말 지금까지는 내 생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 소화라 약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본인이 네. 이 약을 쓰고서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니까 나 그래서 이게 저 그거 제일 좋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3: 아니 병원에 가서 내병 빼면 아예 최고 이사가 돼 그러니까
1: 그거는 당연하다.
3: 이 약은 아예 내병 치료했으니까 난 정말 최고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은 예. 이 약은 또 그래서 아직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 내 친구 뚫어주고 녹여주고 용해시켜주지 아이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신경활성효소요 신경신제요 수복제요 요런 게 들어가니까 한자들이 병에서 해탈될 수밖에 없대 그물
1: 아, 예.
3: 근데 뭐 이게 야생약젤로 그 뭔가 거기 이 서당에서 이런 황금을 부리는 거 한 가지 달고 네 가지 들어가고 아이 홍경초는 5,400m 이상인 그런 좋은 약재 그런 데서 자란 약재 아니고 뭔가
1: 맞습니다.
3: 그러니까
1: 예. 이게 약을 선택할 때 약재의 레원이 중요합니다.
3: 맞습니다. 좋은 예. 약이 좋은 효과를 항상 선생님
1: 그렇지 나체입니까 예. 좋은 효과를 낳는 법인데
3: 예,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확실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런 좋은 약, 셀로 만든 약을 쓰니까 내가 병이 해체되고 올까. 이 약은 저만 내 데서는 정말 내 몸처럼 나는 이 약을 지금 먹을 때마다 아끼고 먹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지.
3: 그래서 내 오늘이 시장 나갔다가 우리 동생 친구가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약을 여러 가지를 많이 먹으니까 예. 막 이 위출혈이 와서 엄청 고생했답니다.
1: 아.
3: 그래서 내 있다가 저리 언니는 그렇게 안으로 고생하더니 뭐 먹었어 이렇게 좋은 거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내 있다 이런 소장약이 좋으냐고 이렇게 방송 광고에서 먹는데 이거 먹고 내 지금 병이 세탁되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하니까 나도 그거 썼는데 내 위출혈을 하고 와서 했는데 이게 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 하더란 말입니다. 뇌경색도 하고 심장도 나쁘고 예.
1: 뇌경색 심장 그런데 이게 다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예. 우리 약을 보면은 기혈보충이라면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분이 기혈보충 해주는 이런 약을 또 쓰면 좋고 예. 그리고 간도 한자글로 치료를 해주면

0: 비상위를 치료해주는 이런 약을 골라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이 약은 그 이 일곱 가지 약재가 간 경락에 들어가지고 간을 기능을 높여주고 아 간을 치료해준다. 예, 그리고 또 그 우리 그 약 중에 에 또 그런 이 소모기람에 에 이런 것들은 또 이 비상경락에 또 들어가고 예, 에 또 당귀도 비상경락에 들어가 가지고서리 비상위를 치료를 해주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아 또 지령은 위도 또 치료를 해주는데 그렇게 아주 치료작용이 좋은 약입니다. 예, 그래느라면은 아 그 그분이 그런 증상이 이 완화될 수도
1: 있고, 예. 예. 예. 여러 가지를 할 먹는다.
0: 예, 완화될 수도 있고, 예. 이 당뇨병 합병증이 제일 그 무서운 게 혈관성 합병증입니다. 예. 근데 우리 이 약은, 아, 또 당뇨병 치료에서 황기라는 이 약제는 전문, 아, 당뇨병을 치료를 하는데 그, 그니까 혈당을 내려주는 이런 작용을 하죠. 예. 그리고 그, 이 당뇨병 환자들 보면은 혈관성 합병증이가 제일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혈관 성 합병증 치료에 우리 이야기 좋은 이런 치료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배의 제품입니까 그분이? 예, 그분이 어디 한 가지 배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 가지 배 많습니까? 예, 그렇게 그분 보고에 그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36강 배달하겠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저는 상역 시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신장병이 심하고, 또 뇌경색도 두 번이 많았어요. 이 장약을 쓰기 전에는, 아, 요알링에 실려 죽어서 1년에 몇 번씩 입원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이 병이 발작할 때는 어지럽증이 세게 나고, 심장이 통쇄나고, 또 기땅등이 아프고, 숨이 차면서 땀을 떨면 끝나는지 모른다.
0: 예.
3: 아빠서 입원 아예 뭘 관을 넘지 못해. 입원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선생님 강의도 듣고 소리, 이 장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입원하는 건 모르고 삽니다.
0: 하, 예.
3: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나서요. 고혈압 약을, 소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아, 혈압약, 혈압해가 올라갔더니, 뒷골이 그냥 아프고, 그래서, 장약 시내방을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하에서 먹었습니다.
0: 이틀에
3: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또 선생님은 또 한 가지 방법을 해주죠.
0: 맞습니다. 예.
3: 그래서,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장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뭐 장약만 먹었는데, 혈압도 그래, 그러셔야 되지, 그러니까.
0: 아, 예.
3: 이 약을 보니까, 좀 해발이 높은 서장이 설탕 고원지에서 나오는 약제지. 그 가운데서도 이 홍병초는요, 5,400m 에서 나온 약제도 뭐, 예.
0: 예, 그렇죠, 예.
3: 그리고 서장에서 연화금으로 버리는 약제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이 약에 들어갔죠. 그런데 약 효과가 영 강렬 합니다. 좀 약제한 효과를 봅니다. 야, 이거 약을 먹고 나는 얼마나 여러 별로 효과를 많이 보시라면 혈압 조절을 잘 되지, 내 요새끈을 하겠지.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았어. 이번에는 고모님 이 약만 먹으면 우리 아발가들이 중학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활동에 참가했어요. 공기 상전되면 좋았을 거예요.
0: 맞습니다. 예.
3: 네, 그리고 약도 또 금액도 한번 감해주지. 그래서 이번에 배달 받아왔는데, 내 생활로 지금.
0: 여보세요?
3: 예, 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이 약을 먹고 너무 효과도 없거나 선생님께 항상 칭찬을 드리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0: 예.
3: 예, 원래 효과도 언제나 공기청정기까지 쓰지.
0: 예.
3: 병도 치료되지 얼마나 썼을까.
0: 그렇죠, 예.
3: 그래, 오늘 배달 받아왔어요.
0: 예.
3: 부모의 이 약만 먹으면 건강을 다 주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3: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은 약 소개해서.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4: 약을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 약을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4: 2년 다후 예, 당약 심리방 먹고 있는데, 예, 약도 딸다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잼까?
0: 예.
4: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면 또 한 가지 방법을 써야

0: 사용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1: 예.
0: 지금은 얘 당약 식내밥만 먹고 있습니다. 신경성으로 얘 귀에서 소리 나서 얘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얘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얘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으로 합대다.
1: 예.
0: 그래서 그런지 얘 머리가 오지름증이 나고 얘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얘 가만히 누워있어도 얘 질비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대다.
1: 아, 예.
0: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얘 오지름증이 인차이로 없었대다.
1: 예.
0: 지금은 얘 아침에 일어나면 얘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저는 얘 이 약을 먹으면서 얘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그래,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많습니다 지금.
0: 예, 우리 예. 두 사람은 예, 이 약만 먹으면서 예,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아, 예.
0: 예, 선생님 한 가지 그리고 문의합시다.
1: 예.
0: 우리 지금 활동실에 다니는 예, 친구의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심근염이 왔답니다.
1: 아.
0: 그 심근염도 이 약이 효과 볼 수 있는지 해그랍니다.
1: 예, 이 심근염은 언니 심장 근육이 염증성 질환입니다. 예, 우리 이 약은 그 이 뭐 시신지엔 이 심근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그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심근염을 볼 때의 증상이 이 정도가 다종다양합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예,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이 그 이 묵직한 걸로 그래서 얘 뭐 눌러놓는 거 바위돌 같은 거 눌러놓는 거 같다고 이렇게 형용하고 얘 그리고 또 바늘로 요 찌르는 듯한 이렇게 느낌도 나타나고 아 또 압박감이 나타난다고 하죠. 예. 예, 이 예, 사실은 요 협심증이 예, 요의 심교통하고 비슷하지만 아픔이 이 심근염으로는 아픔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예.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완화되지 않는 게 특징이죠. 예. 예, 그리고 통증이 뒷잔등이나 왼쪽 어깨까지 뻗칩니다. 예. 이런 분들, 예. 이 신지엔 있는 분들 보면은 예. 예, 그리고 심장이 두근닥거리고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정맥이라는 거는 이게 신리부치로 말합니다. 예.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인 거 말하죠. 예. 이런 증상도 나타나고 호흡곤란이 또 나타나죠. 숨이 많이 찹니다.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 지금 치료하는가 하면 이 장약 심내방이 예. 예, 기를 보양해 주면서 아 그 기음을 자양해 준다. 예.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시키고 아 그 경락을 소통시켜서 가지고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 약이 중점을 둔다. 예. 그래서 우리 약재들이 또 이런 그 기음을 자양하면서 또 기를 보양해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고 경락을 소통시켜 주고 손상된 또 그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좋은 약재가 들어갔죠. 예, 예, 소홍화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황계라든가 당귀라든가 청궁이 예, 그리고 소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이분이 이 약을 쓰는 게 맞습니다. 예, 우리 네. 치료 방법이 우리 약은 독특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분이 이 약을 쓰면은 아,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 추천드립니다. 예.
0: 예,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그 20년간 혈압약만 먹고 살던 환자입니다. 혈압이 조절이 돼서 예, 서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1: 예.
3: 네, 예,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들으면서 약이 혈압 조절이 못하니까 예.
1: 예.
3: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 혈압약 적게 먹고 또 그다음에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 달 반부터 혈압약 아예 먹고 지금 당약 심리방만 먹습니다.
1: 예.
3: 근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돼야 되니까 꼴무지인지
1: 아.
3: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리고 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 소리 나고 안개 낀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나고 그랬습니다.
1: 아.
3: 지금 이야기 좋으니까 그것만 먹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는 게 알립니다. 정신 고라니 말 속에 지금 고라니 소리 나던 것도 많이 줄어들고 어떤 기호 없습니다. 소리 나는 게.
1: 아, 좋은 일입니다.
3: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위가 안 좋아서 소화 잘 안 되고 식후물이 자꾸 올라오고 트림 나고 이랬는데 지금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밥 잘 먹으니까 또 근도 한두 억은 올라서 모두 부드럽다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1: 아, 예.
3: 그래서 이번에 활동에서 우리는 두 분이 같이 쓰자고 싸웠습니다.
1: 아, 잘하셨어요.
3: 네, 제 친구도 내 친한 친구 동타 있는데 머리를 자꾸 떨고 팔을 자꾸 떨고 손 떨고 발도 떨고 이러면 기가나. 그 무슨
1: 대사 파키슨 베이징 객관
3: 파키슨 베이 이름도 용별난 몇 배다에 제가 그거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심장 라이브고 해서 내 공고를 지금 한 반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을 넣는 거겠습니까?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네 지금 떠는 게 확실히 줄어든 게 알겠습니다. 예, 옛날부터 적게 떨고 그러니까 신심 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를 정규에 넣어 좀 싸서 먹으라 할까나 아 오늘께 배달 받겠다 내가.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예, 이 심장은 전신이 필요되는 혈액을 공급해주는 펌프의 역할을 하고 혈관은 펌프에서 나오는 피를 운반해주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예, 심장은 1분간에 약 4,500cc의 아웃군되는 피를 방출해냅니다. 예, 이 피를 전신장기에 골고루 공급해주죠. 예, 이런 면에서 그 심장을 치료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 장약심 예방을 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4: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에 5일 막을 올렸습니다.
1: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견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혼장승을 거뒀습니다.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에서 연변대표팀은 4대1로 상대를 꺾었습니다.
2: 하계수송 려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결참호단에서는 여러 려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전이 5일 혼천에서 펼쳐졌습니다. 혼천시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오후 2시 개막식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혼천시 각 가두 대표와 발에 고진 배우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출연진들은 격정 넘치는 공연으로 연변인민이 단결 분투하고 성세를 함께 경축하는 호메로운 기상을 보여줘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각 대표팀 기수들이 팀 깃발을 들고 입장해 연변 축구 경기의 활력과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 주당위 부석이며 혼천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각기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타이틀 스폰서인 길림은행과 협찬상 대표인 버드와이저 맥주 대표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승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을 선포하자 장내에 근 18,000명 관중들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전 대결 상방은 훈춘시 대표팀과 안도현 대표팀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투지를 불태우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차단, 패스, 슈팅 등 정체로운 순간들이 연이어 펼쳐져 현장 관중들에게 볼거리가 가득한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접전 끝에 훈춘시 대표팀이 4대0으로 안도현 대표팀을 제압하고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0: 라운드 기타 경기에서 도나시 대표팀이 1대3으로 연결시 대표팀이 패했고 도문시 대표팀과 화룡시 대표팀은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룡정시 대표팀과 왕청현 대표팀의 경기는 7월 8일에 펼쳐집니다. 주급 지도 일꾼들은 류신강, 소경령, 박군봉, 우혜생, 장림국, 진공류,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당이 동만 항일 유격 근거지에서 전개한 사업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만각지 항일 유격 근거지가 육속 건설된 후 중공 동만 특위 및 각 현 현위에서는 근거지 건설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첫째, 기층 당군 조직을 건전히 했습니다. 당 공천단 구의와 지부를 보편적으로 설립하고 당 공천단 명당을 장대시켜 대중을 이끌고 근거지를 건설 수호했습니다. 둘째, 항일 소비에트 정권을 조직했습니다. 1932년 11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여러 지역에서는 선으로 6개의 9급 소비에트 정부와 20여 개의 촌급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고 각종 직능기구를 설치해 민중의 항일 토지를 결집했습니다. 셋째, 반일 군중 조직과 무장을 장대시켰습니다. 반일회, 부녀회, 아동단 등 단체를 조직했는 바 1933년 9월 동만의 반일회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해 작전, 생산, 전선 지원 등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넷째, 전시 경제 건설을 착실히 틀어지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크게 발전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고 소형 병기, 피복, 인쇄 공장을 꾸려 군민 물자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다섯째, 문화 교육, 위생 건강 및 선전 사업을 통과했습니다. 무료 학당, 문맹 퇴치 양 및 간부 양성반을 개설하고 문외 선전 대우를 조직했으며 전지 의료 기구를 세우고 각종 항일 간행물을 창간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은 근거지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군민 역량을 결집해 동만 항일 유격 전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힘있게 추동했습니다.
0: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련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룡정 거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홈장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2분경 최태욱의 강슛이 상대 수비수에 맞아 나왔고 포부스의 보충슛도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4분경 조반이가 박스 측면으로 가볍게 밀어준 공을 박지호가 골키퍼를 속여 넘기는 재치는 슛으로 골문을 걸렸습니다. 점수는 1대0. 21분경 정남팀은 코너킥 기회에 헤딩슛을 연결하며 처음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24분경 포부스의 강슛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곧 이은 코너킥에서 조반이가 올린 공을 단덕지가 헤딩으로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30분경 정남팀이 우리 문전을 어지럽혔지만 결정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더 이상의 점수 변화가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2분경 황진비가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정남팀도 58분경과 63분경 강슛으로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모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74분경 측면에서 황진비가 패스해준 공이 정확히 포부스의 앞에 전달렸고 포부스가 강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90분경에는 쐐기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이가 상대의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조반이가 직접 나서서 가볍게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며 점수는 3대0으로 됐습니다. 세 골 격차 앞에서 정남팀은 의욕을 상실했고 연변팀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94분경 조반이가 박스 안에서 마지막 수비수까지 따돌리고 포부스에게 공을 내주었지만 포부스는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드디어 3대0으로 시즌 첫 홈승리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7월 11일 연변룡정 거시안팀은 계속해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제1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최종 4대1로 상대를 꺾고 원정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각지에서 온 1만 7천여 명의 축구팬들이 개서시 체육운동 중심에 모여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대표팀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9분경 연변 대표팀의 임건웅이 박스 안에서 밀어차기로 정확히 골문을 열어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이어 연변팀은 지속적인 맹공을 펼치며 경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4분경 임건웅이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멀티골 기록 점수 차이를 2대0으로 벌렸습니다. 1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프리킥으로 직접 골문을 겨냥했지만 연변 대표팀의 골키퍼 마우신이 공을 쳐냈습니다. 추가 시간 임건웅이 프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까지 올려주었고 엄지원이 헤딩슛으로 득점에 성공해 점수는 3대0이 됐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왕자팀이 박스 부근에서 골을 터뜨리며 연변 대표팀은 4대0으로 앞섰습니다. 6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박스 안에서 골을 넣어 점수는 4대1로 됐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4대1로 승리하면서 동북축구연맹전 2연승을 거두었고 현재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선수들의 회복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면 선수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현지의 풍토 인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홈에서 맞붙게 됩니다. 2026년 철도 하계 수송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입니다. 하계수송 요객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길차부단에서는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여러 요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게 됩니다. 추가되는 열차편은 장백산, 연길,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이동 방향을 피복합니다. 그중 연길 서역에서는 할빈서 장춘 방향의 열차편이 다수 추가됐고 장춘과 도문북을 왕복하는 일반 속도 열차편도 临시 추가됐습니다. 연길 창호단에서는 각 열차역의 안내 표지와 자원봉사 근무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 및 역 출입 통행 동선을 최적화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관광객 출행 체험을 높입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하계 수송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된 모든 열차편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시각과 열차표 유무는 여객 흐름 변화, 노선, 유지 보수 등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추가 열차편 정보는 중국철도 12306 공식 플랫폼 및 열차역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에 따르면 연결 불화동화 음악 분수가 7월 1일 저녁 7시부터 분수쇼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불화동화 음악 분수 개방 시간은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매일 공연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매일 한 차례 공연합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게 되며 이 기간 대풍, 큰비 등 악천후나 기타 특수 상황이 발생하며 공연을 중지하게 됩니다. 음악 본수는 연길시 연길대교와 연서교 사이에 불화 통화 수면이 위치하는데 전체 길이는 158m, 너비는 12m이고 최고 100m 높이의 물기둥을 뿜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본수는 음악 및 각종 조명과 어우러져 룡행천하, 경천옥주, 시대와 더불어 전진 등 다양한 분수 형태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분수의 조형은 화려하고 풍부하며 예술성과 관상성이 매우 강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시각 성연을 제공합니다. 분수쇼는 도합 세조의 노래를 윤번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에는 연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기는 당신이 있어 더욱 다채롭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 두만강 잔가, 기쁨 넘치는 해랑강, 붉은의 변강 비춘에 도라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8월 1일에는 건군절 특별 분수쇼도 펼쳐지게 됩니다.
1: 그일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가 주체 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결시 부신교 로면 부설 공사가 일전 모두 완료됐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 일꾼 황성휘입니다. 현재 대

0: 해상 주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도로와 교량이 시험 운행 조건을 갖춰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운행 기간에는 가로등 조명 공사와 세부사항 완선 등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자동차 주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는 연길시 동부에 위치했으며 기점은 장백살로 종점은 인밀로입니다. 부신교는 불화통화를 횡단하는 데 교량 길이는 379m, 너비는 37m입니다. 이 대상은 연결시 동부 도로망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대상 운행 후 연동교에서 장백산 대교까지 약 4km 구간에 교량 연결이 없었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 불화통화 남북 양안의 연결을 1층 강화하고 도시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0: 중국 뉴스넷에서는 일전 길림 화룡 숲속 깊은 곳의 꽃사슴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그일 길림 화룡에서 한 촬영 작가가 꽃사슴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면서 숲속 깊은 곳에서 꽃사슴들이 유유자적하게 논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1: 7월 3일 길림일보는 경기를 매개로 문화관광 융합 인기 넘치는 연변의 새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 들어 연변주는 전통 명절, 동북축구연맹전, 홈경기 등 여러 계기를 활용해 경기를 매개로 삼고 문화로 정신을 고취하며 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변에서는 경기장을 민속문화 전시의 무대로 만들어 문화와 체육 쌍방향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시장이 흥성하고 소비가 활발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심층융합 발전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금이 신금철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청춘을 기적으로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종이학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국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가끔은으로 시작해 봅니다. 무거운 짐들을 잠시 잊고 바람이라도 쐬고 싶은 날 이 노래와 함께 마음에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리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류은정 작사 선춘남 작곡의 어머니 배추김치 보내드립니다. 세상 어떤 요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맛, 어머니의 손맛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살짝 절인 배추에 마음 정성 가득 안겨주시던 어머니의 모습. 정말 맛있는 것은 김치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평생을 함께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보내드립니다. 김대현 작사, 문경덕 작곡의 사랑하는 당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찬란하게 피어나진 않아도 제자리에서 묵묵히 피고 지는 들꽃의 아름다움, 화려하지 않아도 소중한 존재의 의미를 노래하는 가요입니다.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들꽃,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룡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 찾아 희망 향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길 바라면서 신나는 멜로디에 맞춰 어깨를 들썩여보는 것 어떨까요? 리예화 김금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진 작사, 김도균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정든 고향,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 그리운 고향의 풍경과 추억을 노래합니다. 사랑스런 우리 연변에서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문춘산 작사 송기화 작곡의 고향의 시냇물 소리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뒤널댄 시냇가 맑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김상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멜로디 여행, 노래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었나요?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연변 노래가 저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연변가요로 여러분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기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투데이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여름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이번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로 드리고요. 여섯

0: 3박스 구매하시면 3박스를 드리면서 더 여름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쿨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9박스 구매하시면 9박스를 드리고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타워형 선풍기 하나와 368원 가격에 허브차향 냉감 베개를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0박스를 더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허브차향 냉감 베개 하나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단 10일만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입니다. 가전제품 사은품은 또 준비된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7일에서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품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또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 여름철 상품 단기 특별 행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10일까지 진행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네 날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대 활동은 환자분들이 여름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여름철 특별 상품을 드리기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드시면서 상품을 사용한다 할 때에는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바로 동충 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누에 이불도 드리고, 예, 실크 이불이죠. 그리고 베개도 드리면서 또 현대식 이 선풍기라든가 그리고 1980원 하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이 냉감 베개 등 이런 상품들로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상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또 짧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주요하게 동충하초 바로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 당뇨병에 어떻게 좋은지 그 리우하고 효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2: 예, 저도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다 못해서 동충하초를 썼는데, 동충하초로 써보니까 저번 사람이 그 알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1: 예.
2: 정말 저는 예, 이렇게 너무 몸이 아픈 데 많아가지고, 약도 많이 먹고 진도 많이 맞고 예 좋다는 약 보험품도 다 먹고 했는데 잘 낫지를 않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1: 예.
2: 선생님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씩 어서 1년 반 싸우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그전에는 예, 이렇게 고혈압이 되니까 맨날 머리 아프고 예 고혈지 그리고 예 머리도 노공연제든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 이렇게 머리가 맨날 아프고, 예, 영력이 없고, 예, 그리고, 저기, 뭘까, 심장이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콩팥 때문에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1: 예.
2: 그냥, 이렇게, 방광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소리. 그냥, 예,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고, 예, 법인에 피가 나가고, 이래서, 정말 약이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제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조금 끊으면 또 그렇고, 예. 낫다가는 것도 없고 낫은 게 얼마 되면 또 제대로 되고 이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동충하초를 썼는데 써보니까 정말 지금 광고를 들으니까 뭐 높은 천적에서 나온다는 이런 약재도 많을 때다. 예. 근데 동충하초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먹어봤는데 지금은 나는 정말 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정말 정신합니다. 사는 게.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않고 몸이 좋아진가 느낌을 받으니까
1: 예.
2: 너무 좋습니다.
1: 예.
2: 그래서 나는 예, 그래서 이거 계속 먹고 활동할 때마다 그냥 쌉니다.
1: 예.
2: 대학이 좀 아직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촌 오빠가 장인의 중풍 맞았습니다.
1: 예.
2: 그런데 지금 겨우 지금 화장실 출입을 남이 도움을 받아야 가고 예, 밥도 예, 남이 도움을 받아야 먹습니다.

0: 자기들 손 후두루들 떨는 소리에 절반 흘리고 뭐 입에 들어가는 게 얼마에 되고 하니까 밑에서 다 먹여주고 예. 그리고 말도 이렇게 뭐이랑 말하는지 뭐 알아듣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돈은 많이 썼는데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다른 약 쓰지 말고 동창회포만 쓰라고 이랬는데 내 약을 얘 많이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싸고 우리 오빠도 지금 싸겠단다. 그래서 오늘은 18각 합
1: 20학 18두각에는 20각 드리면서 1980원 하는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텔레비에서 소개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이런 청정기입니다. 그리고 베개도 드리고 이번 활동이 지금 네 날이 남았습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계십시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동충하 졸수고, 나는 이, 허리 다리 아파서 걸어 못 다녔습니다. 밖으로 미네 못 나갔댔습니다.
1: 예.
3: 근데 이거 1년 남아 먹으니까 이 허리 다리 아픈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3: 이전에는 이 허리 다리 아파서 숱한 약을 먹었는데 말 안 듣고 위로상에 밥은 못 먹겠던 게 지금 이거 한 가지만 먹는데 위도 안 상하고 밥도 맛있고 다리도 안 아프고 완전히 정말 좋습니다.
1: 신장 기능이 회복된 거 말한다. 신장이 네. 좋아지면 다리도 아프지 네. 않고 또 입맛도 네. 돌아오고 이렇습니다.
3: 예. 그래지 머리가 항상 흘터분하고 어지럽고 그렇던 게 머리도 지금 정신합니다.
1: 네.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혈압이 높아서 계속 혈압약을 하루에 두 번 먹던 게 지금은 한 번 먹어도 계속 증상입니다.
1: 네.
3: 혹은 안 먹어도 이렇고 이렇습니다, 지금.
1: 네.
3: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는지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소리 나던 게 그것도 이렇습니다, 지금.
1: 네. 그 다 콩팥이과 네. 관계됩니다.
3: 그렇습니다.
1: 네.
3: 야, 정말 이 약 들어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 약은.
1: 네.
3: 그래서 나는 계속 이 약을 먹길래 해서 얘 지금 9각 살려고 내 전화드렸습니다.
1: 예, 9각에는 9각을 드리면서 990원 하는 이 현대식 물냉각 선풍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 또 368원 하는 이 고급 베개를 또 하나 더 드립니다.
3: 예.
1: 예, 활동이 지금 네 날이 남았습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지금 이 동충하청의 발효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저 뇌를 해들고, 예, 심장도 좋지 않고, 그리고 저 위 소화도 잘해야 되지. 전립선 비대에서 있어가지고, 예, 소화도 잘해야 나가지고, 무릎 관절도 아프고, 그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은데 이 동충하청이 균보를 쓰고 지금 이런 증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4: 그 다음에 우리 활동 들어올 때 열자를 꽉 싸가지고 계속 쓰자고 그럽니다.
1: 네. 우리 지금 이 고전 서적에서는 이 동충하초가 남성분들이 질병에 특별히 좋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세 있으면서 벌써 70, 80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병이 치료가 잘 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아무약을 드셔도 잘 안 되던 이런 질병들이 치료됩니다. 지금 또 활동이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4: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저도 동충하초 발효균분 쓰고 있습니다.
1: 네. 예.
5: 혈압 파동이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 어지러운데 이거 쓰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1: 네. 예.
5: 그리고 또 면역력이 낮아요. 어간 감기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감기를 안 해도 좋습니다.
1: 네. 예.
5: 그리고 또 무릎 관절이 아파서 계단 올라갈 때 무릎 아파서 조금 가다시고 조금 가다시고 그래 지금 관절이 아프지 않아 그래도 좋습니다.
1: 예.
5: 그리고 심장이 좋습니다. 아,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한데 지금 숨도 안 차고 가슴이 침침하지 않지. 그래도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4일에 한 번, 5일에 한번 그렇게

0: 반대 지금 변 하나에 딱딱 한 번 얼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래도 꿈이 많아 잠을 잘 못 자잖아. 그 밤에 꿈이 영 많아.
1: 네.
0: 잠을 잔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이걸 쓴다면 꿈이 저거지고 잠을 잘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납니다.
1: 네.
0: 그래 여러 가지 효과 보는 이번에 활동할 때 아까 써서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지금 활동이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당뇨병이라 할 때에는 에, 인슐린이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런 대사질환이 일종으로서 혈액 중에 포도당이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혈당으로 인해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부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3: 네, 나도 동충하자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 동충하천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예.
3: 이, 나는 이 먹기 전에는 예, 이 겨울이면 계속 기관지 약해서, 그래서 아 때부터 우리 아란지 약해서 계속 약만 먹어도 예, 쓰고 주사 맞고 너무 고생할까. 간이 다 나빠지지다 너무 고생할까. 예. 약해지. 그런데 이 동충하천 오행간에 그런 역방서 두 것을 이래 먹어봤더만 정말 좋은 약인데, 이건 다 해결됩니다. 나는.
1: 예.
3: 예, 면이 약해서 겨울은 기침지고 그래서 그 변비 심하지어도 나먹까 그냥 같은 게 어, 인사 해결되더라면 이거 뭐가 예, 가래 목에 가래 가득 계속 하던 게 그게 그래도 막막에 그런 걷어낼까 그 다음에 아이 점점 밥 잘 먹지 위 나빠서 그래서 소화 잘 되던 게 소화도 잘 되지. 아이, 가야 나빠니까 밥 못 먹고, 그래, 던 것이. 아이, 밥 잘 먹고, 저기나,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아질까, 예. 정말 어디나 다 좋아하시더라면, 다.
1: 네.
3: 활동 못 하던 게, 그래도 활동도 잘하게 되고, 해도 끝이 없고, 잘 먹고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예. 이 약이 정말 나는, 예, 저 만병통치 약이라고 본다. 어디나 네. 다, 예, 효과 난다, 만다. 한 반년 되는데, 정말 이 약처럼 좋은 게 있는 것 같지 않나. 나는 대한약 다 먹어봤습니다. 견디도 쓸데없더라만 다 그랬던 게 이 약 먹어볼까 정말 정말 그 말을 못하게 그만으로 좋더라만 다 그래서 나도 내 약을 이렇게 오래 정말 한 반년 쓰면 집에서 꼼짝 못하게 했던 게 정신 치고 댕기니까 뭐든 옆에서 뭐든 무슨 약 먹었는가 뭐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 거 약 먹었다가 말하고 그 약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난 내 너무 고사던 거 내서 내 약 막 놔놔줬다만 다 그래 먹어볼까 영 좋다면서. 그래서 아무래도 예, 팔사람들마다 전화도 할줄 모르지 할까 예, 아멘을 약간 싸게 돼서 아무래도 내 이번 할때 영 좋습니다.
1: 예. 예, 할 때 좋습니다.
3: 예, 또 좋다면. 그래 약 싸서 아무래도 또 그래야 될까 트라운다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가 좀 쌓이
1: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호흡기 질환이 오래도록 고생한 분들은 잘 낫지 않는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우리 전통적으로 호흡기 질환하고 곰팡이 질환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도 좋고 면역력도 높이고 그리고 수명도 연장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활동이 이제 네 날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열야득과학에는 20곽 드리면서 또 1980원 하는 예, 우리 텔레비에서 추천하는 이런 공기청정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베개도 드리고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0: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이런 당뇨병이라 할 때에는 가장 큰 위험성은 이 합병증으로 인한 신체 면역력 약화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이 동충하초 생활 환자입니다.
1: 예.
2: 나는 어제 넉달 반 썼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많이 돌아오고. 예. 그다음에 혈압 조절도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저녁에 잠 잘 자지 못하던 것도 잠도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1: 예.
2: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예, 지금 활동이 좋습니다. 결국 네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렇게 당뇨병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화되면은, 예, 이 합병증에서 보면은 망막병증하고 신기능장애, 그리고 저림증하고 통증 등 이런 신경병증하고 심혈관 질환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의 위험이가 많이 증가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 당뇨병 환자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그 합병증의 종류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 우리 혈액이 가는 곳이라 할 때는 어디나 합병증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파료, 동충하초 균분이 당뇨병에 좋은 그리우라 할 때에는 이 동충하초 그 자체가 간 활성화를 도와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혈액 중에 있는 이 포도당을 세포로 끌어당겨서 소비하게 하면서 혈당을 낮추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이라 해도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이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맥이 없거나 이런 증상들을 또 많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의 분비를 직접적으로 촉진시켜서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 성분들이라 할 때에는 비타민 D 전구체로 혈관 탄성도 유지해주는 이런 작용이 또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당뇨병에서 보면은 가장 큰 합병증은 심혈관 합병증이죠. 동맥경화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혈관 탄성을 유지시켜주는 성분이 있으면서 동맥경화하고 뇌혈관 질환 또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으로 끈적해진 이런 혈액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을 보호해주면서 또한 동충하초는 간세포 내에 있는 이런 활성도를 증가시켜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식사 전에 혈당은 괜찮지 않은데 밥만 먹으면 좀 세게 높아진다.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에만 있는 성분인 이 코디세피는 혈액도 맑게 하고 혈전을 녹여서 말

소혈관까지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게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에, 우리 모든 질병들은 다 기혈순환 장애로 생깁니다. 에, 때문에 발효 동충 하적 균분을 쓰시면은 혈관 탄성도 높여주고 혈액도 맑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에, 여러 가지 이런 합병증이라든가 노년에 나타나는 이런 질병들을 개선합니다. 예,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할 때에는 이 발효 동충 하적 균분은 당뇨병하고 항염작용도 있고 간 기능도 개선하면서 폐 손상을 또 보호해주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이런 효능이가 또 아주 뚜렷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간 활성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 다음에 나는 입맛도 돌아오고 소화도 잘 된다. 이것이가 바로 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대사도 촉진시키고 실제로 우리 영양학적으로 또 성분을 또 따져보면은 발효 동충 하초 균분에는 우리 인체의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이 재료들을 직접 공급해 주기 때문에 소화에서 이런 좋은 효과를 또 봅니다. 그 외에도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당겨서 소비하게 해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 지금 이도수라 맞는 분들을 보면은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 혈당은 공제하지만 맥이 없는 이런 상태를 많이 느끼죠. 근데 동충 하초를 드시면서 혈당을 조절할 때에는 에, 혈당도 수치도 조절되거니와 아, 몸의 에너지가 많이 그대로 보충되기 때문에 맥이 없거나 이런 증상을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인슐린이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수치를 조절해 주면서 혈관 탄성을 유지시켜 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강력한 항산화 효능이 있어서 혈당으로 끈적끈적해진 이런 혈액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보호해주면서 간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시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에 함유되어 있는 이 중초산은 혈액을 맑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으면서 혈전을 용해시켜서 말초 혈관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전신의 혈액 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예, 때문에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특별히 당뇨병하고 당뇨병 합병증 개선에서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예, 우리 전반적인 건강을 조절해서 신체를 회복시키는 작용이가 예, 아주 좀 약재에서는 좀 특별하게 유명합니다. 예, 바로 우리 동충하초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귀한 이런 중초약이고 16가지 아미노산하고 아연, 칼륨, 마그네슘, 린, 셀렌 등 이런 미량원소하고 비타민 B족하고 비타민 E 등 각종 생물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여러 가지 특이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환자분들이 얘기하다시피, 이 동충 하초가, 예, 이런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약재 중에서도 좀 특별한 약재이기도 한데, 써보지 못한 분들은 그 효능을 모른다. 이 말이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고 있는 분들은 매일 그 효과를 더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의 양리적 작용은 그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바로 면역력도 높여주고 항종양 작용도 있으면서 내분비 조절 작용도 있고 진정 효과도 있고 항경련 작용, 예,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조절 작용하고 신장 기능을 높여주는 작용도 있으면서 항균하고 항바이러스, 예, 항피로 작용, 예, 자유지제 제거하고 항산화 작용 등 이런 중요한 작용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 하초는 전면적으로 신체를 조절하고 인체 면역력을 높여서

0: 특히 당뇨병하고 당뇨병 합병증 예방과 치료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바로 혈당도 내려주고 합병증도 예방하면서 눈앞이 좀 흐릿하거나 몸이 가렵고 맥이 없고 괴사가 있거나 등 이런 당뇨병하고 당뇨병 합병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서는 특별한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창작된 석화 작사 안계린 작곡의 동동타령 보내드립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대현 작사, 송기화 작곡의 웃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온다고 하죠. 서로 얼굴 마주 보며 활짝 웃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구려노 김향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등만 작사 정준갑 작곡의 산골에도 만풍년일세 보내드립니다. 산골에 풍년이 들었다는 기쁜 소식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전하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정열적인 가요입니다. 두만강 물결처럼 힘차고 굳센 정신을 노래한 가요. 한선녀 가수가 부른 두만강 찬가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바구니에 비유한 가요. 렴광현 작사, 서영화 작곡의 바구니 타령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경훈 작사, 황양묵 작곡의 형제민족 함께라면 보내드립니다. 김상훈, 윤행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아름다운 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고향 생각, 고향 사랑을 멜로디로 엮은 가요,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산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신기옥 작사 류영민 작곡의 조국과 나를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이 이어지면 어디든 갈 수 있고 형제민족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아래 김민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를 이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사랑이란 실로 우리를 이어주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름다운 연기 노래인가요? 노아나의 사랑 연기를 구망구 김상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양한 바람이 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익숙한 길과 그 속의 추억들이 나를 감싸줍니다. 조려와 작사 장남 작곡의 고향이 좋아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형제민족이 하나 되면 세상은 아름다워져 화목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박영일 작사, 송률 작곡의 형제민족 화목한 지상라고 오늘 정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멀리 날아도 돌아올 것이 있는 건 참 행운입니다. 동지는 그냥 집이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설아 작사, 김미란 작곡의 동지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묵묵해지고 그래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고향 그 이름을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옥석 양생백에 한 쌍을 더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중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레이디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어김없이 우리 근내 버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시중에 보면은 약국에 가도 그렇고 보통 우리 병원에도 그렇고 근내 버신환이란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약이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은 같지만 여러 가지 제약공장에서 나온 약들이 많습니다. 이름 같지만 근내버신환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이름 가진 약이라도 그 어떤 효과를 내는가 하는 결정적인 그 효과는 제약공장에 달렸습니다. 어느 제약공장일 건가에 이래서 우리 근내버신환도 그렇습니다. 제일 좀 효과가 잘 알리고 이름이 낫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근내버신환 하면은 동화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내버신환입니다. 이 약은 오래도록 사람들이 쓰면서 효과를 잘 받고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제약공장을 따져보면은 뚱어 어조 제약공장이라는 건 산동에 있으면서 우리 양씨에 속합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이. 특히 제약공장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옷이나 무슨 신발이나 예, 에, 이런 것 같은 거는 뭐 썩 좋지 않으면 안 쓰면 되고 안 입으면 되고 예, 다시 싸면 되지만 약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서 내가 쌌고 병을 치료하려고 썼는데 에, 쓰게 되면은 어쨌든 쓰여 상품드라 말은 기억해둬야 됩니다. 예, 약이라 할 때 열 가지 가운데서 시 몫은 독이다. 이구 몫이 치료다. 그래서 내가 꼭 수여되면은 이런 부작용을 감안하면서라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걸 말하죠. 예. 그런데 이 동화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이 건네보신환은 그 약이 처방이 조화가 잘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약이 효과를 잘 보자면 인간의 약 갖고는 지금 사람들이 아이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 많은 분들이 이거 느낄 겁니다. 옛날에 우리 병원에 있어 보면은 예, 제가 81년도에 공작에 병원 공작에 참가했는데 학교를 필업하고 병원에 들어가니까 베니실린이란 보면은 예, 그 손가락 같은 게 생긴 유리병 사리에 담았습니다. 지금은 이 마이신병 사례 같은데 담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그 손가락 같은 게 기담해 하면서 유리병 사례 담았습니다. 제일 작은 거는, 제 기억에는 40단위입니다. 20단위든지 40단위. 그 다음에 80단위. 이렇게 했었습니다. 두 가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간암에 쓰여, 이 산소요. 그 다음에, 이 벤지실이라 빗을 해서 실험해서 아이 되면 산소 땐지 뭐 이런 거 하죠. 예. 근데 후에는 산소 진단에서 이게, 정맥주사로 다 도태됐습니다. 그리고 베니실이 살아남았는데 지금 보면은 또 베니실린도, 베니실린이 형님이 나왔습니다. 호보라는 게 이게 베니실린보다 더 센 겁니다. 그리고 베니실린 지금 40단위, 80단위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거 갖고 효과를 못 본다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중약도 한 가지입니다. 이런 그 약이, 이런 항약성이라는 게 생겨갖고, 예. 왜서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항약성이 생기는가? 나는 뭐, 태어나서 유지껏 크게 약이란 것을 알았다고 쓰레는 항약성이 생길 기회도 없고, 크게 약을 알쓴 사람이라고, 센 약을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물고기도, 지금 사람들은 또 이 생활이 제고되면서 다 그, 물고기도 산 거 먹자 하고, 무수개나 호위요, 또 생생한 거, 그 다음에 돼지고기라면 옛날처럼 질기고 탕탕한 거 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는하고, 예. 왜, 이런 는한 고기들은 왜서 이렇게 부드럽고 탕탕하지 않는가? 약액소를 먹이면서 자려왔단 말입니다. 돼지람도, 예, 돼지고기도. 돼지람 이전에는 1년, 10달 이렇게 길러야, 우리 사용,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넉달이랍니다. 넉달 초과 아예 한답니다. 왜 그런가? 객소를 먹인단 말입니다. 예? 물고기도 한 가지입니다. 물고기를 살게끔 그렇게 한 대다, 어항에다가나 혹은 이런 데다 살게끔 보관하자면, 예, 살고자 하면은, 항생제를 계속 먹여야 된답니다. 아예 먹이면 못 산답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런 물고기를 먹으니까 우리는 벤지실을 알맞거나 터보를 알맞아도 이미 우리 몸에는 이런, 이런 소염제에 대한 항약성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 없죠. 예? 중약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간한 약을 써서 또 중약은 또 무슨 문제 있는가 하면 재배가 많단 말입니다. 이전에 다 야생약제 된데 지금 그 야생 도라지, 야생 뭐 더돌기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산에 뭐 이 우리 지금 시중에서 보면은 예, 다 재배한다 만다 약도 한 가지입니다. 재배한 약제라 말입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온임에서 뭐 천년 약제고 어찌고 해도 대부분 재배 약제인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약이 효과를 못 본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약을 써서 효과 못 보죠. 우리 이 약에 홍삼로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왜서 홍삼로경이 여러 청하는데 홍삼로경이 들어가는가? 그렇게 명약이고 그렇게 황제가 쓴 약인데 홍

0: 잠복력이 알면 해결하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런데
1: 알겠습니다.
0: 25가지.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멀거나

0: 많이 빠르고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지금.
1: 네.
0: 어지럼증이 봤어요. 심할 때는 막 집이 빙빙 돌아가던 게 돌아가고 지금 전도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 증상이 심하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0: 예, 그동안에 뭔가 전도 주사를 맞지 않아도 좀 좋습니다, 지금.
1: 그거 많이 맞아도 큰 리드 보고.
0: 예. 그리고 거망증이 심해서 물건을 싸다 어디다 두게 되면 어디다 둔지만 자꾸 똥거리 두린다만 양만 싸다 혼에 두린다.
1: 네.
0: 그래서 예,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생각나죠?
0: 예. 예. 그 며칠 있다면 생각난다고 감이 많이 생각난다. 이튿날 잤다면.
1: 며칠 있다 생각나도 예. 그게 좋은 겁니다. 그 사람 1년 넘어도 생각난다.
0: 아게 며칠 후에는 생각난다. 그 다음에 누구나 예. 생각하면 예, 생각나도 맞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자꾸 새서 여기 시동이 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 오는 건데 소변이 조금씩 자꾸 새더라 말입니다. 참지 못하는 게 그래서 자꾸 샌다.
1: 네.
0: 근데 너 혹시 어중으로 가서 조금씩 이렇게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근데 자꾸 또 새고 또 눈다면 또 자꾸 나라고 이랬더라 말입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뭘까 뭔가 마지막에 제일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아팠대서 못 쓰시고 그래서 그 허리도 아파 앉아있기도 붙잡고 한 누워있는 게 어디라 말 이렇게 그리고 이 무릎 관절마다 마지막 다 아팠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시큰거리던 게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그런 거는 싹 해결됩니다. 이 약을 쓰면서 이 곶가병이요 비뇨기 제통이 지금요
0: 예.
1: 머리가 어지럽혀 뒤에서 소리 나고 완전히 치료되는 약.
0: 예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약이 조금 빠릅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또 싸겠는데 그 전화번호를 좀 알려도 한번 더 알려주세요.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입니다.
2: 네.
1: 네. 네. 네. 요즘에는 열광사도 열광들이 놀자 했답니다.
0: 예. 아,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 방송, 모두 20분 잠은 시간입니다. 예, 20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은 30분인데 이게 20분이니까, 요거 잠은 할 분들 알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0분 후에 잠은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리느라고, 예. 그래서 10분 후에 전화 받기 때문에 잠은 하실 분들, 또 10분이란 게 금방 지나갑니다. 늦게 전화하시면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딱 생방송이 끝나면 잠은 더 끝납니다. 그 다음 주에 프로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 이 시간을 잘 이용하셔서 전화하십시오.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자꾸 전화와서는 야 내 잠은 하셨는데 어찌 전화를 안 받습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저도 그녀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네.
3: 그러나 공시 붓을 해서 그날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그냥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쓴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그냥 깜빡깜빡하면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 쓰게 되면 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혈압은 내리고 부중이라면 천우술이라면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혈압이 낮던 사람도 혈압이 정상으로 올라가고 이를 조절이라고 합니다. 예. 교제할 수 있는 약이가 혈압을 예. 조절할 수 있는 약입니다.
3: 예, 그 그냥 가슴이 예, 침침하고 불안하고 항상 두근거림에 예, 저기 전화기나 잠자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 약 먹는다면 영 심장이 많이 좋아지니까 영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 다 먹어도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예, 나는 이게 방광염에 뇌실금이 있어서 예, 소변 볼 때는 저리고 아프고 예, 또 급할 때는 화장실 가기 전에 실수할 때 있었는데 야 지금 이 약 먹고 이게 해결돼서 시름 넣고 외출을 할 수 있어
1: 그렇습니다. 소변이 잦다 전립선 비대했다 여성분들 방광염 요도염 있다 이 약에서 싹 해결 봅니다. 예, 이 진화람에 들어가서 예, 소염작용것도 있고 손파칠 보호하는 약이 돼서 그런 건 걱정하지
3: 예, 이전에는 여러 가지 약은 많이 썼는데 효과 못 봤는데, 야, 이 약에서 정말 효과 봤습니다, 지금.
1: 네, 이 약이 그런 좀, 예, 다른 약을 쓰고 못 보던 효과를 본다는 분들 많습니다.
3: 예, 걔 이렇게 효과서 언니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자, 그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그 내부생활 하면은 우리 딱 뇌만 건전해지고 콩팥이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뇌가 건전하자면 우리가 모든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지면서 오장육부가 건전해야 마지막에 뇌세포것은 건전해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우리 언니 나신차에 걸려서 병원에 열다세로 투원했다 나왔댔습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발도 자꾸 흘리고 그 다음에 이거 화장실 갈 때 뒤에서 재고 가고 예. 그리고 도발도 그냥 그것과 치료했다는 게 어째 아이들 왜 내약이 없어. 그래서 어머 그냥 누워만 있고 예. 그 다음에 네. 한 마리 또 하고 또 하고 기억도 네. 없어지고 예. 그랬더라. 그래서 내 이 선생님이 강의 듣고 건의보시나니 이게 제일 이 뭐 여러 가지 있어도 동아제약 공사에 중국에서 제일 좋은 공사에서 생산한 약인데 이거 언니 써라고 소리. 그래서 예, 우선 녹달 썼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바로 네. 아이 흘린다. 네. 그리고 예, 화장실 갈 때 예, 기 가던 게 어떤 거 하면 예, 새로 발을 떼고 걸어서 화장실 간다.
0: 네.
2: 그리고 얘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근데 이 양 삽순 게 맥이 난단다.
0: 맥이 나고, 예. 머리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던 것들도 다 치료돼.
2: 예. 그리고 얘 또 신기하게 밤에는 2시 반에 깨어나무 자지 못한단다. 그래서 네. 죽은 사람이 자꾸 와 꿈을 끼고. 그런 게 이 꿈도 없어지고, 이 양 삽순 밤에 잠을 잘 잘까, 우연히, 저 어디서 이리 좋은 약이야, 이랜다. 그래서, 네. 지네 여러 방면으로 효과 좋고, 맥도 나고, 어선은 봤다, 이 흘릴까, 자꾸 어선 죽었으면 좋겠다. 이래미 그랬대다. 그래더니, 네. 어선 더 살기 쉽단다. 그래서, 오래 써야 되길래, 오늘이 열 가구 배달 받자 우선아 한 개인다.
0: 예, 그 잠이 오는 원인은, 잠이 아예 오는 그 원인을 치료하겠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이 약이 산소인이 중약에서 제일 그 자신면증 치료하는데 제일 으뜸인 약이가 산소인입니다. 산소인, 원지, 룡골, 두모리, 그 다음에 당귀. 우리 사람이 죽을 때거든. 당귀가 멀어지지 말라 하는 우리 중의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당귀 다 들어갔습니다. 백출백장에. 그래서 이 약은 우리 신면증 치료에서 아주 좋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2: 예, 계속 수리한다.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성적으로 우리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 좀 설명드릴까 하면 시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제약공장을 따졌고 그 다음에 그 처방이 조합이가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황제가 쓰듣고 그 약을 오늘날도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이고 그것도 제약공장에서 잘했고 그 다음에 약이 그 만든 기술도 이전처럼 뭐 가루내고 그냥 대레만 먹고 대레 먹으면 나가는 게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이 약은 현대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딱 약이 농축되게끔 띠왈로 만들어서 그 녹달보다도 그래서 그런 걸로 15알입니다. 예, 먹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역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아, 어제에 이어서 제가 이 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용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약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오색 용지에 대해서는 좀 귀하고 아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용지라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유명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면서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겠는가, 이것이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아무리 멋있게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이런 영지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제약기술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히 우리 이 영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를 따져보면은 그 현대의학의 각도에서 따져본다 할 때 영지에는 많은 주요 성분들이, 그것도 인체 질병 치료에 아주 독특한 성분을 가진 다른 약에는 없는 독특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영지 다당이란 게 있습니다. 딱 영지에만 있는 영지 다당이죠. 그 외 우리 영지 성분에서 두어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어타이. 이 타이라는 거는 그 우리 인체에서 제일 흡수되기 쉽게 만든 성분이 두어타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산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다른 약이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란 무엇인가, 바로 면역력 제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의 각도에서 말하는 냉신안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것이 낳은 부작용이 무엇인가, 사람이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빠르고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의 지구 반대편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거 1분 따위에서 반대편에서 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빠르고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병이 오는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중의에서는 신선분행이라고 말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2: 예, 나는 영지관 캐슬슨 환자입니다. 네. 나는 예그 암이 수치가 높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영지관 구별 복용 환자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암의 수치가 검사한 결과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입니다. 예.
1: 네.
2: 이게 뭐, 소변에도 뭐, 이전에 이제 단백이나 홍세포나 견디 그것도 다 정상이고, 선생님도 막 이 약이 수치가 빠르고 정말 최약입니다. 정말 약 중에도
1: 많이. 저거 말입니다.
2: 이야, 정말 효과가 또 그냥 너무도 기뻤는데, 오늘도 뭐 선생님께 이제 전화드립니다.
1: 네.
2: 예, 그래서 남이 당뇨병을 앉아서 23년째 이렇던지 요즘은 오라니까 종합증이 와서 고생하다가 이 약을 쓴 게 효과가 빠르니까 정말 혈압도 지금 높지 않고 저 당뇨병인데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공백에 어떤 산이고 식후에 굳건 조금 넣었을 때다. 예.
1: 영지가 발레 혈당을 내려오는 약제에 속합니다. 자기적을 쓰다 보면은 혈당도 온정되고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이가 140

0: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합병증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1: 예, 그래서 이, 그, 쓴 다음 또, 당, 도서리 지폐가 원래 다 넣었을 때, 근데 그것도 도서 잘 되고, 그래서 네. 이 약 앞으로 계속 복용을 했으면 좋겠네.
0: 네, 계속 꾸준히 쓰십시오.
1: 예, 선생님, 이 약을 위해서 막 광고하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선생님 이 약을 광고를 하니까, 예. 난 좀, 예, 실신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예, 효과가 좋으니까,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치료 잘하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영지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지는 우리 중의학적으로 봐도 10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종 신경문란을 조절해주고 특히 우리 그 현대인들이 많은 심동과소, 실면증, 쉽게 놀라는 병, 많은 병들이 신경성 위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뭐 실면증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할 때 다른 약이 없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집에 아저씨도 뭔가 뭐 지방간도 있고 좀 아픈간도 있고 하면서리 한물상 먹였고 밥을 조금씩 이렇게 먹고 많이 먹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네. 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난 배가 짱하단다. 그러면서리 조금씩 먹는 것은 나 변비 생겨서 변 하루 무슨 한 다섯 건네씩 보는지 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감정 힘들게 본다 이렇게 다 변비 생겨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 막 혈압이도 막 올라간다 이랬대다. 그래서 네. 냉기 입간 구배하고 지금 방송 듣고서리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좀 좋았습니다 지금.
0: 네.
3: 이렇게 효과 지금 잘 보니까 나 지금 어쩌면 이렇게 밥도 조금 맛이 있고 소화 좀 잘 된단다.
0: 네.
3: 그러니까 이 맥도 나고 뭐니까 머리 싱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지 그게 막 어떤 증상이 됐단다.
0: 네, 그럴 겁니다.
3: 예, 그리고 추위를 신체도 약하다니까 추위병 많이 탄다. 그러니까 그냥 아, 남이는 무슨 어느 한 번씩 아이폰 하나 한대 쏘면은 뭐 돈나를 풀러 끌어다닌다고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조금씩 보면서 그런다 이랬대다. 그러니 요즘에 이거 못 가라 소변 다시 많이 줄어들었단다.
0: 예.
3: 그러면서 아랫배 항상 이렇게 묵직하던 아랫배 급분하다 이랬대다.
0: 예.
3: 예, 변비도 해결되고 그래서 또 어떤 조상이 있었는가 무슨 허혈이 있으면서 내 목이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입이 마르다 마른다 이랬대다. 근데 그 목이 간질거리던 게 낫고 목이 마르던 것도 많이 낫단다 요즘에는.
0: 네, 목이 마르든 마르고 입이 마르고 예. 기관지 말라서 마른 기침하고 예. 이런 데는 특별히 좋습니다.
3: 예, 그게 많이 좋아졌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예. 먹어보니까 먹을수록 더 좋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저 계속 더 먹자고 더 싸라면 이랬대다. 근데 오늘 예약하자고 된다.
0: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2: 네, 네, 맞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영지라는 이 약재 자체가 독특한데, 그, 영지 약재, 영지도 좋고, 예,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예, 그냥 원시적으로 본래 옛날식으로 그저 가루 내 먹거나, 뭐, 환우제 먹거나, 캡슐로, 전황에 여 먹거나, 그래서는, 그 약이 주요 성분을 몇 프로 흡수 못 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지 축구연맹전에 5일 막을 올렸습니다.
1: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변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혼장승을 거뒀습니다.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4대1로 상대를 꺾었습니다.
2: 하계 수송 려객 출연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결 참호단에서는 여러 려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전이 5일 훈천에서 펼쳐졌습니다. 훈천시 경기장은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오후 2시 개막식이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훈천시 각 가도 대표와 발에 고진 배우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출연진들은 격정 넘치는 공연으로 연변인민이 단결 분투하고 성세를 함께 경축하는 호메로운 기상을 보여줘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자 각 대표팀 기수들이 팀 깃발을 들고 입장해 연변 축구 경기의 활력과 풍채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주정엽 주석 주금성, 주당위 부석이며 훈천시 당위석인 림소림이 각기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타이틀 스폰서인 길림은행과 협찬상 대표인 버드와이저 맥주 대표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어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개막을 선포하자 장내에 근 18,000명 관중들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호각 소리와 함께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전 대결 상방은 훈천시 대표팀과 안도현 대표팀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투지를 불태우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차단, 패스, 슈팅 등 정체로운 순간들이 연이어 펼쳐져 현장 관중들에게 볼거리가 가득한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접전 끝에 훈천시 대표팀이 4대0으로 안도현 대표팀을 제압하고 개막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기타 경기에서 도나시 대표팀이 1대3으로 연결시 대표팀이 패했고 도문시 대표팀과 화룡시 대표팀이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룡장시 대표팀과 왕청현 대표팀의 경기는 7월 8일에 펼쳐집니다. 주급 지도일꾼들은 류신강, 소경량, 박군봉, 우혜생, 장림국, 진공대,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당이 동만 항일 유격 근거지에서 전개한 사업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만각지 항일 유격 근거지가 육석 건설된 후 중공 동만 특위 및 각 현 현위에서는 근거지 건설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첫째, 기층 당군 조직을 건전히 했습니다. 당 공천단 구의와 지부를 보편적으로 설립하고 당 공천단 명당을 장대시켜 대중을 이끌고 근거지를 건설 수호했습니다. 둘째, 항일 소비에트 정권을 조직했습니다. 1932년 11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여러 지역에서는 선으로 6개의 9급 소비에트 정부와 20여 개의 전급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고 각종 직능기구를 설치해 민중의 항일 토지를 결집했습니다. 셋째, 반일 군중 조직과 무장을 장대시켰습니다. 반일회, 부녀회, 아동단 등 단체를 조직했는 바 1933년 9월 동만의 반일회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해 작전, 생산, 전선 지원 등 사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넷째, 전시 경제 건설을 착실히 틀어지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크게 발전시켜 식량난을 완화하고 소형 병기, 피복,

0: 인쇄 공장을 꾸려 군민 물자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다섯째, 문화, 교육, 위생, 건강 및 선전 사업을 통과했습니다. 무료 학당, 문맹 퇴치 양 및 간부 양성반을 개설하고 문외 선전 대우를 조직했으며 전직 의료기구를 세우고 각종 항일 간행물을 창간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은 근거지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군민 역량을 결집해 동만 항일 유격 전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도록 힘있게 추동했습니다.
1: 4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13라운드 정남 감련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농성 거시안팀은 3대0으로 상대를 누르며 시즌 첫 홈장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연변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불과 2분경 최태욱의 강슛이 상대 수비수에 맞아 나왔고 포부스의 보충슛도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비껴나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4분경 조반이가 박스 측면으로 가볍게 밀어준 공을 박지호가 골키퍼를 속여 넘기는 재치는 슛으로 골문을 글렀습니다. 점수는 1대0. 21분경 정남팀은 코너킥 기회에 헤딩슛을 연결하며 처음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높이 떴습니다. 24분경 포부스의 강슛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곧 이은 코너킥에서 조반이가 올린 공을 단덕지가 헤딩으로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30분경 정남팀이 우리 문전을 어지럽혔지만 결정타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더 이상의 점수 변화가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2분경 황진비가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지만 높이 떴습니다. 정남팀도 58분경과 63분경 강슛으로 우리 골문을 위협했지만 모두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74분경 측면에서 황진비가 패스해준 공이 정확히 포부스의 앞에 전달됐고 포부스가 강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90분경에는 쇠기 골까지 나왔습니다. 조반이가 상대의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조반이가 직접 나서서 가볍게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며 점수는 3대0으로 됐습니다. 3골 격차 앞에서 정남팀은 의욕을 상실했고 연변팀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94분경 조반이가 박스 안에서 마지막 수비수까지 따돌리고 포부스에게 공을 내주었지만 포부스는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드디어 3대0으로 시즌 첫 홈승리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7월 11일 연변농정 거시안팀은 계속해 홈에서 소주 동호팀과 제1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4일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최종 4대1로 상대를 꺾고 원정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각지에서 온 17,000여 명의 축구팬들이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 모여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연변 대표팀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9분경 연변 대표팀의 임건웅이 박스 안에서 밀어차기로 정확히 골문을 열어 연변팀이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이어 연변팀은 지속적인 맹공을 펼치며 경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4분경 임건웅이 프리킥을 성공시키며 멀티골 기록 점수 차이를 2대0으로 벌렸습니다. 1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프리킥으로 직접 골문을 겨냥했지만 연변 대표팀의 골키퍼 마우신이 공을 쳐냈습니다. 추가 시간 임건웅이 프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까지 올려주었고 엄지원이 헤딩슛으로 득점에 성공해 점수는 3대0이 됐습니다. 후반 들어 46분경 왕자침이 박스 부근에서 골을 터뜨리며 연변 대표팀은 4대0으로 앞섰습니다. 67분경 개서 대표팀의 조한문이 박스 안에서 골을 넣어 점수는 4대1로 됐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4대1로 승리하면서 동북축구연맹전 2연승을 거뒀고 현재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선수들의 회복과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면 선수들을 데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현지의 풍토 인정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홈에서 맞붙게 됩니다. 2026년 철도 하계 수성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입니다.

0: 가계수성조약 출행 고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길창우단에서는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여러 여객 열차편을 临시 추가해 운행하게 됩니다. 추가되는 열차편은 장백산, 연길,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이동 방향을 비복합니다. 그중 연길서역에서는 할빈서, 장춘 방향의 열차편이 다수 추가됐고 장춘과 도문북을 왕복하는 일반 속도 열차편도 临시 추가됐습니다. 연길창우단에서는 각 열차역의 안내표지와 자원봉사 근무 일터를 추가 설치하고 대기 및 역출입 통행 동선을 최적화해 세부적인 부분에서 관광객 출행 체험을 높입니다. 철도 부문에서는 하계 수송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된 모든 열차편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 시각과 열차표 유무는 여객 흐름 변화, 노선, 유지 보수 등 상황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추가 열차편 정보는 중국철도 12306 공식 플랫폼 및 열차역 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에 따르면 연결 불화통화 음악 분수가 7월 1일 저녁 7시부터 분수쇼를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결시 하천종합관리중심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불화통화 음악 분수 개방 시간은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매일 공연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이며 매일 한 차례 공연합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을 적당히 연장하게 되며 이 기간 대풍, 큰 비 등 악천후나 기타 특수 상황이 발생하며 공연을 중지하게 됩니다. 음악 본수는 연길시 연길대교와 연서교 사이에 불화통화 수면이 위치하는데 전체 길이는 158m, 너비는 12m이고 최고 100m 높이의 물기둥을 뿜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본수는 음악 및 각종 조명과 어우러져 룡행천하, 경천옥주, 시대와 더불어 전쟁 등 다양한 분수 형태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분수의 조형은 화려하고 풍부하며 예술성과 관상성이 매우 강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시각 성연을 제공합니다. 분수쇼는 도합 세조의 노래를 윤건으로 내보냈는데 여기에는 연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기는 당신이 있어 더욱 다채롭습니다. 연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 두만강 잔가, 기쁨 넘치는 해랑강, 붉은의 변강 비춘의 도라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 8월 1일에는 건군절 특별 분수시어도 펼쳐지게 됩니다.
0: 그일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가 주체 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행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연길시 부신교 로면 부설 공사가 일전 모두 완료됐습니다. 연길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설과 사업일꾼 황성휘입니다. 현재 대상 주체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고 도로와 교량이 시험 운행 조건을 갖추어 시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시험 운행 기간에는 가로등 조명 공사와 세부사항 완선 등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며 자동차 주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연길 부신교와 부신거리는 연길시 동부에 위치했으며 기점은 장백살로, 종점은 인밀로입니다. 부신교는 불화통화를 횡단하는 데 교량 길이는 379m, 너비는 37m입니다. 이 대상은 연결시 동부 도로망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대상 운행 후 연동교에서 장백산 대교까지 약 4km 구간에 교량 연결이 없었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 불화통화 남북 양안의 연결을 1층 강화하고 도시경제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0: 중국 뉴스넷에서는 일전 길림 화룡 숲속 깊은 곳의 꽃사슴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그일 길림 화룡에서 한 촬영 작가가 꽃사슴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면서 숲속 깊은 곳에서 꽃사슴들이 유유자적하게 논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1: 7월 3일 길림 일본은 경기를 매개로 문화관광 융합 인기 넘치는 연변의 새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올 들어 연변주는 전통 명절, 동북축구 연맹전, 홈경기 등 여러 계기를 활용해 경기를 매개로 삼고 문화로 정신을 고취하며 관광으로 도시를 흥성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변에서는 경기장을 민속문화 전시의 무대로 만들어 문화와 체육 쌍방향으로 힘을 내 문화관광 시장이 흥성하고 소비가 활발한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심층융합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오미란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투데이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정보 광장에 정보를 주신 분들의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 가정집에서 노인 한 명만 전탁 맡으려 하는데요.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 합니다. 연계 전화는 153-5455-1195번입니다. 153-5455-1195번입니다. 다음은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천신소 구역에 3층 집을 파는 정보인데요. 면적은 61평방미터이고요. 61평방미터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침실은 두 칸이 있고요.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그 주변에는 소학교, 고중, 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계 전화는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이왕에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잘 메모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더문시 령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파는 정보입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는 집입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도 아주 넉넉한데요. 그리고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 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한데요. 의향에 있으신 분들은 연계 전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정보입니다. 새 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는 정보인데요. 155-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으로 연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것이나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 필요하신 분들은 155-8556-0504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길당교 서쪽편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주는 정보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인데요. 연계 전화는 188-4439 0061 188-4439 0061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정보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소사양장애의 일자리를 구하려는 정보인데요. 일꾼이 필요하신 사장님들께서는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보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파는 정보입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이고요.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파는 정보 같은 분입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요. 받을 가격은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연계 전화는 188-4473번 188-4473-3898번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계전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88-4473-3898번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하는 정보인데요. 연계전화는 159-4433 2100번 159-4433-2100번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파는 정보입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아주 적합한 위치고요. 믿음직한 병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이런 중고 냉장고 한 대도 파려고 하는데요. 중고 냉장고라고 합니다. 1.75cm 되겠죠. 네,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파는 정보 함께 주셨어요. 의향 있으신 분들은 138-4431-2681번으로 또 이 전화번호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소 구역에 4층 집을 파는 정보입니다. 그 집 파는 정보가 굉장히 많죠. 면적이 적합하신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요.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도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계 전화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정보는요. 역시 집을 파는 정보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파는 정보입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인데요. 이외에 단칸방도 시줍니다. 가전기물이 구전하고 거주조건도 아주 우월한데요.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도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것을 해결해 드리는데요. 다양한 정보네요. 집도 팔고 가전제품도 팔고 또 영업집의 화장실이나 주방에 물 새는 것이나 전기 또 어려운 것을 해결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분은 장애인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네요. 마음 따뜻하신 분이에요. 이용하실 분들은 132-2433-8797 132-2433-8797번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혹시 화장실이 물이 새거나 주방에 물 새는 곳 또 혹시 전기 또 고장나신 분들은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132-2433-8797번 이분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은 집도 팔고요. 면적이 아주 작은 면적인데요. 30평방미터.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칸방도 세주는데요.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132-2433-8797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휴대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0: 안돼요. 정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농촌에 있는...
1: 지금은 더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주집이고 중간집.
0: 잠시만요. 천천히 얘기해 주실까요?
1: 예.
0: 더문시?
1: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예, 더문시.
1: 네. 예, 더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주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가족사택. 네.
1: 네. 면적은 34평방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0: 네.
1: 백돌 도성 타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채소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하 강이 가까운 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키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고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능이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아유, 그 내용을 천천히 잘 해주셨어요. 그 벽돌집을 파는 정보였는데요. 양철기와도 새로 얹었고 벽돌창고도 있고요. 그렇죠?
1: 집 안팎을 또 새로 장식했고.
0: 네, 네, 그러네요. 위치가 아주 좋네요.
1: 예.
0: 네, 텃밭도 넉넉하다고 하니까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번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38-9433-3616번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0: 네.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2: 도우미 찾는 광고를 했습니다.
0: 도우미요?
2: 네.
0: 네.
2: 연세 내 60세부터 70세 자울로.
0: 네.
2: 전화번호에 138.
0: 네.
2: 4434.
0: 4434?
2: 네.
0: 네.
2: 9551입니다.
0: 9551번?
2: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환자를 돌볼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까?
2: 예, 예, 예.
0: 환자를 돌볼. 그러면 환자는 지금 병원에 있는 상태고요?
2: 아, 집에 있어요.
0: 집에서?
2: 예.
0: 예, 그러면 운신을 못 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자립 못 하시는
2: 거예요? 반자립을 하는데요.
0: 반자립. 네. 네. 아, 그러시군요. 혹시 환자는 여성분인가요? 남성분인가요?
2: 남성분입니다.
0: 남성분 돌볼 도움이.
2: 네.
0: 알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네.
2: 네.
0: 자,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파는 정보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맞죠?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는 집이고요. 자, 이분이 정보를 잘 들으세요.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벽돌 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도 넉넉하고 넷째는 가야하 강이 가까워서 낚시질을 하기에 편리하고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일곱 가지인데요.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아, 수고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 그 영도인데 얘기해?
0: 네.
3: 그 전동차를 좀 늦거리 하나 쓰던 거 싸다 그랬구만.
0: 전동차.
3: 쌀눈차를.
0: 아, 3륜.
3: 세 바퀴.
0: 세 바퀴, 전동차.
3: 예, 예. 예. 예. 그, 좀, 저렴한 가게를 어떻게, 누거리 좀 사, 파는 사람이 전화번호에.
0: 네.
3: 요우치.
0: 157.
3: 요수산산.
0: 1433.
3: 얼치월이다 연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0: 2752번. 예, 알겠습니다.
3: 예, 수고하시오.
0: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3: 예.
0: 네. 자, 아까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고 마지막에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한 집 필요하신 분들은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환자를 돌볼 도우미가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다. 60세부터 70세 좌우의 분이면 되겠는데요. 환자는 남성분이라고 합니다. 반 자립할 수 있는 환자분이라고 하는데요. 138-4434-9551번으로 이항에 있으신 분들은 이분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8-4434-9551번으로 네, 연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방금 영정에서 전화 주신 분 계십니다. 삼륜 전동차. 예, 좀 아주 싸게 파실 분 계신가요? 네, 이분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싸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 운전하시다가 또 새 거서 교대하실 분들은 또 뭐 그 교체하실 분들은 이거 팔아야겠죠. 얼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분이 계십니다.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신 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이 4시까지 진행되므로 그 사이에서 미리미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전화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0: 자, 이어 요게 1112번 투데이 전화가 또 일려져 있는데요.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 지부 반송벌레로 합니다.
0: 집 파는 정보, 예.
1: 예, 네, 집 위치는요?
0: 위치.
1: 전남 텐시시오치 3층입니다.
0: 전남 네, 텐신
1: 네. 61평 좀 더 되고요.
0: 네.
1: 양수 2층이 남북집입니다.
0: 네.
1: 예, 집 근처에는 소학교 시 2층이 있고요.
0: 네.
1: 병원 민속촌 야시장이 있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매우 많은 편리를 줍니다.
0: 그럼요. 왕홍도 그 위치잖아요.
1: 예, 그럼요. 민속촌.
0: 민속촌도 있고.
1: 예, 예.
0: 네.
1: 예.
0: 시중도 있고,
1: 있고
0: 네.
1: 있고요.
0: 그럼요.
1: 예, 예, 집 전화는요.
0: 네.
1: 156-0050-9121번입니다.
0: 156-0050-9121. 맞습니까?
1: 예, 예, 예.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집 파는 정보 들어왔어요. 요즘 집 위치가 너무 좋다고 하셨죠? 예. 뭐, 민속원이 가까우니까, 민속원에서, 그리고 또 시 이 정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집이에요. 면적은 61평 좌우이고요. 그리고 집은 거실이 두 개 있고요.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아주 통풍도 잘 되겠죠. 전남에 위치한 천신소 구역의 3층 집이라고 했습니다. 61평방미터 되고요. 네, 요즘은 민속원에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또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또 고중도 옆에 있고 소학교도 거기에 뭐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주 좋죠. 생활하기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야시장도 가깝다고 하셔서 더 좋겠죠. 그리고 특히 집이 3층이라 오르내리기도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전화번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0050-9121번 156-0050-9121 하나입니다. 자,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저희들이 주고받고 또 여러분한테서 이런 정보를 받는 동시에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주신 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파는 정보죠. 면적은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34평방미터. 그리고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벽돌창고도 있고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도 넉넉하고 그리고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하고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고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한 이 집.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138-9433

1638-1643-3616번 1383-3616번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습니다. 60세부터 70세 좌우에 도우미가 필요하시다고 하는데요. 환자를 돌봐야 할 도우미를 찾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남성 환자인데요. 반 자립할 수 있는 환자라고 합니다. 138-4434-9551번 138-4434-9551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를 돌보려면 글쎄요. 이 60세부터 70세 저의 분들이 해야죠. 할 수 있을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어렵겠죠.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뭐 거뜬히 해낼 수가 있겠죠. 138-4434-9551번으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정에서 전화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3륜 전동차 중고로 된 거 아주 싸게 사고 싶다고 하셨어요. 싸게 팔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남에 위치한 집인데요. 면적이 아주 적절합니다. 천신서구역에 3층 집을 파는 정보. 면적은 61평방미터인데요. 침실은 두 칸이고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특히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오는 집이겠죠. 그 주변에는 다 알다시피 소학교, 고종, 민속원, 또 야시장도 가까워서 생활하기 아주 편리한 위치라고 합니다. 배양에 있으신 분들은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정보, 기타 정보를 주실 분들은 256-1111번과 256-1112번 투데이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반갑습니다.
1: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집을 팔려 합니다.
0: 집 파는 정보네요. 네.
1: 네, 잠시 하남의 강남 아파트 동쪽에 새로 진 엘리베이터 집이 6층이며,
0: 네.
1: 구조는 양수 2층 2초 이후이며, 면적은 92평입니다.
0: 네.
1: 주변에 연하사학교, 연신사학교, 하남사학교, 공원사학교,
0: 네.
1: 사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0: 사학교, 네.
1: 15종, 그 다음에 13종, 12종, 연미시 3고급중학교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병원은 중강병원, 위강병원, 기계병원,
0: 네.
1: 그 다음 연면부유병원도 있고요. 도시비뇨기 병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0: 뭐, 네. 네.
1: 버스 선호도 10여 개에서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러니까 주변에 공기도 좋고,
0: 네.
1: 강변이 가까워서 경치가 아주 멋있습니다.
0: 그렇죠. 강변이 가까우면 공기가 좋죠. 네.
1: 네.
0: 네. 그래서
1: 높이가 1m 75cm 되는 양장 꼭 한 대를 팔려 합니다.
0: 1m 75 되는 꽤 높으네요.
1: 예,
0: 크네요.
1: 양장 꼭.
0: 아, 그래요?
1: 쌍문. 예, 예.
0: 네.
1: 링기 전화
0: 네.
1: 138-4431-2681번입니다.
0: 2681번?
1: 예.
0: 잠시만요. 138-4431-2681 맞습니까?
1: 예. 네. 예.
0: 알겠습니다. 해결됐으면 네. 좋겠네요, 빨리.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네,
0: 어떤 정보?
2: 한국제 어린이 바이올린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0: 바이올린이요?
2: 예, 네, 바이올린 알죠? 바이올.
0: 네. 바이올린, 네. 네.
2: 한국제 어린이 바이올린입니다.
0: 아, 어린이용이에요?
2: 예, 어린이용입니다.
0: 네.
2: 예. 어린이용이니까. 네.
0: 중고죠, 중고. 바이올린 팔려는 정보죠?
2: 예, 예, 예. 네. 팔려고 그러니까.
0: 네.
2: 우리 손자 쓰던 거니까.
0: 네네.
2: 예. 그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0: 그래요.
2: 188-188에
0: 188
2: 4436에
0: 4436
2: 네 3398입니다.
0: 3398번
2: 예
0: 188에 4436 3398번 맞습니까?
2: 예
0: 네
2: 어린이 바이올린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성인용이 아니고요.
2: 예, 예, 예, 예.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0: 네. 다양한 정보 받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자, 강남 동쪽, 연길시 강남 동쪽에 위치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동쪽편에 새로 지은 6층 집, 엘리베이터 집이라고 했는데요.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요. 그리고 침실 두 칸이 있는 집입니다.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연하소학교, 공원소학교, 연신소학교, 하남소학교, 그리고 시5중, 그리고 또 3고급중학교 굉장히 많네요. 병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라열해 주셨는데요. 중강병원, 치질병원, 연변부유병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통시설도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선로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 집을 사시면 여러분 생활하시는 데도 아주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키가 1m75cm 되는 중고냉장고 한 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138-4431-2681 138-4431-2681번입니다. 그리고 방금 받은 정보입니다. 중고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하는데요. 네, 손자가 쓰던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용이거든요. 성인용이 아닙니다. 1884463398번 1884463398번으로 혹시 또 바이올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중고를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전화번호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랄게요. 1884463398번입니다. 자,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정보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집을 팔려 합니다.
0: 집 파는 정보예요. 네. 예,
3: 면적은 92평이고.
0: 92평?
3: 예, 침실 두 개, 객실 하나입니다.
0: 침실.
3: 남북이 통합니다, 남북이.
0: 침실 두 개, 객실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에요?
3: 예, 아닙니다. 침실 두 개, 객실 하나.
0: 아, 객실 하나?
3: 예. 예. 15층에 6층이고.
0: 15층에 6층.
3: 깨끗하고 아담하게 장식되어 네.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아, 바로 입주할 수 있네요.
3: 예.
0: 네.
3: 연락번호.
0: 네.
3: 185.
0: 185.
3: 4330.
0: 4330.
3: 9381입니다.
0: 9381번.
3: 예.
0: 185 4330 예. 9381번. 맞죠?
3: 예.
0: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3: 감사합니다.
0: 네. 자, 입주가 가능한 집 필요하신 분들 계신다면 이 번호 빨리빨리 저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면적은 92평방이고요. 침실 두 개에 객실 하나라고 합니다. 15층에 6층 집인데요. 바로 입주가 가능한 집입니다.

장식이 잘 되어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하면 되죠.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으로 여러분 매향 있으시면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예, 어떤 분들은 장식하려면 꽤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요즘은 장식하면 또 장식비를 제 가격에 다 받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입주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이런 집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54330-9381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입수한 정보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드릴게요. 농촌에 있는 집 도문시 용성과수농장의 가족주택인데요. 줄집이고 34평방미터이고요. 아, 새로 또 기와도 얹었고 특히 구유집이라 이게 뭐죠? 그 명의 변경,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아주 가능한 집입니다. 1382-9433-3616번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60세 내지 70세 좌우에 그 환자를 돌볼 도우미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다. 환자는 남성분이고요. 반자립할 수 있는 환자입니다. 의향에 있으신 분은 1384434-9551번 1384434-9551번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정에 계시는 분이 중고 3륜 전동차가 필요하답니다. 아주 싸게 파실 분들은요.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남의 천신소구역에 위치한 61평방 좌우의 집 하는 정보입니다. 네, 1560050-9126번 9121번이에요.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잘못 말씀드리면 다른 집으로 가죠. 1560050-9121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강남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새로 지은 6층 집에 파는 정보예요. 92평방이고요.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내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벌써 이 정보광장 프로그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그리고 바이올린 사실 분은 1884436-3398번 1884436-339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광장 오늘 여기서 제가 또 마무리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박명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캄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과 명사방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며칠밖에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제 위해서 구체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 특히 사지원액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명사방을 쌓는 분들한테 12각을 주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사지원액은 80각을 쌓으면 100각을 드리면서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홍남강 치료이기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미 앞에서 홍광 치료이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제품이 여러분들을 다가서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홍광과 남란셔 남광까지 적등 황록 청남자 가운데 가시광선 7가지 가운데서 먼저는 한개 홍광만 그 이용되는 임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0: 근데 두 가지 홍강과 남강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서 나이가 드시면서 불편을 당하는 그 부분에 딱 그 사용하는 방법도 이제 이거 그 쑥하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 딱 그래서 코드만 누르게 되면 내가 그 소요되는 불편한 그 부분에 대고 누르게 되면 그분이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으면서 빛은 7가지 가시광선 가운데서 인류가 홍광을 많이 이뤄서 썼습니다. 이번에 남강까지 쓰게 되는데 홍, 적등, 황농, 청남자 가운데 남강까지 여기 이번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홍강, 남강은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번이 파하고 립자의 두 개 상태로 전달되는 이 번이 얼상싱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는 곳 립자로서 세포 속에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가 약을 드시는 목적 자체는 세포에서 문제가 생 모든 생명조직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세포에 모병이 든 것 그거 치료하는 그런 과정으로 체현되는데 이 그 홍남강 치료에게는 직접 세포를 수선해주고 세포에 모병이 생긴 거 그거 물리쳐주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끔 하는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광이 흡수되는 족족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면서 이미 병든 세포는 탈락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사지원에 거든요. 한 8달 넘게 썼습니다.
0: 예.
2: 예. 이거 쓰고 나 얼마나 지금 좋은지, 이거 쓰면서도 여러 가지 내 약들이 다 지금 뗐습니다.
0: 아, 8달 썼으면 아주 잘 쓰셨는데, 연속 쓰시고 1년, 2년, 10년도 제가 문제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잘 견제했습니다. 예.
2: 예, 이거 쓰고서도 예, 원래는 예, 항상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심하고, 예, 정신이 안 나고, 그리고 예, 이 눈이라는 게 또 이 백내장 있어가지고 잘 아이 배우고 부부 여튼 게 지금 이 어렸을까지 눈도 잘 배우고 예, 이런 증세가 몽땅 없어졌습니다.
0: 사지원에게 눈에 좋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이 위가 또 참 좋아졌어요. 내 위 병원에서도 어제 나도 어제 10년 넘어 고생했는데 맨날 위하고 달고 있었습니다. 내 옛날에는.
0: 아, 그랬겠죠.
2: 예. 예. 그러는 게 지금 예, 이거 먹음에부터 어제 위하고 다 뗐습니다.
0: 예. 예.
2: 한 달 되고 예. 이러고 변도 그래도 옛날엔 2, 3일 한 번씩 변 보던 게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변 딱딱 봅니다. 변.
0: 바로 이 성분이 종합적으로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사지원액이 기본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로서 모든 대사를 병영시켜주는 데는 이 제품을 초과할 제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저기 뭐니까 전력선 비달려서 예. 밤에 소변 한 대여섯 번씩 보고 밤잠 예, 못 자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예, 밤잠도 지금 어제 잘 자고 한날 소변도 어제 한번하게 한번 봅니다.
0: 콤팥이 아, 좋아질 수밖에 로갱이 예. 다섯 배 효과니까 예.
2: 아 그러던 게 잠 잘 자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예, 편안한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거뿐하게 정신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한 시간 운동도 하고 예, 이러고 이제 밤맛도 있고 지금 어쨌든 이거 쓴다면 그러고 맥이가 참이 다리도 예 지금 많이 맥 옛날에만 지금 맥 발이나 뭐이나 물건 옛날에 조금씩 들어도 발이 막 쏴나 아프는 게 지금은 뭐 한 10병 20병씩 들고 되는 게 없습니다. 아무
0: 그렇죠. 예예. 예. 예.
2: 그래 인삼이 선생님 말이 인삼이 이게 4배 5배 이게 간다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이거.
0: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예. 예. 예.
2: 맥이 나고 정신 나지 않게.
0: 그렇죠. 예.
2: 예, 그래 선생님이 이 활동도 또 이번에 그 뭐입니까 그
0: 홍남강 치료기 예예 특선 이익입니다.
2: 예, 그것도 지금 또 준다지 약간 저도 오늘 예 80가게 또 싸겠습니다.
0: 예,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가니까 502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도 이제 경찰국도를 항상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해. 그리고 손발쪽 혈압도 엄청 안 됩니다.
0: 예.
3: 예. 그리고 그래서 소리 자꾸 나지. 근데 사지원에 저는 거의 9달 먹었습니다.
0: 아, 예. 예.
3: 그래 놓으니까 조금 아예 혈압이 그래서 엄청 되고 머리 어지럽고 이 증세가 조금 많이 나서 됐습니다.
0: 이게 삼고

0: 경우에는 아주 효과, 보지 말라 해도 효과를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우산 성분 조합 428가지 영양 활성소, 고혈당, 고혈압, 고혈질을 해결하는 데는 제가 신심 있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용했습니다.
1: 아, 그래, 그래. 손발 창수에도 이적 사이 없어지고, 애하고 먹을 거가 원액이 돼서 먹기도 좋고, 흡수바로, 특히 먹으니까 눈이 영 맑아진 게 아니죠.
0: 모두 그렇게, 바로 그렇습니다. 눈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습니다.
1: 예. 예. 내가 이야기, 혹은 이번 학교에 싸가지 또 쓰렸으니까, 그래서 홍남감 치료기를 줍대다, 예. 예. 나는 무릎 관절이 심해서, 예. 아이, 계속 이거 흐린 날이나 그 전날에 막 통쇄나고 저랬는데, 이 기계를 관절부에 대고 하니까, 이 통쇄나고 저림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0: 그게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광이 거기에 비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벌이 얼상시에 파하고 립자가 직접 세포에 들어가니까 약 먹고 소화 흡수하는 그 과정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세포를 수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걸음에 가볍지 그래서 멀리 걸어도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죽고.
0: 그렇죠. 예. 네,
1: 나는 이 학과 전에 이 약을 좀 더 계속 좀 받아다가 계속 쓰자고 합니다. 또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게 모두 이 기계가 욕심나서 다투어 지금 본 제품. 본 제품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심할 바가 없고 거기에다 금상첨화라서 홍남강 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러후탱이란 말을 그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아준 국격으로 될 겁니다. 예, 실험 놓고 쓰세요.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지금 민서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는 예, 병에 사이와 놓거나 예, 이게 눈이 부은 게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예, 바람만 맞으면 눈물이 나고, 예. 그리고 어쩌는지 어딘지 딱 얻어 맞은 것처럼 눈이 피달진다.
0: 예.
3: 그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쌓고, 예. 이랬는데 이 민서방 쓴 다음에 이 피지는 형상도 없어지고 눈곱이 자꾸 바깥에 나가면 눈곱이 나서 나니 야 네 눈곱이 났다 이래면 얼마나 창피상가.
0: 예.
3: 그런 게 그 눈곱이 나는 이 증상이 없어지고
0: 눈곱이 너무 많다는 건 눈에 염증이 있다는 거 봐요.
3: 예. 그러니까 얘네 하루에 이 수증 한 3시간 봐도 예, 이 눈이 피곤한 게 아예 알긴다 말입니다.
0: 예,
3: 이 민서방이 예. 이렇게 좋습니다.
0: 예.
3: 눈이 내 검사했거나 일이 빼다.
0: 아 그래요?
3: 원래 링벨 빠 됐는데 일이 됐습니다.
0: 대단합니다. 예, 예.
3: 예. 아, 눈이 좋아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0: 그렇죠.
3: 그리고 우리 언니는 저기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0: 예.
3: 근데 2년은 좋았는데 또 재발했습니다.
0: 예.
3: 그래 병원 갔는데 아무리 세탁했지 또 예. 시계 늙어 보인다.
0: 예.
3: 우리 언니 아직 80에 아이 됐는데
0: 예.
3: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이 늙어서 아예 죽였다 하더라. 그러네. 그러네. 이미 서바이 내 서버 용 줬는데 언니 서버라가 야 나는 지금 땡수만 봐도 좋겠다 합니다.
0: 예.
3: 원래 0.4 좀 아이 된답니다.
0: 예.
3: 그래서 이거에 우리 언니 한 서너 달 썼습니다. 근데 아 우선에 땡수를 잘 봐서 살 것 같단다.
0: 시력이 많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예,
0: 예, 예.
3: 그렇게 뿌옇은 게 예,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우선 예, 바람만 한 대 나가면 손수건 가득 같습니다.
0: 예.
3: 눈물이 자꾸 나와서
0: 예.
3: 그러던 게 눈물이 아예 나올까 살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대할 때 12가구 싸면 그 홍강 이력이 그리 좋다 미술이 내 말했더만이 그거 또 어쨌든 늙은 피랑 그러지니까
0: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그 눈약을 12가구 싸면 홍강치료이기를 하나 주제했구먼.
0: 그 홍남강치료이기를 줍니다.
3: 예, 예 홍남강치료이기를 예. 우리 언니 싸길 해서 오늘이 12가구 배달받고 나도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이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가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빌 필요도 없습니다. 눈병치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항막, 색소변성 이런 여러가지 안과 질병은 근원에서 해결하는 게 바로 명서방입니다. 특히 야맹증까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시작하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예. 우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이렇게 우리 둘이 다 배달받다고 전화하겠습니다.
0: 아이고 너무 잘 선택했습니다. 건강기원입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싸주기 어머니 쓰는 한참 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싸주고 내가 어선 반년 넘었었습니다. 손발이 마대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흐릿흐분하고 뭐, 그저 머리에서 그저 예, 뭐 터지는 것 같은 게 그저 바사지는 소리 나는 거 별라
1: 콤파체 왜 그렇습니까? 콤파체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0: 그래 참약도 얼마 먹고 그저 정말 약도 얼마 쓰고 친구는 얼마 갔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던 차에 싸주머니하고 선생님 강의 듣고 저를 반년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소식 다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우선 먼저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 식사를 잘 해놓거나 예, 몸이 헷갑아지고 예, 천구만군 되던 게 몸이 헷갑아져 그런데 활동 아예 기자에 없습니다. 얼마 몸이 헷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다리를 들자면 그냥 몇 번 들었다 놨다 해야 그저 그랬던 게 오전에 예, 걷기도 많이 편리하고 그리고 눈도 예, 명사방 양의 예, 안압이 높고 그래 부었고 그래 깔깔하고 이래서 눈물이 흐르고 이랬습니다. 그래던 차에서 약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먹고 먹기도 하고 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냉소바이처럼 이렇게 효과 바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압이 나쁘던 게 안압이 정상되고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그리고 부었던 게 그게 맑아지고 댄스도 못 보던 게 댄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 조신 같은 거 다 해결하고 왔고 그 두 가지를 다 배달받아 홍당광 기계도 중단되고 자식들도 기우해서 같이 쓴다고 소리 하나 또 배달받았고
1: 예. 홍당광 치료 이번에 특수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게 되었으니까 이런 기계는 병원에 가서 계속 과하고 오래 그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이 집이 병원인데 이게 병원 한 개 병원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예 좋은 약 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천연 오메가3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428가지 영양 활성소는 인류는 수여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얻을 길이 없는데 바로 이게 길입니다. 사지원에게서 그리고 이게 제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모세글이 많으니까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영양을 나의 그 과일에다 몽땅 전달했기 때문에 이 과일에 428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됐고 양천강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에서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다. 인삼녹용의 다수에서 배 효과, 면역력이 올라가고 콤파치 든든해지고 은행잎이 20배 효과니까 은행잎이 20배 효과라는 것은 바로 심장과 뇌혈관에는 어지간한 그 은행잎이 누그름한 것도 점적주사를 맞는 한 번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20번 맞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후노바스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40여가지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고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다각도로 좋은 치료가를 보는 제품 자체가 바로 사지원액이니까 식전의 사지원액 식후의 명서방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당신은 아주 건강한 눈 건강한 심장과 뇌혈관 일체의 영양을 네. 여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똑같은 아침을 맞고 비슷한 일과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고 일상에 정성 들인다면요,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 하나, 살림의 작은 지혜 하나가 우리 일상을 더욱 따뜻하고 알차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하루도 있지만은 스스로를 다독이고 일상을 꾸준히 가꾸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삶을 멋지게 연출하는 진짜 인생 감독이 되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이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이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이 지혜

에서는요, 땀과 우리의 건강 관계를 두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파 후에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서는요, 때이르게 올해 첫 폭염을 맞이하게 됐고, 무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당신은 땀을 많이 흘리는가요? 발한 즉 피부가 땀샘을 통해서 땀을 분비하는 것은요, 신체가 열을 방출하는 주요한 방식 중 하나이자 인체가 수분을 배출하는 경로 중 하나로서 체온 조절과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땀을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체내 대사 산물은요, 호흡기통, 비뇨기통,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서 쓰레기를 형성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남들보다 특별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신체 허약함 때문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부 허약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반드시 허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 피로감, 추위, 바람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허한의 증상입니다. 전문가들은요, 특별히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라면 이런 네 가지 질병 검사를 받아보라고 추천을 합니다. 첫째, 당뇨병입니다. 고혈당은요,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수면 중이나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땀을 많이 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자주 발생을 합니다. 둘째로 갑상선 기능 항진인데요. 만약 몸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신진대사율이 증가해서 체온이 올라갑니다. 세상 하부에서 이 신호를 감지하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더 많이 흘리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감염성 질병인데요.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일부 감염성 질병은요, 야간 도우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면 중에 많은 양의 땀을 흘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땀이 멎습니다. 넷째로 자율신경장애입니다. 자율신경장애는요, 식물신경계통장애를 말하는데 국소다한증, 특히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허벅지 끝, 이 전신 다한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여성은 출산, 경영이 등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에 식물신경기능장애에 걸리기 쉬우며 이로 인해서 정서가 불안해지거나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주변 환경을 서늘하게 해주고요, 공기가 잘 통하는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죠.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라면은요, 오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검진 꼭 잘 받아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번 샤워를 하고 난 후에 꼭 수건을 세탁하는 스타일인가요? 바로 수건을 바꾸지 않으면 속이 껄끄러워 어떡하냐고요? 피부과 전문의가 밝히는 교체 주기 알아보겠습니다. 샤워 후에 사용하는 수건은요, 매번 새 것으로 바꿔야 할까요? 위생을 생각하면은요, 매일 세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수건이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교체 주기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먼저 수건이 단순한 몸의 물기를 닦는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샤워 후에 몸을 닦는 과정에서 피부 각질과 세균이 수건에 함께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관련 연구 박사는요, 수건으로 몸을 말릴 때 생기는 마찰은요, 일종의 추가 세정 과정 역할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피부 각질과 정상 피부 세균, 심지어 일부 장내 세균까지 수건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욕실 환경입니다. 수건이 젖은 상태로 오래 남아 있으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가 있지요.

싱클레어 교수는요, 욕실이 습하고 통풍이 부족하면 수건이 오랫동안 축축하게 남아 세균 번식 환경이 된다며 2시간 안에 완전히 마르는 수건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6시간 이상 젖어있는 경우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사용한 수건을 2시간 내로 완전히 말리지 못한다면 샤워 후에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사용한 수건을 2시간 내로 잘 말린다면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피부과 관련 전문의는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건을 잘 펼쳐 완전히 건조시킨 조건에서 3번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내배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질환이 있거나 피부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요, 매번 새로운 수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습진이나 상처처럼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라면은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한번 사용한 후에 세탁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수건을 사용할 때 잘 말리는 것이 위생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사용 후에는요, 최대한 펼치어 걸어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주고요, 욕실보다 통풍이 되는 곳에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은요, 샤워 후에 사용한 수건은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살림의 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작은 집을 깔끔하게 쓰는 살림 정리 및 홈 인테리어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이 좁다고 답답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은 공간도 아이템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요, 넓고 깔끔하고 아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벽걸이 수납 선반입니다.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빈 벽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주방 소품, 인테리어 소품, 책 액자 등을 올려놓으면 정리도 되고 분위기도 살아나죠. 조립이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살림 필수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용도 접이식 의자입니다. 평소에는 벽에 세워두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다가 손님이 올 때나 휴식할 때 펴서 쓰면 편리합니다. 디자인도 다양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고 이동도 자유로워서 작은 집의 안성맞춤이죠. 다음은 계절 옷 수납 가방입니다. 입지 않은 계절 옷, 이불 등을 압축 수납 가방에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요, 옷장 공간이 훨씬 여유로워지죠. 먼지와 습기도 막아주어서 옷 보관에도 좋고 싸서 보관할 수가 있어서 소지 공간 활용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틈새 정리됩니다. 냉장고와 장장 사이 좁은 틈새에 맞는 얇은 정리대를 두면 조미료, 생활 잡화, 세제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버리기 쉬운 틈새 공간을 알뜰하게 활용을 해서 살림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집의 멀티 커튼입니다. 하나의 공간을 커튼으로 나누어 작은 방도 침실 공간과 작업 공간으로 분리해 쓸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며 인테리어 분위기도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서 작은 집 꾸미기 아주 안성맞춤이죠. 네, 이렇게 오늘 살림의 지혜에서는요,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그리고 또 작은 집을 넓게 쓰는 살림 정리 인테리어 팁까지 알차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모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가정 살림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피 끓는 청춘을 묵묵히 조국 건설에 바친 나젊은 여성 기층 간부 장수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85년 감숙성 주곡현의 한 평범한 장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소연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서 당시 대학교 입시에서 주곡현 문과 수석으로 명문대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북경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2008년 문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의 고향 주곡현에서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향이 이 소식을 접한 그네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북경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기층 건설에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창 꽃같은 청춘 시절에 장소연은 피해를 입은 고향에 자리를 잡고 11년간 향촌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2010년 주곡현은 큰 홍수와 토성류 재해를 입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장소연은 자원에서 구호돌격대에 참가하였으며 밤새 재해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제 현장에서 그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뒤 장소연은 선호하여 전주제의 간부, 부향자, 향규를 검사위원회 서기를 거쳐 주곡현 빈곤층 부축 개발 판공실 부주임으로 임명되어 온 정력을 다해 빈곤층 부축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현내 208개 행정촌을 모두 돌아다니며 3만여 명의 빈곤 군중들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따라서 매 초민호의 구체 상황과 여러가지 빈곤층 부축 정책을 손금보듯이 자각한 그는 현지 군중들로부터 살아있는 사전, 이동식 데이터베이스라 불려왔습니다. 문화 수준이 낮은 고향 사람들이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는 알기 쉬운 만화 형식으로 정책 설명 자료를 제작을 하고 위챗 플랫폼과 음성 방송을 이용해서 매 가정에 정확하게 해민 정책을 전달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었고 퇴근 후에도 몇 시간씩 전화로 간부와 군중들의 정책 문의에 해답하다가 전화를 든 채로 더는 피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기도 일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고향 전체 주민들에 대한 관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과 가족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장수연은 향촌 빈곤층 부축 조사 업무를 마치고 밤도와 귀가하던 중에 불행하게도 그가 탑승한 차량이 백룡강에 추락을 했습니다. 34살의 젊은 촌간부 장소연은 사랑하는 고향 땅에 자신의 청춘과 생명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장소연은 짧지만은 빛나는 일생으로 초심을 다하는 한 공산당원의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가정을 희생하고 국가와 군중을 우선시하면서 피 끓는 청춘의 불타는 열정을 고향의 빈곤층 부축 사업에 바치었습니다. 장서연은 희생된 후에 조직에서는 그에게 전국 우수 공산당원, 전국 빈곤 해탈 모범, 전국 38 붉은 기수 등 영예를 수여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조국이 필요한 곳에 뿌리 내리고 묵묵히 헌신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녀의 정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오늘은 건강관리와 작은 집 살림정리 인테리어 툴킵이 꿀팁 담긴 뭐 생활의 지혜에서 청춘의 피끓는 정열을 묵묵히 또 조국건설에 바친 나절문 여성 기천간부 장소연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지혜를 쌓아가면 우리의 삶이 훨씬 여유롭고 행복해지거든요. 네, 또한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일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에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0: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반 구보객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걸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OEC 1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합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인성 질병 해결해주는 백자반 구멍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멍액 투골테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아래 잘 들어보시고 제때 잘 파악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반 구보객은 한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이번에 우대활동 가운데서 15곽을 싸면 20곽을 무료로 드립니다. 원래는 15곽에 15곽을 드리면 100% 무료로 드린 셈이 되는데요. 이번에 5곽을 더 얹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다면 기본으로서 양천은 현금권을 무료로 드는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골테의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은 490원입니다. 12곽을 사면 15곽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12곽에 12곽을 드리면 100%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3곽을 더 얹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거의 1,500원에 해당하는 현금권을 또 무료로 드리는 셈이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만 하신다면 아주 허한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누리는 특수한 이런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가뭐 지방간도 있고 잠도 잘안 오고 그다음에는 뭔가 많이 맥도 없고 그다음에 이 뭔가 뭐 결장염도 있고 이렇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예, 그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설사 자꾸 나가고 예, 변비도 자꾸 생깁니다.
1: 아, 예.
2: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변비가 설사 차차되면서 자꾸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게 소화도 자꾸 배가 올리 붙으면서 잘 내려가더라 말입니다.
1: 위장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나 정신도 막 흉해난다. 그러니까 막
1: 그렇죠.
2: 들으시다 많이 봤습니다. 이랬거나.
1: 네.
2: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백사방 구매하고 지금 여러 달 먹었습니다. 듣고
1: 아, 이게, 그래요?
2: 예. 예, 생각밖에 효과가 좀 좋았습니다. 나 그렇게 저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효과 좋았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2: 그래서 설사 하던 게 변비 다 나아지고 뭐, 그리고 좀 지방간 있다 보니까 나 열이 있어서 그날 입안이 쓰리고 또 뭔가 뭐 소리도 없고 입구세 잡고 납대다.
1: 아, 그렇죠. 예예.
2: 예. 이게 모가지도 터지는 것처럼 어떤데 아프기다고 해. 이게 또 모가지도 잡고 나고 이렇습니다.
1: 그렇죠. 간관파지하고 예. 위장도가 예. 많이 허하고 노인성 여러 가지 질병이 한몸에 많이 예.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목이 아프 터지는 것도 아픕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렇죠.
2: 근데 이 약을 먹어보니까 구보액이 돼 그런지 이 목이 아픈데 뭐가 인차에 목이 시원하면
1: 이 제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네. 드시되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네. 제품 자체니까 약 힘이 세죠.
2: 예.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말입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이 두어편은 또 집에 아저씨도 쓴다.
1: 예.
2: 집에 아저씨는 목대 티부터 무슨 어깨 박수로 다 바른다 아프다면서 그러죠.
1: 그렇죠.
2: 이게 바르고 먹고 가면 효과 좋다며 이렇게 아프든지 아프지 않고 아침에 나서 안 하든 이렇게 막 통신하고 안 하든 싸우지 않다며 이랬다.
1: 아, 예.
2: 그래 나도 같이 쓴다. 가족 배달 받으니 간집이니까 나도 같이 썼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 마디가 마지막에 불어나면서 똥똥 그 손등이 똥똥 불어 붙겠어요. 뭐 예. 이불다는 뭐 혹시 개치지 못하겠어 뭐 땡겨 놓지 못하겠을 때다.
1: 예.
2: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봐서 그 약을 또 바로 오면 난시친다 둘이서.
1: 예.
2: 땡겨 그게 이제 붓기는 게 삽도서 나서진다 그게 아프지 않아
1: 그게 붓기는 게 벗겨진다는 예. 게 그게 보통 효과 아닙니다. 다른 예. 제품을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2: 그리고 손을 벌써 인사 펼 수 있다 말다 막 구부러서 펴지 못하던게 그러면 또 아침에 하면 손이 쉬워라 그래 발굴 하면 하면
1: 그렇죠
2: 어저께 그 활동 손을 무슨 할 수 있다 말다 그러니까
1: 예.
2: 마 요즘에 이제 손 아침에 붓기지도 않습니다 이래 뻣뻣하지 않습니다 변해놨습니다
1: 예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들어보고 활동이 좋다 갈래 오늘도 누가 이제 둘이 먹고 그래서 둘도 다 같이 쓰고 그래서 15가사는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우리 예. 활동이 좋으니까
2: 네.
1: 백조방 구박액은 15가게 20가게, 네. 투골 때는 12가게 15가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2: 네.
1: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501-775번에.
1: 그렇죠.
2: 네, 예, 예. 두 가지 약 다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좋은 선택이니까 열심히 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는 이 두어태 이거 약을 지금 이제 혈각 줬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예. 야, 난 이거
1: 백날 거 있으네요. 예, 예.
3: 예. 이거 지금 한 몇 어느에 한 몇 년 전 몇 년 전부터 이게 허리가 그냥 아프고 다리 신경까지 내리더 뭐야 눌러 나가서
1: 허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저리죠. 예.
3: 예. 단지까지 내리고서 그냥 통생다고 내 그래. 강연도에 너무 바빠서 예, 그 주사 가서 그
1: 성비 주사
3: 예 성비 주사도 맞고 또 무슨 또 영양 무슨 주사
1: 그 그런 거 넣는다 합대다 예예
3: 그런 가서 맞아보고 예 뭐 댕기면 많이 뭐
1: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셨겠죠 예
3: 했는데 그 당시에
1: 아 이상적인 효과가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만

0: 사실입니다.
1: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내 이약 선택해서 이제 적당 이제 썼는데, 요가는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원래 비 온 날이거나 이 흐린 날이랑 더 한다 오네.
0: 그렇죠.
1: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이건 내 협단을 가네 아무 발전도 없이 여기 나 특히에 이게 경추하고 경도 그렇고 허리까지 다 지금 이게 여러 곳 어떻게 나이 먹은지 여러 곳에 싹 지금 이게 모델이 생겼습니다.
0: 예, 예.
1: 예, 그래서 거기 여기 아픔 이거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저기 아픔 저거 바르고 하고 이래서 마사지 조금 하게 되면 이 차이도 없습니다.
0: 구복하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을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제 이제 지금 나사지는 거 아니고 예, 발달해야 될 것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0: 그렇죠. 예, 예.
1: 또 일단 잠깐만 이 아픔 불시에 또 통제 나오면 아픔 지금 뭐 진통제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른다.
0: 진통제란 그게 예, 장기적으로 놓고 말하면 쓰는 게 아닌데 방법이 없어 쓰는 거죠.
1: 예. 예, 예.
0: 신경 억제제 아닙니까? 예, 예.
1: 이 약이 지금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이 확실히 다릅니다.
0: 그렇죠. 말. 확실합니다.
1: 예. 다른 약도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뭐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은 게 지금 못 써봤습니다.
0: 그렇죠.
1: 이 약 맨발 지금 만났습니다.
0: 이제. 맨발을 만났습니다.
1: 예. 예. 선생님, 내 이 약 저도 15시까지 오늘 더 살려고 합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예, 두 골대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풍습도 있고, 골다공증도 있고, 대안증도 있고, 별, 예, 감별이 좀 중요합니다. 예, 쉬기 전에는 예, 날이 흐린 날이면 또 아파서 예, 워낙 바깥에도 못 나갔습니다.
0: 아, 그렇죠.
3: 예, 앉을 때나 일어날 때 높은 데 앉아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예, 아, 평소에 나서 예, 계속 앉았다가 그래서 집에서는 그래서 앉은 걸음 합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예, 바깥에 나가서는 계속 앉고 계속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골자무에 아, 은혜 먹고, 그 소리, 내내다 못 걸었습니다. 그래고 소리, 쉬었다가는 또 걸고, 쉬었다가는 걸고 이랬습니다. 그래고, 예, 저는, 예, 아, 간거약도 많이 써도, 침도 맞아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0: 예,
3: 예, 예 그랬던 게, 이번에 이 약을 쓰니까, 예, 특별히 좀 독특하게 알립니다.
0: 아, 그렇죠.
3: 예, 예. 다리에 힘이 오면서, 예, 무릎이 가벼우면서, 예, 발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 이 힘이 있으니까 계절거서 흘 나갑니다. 그전에는 앞으로 바깥으로 이 발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0: 마음은 나가는데 발은 나가지 못하고 내디디삼 통통 심하고 예.
3: 예, 통통 심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이 약을 쓰니까 예, 지금 예, 다리 힘이 오고 발이 가벼우면 예, 걷기가 영 허랍니다.
0: 그러면 예.
3: 예. 예, 이 약은 예. 바르고 먹고 바르고 하니까 예, 효과도 영 빠르고 예, 국가 특허 발명약이니까 예, 효과가 영 다릅니다.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저는 예, 좀 약을 먼저 보니 마시자길래 약이 있습니다. 약이 떨어져 저는 그래서 예, 이걸로 그래서 어쩌는 마지막을 해결할까 합니다.
0: 아, 예, 예,
3: 예, 예, 예, 좋은 약을 강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0: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백자반 어제 넉 달 반 쳤습니다.
0: 아, 그래요?
4: 우리가 예. 허리 두근하고 소화가 바라야 되고 예. 그리고 항상 맥이 없습니까? 어제 나도 알 맞는 게 맥이 없고 예. 성급 어제 갔다 할세요. 그런 이런 쪽 없습니다. 내맥이 다 부릴까나 예.
0: 상처 중처 하처가 골고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맥이 없는 겁니다. 특히 순환장애 때문에 더구나 맥이 없습니다.
4: 혈압 조절해야 되는구나 예. 밤잠 자지 못해 정말 밤잠 자지 못한 게 엉큼나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아예 되놓거나 그저 그 밥을 먹지도 못하고 해놓고 항상 내고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백사방은 그랬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고 그저 단시간 두고 설거래 시간 간격 두고 설거래 먹으면 어느까지 잠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 밤잠 잘 자니까 오 살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예예.
4: 예. 예. 그리고 두골팬도 그저 아예 아픈데 없이 그저 사적이 아프고 그저 흐린 날씨면 전날부터 그저 쌉싹 뛰지를 저 아파서 그저

0: 그래서 약지를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이 되던 게 걔도 툴을 패는 먹고 먹어 위를 자극 아이 하지.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바르고 난생 알아본 사람 같댄다. 번번하게 걸던 게 다리산에 청구만큼 되던 게 영 해가가지고 활동하고 그리고 요지간은 계속 날씨 좋아하니까 활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그 기계도 건강 이런 기계도 준다지 하거나 그거 타서 좀 아들이나 줄까 안 해서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거께서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3: 예, 어선 넘다 봤습니다. 오, 약이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1: 아, 써보시니까 확실하다.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이 다른 거 갖고 약이라 써볼까요? 한 달쯤 걸어 넘어선 벌써 이약 이거 넘다 봤는 선생님 일 없습니다. 위.
1: 그렇죠. 예, 예.
3: 첫째 위가 그게 자극 주지 않고 위를 보호해야 그 약을 길게 쓰고 배를 낫겠고.
1: 아, 그럼요.
3: 예, 위부터 상하고 싸우면서 무슨 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은 넘다 봤는데 미리 아이 상하고, 미리 아이 상하고 약이가 흡수가도 도있잖아요. 난 이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정말 비지도 못하고 꼽을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1: 그게 큰 모범인데? 예, 말은 간단하지만 큰 모범입니다, 그게.
3: 예, 이게 어느 한 10년, 15년 걸 됩니다. 예, 그 얘기, 아침에 갈 못지지, 어째게는 놀기 무는, 예, 이래.
1: 움직임은 좀 났고.
3: 놀기는 좀 났을 때다.
1: 그렇죠.
3: 예. 예. 그런 게, 그냥 아침마다 그랬거나, 그래서 일을 못하겠지. 무슨 손님이 오면 딱 음사수는 같은 게, 때라기 쓰는 같은 게, 그렇지, 꿈입니다.
1: 그렇죠.
3: 살도 없을 때지, 예. 그릇이란 게 방세 깡지지 못하지.
1: 예.
3: 그리고 이 약을 쓴 게, 도움이 한 달 반을 쓸까, 나께다 손가락이 곧 중학교에 이렇게 쫄아들 때가
1: 있어요. 예.
3: 예. 그러니까, 야, 어떤 게 손가락이, 이게 정말, 되게. 원래 이 약이 국가 발매 체크 받은 게 약이 특수하지, 꿈입니다.
1: 특수합니다. 류마티스 예. 관절염 비롯한 여러 가지 풍한습으로 나타나는 관절 질병을 치료해준다고 서두에 그렇게 딱 썼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또 바르는 게 또, 바르고 먹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병이 어디 다른 나라에서 닦아서 붙잡혀서.
1: 아하, 그렇죠. 아주 예, 달래라고 계세요.
3: 예, 날이 흐리면 즐거워서 허리고, 이 어깨하고 허리 나는 약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습니까? 이 약 덕분이라 말입니다. 그거.
1: 그렇죠. 예,
3: 예. 손가락이 하고 이 손목 발목이 여기다 그나 바르지 발이 요런데다
1: 예.
3: 그 바르는 약은 근데 이 어깨하고 허리에 바른 건 아예 발랐습니다. 그
1: 예.
3: 바른 것도 싹 입어서 막 그거 살이 처음에 발랐어 뒤에 번들지 같은 게 걔가 그 효과 보느라 그랬다
1: 그렇죠. 침투되느라 그렇습니다.
3: 예, 예. 침투되느라 그 약을 예. 그 약이 걔가 살이 깨뜨고 들어갈까 그게 냉수까지 들어가느라고 막 그거 뒤에 번들지
1: 그렇죠.
3: 아이가 걔가 그거 한 몇 번씩 그래고 예. 그리고 이렇을 때다. 그리고 발음 또 그렇고 그러고 계속 배에 떼서 가는 걸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배에 치느라 하니까. 예, 영 좋습니다. 맥이나 그러니까 아픈 데 없으니까 맥이 난다 말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진다. 허리도 꿋꿋하게 펴지. 영 좋습니다. 젓가락이란 게 이래 우리 이렇게 주먹에 따기도 영 허리습니다. 저는.
1: 큰 효과지요.
3: 예, 정말입니다. 예, 이 젓가락이 그래서 죽을 때까지는 입에 나 못 띈다. 그나 그랬는데 예, 젓가락이 이렇을 거라서 살 것 같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우리 활동이 많이 쌓았습니다. 걔네 앞으로 이 약계를 쓰자고 그런 게입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아, 건강 기원입니다.
2: 네,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남친분이 이갈 지금 세 달도 됐어요.
1: 이갈
4: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맥이고 감기 자주 걸리고 거기다 또 그런 주소 위험이 있어서 소화 잘 안 되고 계속 트림하고 이렇게 속이 두부룩 해가지고 트림 나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백자반 구보에 지금 몇 달째 다 쓰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약이.
1: 아, 그럼요. 예.
4: 예. 첫째 제일 애난 게 지금 맥이 없어서 맥이 없으니까 정신 상태가 흐리마리 한 게 뭐이나 하기 싫어하니까.
1: 그렇죠.
4: 네. 예. 역시 식사를 하기 싫어하고 밥이 맛이 없고 예. 그러니까 감기 자주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 예. 밥맛이 돌아섰습니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밥맛이 돌아서고 자꾸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트림 자꾸 하던 게 그게 나서지고 그러니까 식사량도 예. 옛날엔 그 두 양도 잡수나 많았는데 지금 오늘은 두 양반 성량 이렇게 잡수면서
1: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예. 예. 예. 정상으로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4: 예, 옛날에 말씀이 뭐 늙은이들이 쌀

0: 막 되는데 다치지 그렇죠. 않으면 어떻게 맥이 나겠습니까?
1: 예, 그렇죠.
0: 예. 그러면서 내 감기 자주 걸리던 것도 감기도 낫고 감기 걸리면 또 기침 계속 했는데 그 증상도 많이 좋아서 지금 영 정서가 좋아지고 이렇게 마당에 나가서 조금씩 활동도 하고 하니까 더군다나 이게 몸도 더 좋아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저번에 또 선생님하고 물어봐서 관철도 아이 좋으니까 투월 캐삽수 어떻게 하는가 황진다당이라서 예. 그것도 샀습니다.
1: 아, 잘하셨네요. 예.
0: 예, 다 쓰고 있는데 다리도 맥이 나고 다리 부순 것도 내리고 예 로티를 올려내리기 용심들인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하고 잘 산 것 같습니다.
1: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0: 예. 예, 그리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거 보용하겠습니다.
1: 예,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이제 말씀한 것처럼 황금다당이니까 절대 마찰되지 않고 호상 좋은 역할을 넣어서 건강을 찾아주는 데는 예.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0: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합니다. 특히 약관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개미를 위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칭펑텅, 진주, 방귀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어지간한 관절통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대. 특히 여기에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라 했기 때문에 이 제목만 들어도 개미란 성분 자체는 관절 치료에서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개미는 번초 강목에서 현마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말이면 제일 힘이 셌는데 아주 특수한 이런 그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관절이 든든한 이런 동물에 속하면서 개미 한 개 다리는 발동기 몇천 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백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개미 힘이라고 하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는 관절 치료에 있어서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 개미 흑개미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좋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이 좋아야 근육이 섭니다. 우리 지금 단순히 관절통이라 하게 되면 뼈 골격에서 골격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골격이 받쳐줘야만이 우리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간주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은 근육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콤파츠는 골격을 관리합니다. 콤파츠는 수분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콤파츠의 골격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개미를 흑개미로 중심으로 한 이런 성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골격이 든든해집니다. 콤파츠 든든해지면서

0: 관절이 없었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관절통이 사라지게 돼 있더라. 그리고 황차, 간에서 근육을, 간주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서 근육을 만들어서 간이 근육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무리 관절이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두 주일만 연속,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두 주일만 딱 침대에서 깜짝 하지 않고 밥을 입에다 쪼여주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한다면 두 주일 후에 당신을 허망 나와서 서서 화장실 가라 하면 절대 위에다는 서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근육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두 주일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이럴 때면 10년이 근육이 줄어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 당신은 외딸을 세워놓게 되면 외딸을 설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제품 자체는 간과 건파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인 흑개미가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칭펑텅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락이 수통되면서 풍한습을 몰아내고 소변이 잘 통합니다. 우리 보통 관절통을 범하는 분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무릎관절을 하게 되면 무릎관절 뒤에 물혹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떤 개인 병원에서 그 물을 빼내고 이렇게 하는데 2차, 3차로 또 생깁니다. 빼내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통해서 경락이 잘 수통되면서 재배출되어야 되는 건데 부종이 오히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물을 뺄 필요가 없이 그런 부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켜 주고 우리 골격통으로 나는 염증은 무균성 염증입니다. 이 무균성 염증은 항균소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귀란 성분 자체가 골격통에서 나타나는 염증을 소염시켜주는 역할하는 충분한 성분에 속하면서 그리고 풍한습을 몰아내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걸대 이 제품 자체는 노인성 질병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관절 연로, 구셀로란 말이 있는데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부터 시작된다. 이걸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에서는 믿고 쓰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원만한 골격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서 추천하니까 잘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회로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도마뱀 꼬리의 비밀을 알게 되고 련잎술의 차량 위에 숨어있는 이상한 목소리에 다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았죠. 오늘 새 친구는 그 숨겨진 존재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되고 오래 기대했던 동물원 노래 대회장에 도착해 특별한 공연을 보게 될 거예요.

맞아요. 차량 위에 숨은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친구가 대형 얼룩뱀으로부터 조주를 구해준 친구일까요? 그리고 동물원의 노래 시합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자, 그럼 주주의 여행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주주의 여행 모험기 제6장. 아, 깜짝이야.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주주는 손에 통통한 무언가가 닿자 깜짝 놀라 손을 급히 떼고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깜짝이야.
2: 그때 악어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겁내지 말아요. 아마 카멜레온일 거예요.
0: 악어 아가씨는 좌우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어요.
2: 장난 그만해. 카멜레온, 손님들이 놀랬잖아.
0: 그러자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또다시 들렸어요. 미안해. 난 카멜레온이야. 내 몸 색깔이 주변과 같아져서 너희들은 잘 보이지 않거든. 사실 난 계속 차량 오에 있었어.
2: 두꺼비 아저씨는 이미 익숙한 듯이 아무런 반응 없이 련잎 수레를 끌고 태연하게 앞으로 걸었어요. 알고 보니 카멜레온은 벌써부터 그 수레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동물원 노래 시합을 보고 싶었지만 걷는 것이 정말 싫어서 몰래 두꺼비 아저씨의 련잎 수레에 올라탄 것이었어요.
0: 카멜레온이 자기 소개를 하고 있을 때 악어 아가씨가 갑자기 무언가 깨닫고 큰 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럼 방금 대형 얼룩뱀이 주주를 습격할 때 네가 몰래 대형 얼룩뱀의 눈을 후려친 거였구나. 그래서 두꺼비 아저씨와 주주를 구해준 것이구나. 잘했어, 카멜레온. 주주는 깜짝 놀라며 차량 위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향해 물었어요. 내 모습이 전혀 안 보여. 정말 신기해. 몸 색깔을 연잎 색깔로 바꿨잖아. 그래서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거지?
2: 그때 갑자기 종군이 크게 소리쳤어요. 내 몸 위에 뭐가 있어? 이상한 게 느껴져.
0: 그러자 카멜레온이 장난스레 대답했어요. 뭐가 있긴 당연히 내가 있지. 나 말고 누가 또 이렇게 잘 숨겠어.
2: 그때 악어 아가씨가 친구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카멜레온의 피부에는 색소세포가 있어서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의 색깔에 맞춰 완벽하게 위장하며 숨어 지낼 수 있지요. 그래서 주주가 카멜레온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0: 쟁쟁이는 눈을 반짝이며 깨달은 듯이 말했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계속 색깔을 바꾸는 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군요. 천적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주변과 같은 색으로 변하는 거 맞죠?
2: 정답이야. 카멜레온이 기쁜 소리로 외쳤어요. 그때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자연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잔인하기도 해요. 모든 동물에게는 각자의 천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거나 먹이를 구하기 위해 저마다 독특한 생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어려운 상황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0: 카멜레온은 쟁쟁이의 등을 살짝 토닥였지만 쟁쟁이는 여전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주주는 고마운 마음으로 연잎 수레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대형 얼룩뱀의

0: 이 습격당했을 때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1: 고마워할 것 없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카멜레온은 겸손하게 말하고 나서 어느새 면입술에서 내려 홀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숨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0: 조주의 여행 모험기 제6장 사금 빗방울 합창단.
1: 카멜레온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주조 일행은 드디어 동물원 노래 시합장에 도착했어요. 노래 시합은 연못가에서 열렸고 시합의 큰 무대는 통통한 연잎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무대 사방에는 크고 예쁜 분홍색 련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0: 조주는 예전에 쥔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노래 시합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독특한 무대는 처음이에요. 그는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감탄했어요.
1: 개구리들은 일찍부터 수련잎을 모아 작은 의자 삼아 그 위에 한 명씩 앉았고 좀 더 큰 동물들은 련목가의 돌바닥에 자리 잡았어요. 모두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노래 시합이 시작되기를 손꼽고 기다렸어요. 특히 개구리들은 말하는 속도가 유난히 빨라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어요.
0: 두꺼비 아저씨가 연잎 수레를 대회장 앞까지 끌어오자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빨리 오세요. 여기 자리 내가 맡아놨는데요. 알고 보니 바로 전에 만났던 작은 도마뱀이었어요.
1: 주주 일행은 다가가며 작은 도마뱀에게 인사했어요. 우리 자리까지 맡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0: 아니에요. 다 함께 보면 더 즐겁잖아요. 작은 도마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1: 총군이 쟁쟁이랑 함께 자리에 앉자 노래 시합이 바로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노래한 것은 황소 개구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 소처럼 울려 퍼졌고 마치 금관악기처럼 묵직하고 힘이 넘쳤어요. 마치 오래되고 운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0: 다음은 호랑이 무늬 개구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리듬감이 넘쳤고 관중석에 있는 동물들은 저도 모르게 노래에 맞춰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 다음은 붕어 개구리였는데요. 키도 작고 목소리도 작아 귀를 세우지 않으면 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붕어 개구리는 경쾌한 민요를 불렀고 그 구수한 노래소리는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숨겨온 옛일을 떠올리게 했어요.
1: 노래 시합은 점점 열기를 더해갔고 온 대회장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했어요.
0: 그때 두꺼비 아저씨가 다가와 련이 부산 세 개를 건네줬어요. 쟁쟁이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건 왜요? 왜 갑자기 우산을 주시는 거예요?
1: 그러자 옆에 있던 작은 도마뱀이 대답했어요. 곧 비가 올 거예요.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주주 일행이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 짙고 어두운 검은 구름이 멀리서 몰려오고 있었어요.
0: 그 검은 구름은 마치 작고 지저분한 손으로 빚은 검은 반죽처럼 축축하고 무겁게 천천히 다가와 금세 그들의 머리 위까지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때 무대에 작은 빗방울 합창단이 올라왔어요.
1: 비가 내리는데도 시합은 계속 진행될까요? 그러자 관중석에서 동물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계속해요! 계속해요!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데 비를 맞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노래대회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진행됐어요.
0: 바로 그때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마침내 빗방울이 가는 빗줄기로 변했어요. 무대에 있는 작은 개구리들은 수련잎 아래로 숨어 물 밖에 작은 머리만 내밀었어요. 마치 수련잎

0: 육지로 피어난 것 같았어요. 그 사이 작은 빗방울 합창단의 노래는 점점 더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1: 높고 낮은 화음이 아름답게 오르죠. 불은 자연 곳곳에 울려 퍼지며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했어요. 조조 일행은 그 아름다운 노래에 흠뻑 취해 비를 맞는 것도 잊은 채 가만히 귀 기울여 듣고만 있었어요.
0: 얼마 후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자 노래 시합도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작은 빗방울 합창단이 이번 시합의 우승을 차지했어요.
1: 조준은 아쉬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작은 빗방울 합창단에서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노래도 저마다 매력 있고 정말 좋았어요.
0: 쟁쟁이도 찬성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모두 노래 스타일은 다르지만 저마다의 매력이 있어서 정말 듣기 좋았어요.
1: 총구는 아직도 노래에 들떠서 말했어요. 맞아. 방금 붕어개구리가 노래할 때 정말 빠져들었어. 마치 나만을 위해 불러주는 것 같았어. 정말 좋았어. 사실 참가자들의 노래에는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이 없었지만 시합인 이상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두꺼비 아저씨가 연잎수리를 끌어오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작은 빗방울 합창단 정말 잘했어요. 비가 정말 큰 도움이 됐죠?
0: 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두꺼비 아저씨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아 물었어요. 비가 왜 노래 시합에 도움을 준 거예요?
1: 두꺼비 아저씨가 설명해줬어요. 비가 오니 공기가 촉촉해지고 개구리들의 피부도 촉촉해지잖아.
0: 주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손을 휘저으며 덧붙였어요. 아, 깜빡했네요. 개구리는 배로 숨쉬는 것 외에 촉촉한 피부로도 숨을 쉬거든요.
1: 이제야 조준은 마침내 깨달았어요. 비가 와서 피부가 촉촉해지니 개구리들의 기분이 상쾌해지고 숨도 훨씬 잘 쉴 수 있게 돼서 노래소리가 더욱 우렁차고 아름다워진 것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자연의 비밀이었어요.

0: 친구들 주주 일행은 숨은 영웅 카멜레온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면목가에서 펼쳐진 특별한 노래 시합도 신나게 즐겼어요. 또 개구리들의 재미있고 놀란 숨은 비밀까지 알게 돼 정말 알찬 시간이었어요.
1: 그런데 주주 일행은 이제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대형 얼룩뱀이 또다시 나타나 친구들을 놀라게 할까요? 주주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

중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졸려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독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일군단 쪽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0: 소나무 숲에서 육박절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였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계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덕은 지도에서 상강 동쪽 기슭을 가리키며 물었다. 다들 상강을 잘 건너왔습니까? 조울려는 전광을 간추로 들려주었다. 주덕은 34사가 아직 신우 동쪽에 포위되어 있다는 말을 듣더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총사령,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덕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34사더러 포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 노선은요? 주덕은 지도 앞에 다가서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했다. 홍수각과 신우 사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적이 예상 못한 틈을 타서 진지를 돌파하고 개수복종 나루토로 강을 건너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은 개수 일대를 계속 우리의 손에 놓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내일 개수를 점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요. 주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또 다른 방법은 포위를 뚫고 나와 흥은 남쪽으로 강을 건넌 다음 돌아서 주력부대를 따라오는 겁니다. 군호수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설풍이 한마디 했다. 저희들이 아까 백성들한테 물어보았는데 흥한 남쪽 길은 구른대로 걸어갈 수가 있지만은 서쪽으로는 가는 길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난 계리만은 걸어서 건널 수가 없으니 어려움이 크다고 해야겠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침묵에 잠긴 채 마음을 졸이었다. 이때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김일 과장이 달려들어왔다.
1: 됐습니다. 34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말입니까?
0: 졸려와 주덕이 동시에 소리를 쳤다.
1: 그렇습니다.
0: 김일과장이 전보를 건넸다. 졸려의 얼굴이 금방 찌푸러지었다. 그는 전보를 주덕에게 넘겨주었다. 상황이 위급하니 지시를 기다립니다. 전보문은 어찌나 짧은지 머리와 꼬리를 빼면은 열다섯 글자였다. 아래에는 진수상과 사 정치위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방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주울레와 주덕은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시를 하기는 쉬워도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상강을 건너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1: 지휘관 동지,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곧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 김일 과장이 재촉을 했다. 주덕이 몸을 일으켜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뚝 멈춰서며 말했다.
1: 34세대로 내가 1927년에 걸었던 길을 걸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격전을 한단 말입니까?
0: 주울대가 물었다.
1: 그렇습니다.
0: 주덕이 머리를 끄덕였다. 주울대가 좀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1: 포위를 뚫고 봉광추위 일대에서 강을 건너는 게 좋겠지만은 그게 어렵다면은 흥안 남쪽 산간지대에서 요족 인민을 모아 유격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주덕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주울레는 가방에서 나무 가지를 달아낸 몽당 연필을 꺼내 전본문을 썼다. 쓰고 나서 몇 번 훌

쳐본 다음 주댁에게 건네며 말을 했다. 총사령이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보내세요. 주덕은 서명을 한 뒤에 설풍에게 넘기었다. 설풍과 김일 과장이 전범을 가지고 나가자 졸려는 이를 악물고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앞으로 젠소상과 34사 전사들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로 물든 상강우로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온갖 서류, 둥근 삿갓이 어지럽게 뒤엉켜 떠내려가는 모습이 또 줄레의 머리에 떠올랐다.

위를 보니 빗자국으로 얼룩졌고 앞을 바라보면은 자욱한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다. 홍군이 발을 붙이고 설 자리가 어디란 말인가. 이 위급한 시각에 위대한 두 마음이 서로 다가선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다반사는. 상강을 건너서면서 손실이 너무나 크고 강량 아래 흩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홍군은 좀 휴식을 하면서 정돈한 다음 호남섭으로 진군하여 이 육군단과 합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림에 있는 하위 부대가 12월 2일에 계수 일대를 점령을 하고 3일에 자원까지 밀고 들어와 홍군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전주의 류건서 부대도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홍군의 의도를 짐작한 장계석이 서둘러 호남에 있는 군대를 보내 신령, 무강, 성보 일대를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려는 길을 꽉 막아버린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 홍군은 남으로 머리를 돌려 룡승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유착평과 룡승 사이에는 로산계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었다. 해발 2000m나 되는 데다가 산세가 몹시 험했다. 줄내 주덕 왕가상은 로산계를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떠나기 전 서둘러 부대를 재편성을 하고 상강 전투를 교훈 삼아 짐을 간편하게 꾸리었다. 부대마다 가지고 가기 힘든 물건들은 아까워도 모두 버리기로 하였다. 소비트 화폐도 다 불태웠다. 마을 우기와 산기슬개는 어디나 잿더미가 눈에 띄었다. 로산계는 강서를 떠난 뒤로 가장 넘기 힘든 산이었다. 산이 높고 길이 험했다. 대부대가 넘으려니 길이 막혀서 그날로 다 넘을 수가 없었다. 홍군 전사들은 벼랑 아래에 있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에서 잠을 자야 했다. 로산계에서 가장 험하다는 뇌공암 아래에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노새가 수두룩하였다. 그럼에도 홍군은 이튿날 오후에 승리적으로 산을 넘었다. 산을 넘지 못한 병사들도 많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대오에서 처진 병사들이었다.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가로 흩어지거나 험한 숲속에 남았다. 이 전쟁의 계급성은 너무 분명했다. 지주들은 사정을 두지 않았다. 숨어있는 홍군을 보면은 붙잡아

안가에 보내거나 속여서 집에 데려와 밥을 먹는 틈을 타 죽여버리고 총을 빼앗았다. 하지만 가난한 농민 대장쟁이 목수들은 몰래 집에다 홍군을 숨겨주거나 산골에 숨겨놓고 밥을 날려주고 상처를 치료해준 다음 돌려보냈다. 수십 년 뒤에도 이곳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다. 홍군은 로산계를 넘어 룡승현에 들어섰다. 이곳은 묘족, 요족과 뚱족이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흩어져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본디 민족이 달라 다툼이 잦은 데다가 요 사이는 국민당 간첩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주민들이 대부분 산으로 피하는 바람에 홍군은 처지가 더 어려워지었다. 그런가 하면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희한하게도 홍군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마을에서 불이 났다. 어떤 날은 하룻밤에 주둔지 네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나기도 했다. 룡평이라는 좀 큰 마을에서는 한밤중에 갑자기 주울내의 숙소가 불길에 휩싸이었다. 다행히 호위병이 눈치가 빨라 큰일이 닥치지는 않았다. 샅샅이 조사를 해 불지른 사람을 잡았는데 국민당 간첩들이 홍군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저지른 짓이었다. 주울내는 이날 길 가까이에 있는 뚱족 마을에 머물렀다. 그곳은 나무로 지은 작은 층집들이 많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몽땅 도망가는 바람에 거리는 텅 비었고 쌀을 지을 맷돌과 돌절구마저 찾을 수도 없었다. 지주의 집에 가서 벼를 가져왔지만은 껍질을 벗길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이었다.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간부와 전사들은 긴 행군에 지쳐서 배급받은 벼를 곁에 놔둔 채 눕자마자 골아떨어지었다. 총 정치위원 주울내가 이런 형편을 보고 곧장 간부 회의를 열었다. 맷돌이 없으면 돌로 기와로 비벼서라도 밥을 해먹여야지. 우리 홍군은 이만한 일에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주울내는 회의가 끝나자 정말 기와 두 장을 가져다 동족의 작은 층집에 앉아서 벼를 비비기 시작했다. 소년 호위병 훈국이 놀라서 물었다. 조부주석 동지도 벼를 비비세요? 누구나 제 몫이 있는데 남들 별 수 있나? 에이, 부주석 동지, 몫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주울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내놓은 방법인데 내가 이 일에서 쏙 빠져서 되겠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주울내는 정신이 온통 다른 데가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새로운 근거지를 세워야 하나? 이 두렵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느냐? 상강을 건넌 뒤 지도부가 여러 번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눠봤지만 쟁론으로 날은 새였고 좀처럼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리덕과 박권은 여전히 호남서부로 가서 이 육군단과 합류하여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적들이 이미 수십만 군대를 호남에 집결시켰으니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제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나저나 국영 어디가 좋은지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홍군 전체의 목숨이 걸린 큰일이었다. 벼를 비비면서 생각을 거듭하고 있자니 주울내는 속이 갑갑해났다. 헌데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며 두 해 전의 일이 떠올랐다. 1932년 가을 림시조항정부는 모태동을 밀어내기로 결정했다. 모태동의 군사 권력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그쯤 홍군이 남성을 공격하고 있어 모태동과

굴레, 주덕, 왕가상이 모두 전선에 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이 어찌나 견고한지 다들 아무리 공략을 해도 헛일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후방에 있던 주왕에서는 기어코 남성을 쳐야 한다면서 못할 정도로 전방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었다. 주왕에서는 주울레를 그 자리에 앉힐 셈이었지만은 주울레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주왕에서 거듭 재촉을 하자 주울레는 두 가지 방관을 내놓았다. 하나는 모태똥이 군사를 이끌고 주울레가 옆에서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울레가 군사를 지휘하고 모태똥이 돕는 방안이었다. 두 가지 모두 모태똥을 전방에 남기려는 것이었다. 주울레가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은 소원과는 달리 결국 모태똥은 군사 직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모태똥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를 주울레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 모태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꼭 올 겁니다. 주울레는 손을 잡은 채 모태똥이 했던 이 짤막한 인사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똥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주울레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똥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헝그리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장편 소설 대장정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찍 연변대학 조문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후 선으로 연변문학 편집, 보조필, 조필, 길림신문사 문학편집을 역임하시다 퇴직을 하신 리용의 수필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용의 수필가는 2010년 산문집 오로라를 향한 풍경을 시작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손으로 도라지 잡지사 장낙주 문학상 1등상, 장백산 잡지사 장백산 지능문학상 등 묵직묵직한 상을 받아놨으며, 산문집 오로라를 향한 풍경은 제7회 진달래 문예상 창작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수필 버려진 의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버려진 의자 리용해. 아침에 출근하여 물걸레질 할 때마다 사무실 한켠에 방치된 의자가 거치장스럽고 안쓰럽다. 마음 같아서는 밖에 쓰레기 무지에 당근 버리고 싶지만 회사의 고정재산이어서 처분을 못한다. 덕분에 비좁은 사무실에서 임자 없는 의자는 추방당하지 않았다. 조금 낡긴 했어도 검은 가죽 시트와 등받이가 푹신해 보였다. 아직도 얼마든지 주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자였다. 문득 버려진 의자 주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지난번 자그마한 가구점에서 본 의자들이 생각이 났다. 횡댕그레한 공간에 크고 작은 둥글고 넓적하고 높고 낮은 여러가지 의자들이 질서 없이 쌓여있었다. 저마다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신세였다. 의자들의 운명이 은근히 신경쓰였다. 그 가운데서 강아지 인형, 토끼 인형이 댕그랗게 앉아있는 의자는 허상의 자리를 빼앗긴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게 했다. 의자는 옷 다음으로 인체와 가장 밀착된 물건이다. 우리의 일상은 거의 의자와 함께한다. 집에서는 식탁 의자와 소파, 학교에서는 나무 의자, 사무실에서는 등의자, 비행기, 기차, 자동차, 공공버스와 음식점, 도서관, 영화관 등 어느 곳에나 다 의자가 있다. 우리의 일상이 온통 의자로 이루어져 있다. 의자는 인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상징성이 매우 크다. 역사를 보면 의자는 신분과 권력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갤런 크런치의 의자를 보면 미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앉아서 하는 노동이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사무실의 노동자들은 의자에 앉아 작업 환경에 맞게 몸을 길들이며 일을 한다. 표준화된 사무실의 풍경들은 민주성보다는 생산성을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 직급의 차이는 의자의 크기와 안락한 등받이의 여부로 구별됐다. 의자의 일반화가 산업혁명과 함께 했던 탓에 의자는 근대화의 상징이 됐다. 의자는 계급, 명예, 아름다움, 자금능률, 교칙, 휴식 등의 얽매인 문명의 상징인 것이다. 어떤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 인간의 관계는 달라진다. 의자를 볼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간의 자리이다. 폭신폭신한 고급 가죽 소파에 유염슬에 앉아있는 부장님, 높직한 회전 의자에 배포유하게 앉아있는 사장님, 앙증맞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사무원,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열심히 신을 깊고 있는 사나이. 의자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신분을 대신한다. 때문에 누구나 더 편안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향상된 삶을 영위하려 한다. 임금이 앉는 용상이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듯이 고급 가죽 소파와 회전 의자와 나무 의자 등은 부와 명예, 권위 같은 것을 스스로 연상하게 한다. 권력의 소열과 의자는 정확히 일치했다. 버려진 의자도 한때는 윤기 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의자는 세월이 뼈마디를 관통하며 지나가도 이를 악물고 억척스레 살아왔고 가끔 삐걱이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와도 용케 참아왔다. 헌데 지금은 주인 없이 버림을 받았다. 의자의 주인들은 이런저런 일로 떠나버리고 아직 의자에 맞는 주인이 없어서인지 쓸쓸하게 처박혀 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웬일인지 누구나 온 역신을 피하듯이 의자를 몰리한다. 습기에 발을 담그고 자우러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점이 떨어져도 아무런 불평도 반항도 없이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 사명을 다하면 버려져야 할 의자지만 아직 버리긴 너무 이르고 아까운 의자가 애처롭다. 고흐의 그림, 의자와 파이프에는 의자의 사람 대신 파이프가 조심스레 누워있다.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진하게 배여 나온다. 파이프는 인간의 흔적을 암시하며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꿈과 허탈 등 말이다. 파이프에서는 담배 연기가 몰몰 피어오를 듯하고 곧 돌아올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고흐의 의자는 자기 부정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자기 부정은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부조리를 조장한다. 가족

의 해체와 인간 소외, 황금 만능주의, 리기주의 등 여러 사회 현상들은 인간의 존재가 왜곡되고 부정되는 공황적 경험을 자주 하게 한다. 고흐의 고독은 그만의 고독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소외를 대면한 것이다. 만약 고흐가 현대인이라면 의자에 인장을 위험스레 올려놓지 않았을까? 인장은 권력과 지위, 청렴과 부패, 부유와 빈곤, 사랑과 증오 등 사회의 이모저모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의자에 앉아도 일상과 사업에서 효율만 높으면 되는데 인간은 공연히 지체 높은 의자만 갈망하고 탐내면서 살아온 것 같다. 인간은 한생에서 자기를 위해 또 타인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기에 한 인간의 생명은 그 자신뿐만이 아닌 타인에게도 속하는 것이다. 생명의 참뜻은 지체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생과 함께 부여된 책임과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 가령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지나치게 소망하다가 되려 너무 일찍 사회의 버림을 받게 되면 그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너무 미안한 일이다. 어려움, 고통, 불행, 억울함, 권력과 지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타락해 삶의 의욕을 잃으면 안 된다. 삶은 어디까지나 아름다우며 생명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사랑함에 있고 더 많은 것을 책임짐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자기의 수명과 의무를 다하면 버려지기 마련이다. 인간도 버려지고 태어나고 버려지고 살고 버려지고 죽는다. 세상에 무엇이든 결국 버려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풍파 많은 세월의 역경 속에서 너무 이르게 자기의 수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망가져 쓰러져가는 애달픈 삶이다. 내 삶이 고급 가죽 소파나 높직한 회전 의자가 아니라 딱딱한 나무 의자라도 다리가 든든한 의자, 끄떡없는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버려진 의자처럼 새 삶을 찾지 못한 딱지 붙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

네, 그래서 작자는 신분과 권력을 표현하는 중요 수단이며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상징성이 큰 의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의자는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신분까지 대신해 준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그래서 생명의 참뜻은 안락한 의자에 앉아 권력과 지위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생과 함께 부여된 책임과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계속해 자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자리, 리용예. 쌍태머리를 달싹이며 뛰놀던 천진난만한 소녀 시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설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웃음도 노래도 꿈도 많던 처녀 시절에는 나이를 먹고 싶어 설날을 기다리며 안달을 떨었다. 어서 어른이 되어 내가 머물러야 할 의젓한 자리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여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이가 되고 보니 오히려 류수처럼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두렵다. 오늘도 눈을 뜨면 걷고 있고 어제도 걸었고 내일도 걷는다. 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허위허위 아주 멀리 쉼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매일 그 자리에서 맴돌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한자리에 붙어있어야 하는 붙박이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모든 물체는 부단히 변화 발전을 한다. 누구나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십 년이 지난 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학교 시절에는 대부분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세월이 지난 후의 모습은 각기 너무도 다르다. 각자의 태어난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삶에 대한 노력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심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내가 단골로 다니는 신수리부가 있다. 어느 하루 밑창이 떨어진 신을 수리하려고 신수리공과 마주 앉았다. 그날따라 드나드는 손님이 없기에 신수리공과 이 말 저 말을 하다가 내가 문득 물었다. 홀로 하는 이 일이 실증이 나고 외롭지 않나요? 이젠 자리를 옮길 때가 되었죠? 자리를 옮기다니요? 신수리는 나에게 제일 알맞는 일입니다. 실증이 나고 외로워할 새가 어디 있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신바닥을 누벼서 팝니다. 이 일을 이젠 12년 했는데 내년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신수리공의 얼굴에 홍조가 비어올랐다. 신수리는 어찌 보면 그의 행복의 원천이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졌다. 현실의 자리를 정시하지 않고 쩍하면 억울해하면서 사치를 부린 내가 부끄러웠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억울하고 외롭고 괴로워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 자리가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빛나는 자리든 빛이 나지 않는 자리든 지금 자리가 자기에게 제일 합당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다.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가 힘들게 노를 저어 앞을 향해 가더라도 부두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도 입회하는 것처럼 목표 없는 인생은 삶에 대한 애착도 열정도 없이 무기력해진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경쟁은 갈수록 첨예해진다. 따라서 끝없는 욕망 앞에서의 신분 상승과 자리의 이동은 더 격렬해진다. 더욱 높고 편안한 새로운 자리에 앉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하는지도 잘 모르

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진 수단을 가리지 않는 현상들이 비일비재다. 성공의 자리는 비리와 부패로 얻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스스로 만들어낼 때 자신만의 유일한 자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제가 서는 자리가 있고 제가 맡은 직분이 있다. 직분은 자리에 따라 다르다. 정치가는 정치가의 직분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분이 있다. 노동자는 노동자의 직분이 있고 농민은 농민의 직분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직분이 있다. 저마다 제 자리에서 제 직분을 다하고 남의 자리와 남의 직분을 건드리지 않을 때 사회가 발전하고 한결 밝아진다. 어떤 땐 노력을 많이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노력한 과정만으로도 값진 삶을 사는 것이고 처음에 목표했던 자리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더 발전한 자리에서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자리라도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둥이 된다.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장강은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연약하고 하잘것없는 작은 힘들이 모여 아름답고 거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작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높은 자리에서 일하는 어른들이 빛날 수가 있고 인간 세상이 평화를 이루게 된다. 자기 자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자리를 탐내거나 엿보지 않는다. 사람마다 그 자리가 높든 낮든 간에 제자리에서 충실하고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의 본질이다. 의는 의사, 의향, 의지, 의욕, 의충 등을 망라하는데 그중 의욕이 우리의 깊은 사색을 자아내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욕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우리는 원대한 리상과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의욕은 분수에 걸맞아야 한다. 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객관적으로 그 욕망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욕망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절제를 잃으면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탐욕으로 변해버리며 더 나아가서는 야망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을 비우고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즐거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한평생 회계 사업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자리를 올케게 내줄 때 내 마음은 허전했다. 어머니께서 이젠 연로하셔서 한 걸음 물러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였다. 나에게도 이젠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으니 어머니께서 연로하신 것도 당연한 이치다. 한창 정열이 넘치는 올케에게 어머니께서 중요한 자리를 슬며시 내주신 것은 사리가 밝기 때문이다. 세상은 순리대로 흘러가면서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내준다. 그 순리를 거역하고 무리하게 탐하거나 지켜내려고 억지를 부리면 누구나 추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의 자리와 현실의 자리에서 오는 열등의식에서 시달리며 늘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일상과 사업에서 성공의 희열을 느끼려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최상의 행복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이다. 손님의 얼굴을 매만지는 미용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환자의 얼굴을 닦아주는 간호원의 모습을 떠올린 적이 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인간은 물론 모든 사물은 자신과 제일 어울리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는 욕망에 빠질 때 고달픔이 불행이 시작된다. 저도 모르게 새삼 나를 돌아보며 묻게 된다. 나는 내 자리에서 일을 착실히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자리에서 공손한 마음, 넓은 마음, 정직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작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아야 하고 그에 걸맞는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인간은 자신과 제일 어울리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면서 최상의 행복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라며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는데요. 남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 아닐까요?

이어 수필 차라리 더 이상 부끄럽더라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라리 더 이상 부끄럽더라도 리영애. 그때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버님과 나는 하나의 비밀을 공유한 셈이었다. 그 일로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줄곧 나에게 부끄러워하시는 듯했지만 나는 오랜만에 시부모님의 진정한 자식이 된 듯 자그마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 생에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 그리도 당차고 거침없이 해낼 수 있었는지 평소 같았으면 아마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세상 풍파 별로 겪어보지 못하고 곧

늦게만 자라온 나는 아버님께서 암이란 불치의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야말로 벼락 맞은 마른 나무를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삭신이 부서져 재가 되고 연기가 되어 까맣게 흩어지는 듯한 아득한 아픔이 오랫동안 명치 끝에 머물렀다. 가슴은 떨리고 힘 빠진 다리가 연신 헛발질을 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오진을 거야. 슬픈 마음과는 달리 나는 아닌 것처럼 초연하고 싶었다. 그리고 허허 웃어보고도 싶었다. 그래야만 아버님이 애군을 당하시지 않으시고 당금이라도 암이란 것 장난이었다고 누군가의 전화가 올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내 바람처럼 장난이었다는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다. 아버님은 차가운 수술실에서 결장암 수술을 받으시지 않으면 안 되셨다. 수술을 마치고 밀차에 실려 나오는 아버님의 모습은 마른 삭정이처럼 사그라져 있었다. 마치 수술실에서 한 세상을 살고 나온 사람처럼 전혀 다른 모습이셨다. 깨끗하고 름름하시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조금만 만져도 부셔져 내리고 흩어져 버릴 그런 안개나 이슬처럼 아버님은 위태로웠다. 나는 대책 없이 떨기만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만 숨을 크게 쉰다거나 발걸음 소리를 크게 한다든가가 모두 사그라지는 생명에 미안하고 부끄러워 가만히 숨을 죽이고 아버님 옆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무슨 위로의 말이라는 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죽음의 변두리에서 헤매는 아버님에게는 사치처럼 여겨졌다. 그러면서도 아무 대책도 없이 숨을 죽이고 있는 그 순간이 그렇게 비정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남편과 딸애가 수술 의사들을 모시고 식사로 떠나가고 횡댕그레한 입원실엔 아버님과 나만 달랑 남았다. 눈을 꼭 감고 계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심하게 찡그리셨다. 어디 아프신가 물으셔도 고개만 저으시고 의사 선생을 모셔올까 해도 고개를 저으셨다. 소변이 마려우신 거죠? 그제야 아버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버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신음소리를 내시기도 했고 이불 깃을 꽉 잡아 비틀기도 하셨다. 변기를 가져다 이불 밑에 넣어드리는 정도로 아버님은 소변을 볼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반드시 사람의 도움으로 소변을 보시게 해야 했는데 나이 어린 며느리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버님은 계속해 고통을 호소하는데 나의 부끄러움은 좀처럼 나를 감히 나서질 못하게 했다. 남편을 기다리거나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기에는 아버님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시간이 될 것이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기다릴 수도 없었다. 나는 아버님의 하신을 감싸고 있는 이불깃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순간 아버님은 쥐어짜듯 몸을 비틀고 작게 떨고 계셨다. 나는 그이께서 며느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신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토록 부끄럽고 쑥스럽고 민망할 줄 알았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늘 보아오던 아버님의 따뜻한 손이나 발처럼 그리고 아버님 얼굴의 한 부분을 만지듯 놀랍지도 이상하지도 않았다. 나는 늘 해왔던 일을 다시 되풀이하듯 담담하고 차분하게 아버님을 도와서 소변을 보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었다. 그 시각 아버님은 너무 황송하고 부끄럽고 어색해서 온몸을 자지러실 듯이 떨고 계셨다. 그이는 아마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 수치라고 생각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생애 처음으로 아버님의 진정한 자식으로 된 의젓한 기분에 쌓여서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들의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까지 했다. 아버님의 병은 기적같이 거의 완치됐다. 아버님께서 저를 보는 눈길은 끝없이 자유롭기만 했다. 그러나 그 눈길에서 나는 그날 내가 아버님을 도와드렸던 그 일에 대해 늘 송구스러워하시고 미안해하신다는 것을 문득문득 보아낼 수 있었다. 가끔씩 입버릇처럼 우리 며느린 정말 너무 기특하고 착하다고 칭찬을 하시곤 하는데 나는 사람들 듣기엔 그저 그냥 하는 칭찬 소리처럼 스쳐 지나가겠지만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아버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 외에도 미안해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오직 아버님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럴 때면 나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저도 자식입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은 약간 얼굴을 붉히는 듯했지만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운 빛을 띄우시곤 하셨다. 이것은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은 아버님과 나만이 통하는 미로였다. 말하지 않아도 아버님은 은근히 그날의 일을 당신의 아들이 아는 것이 싫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남편이나 다른 식구들에게도 그 일을 일체 비밀로 하고 있었다. 아버님은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셨다. 암이란 사형 선고를 받아서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살아오셨다. 우리가 아버님을 시골에서 시내로 모셔왔을 때 싱글벙글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던 아버님이었다. 그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던 아버님의 웃음 띈 모습은 지금도 눈앞에 아련히 떠오른다. 나는 그토록 즐거워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자그마한 효도라도 한 것 같아 날듯이 기뻤다. 갑자기 내가 어린이로부터 성숙한 어른이 되기도 한 것 같았다. 신바람이 난 나는 아버님을 노인대학에 소개했다. 아버님은 어린애 마냥 기뻐하셨다. 그런데 눈썹에 불 붙는다고 뜻밖의 애군이 닥쳐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종양제거 수술을 받으시고도 10여 년을 끄떡도 하지 않아서 저희들 모두가 한시름 놓고 너무 등한시했던 사이 아무런 탈도 없이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운동하러 나가셨던 아버님이 갑자기 운동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실 줄 누가 알았겠는가. 뇌출혈 사흘 만에 아버님은 우리 곁을 총황히 떠나셨다. 정말 기막히고 애석하고 아깝고 통분한 일이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빨리 가실 줄 알았더라면 나의 시간을 다 아버님께 바쳤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마냥 죄스럽고 미안할 뿐이다. 이제 후회한들 이미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과거가 되었을 뿐이다. 정녕 과거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아버님과 나만이 공유했던 그 시간을 돌려받고 싶다. 차라리 아버님께서 더 이상 부끄럽더라도 그 시간이 아버님을 위해 지겹도록 시중을 하여 들여서 내가 더 이상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지금의 솔직한 심정이고 소원이다. 부모님을 위해 무엇이든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자식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지금 심심히 느끼고 있다. 이 글을 시아버님의 영전에 바친다.

네, 그래서 작자는 아픈 시아버님을 돌보면서 겪었던 잊지 못할 일을 회상하면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금에 와서 진정한 효도는 보잘것없어도 살아생전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아버님께 정성과 효성을 다하고서도 더 못해준 것을 후회하는 효부의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미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은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3: 얼마 전 전국 우수 당사무일군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영가도 강북 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화는 영리를 안고 돌아와 계속해 사회구역 천문만우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26 지시 서한 전달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 경기를 유대로 민족 풍정, 본토 특색, 체육 활력을 깊이 융합하고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7월 5일 오후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훈춘, 도나, 도문 세 곳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훈춘시는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명함을 경기장에 옮겨왔고 킹크랩 응원팀이 활동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응원팀 성원들은 대열을 이루고 일치한 동작으로 개춤을 췄는데 절주감 넘치는 춤동작은 북소리와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경기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0: 사함밀군들이 살아있는 킹크랩 20마리를 관람석으로 올려보낸 장면이었습니다. 훈춘 킹크랩 응원팀 성원 리녀사입니다. 우리 응원팀은 세 가지 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춤은 킹크랩과 두 마리 작은 개인데 이것도 우리 훈춘의 특산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부채이고 세 번째 도구는 대개입니다. 이 또한 우리 훈춘에서 가장 특색 있는 명물을 대표합니다. 우리 훈춘을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문 홈장에서는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와 문화관 배우들로 구성된 국문청춘응원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 특색 복장을 입고 맞춤 제작한 응원 도구를 손에 들었으며 국문 생태원 문화창의 머리핀을 착용하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즐겁고 활기찬 응원 춤을 췄습니다. 가벼운 춤사위와 우렁찬 응원 구호가 어우러져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장흔흔입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본지 축구 경기에 한몫 이바지할 수 있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종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면서 착실하게 자원봉사를 잘해 아쉬움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도문시에서는 또 경기장 밖에 특색 소비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장터에서 국문생태원 등 현지 우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여 각종 농업, 문화, 관광 특색 제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경기 흐름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오프라인 소비를 이끌면서 전민 건강운동의 량환 분위기를 널리 조성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도문 전시 참가 상가 리흠입니다. 상무국에서 소비권을 발급해 우리 상가들을 부축하고 전시 상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 대중이 실속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은 손님이 많아졌고 매출도 적지 않게 늘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큰 인기를 모아 현지 문화 관광을 이끌고 외지 관광객들이 도문에 와서 소비하도록 끌면서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종 소비 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착실하게 경영해 현지 상업 무역과 문화 관광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연변 축구연맹전 경기가 갈수록 더 흥성하고 한 회 또 한 회 더 잘 치러지기를 축원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체육 플러스 다원화 발전 모식을 적극 구축했습니다. 도나 홈장에서는 특색 장터가 떠들썩하게 개장했고 도나 현지의 우수한 농림 특산품, 무형문화재와 전통 브랜드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특색 음료와 지방 풍미가 짙은 간식도 갖춰져 품목이 풍부하고 생활 정취가 넘쳤습니다.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은 축구를 매개로 문화와 체육 융합의 다리를 놓고 민족문화의 매력, 현지의 특색산업, 체육경기의 격정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경기는 전민의 체육문화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광상업농업 융합의 새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이는 연변의 독특한 도시활력과 발전 동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지역문화관광 상업무역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체육 역량을 주입했습니다.
1: 근년래 화룡시 인대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영대표 전개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대표가 기층에서 직책을 이행하도록 조직하고 정책 선전 강연, 민의 수집, 민생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해 민족 단결의 꽃이 기층에서 늘 피어있도록 했습니다.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문해사회구역에서는 인대대표의 집을 진지로 삼아 인대대표가 정책선전강연원, 민의수집원, 대중봉사원이 되도록 했으며 주민들의 모든 의견과 민생난제를 참답게 대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화룡시 인대대표이고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류리리입니다. 사회구역에서는 대중의 요구사항에 대해 장부화, 목록화, 폐쇄 순환식 관리를 실시해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계로 300여 가구를 방문했고 민족 단결 정책 선전 등 여러 선전 강연 활동을 5차례 펼쳐 주민 2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각종 민생 요구사항 30

0: 두 건을 해결했습니다. 문외 사회구역뿐만 아니라 화룡시 각향진 가도 마을에서 인대대표의 따뜻한 봉사가 상시화됐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 사회구역은 로후 주거단지의 로면 파손, 조명 부족, 환경 난잡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림원 사회구역에서는 각종 민생 요구사항 로계로 20여 건을 해결해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화룡시 인대대표이고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 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모가계입니다. 광명가도 림원 사회구역은 인대대표의 집을 주진지로 삼아 매달 대표 방문 접대일 제도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상주 인대대표를 조직해 대중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자발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을 맡아 민족 단결 정책, 해민 정책 선전 강연을 상시적으로 전개, 정책 선전 강연과 미니 수집의 쌍방향 통로를 뚫었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 사회구역 주민 장은룡입니다. 사회구역에서 우리를 위해 배관이 막힌 문제, 가로등 유지 보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가로등 고장을 사회구역에 알리면 사회구역에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사회구역에서 정말 실속 있는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년래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4급 인대대표 450명을 조직해 각 촌 사회구역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28개 인대대표의 집 진지 우세에 이탁해 선전 강연 활동을 펼치고 미니 전달 통로를 원활히 했으며 전 과정 폐쇄 순환 기제로 대중의 요구사항 루계로 383건을 해결했습니다.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련숙입니다. 우리는 대표 직책 이행의 장기 효과 기제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활동 담체를 끊임없이 혁신했으며 감독 실시를 강화해 실천과 책임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화룡시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인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활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직책 이행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히 하며 봉사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봉사 질과 효능을 제고해 인대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이 늘 기층에서 보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여러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1층 추동하게 됩니다.
1: 얼마 전 전국 우수 당 사무일꾼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년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민 오선화는 북경에서 돌아오자마자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기층에 전달하면서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기층에 18년간 뿌리내린 이 골목 총리는 습금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3천여 가구 주민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오선화는 인민대회당 현장에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직접 경청했는데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파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선화입니다.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격동되고 흥분됐습니다. 현장에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연설을 경청했는데 습금평 총서기는 우리는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임을 잊지 말고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집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견정하게 인민과 함께하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경에서 돌아온 오선화는 쉴 틈도 없이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왕청현 장년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장장미입니다. 오석이한테서 듣고 우리도 정말 기뻤습니다. 오석이가 강북사회구역에서 해온 일들은 우리 모두가 보아왔습니다. 시종 한결같이 일하고 제때에 퇴근도 못하면서 주민들을 돌봤습니다. 오석이가 전국 노령모범,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으로 선정된 건 우리 강북사회구역 주민들의 자랑입니다. 오선화가 영예를 안고 돌아온 뒤 장년가도에서는 즉시 좌담회를 조직해 이 고무된 분위기를 기층실의 모든 곳에 전달했습니다. 왕청현 장년가도 판사처 부주임 풍추영입니다. 오선화 동지가 북경에서 돌아온 뒤 우리 가도에서 좌담회를 열었는데 가도 전체 기층 간부들이

0: 저도 참가했습니다. 오선화 동지는 시상식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모두는 큰 고무를 받았고 앞으로 사회구역 사업에 더욱 힘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선화 동지의 사업 경험을 깊이 배우고 널리 공유하면서 인민 대중을 위한 봉사와 기층 치리 사업 능력을 전력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8년간 오선화는 사회구역에 뿌리 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이웃의 평안과 화목을 지켰고 여러 민족이 서로 돕는 민족 단결의 화폭을 정성껏 펼쳤습니다. 오선화의 마음속에서 강북 사회구역의 3천여 가구 주민들은 피를 나눈 가족과도 같습니다. 오선화는 사람들을 인솔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80여 명을 돕고 각종 구제자금 수만 원을 선불했으며 곤란 아동을 50여 차례 지원하고 장학금 1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오선화는 손으로 전국 노령모범, 길림성 민족단결 선진 인물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오선화입니다. 영예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렵니다. 앞으로 사회구역 기층 치리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1층 승격하고 더 혁신적인 사업 이념을 내놓을 것입니다. 사회구역 당원 간부 대중을 더 잘 이끌어 사회구역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모두가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연견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26 지시서한 전달 관철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3년 1월 26일 중공중앙은 126 지시서한을 보내 동북정세의 변화에 입각해 전민족 반일통일전선을 건립할 것을 제기하고 무산계급 지도권과 당조직의 독립성을 견지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괴뢰송권 및 한간의 재산몰수, 여러민족 대중의 권익보장, 항일 유격대 정비 등 중심 임무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중공 만주 성인은 대표단을 동만에 파견해 지시 정신을 전달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동만 특위는 신속하게 호응했으며 여러 지역의 현의가 잇따라 관철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후 동장령 등은 연길, 훈촌, 화룡 등지에서 단계별로 회의를 소집해 실시를 추진했습니다. 9월 동만특위는 제1차 확대 회의를 소집해 당내 좌경차고를 바로잡고 지도부 성원을 완선했으며 동장령이 특위 서기를 계속 맡고 각부 책임자를 배치했습니다. 10월에는 또 화룡에 가서 사상을 통일하고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동만 각급 당조직은 지시정신을 전면 실시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각종 반일무장령령을 적극적으로 단결 통합했으며 항일유격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확대함으로써 현지에서 여러 항일령량이 합심해 일본군과 괴뢰군을 타격하는 유리한 투쟁 국면이 형성되도록 추진했습니다. 4일에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서 연변 개서 도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해 뛰었고 관중석에서는 양팀 축구 팬들의 함성과 응원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 팬 고배삼입니다. 동북 축구 연맹전이 시작되면서 원정 경기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거의 6시간을 달려 연길에서 개서해 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동북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 개서 사람들의 환대에도 감동됐습니다. 동북 축구연맹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동북 축구연맹전 개서 경기장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상업, 문화, 관광 추천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경기 전 문예 공연에서 연변에서 온 공연팀은 현장 축구 팬들에게 무용 공연을 선보이고 개서의 공연팀과 함께 변성의 즐거운 만남 여러민족 함께를 공연했습니다. 관중석의 응원팀들도 응원체조 아리랑과 인터넷에서 인기를 모은 명태 응원춤을 선보이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연변 문화관광 추천관 변욱입니다. 연변의 문화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기쁘며 아주 격동됩니다.

0: 개서의 현장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경기를 교량으로 문화관광 심층융합이 촉진됐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연변은 연변 무형문화재 방문구역을 알심들여 꾸몄습니다. 연길에서 온 냉면 장인이 현장에서 연변 냉면 제작 과정을 선보여 많은 개서 축구팬과 현지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개서 주민 류월영입니다. 연변의 벗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미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냉면을 우리 개서 주민들은 특별히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은 단순한 대결의 장이 아니라 여러 민족문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붓으로 문화를 먹으로 삼고 동북축구연맹전의 동풍을 빌어 독특한 매력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부녀연합회 조직부, 중국부녀보사 전국부녀연합회 인터넷정보전파중심에서는 장사에서 2025년도 신흥분야 부녀사업 개혁 혁신 사례 교류 활동을 연합으로 개최했습니다. 주 부녀연합회에서 보낸 촌 생방송 부녀연합회를 튼튼히 건설해 향촌진흥의 조력이 전국 우수 사례에 성공적으로 입선되는데 이는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사례입니다.
0: 근일 2026년 민체컵 전국 민족식 씨름 경기가 내몽골 자치구 신림골맹 동우 짐친기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의 선수 4명이 길림성을 대표해 조선족식 씨름 종목에 출전해 최종 2등상 3개, 3등상 1개를 따내면서 우리조 전통 민족체육의 탄탄한 실력과 량완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정천룡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는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는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 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라디오 조선호 방송 문의 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년행복 프로젝트 연광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훈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딱 맞고 또 질이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을 소개해드리죠. 요즘 보면은요, 시중에 노인 건강 제품이 참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짜 제품이나 불량 제품 또는 인증이 안 된 제품이 부지 기수이고 또 그런 제품을 사가지고 실망을 한다거나 속은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 연변의 대표 매체로서 어르신들에게 품질이 좋고 가격도 알맞은 정직한 재료로 만든 좋은 제품을 골라서 추천해드리는 것도 저희 사회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직접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연광우선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질 걱정이 없고 가성비 또한 좋은 노인 건강 제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이름을 걸고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알맞고 재료도 정직한 가성비 좋은 제품만 고집을 해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제품,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연광우선의 핵심 사명은요,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건강제품의 모든 관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연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지역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어르신들의 신뢰를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진정으로 질이 좋고 안전하며 가격도 합리적인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민철 선생님, 최근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연광우선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문의를 해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연광우선에 대해 여기 제품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쭉 소개를 해주실까요?
0: 예, 저희 제품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으로는 층이라면 누구나 관심하는 제품들로 꽉꽉 채웠는데요. 우리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부음의 Q10, 그리고 심장의 길을 보여주는 록심환, 루심환, 그리고 또 우리 무릎이 시리고 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먹는 아미노글루코사인 연골제, 안탕루안고수와 또 바르는 관절 액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이성균이죠. 그리고 비타민들도, 여러 가지 비타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즐겨 찾는 건강차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생차 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맥동, 그리고 닝하의 구기자, 장백산의 황기, 서양삼편, 그리고 또 우리 요즘 남성분들이 많이 찾고 있죠. 신정차 등등이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제품은 저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직접 엄선한 건강 증진 제품들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연광우선 매장 제품들은요, 모두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제품들로 이제 마련했는데요. 정말 어르신들이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엄선한 것인데, 더 자세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요, 낮 시간대 연광우선 매장 전화 0433-268-0999에 전화를 하시거나 오전 10시, 8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매장을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를 하자면요, 저희 연광우선 매장에 입점하는 모든 제품들은요, 여러 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이라는 것,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품질도 확실해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믿고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제품들입니다. 매장 위치는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길시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에 있습니다. 연광우선은요, 모든 제품을 가다롭게 선정하기에 여기서 추천한 제품이라면은 정말 확실하고 믿음이 가는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저희 생방송실 전화는요, 256-1111번, 256-1112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 7시 2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민철 선생님, 오늘의 또 어떤 제품 소개 혜택 뭐 있는지 쭉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예, 정말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라디오를 듣고 저희 매장에 오시는데 이렇게 믿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웅담 관절액과 웅담 명안액 파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웅담분에 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웅담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저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네. 그래, 웅담 관절에, 뭐, 웅담 명안에 앞에서도 쭉 여러모로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이 효능이 어떻습니까? 효능이 뭐, 써보신 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0: 예, 지금, 예, 우리 지금 웅담 명안에 하고 웅담 관절에, 예, 지금 그냥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소개해 주시고.
0: 예. 그 웅담, 그 관절액은 지금, 우리 활동 가격이 지금 방송에서 전화를 주신 방송에서 전화를 주시면 파격적인 가격 2원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웅담 명안의 그 활동도 지금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가게에 오시거나 혹시 우리 방송에 전화를 주시면 예, 단돈 1원에 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아래에 우리 웅담문에 대해서 지금 또 조금 더 소개를 할까 하는데 예. 예, 우리 웅담문은 예, 연변에서 큰 규모의 전문 검사액장이 있다 보니, 예, 많은 분들이 익숙할 겁니다. 이 웅담문에 대해서도. 예, 시중

0: 중에서도 다양한 웅당지품이 있습니다. 요즘 매장에 찾아오거나 전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품질도 좋고 납품이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약전에 법적으로 규정한 웅담문이 슝취 양단수, 예, 이게 우르소대 옥시콜산이라는 성분인데 이 함량은 반드시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성분이가 주로 우리 담즙 분비를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을 이렇게 줄이는데 예,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함량뿐만 아니라 공품성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시아 흑곰이어야 합니다. 곰도 품종이 다양한데 예를 들면 저희 면지역에는 동부아종 그리고 사천에는 또 사천아종이 서장에 또 있는 서장아종 말레이곰, 불곰, 회색곰 등등이 있는데 이 품종이라 해서 또 모두 웅담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말레이곰 그리고 불곰, 회색곰과 같은 기타 품종은 사육규모도 작고 약전에 수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품종이 곰에서 웅담을 채취하여 웅담물을 만들었다 해도 그 유효성분 비율이 낮고 웅담분 품질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 사천아종과 서장아종은 약전 기중에 부합됩니다.
1: 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요, 이 건강 저희들이 방송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웅담 관절액도 좋고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물이 필요하시다면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저는요, 저희 연변 지역 웅담부는요, 동북 아지홍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어떻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우리 연변 지역에서 사육하는 곰은 동북 아지홍인데, 그 담즙 색깔이 황금색을 띠고, 예, 또 분말이 가늘며, 쓴맛이 순수하고 시원한 감촉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예, 이제 말하던 우리 슝취 양단산, 예, 함량이 높아가지고, 예, 약효 활성도가 강합니다. 또 우리 동북아종 곰은 국가 2급 보호동물로 허가를 받아야만, 예, 사육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웅담을 채취하며, 그 웅담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0: 그래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또 저처럼 웅담부는요, 그냥 곰에서 채취해서 만들면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민철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 뭐 이것저것 또 간단하게 뭐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예, 그렇죠. 우리 야생동물 사육 번시 허가 및 우리 경영 리용 허가를 취득한 사육장에서만 예, 이거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아 흑곰 담즙만이 국가 기준에 부합되는 약육 웅담분으로 예, 가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일부 개인은 리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몇 마리 곰을 사육하면서 예, 담즙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우선 불법이고, 예, 담즙 원액이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생산 원가가 극도로 낮고, 또 단순하고 조잡한 건조 방법만을 사용해 가공했기 때문에 가격은 싸지만 웅담분의 품질과 그 유효 성분이 국가 기준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뭐 불법 사육, 불법 채담, 불법 가공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근본부터 또 품질을 보장할 수 없거니와 유효 성분도 국가 약점 기준에 도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우리 불법곰 사육장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예, 아무 곰이나 사용합니다. 국가가 규정한 약용 흑곰이 아니라 예, 또 불곰, 예, 잡종곰 이렇게 아무렇게나 혼합해서 사육합니다. 또 사육 환경은 더욱 말할 것도 없이 또 더럽고 또 좁고 비좁으며 습하고 불결하며 배설물들이 많이 쌓여있고 어떠한 우리 방역이나 소독도 없으며 곰들에게 건강검진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곰들은 오랫동안 병들어 간과 담낭에 위험증이 생깁니다.

0: 다니고 온몸에 병균이 있으며 심지어 담낭이 괴사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채담 방식입니다. 또 잔인할 뿐만 아니라 담즙산 함량을 급감시켜서 국가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정규적이고 합법적인 채담은 반드시 전문 인력이 무긴 관리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채취 횟수와 량을 엄격히 통제해서의 거미 건강을 보장하고 담즙내 유효 성분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불법 채담은 전문 기술도 없고 무균 시술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수술을 받을 때 무균 수술에서 해야 하는 것과 같지만 불법 작업장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저질관을 거미 담낭에 자기가 삽입하여서 상처가 1년 내내 검고 또 고름이 흐르며 감염이 됩니다. 또 감염을 은폐하기 위해서 곰에게 대량의 항생제를 주사해서 담즙 내 항생제 잔류량이 심각하게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균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부 우리 불량업자들은 원가를 낮추고 중량을 늘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의 또 녹말이나 우리 돼지 담즙분, 소 담즙분 등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이른바 웅담분은 품질 보장도 없고 성분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위생도 불량하고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듣고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하다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정규적인 사육장의 그 제대로 된 웅담부를 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0: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불법 사육이든지 야만적인 체담이 불법 가공이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 품질을 전혀 보장할 수 없고 우리 핵심 약효 성분이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건강을 해치는 것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싼 값에 속지 말고 무표시 제품을 믿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웅담물을 사면 절대 안 되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광우선의 웅담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호평이 뭐 자자하다고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이거?
0: 예, 저희 연광우선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보상하는 매장입니다. 때문에 품질로 반드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영광우선에는 정말 모든 분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도 보장하고 가격도 맞춤한 우리 가성비가 정말 좋은 웅담분으로 선품했습니다. 저희 영광우선이 웅담분은 흑거미 인공사육 그리고 번식 연구개발에만 40년 동안 전념해온 사육장에서 만든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많은 웅담분들은 일반적인 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웅담 원액을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유효 영양소와 활성물질이 대량으로 파괴되고 그 성질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 건조 원료는 덩어리가 살지고 또 불순물이 많으며 그 유효 성분 함량도 아주 적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 저희 영광우선이 웅담분은 과학적이고 또 합법적으로 순수한 웅담 원액을 부드럽게 추출한 후에 영하 40도의 초저온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해서 신선하게 가공해서 우리 웅담 원액이 천연 영양 성분과 활성 성분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우리 웅담 본연의 건강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그 유효 성분이 더 높고 흡수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웅담분의 유효 성분은 주로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슝취 양단수산이라는 이 성분인데 이 기준이 그 함량이 반드시 23% 이상이 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1: 네네.
0: 이 유효 성분이 작용을 보자면 담즙 분비 촉진제와 담석 용해제에 사용되는데 웅담분이 주요 성분을 할 수 있죠. 저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웅담분 속에는 그 유효 성분의 함량은 이보다도 더 높습니다. 우리 국가 표준보다도 더 높게 지금 함량이 더 높습니다.
1: 네네.
0: 함량이 높으면 그만큼 효과가 더 좋겠죠.

0: 국내 영광우산 이용 담보는 품질이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고 또 질도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웅담에 관해 아는 분들이라면 또 우리 금담, 철담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겠는데 저희 영광우산에서 팔고 있는 웅담보는 예, 금담입니다.
1: 예, 금담. 전 시간에도 금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시간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금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어떻습니까? 품질이 매우 좋은 것이다. 믿을 만하다. 뭐 이런 제품이죠, 이것이.
0: 그렇죠. 어떤 분들은 노란색이 나면 모두 금담인가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 저희 영광우선의 웅담보는 색깔만 노랗게 금색이 나는 뿐만 아니라 그 동결건조 분말을 해서의 물에 쉽게 넣고 또 빛으로 딱 비춰보면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1: 그렇죠. 예. 그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금단하고도 또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비슷하지만도. 예.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영광우산의 응담부를 이제 봐봤는데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할까요? 먹어도 쌉싸름해서도 그리고 뭐 그 찌꺼기 같은 그런 남는 게 전혀 없잖아요.
0: 그렇죠. 얼핏 보면서 막 금사락처럼
1: 네,
0: 그렇게
1: 맞습니다.
0: 아주 부드럽고 물에 넣으면 금방 또 희석되고. 예, 또 우리 저희 영광우선의 응담부는 예, 이제 말했다시피 정말 물이 어차마다 인차용에 대해서 예, 보이지가 네. 않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예,
0: 하지만 일부 청취자들의 반응에 따르면 예, 싼 간격에 응담부를 대량으로 샀는데 물에 넣고 아무리 저어도 찌꺼기처럼 가라지 않고 녹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 네네.
0: 예, 이런 것은 순도나 공기의 면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꼭 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연광 우선 웅담보는 순도가 높고 또 품질도 좋은 제품이라고 이제 가히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0: 예, 어떤 분들은 품질이 좋은 웅담을 사겠다고 한 통에 또 몇백 원이 몇천 원도 마다하지 않고 사고 있는데 예, 솔직히 이 가격에 장기간 복용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크죠. 예. 이 점을 고려해서 우리 영광우선에서는 예, 사역장과 직접 손잡고의 그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앴습니다. 예, 웅담분 원가는 한 가게 298원인데 예, 다섯 곽을 사면 공장에서 500원을 보조해 줍니다. 예, 여기에 또 다섯 곽을 사면 다섯 곽을 더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혜택을 계산하면 예, 웅담분 한 곽당 99원밖에 안 됩니다.
1: 99원, 와, 굉장히 싸다고 봐야 되죠. 그 믿음직하고 담아서 비싸서 좋은 거 아니고 또 다 누구선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0: 그렇죠. 예.
1: 영광우선에서 저희들이 추천하는 정말 좋은 가격의 품질은 확실히 보장되는 금담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0: 예. 저희는 품질을 반드시 보장합니다.
1: 네네.
0: 예,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웅담보는 우리 사역장에서부터 여러분의 손에 가기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1: 네, 전화 연결이 된대.
0: 예.
1: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끊겼네요.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전화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다시 한번 도우미께서 전화를 걸어 주실까요? 그분한테. 다시 전화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전화를 걸게끔 저희들이 이제 걸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요.
0: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담보하는 것은 예, 저희 운담보는 정말 100% 원액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하시고 예, 그 진품과 품질을 보증하며 우리가 가짜일 경우 정말 10배를 배상해드린다고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고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1: 그래요, 그래요. 시중에는 정말 좋고 나쁜 제품이 뒤섞여 있어서 여러 어르신들이 속는 경우도 꽤 많지 않아요. 보게 되면 어떤
0: 예,
1: 제품
0: 그렇죠.
1: 사면
0: 예.
1: 저희 영광무선에서 추천한 이 제품만큼은 정말 확실히 믿고 살만한 그래서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하는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0: 예, 저희 영광무선이 선품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진정한 재료 그리고 안전한 제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우리 옌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저희도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진짜 좋은 제품을 골라드리고 우리 모든 중로년층이 예, 알고 소비하고 시름 넣고 건강을 챙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은 저희 연관공서에서는 이 파격적인 활동으로 판매하고 있는 웅담 명안핵과 웅담 관절핵 또이 품질이 좋은 웅담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이거?
1: 예, 맞습니다. 또 모두 다 같은, 예, 원료로 사용.

0: 1원에 원가 129원짜리 웅담 명관에 2원에 원가 138원짜리 웅담 관절액을 뭐 드렸는데 이 파격적인 활동은 아직도 지금 뭐 계속 하는 중이죠?
1: 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예, 저희도 계속 공장과 연락하면서 예, 웅담 명안액과 웅담 관절액 특별 가격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언제까지 공장에서 이 가격에 우리를 줄지 예, 지금 아직도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예, 빨리 저희 매장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생방송에 참여해서 명액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생방송실 이용 전화는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44분을 넘어섰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명예를 차지하면 되는데요. 웅담 이 관절액에 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은데요. 웅담 관절액 어떤 제품인지 좀 더 소개를 해 주실까요?
1: 예, 우리
0: 잠깐만 전화 연결해 보죠. 조금만 늦어도 전화 끊어지는데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십시오. 예예. 전화 그 라디오 볼륨 낮춰줄까요? 제 방송 휴음으로 지금 5, 6초 후에 나가기 때문에 방송 소리 예 다이얼을 좀 낮춰주시고.
2: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그런 저기 웅담 관절염하고 그 저기 그런 그는 야구 활동한다 했습니까?
1: 예, 맞습니다.
2: 예, 그러는 게 그거 나는 이렇게 뭔가 저기 좀 여수동산 탈출도 있고 관절도 그렇고 눈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쌀 수 있습니까?
1: 예, 쌀 수가 있습니다.
2: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저기 다른 사람이 가도 이거 쌀 수 있습니까? 내 지금 좀 이렇게 거기를 가자 뭐 좀 힘들어서 그랬는지.
1: 예, 그럼 혹시 뭐 예, 친척분이나 예, 친구분이나 예, 예 보내셔서 예.
2: 예, 알았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네, 저희들이 전 시간에도 설명해드렸습니다. 저희 매장을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제품도 있고 하니까 자기인데 어느 것이 잘 맞나 뭐 관절액도 좋고 뭐 명안액도 좋고 웅담분도 좋고 내 몸에 맞는 걸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또 빨리 치료하고 또 우리 몸을 또 건강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맞는 제품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의약품에 대해서 좀 더 여러모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 예, 웅담 관절액은 우리 외형으로 바르는 제품입니다. 예. 웅담에 혈액순환을 돕고 한기를 제거하며 경락을 소통시키는 예, 중약제들을 함께 배합해서 만든 바르는 관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우리 웅담 관절액은 피부를 통해 관절염 조직에 직접 흡수되며 그래서 우리 위장이나 간, 신장을 거치지 않기에 우리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관절이 일상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이 약품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
0: 그래요. 그러면 웅담 관절액 효능이 어떤가 이거?
1: 예, 웅담 관절액은 바른 후 10분에서 30분 내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로 우리 관절이 한기를 제거해 줍니다. 예. 찬 기운이 체내에 들어와서 생긴 우리 관절 냉증, 또 흐린 날, 에어컨 바람, 환절기나 겨울철 기운이 떨어질 때 관절이 차갑고 시큰거리며 예 깊게 쑤시는 통증에 효과적인데 예 우리 관절액을 바르면 열감을 주고 관절부의 찬 기운을 없애며 그리고 우리 냉증과 가벼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근육 뭉침을 완화시킵니다. 예. 우리 혹시 우리 목과 어깨가 길렀거나 또 우리 허리 근육이 긴장하거나 예, 팔을 들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경우 이 웅담 관절액을 바르고 예, 마사지하면 우리 긴장된 근막이 풀리고 근육 경련으로 인한 당근에 대한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근육 피로로 인한 통증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육체노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예, 장시간 서 있거나 또 우리

0: 그런 후에 무릎, 손목, 발목이 붓고 수신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관절약을 바르게 되면 이런 증상을 빠르게 진정시켜 우리 불편함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생방송실 이용자는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7시 48분을 넘어섰어요. 앞에서 웅담변, 뭐 금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또 웅담명안에, 웅담관절에 뭐 단가가 얼마인데 뭐 100 몇십 원씩 하는데 지금 저희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요 1원, 2원이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참여하신 분들 제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시간 나시는 대로 저의 영광우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
2: 그
1: 주십시오.
2: 웅담부는
0: 예.
2: 예, 그거 지금 그 늙은들이 잡사도 되는 겁니까?
0: 그렇죠. 우리 예, 중로년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 제품은.
2: 그 어떻게 잡수면 돼요?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병에 0.1g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의학에서는 예, 하루에 0.3g을 초과하지 않게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많아서 두 병 좌우 예, 그렇게 잡수면 되겠습니다.
2: 그러면 그 아침 저녁으로 잡수면 됩니까? 그렇다면 세 번 다 잡수.
0: 세 번까지는 잡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증상입니까?
2: 우리 아버지 갠데 물려와가지고 4월달에
0: 예.
2: 그걸 누워있었거든요. 누워있어가지고 연비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는데 좀 나서가지고 그런데 그거 좀 회복 그런 걸로 해가지고 신체 너무 약해서 그런가.
0: 지금 증상이 나아지고 있는 증상입니까?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2: 좀 나아져가지고 저 지폐 짚고 다니는데 이전 지폐를 아예 짚고 다니는데
0: 예.
2: 좀 몸이 자꾸 허약해가지고 그래서 또 약을 좀 살려고 하는데
0: 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엄중한 분들이 우리 뭐 무슨 암이나 있거나 이런 엄중한 분들이 하루에 3병 드는 것을 권장하는데 선생님 이때 들어보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병 정도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2병 그 아침 저녁으로요?
0: 예.
2: 그 한 통에 얼마입니까?
0: 우리 지금 활동 가격 해가지고 소리 다섯 곽을 사면 다섯 곽 더 드리는데 그러면 한 통에 99원이 됩니다.
2: 한 통이면 그 며칠을?
0: 그러니까 그 한 통에 안에 지금 일곱 병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두 병씩 드시면 뭐 그래서 한 세 날 예 그 정도 드실 수 있고 예 그러니까 한 병씩 보통 우리 예, 보통 우리 하루에 한 병씩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버님이 조금 허약하시다 하니까 예, 두 병 어떻게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웅담 금단도
0: 예.
2: 금단분 그거 저 어디 약방에서 팝니까?
0: 우리 영광우선 매장에 오세요 합니다.
1: 연면방송국이에요. 연면방송국. 이거 앞에서 이제 저희 방송 들으셨으면
0: 저희 매장을 기치를 아세요?
2: 모릅니다. 지금 나는 지금 그거 한 번도 못 가봤는데.
1: 한번 오십시오. 뭐 좋은 우대 혜택도 많고 뭐 1, 2번에 또 선물 드리는 그것도 있으니까 같이 쓰면은 더 아마 좋을 것 같아요.
2: 그 위치가 어딥니까 거기?
0: 위치가 우리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압니까?
2: 예.
0: 그거까나 우리 그 연변병원 동물 맞은편이죠. 예, 동창문 맞은편이죠.
2: 예.
0: 예, 거기서 우리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2: 아니 방송국 거기 가기 전에 그 십자가.
0: 아, 아니죠. 그거가 방송국 때문에서 북쪽으로 예. 조금만 가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1: 뇌과병원하고 연변방송국 사이.
2: 그 십자가.
1: 연변뇌과병원 예. 아시죠? 영광입니다. 뇌과병원하고 연변방송국 사이
0: 그 사이의 골목입니다. 그 사이의 길이라고 보면 되죠. 예.
1: 연변 뇌과병원하고
2: 전화번호 좀 어떻게
0: 예 적을 수 있습니까 지금?
2: 예, 잠시만요. 내 채권해야 됩니다.
1: 저희들이 여러분께 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영광우선 매장 전화 2680999 이래요. 알리오빠 링지오지오지오 네, 잘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
2: 얼마입니까?
0: 알리오빠 링지오지오지오
2: 알리오빠
0: 예 링

0: 999
1: 6809
0: 예, 9 세 개입니다. 마지막에 9 세 개입니다.
1: 9자 세 개.
2: 예, 예. 8099.
1: 예,
2: 예. 예. 거기였으면 여러 가지 뭐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1: 한 달치를 달라면 돈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한 달치를.
0: 이제 그게 보통 한 달치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두 병씩 드시겠다니까. 일단, 예, 전, 예. 오셔서 한번 그 증상을 말씀하고, 예. 그리고 네. 우리 거기 사업일꾼들과 한번 상의해 보시오. 어떻게 드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좋겠는지.
2: 요즘 또 우대 가격도 있으니까, 뭐, 네. 회사에서 다니 우대 가격도 있으니까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고.
0: 예, 아버님이 구체적인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하고, 예. 그리고, 네. 예, 그분들과 한번 상의해 보시오. 어떻게 드시면 좋겠는지.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저희 예. 방송 월요일 방송이 되고 있고 예. 참여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네, 그리고 아버님이 건강을 위해서 아드님이 직접 또 전화를 주시고 저희들이 방송 시간 뭐 7시 20분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월요일 한 주에서 월요일 시간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듣고 오시는 분들은 아, 뭐 오늘의 방송 시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신 분들도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현재 시각이 그래 5분 가량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뭐 웅담 명안에 웅담 뭐 관절액에다 금단 뭐 이렇게 여러모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중장년층 분들이 아주 필요한 제품이라고 봐야 되죠 이것이.
0: 예, 45세 이상 중로년층 특히 우리 생리적인 관절 노화 현상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우리 이 관절액을 추천합니다.
2: 네.
0: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릎이 불편한 분 그리고 계단을 오르낼 때 통증이 있고 또 쪼그려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그 일어서기가 어렵고 또 걸음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분 그리고 허리가 불편한 분 예 허리가 시큼거리고 또 아프고 굽히기 힘들고 예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막 아픈 그런 증상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어깨가 불편한 분, 예, 발을 들어 올리기 바쁘고,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기조차도 힘들고, 밤에 자다가도 어깨가 아파서 막 이렇게 자기 힘든 분들도 있죠. 예. 이 밖에도 또 우리 손과 발이 불편한 분, 손가락 관절이 붓고 쑤시고, 예, 발목이 차고 아프며, 만성 하지랭증, 우리가 늘 말하는 러한 퇴가 있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예.
2: 네. 전에도 뭐 몇십 년 전에도 웅담물은 여기저기 많이 또 귀하게 써왔어요. 그때 웅담물도 그때보다 질적으로 함량이 더 좋은 금단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네, 금단 설명도 해드렸고 금단은 왜 저희들이 뭐 이 몸에 뭐 바른다든가 또 눈에 넣는다든가 이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금기사 뭐 주의할 점들이 있다고 봐요. 이 관절액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0: 예, 그렇죠. 우리 피부 손상 있는 부위, 우리 예를 들면 살과 상, 그리고 배인 상처, 예, 추월연이나 궤양, 그리고 거름, 화상, 퍼진 병변이 있는 부위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성 급성기 발작으로 인해서 관절이 붉어지고, 예, 또 뜨겁게 부어오르거나 물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의사와 예, 상의해가지고 처방을 받으시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예.
2: 네.
0: 마지막으로 또 우리 중증 뼈돌기, 중도 구스, 대퇴골도 병변, 심한 허리 디스크로 예, 증상이 있다면 우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맞아요. 우리 사용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고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사용 부위를 깨끗이 닦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해당 부위를 10회 내지 15회 정도 가볍게 문지릅니다. 그리고 우리 적당량의 액체를 환부에 바르고 시계에 돌아가는 방향으로 1분 이상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며 완전히 흡수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용 부위를 랩으로 싸고 우리 그 랩 그 있죠. 예, 솔레오의
2: 비닐.
0: 예, 그걸 싸고 15분 정도 놔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2: 오호.
0: 예, 그리고 하루에 2회 내지 3회 사용하면 예, 효과를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에 주의할 점도 있는데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소량을 발라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눈이나 입이나 코 점막 부위에 피해서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사용 후에 피부가 심하게 뜨겁거나 붉어지거나 또 가려

0: 증상이 있으면 예,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웅담 관절에 뭐 지금도 입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이거?
0: 예, 그렇죠. 써본 분들은 좀 모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호평이 좋은 제품은 웅담 관절의 원가는 138원인데 지금 우리 영광우선에서 입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그래요.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웅담병원의 웅담 관절의 금단. 뭐, 1, 2번. 그렇고. 그리고 또, 금단은 뭐, 지금 그 우대 활동을 공장 측에서부터 하고 있고, 그 엄선 관리, 그 효능도 참 좋은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죠. 예. 이 관절약을 발라보면 어떤 분들은 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예, 예.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예, 너무 이렇게 뭐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1: 네,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시간 나시는 대로 영광우선 방송국 매장에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 가지 수백 종의 제품들이 있으시니까 가격도 뭐 저렴하고 또 믿을만하고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 다 돼서 저희 영광우선 뭐 오늘 방송 여기서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고 돌아오는 월요일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680999번 잊지 않으셨죠? 2680999번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2: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감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부르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백꽃 타령을 지난 시간까지 다 마무리하고 또 불러봤는데요. 저희가 또 점검하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수요일에 그 민요가락 차차차 코너에서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또 참여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보면은 백꽃 타령이 어렵다고 해요. 잘 몇 부분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 한 박자 쉬고 들어가나 반박자 네. 쉬고.

0: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바빠하시는데.
1: 네. 우리 현장에서 배우시는.
0: 다시 후터들이죠.
1: 그렇죠. 현장에서 배우시는 학생분들은 어때요?
2: 글쎄요.
0: 글쎄요.
2: 우리는
1: 다 잘 되죠.
2: 예, 잘 감각입니다.
1: 예. 네. 그럼 오늘은 반주 선생님이 또 다른 행사 때문에 오시지 못하셨어요. 가창 선생님. 그래서 오늘 그냥 장고로만 지금 하셔야 되는데 네. 키를 잘 잡으셔야 네. 할 것 같아요.
0: 키? 뭐 네. 알아서 하지.
1: 네. 네.
0: 한번 대신에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보고 제가 한 대목 제가 짚어서 또 알아줘.
2: 네. 또 네.
1: 네. 짚어가고.
0: 7월에 한번 해보지. 7월에 이만하면 되겠습니다. 노래 부를 때 그냥 숨기시고 다른 아무 그 소동작 하지 말고 뭐 호흡 가진다 무슨 내 무슨 위치 가진다 하지 말고 그냥 7월에 얘기해보세요. 7월에 꽃무지개 순간 부를 물들이며 그 이쁜 노래.

이랬거든. 네. 그래서 이제처럼 다른 힘 안 됐으면 그냥 이야기를 하면 호흡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호흡 억지로 숨을 하자면 다시 2절 가봅시다. 아, 근데 그 쫀타는 가지고 이런 이건 가져야 되지. 한 가운 시작.

0: 꼭 위치는 위치지만 아래 네 줄을 당겨줘야 되는데 이리 서놔야 돼. 행복 타령이 절로 나오벽로 살라이 살라이 당겨 네, 가사를 살라이 내려놔라면 네 되겠는데요. 요즘에 무슨 모를 때 있습니까?
1: 잘 안 되는 부분
0: 우리 저 화령 어디에 모를 때 있습니까? 전번에 어디를 자꾸 네 틀렸습니다 하면서 잘못 올라갔다 어디 어헐 어헐 쉬고 다시 아하리라 시작.

0: 저 올로 되기가 행복 타령이 설로 마오 이게 어지 우어어 행복 타령이 시 근데 그냥 이후에서 오오 이건 위치 생각하느라 그런다만 그냥 오 올려준대 시작 행복 타령이 시작
1: 행복 타령이
0: 누르지 말라고 한다. 오, 이런 거, 우, 듣긴다면, 오, 허블로, 우, 누르지 마. 이게 누르지 말라고 하면, 잘하는데요, 뭐. 자, 세 번 또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 한 번 틀리면 제가 지적할게요. 치, 열, 치.

이름 알겠지? 공간은 소란한다. 소리 내는 공간은 얼씨구 다 닦겠잖아. 저 이름 이게 얼씨구 저 야간하고 야간을 뒤에다가 얼씨구 우리가 찾지 마셨다. 얼씨구 저 시작.

잘했습니다. 얼마나 하죠? 2절 다 같이 해봅시다. 2절처럼 이제 봐, 5절에. 예. 반가운 벚잎 네들 해란 강을 찾아오는 그 편안하게. 예, 자, 시작.

0: 이럴 때 오로 오로 행복 타령이 솔로 나오 샤프에서 추천해 줘라고.
1: 잘하는데 그만할까요? 시간이 많아. 자, 우리 여섯 분 정식 연출 추천해 봅시다. 이 노래도 앞에 인지를 지금 아이비아 줬는데 예, 아헐시구 들으세요. 이 악보에 없죠? 그 밑에 거 보세요. 아헐시구 악보 때라는데 그래서 인수는 지금 이따 악보에 좀

0: 예. 알만하죠? 2절을, 2절까지 한 번 더 해보고, 우리 또, 뭐, 한 번 한 번, 제가, 오늘은 여섯 분밖에 안 오셨으니까.
1: 네. 네,
0: 어느 분이 잘 모를 분들은 내가 좀, 어느 부분이 또 늦어지는 게 있을까요? 2절 가봅시다. 반가운 본인 애들, 좀 더 빨리, 해란강을 찾, 시작!

0: 네. 어느 분 자신 있는 분 한번 인창을 해보시오. 작업 묶어서.
1: 우리 이제 앞에서 서야 했을까? 이번에 뒤에서 세 번 한번
2: 해보시오. 그럼 네.
0: 1절 하시오. 1절. 1절 하시오. 1절 숙례 뭐 공부라 했을까? 2절 암송 아니야?
3: 가사 암송 못 하셨어요?
0: 저도 암송 내기 바빠합니다. 근데 노래를 많이 배웠으니까 그 가사 암송 내기 바쁘지 뭐.
3: 네.
0: 가봅시다. 7월의 꽃무지개 여기서 시작.

0: 잘했어.
1: 예, 잘했어.
0: 잘했어.
1: 잘했어.
0: 네. 이 노래를 우리 한 달 했을까?
2: 그럼요.
0: 한 달 했을까?
1: 네.
0: 저 한 번 한 번 시간 많으니까 한 분 한 분 음악 해봅시다.
2: 반장님도
0: 반장님도 한 번 할래요? 두 분 두 분 할래요?
1: 너 잘 알아야
0: 되면 준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이렇게 우리 음도 안 없죠. 7월에 꽃무지 7월에 호라물로 시작.
1: 7월에 꽃무지게 해름보름을 드리는
0: 들렸어요.
1: 해름보름
0: 잘하다니까 또 잊어버려.
1: 아이보고 하자니까 또 병강
0: 예쁘세요. 어디 또 들려. 7월에 꽃무지 어째 이가 찼을까? 아. 그래는 바래 꽃 요런 소리 나지. 아. 7월에 꽃무지게 그냥 준비 시작.

0: 앞이 잘 알겠어요.
1: 품이 품은 누구나 다 있겠는데 간단하게 7월에 꽃무지개 바람을 지침새 7월에 꽃무지개 내 손을 잡으려니까 먼저 어제 이 시간에 내려가다 나간다 이소 하지 말고

나도 깨질 못해. 잘했네. 행, 벌써 내 속을. 행, 위치 가다. 행복 타령이 솔로 나오이다. 저기서 나는 뭐, 일부라도 갈 수 있는데. 행복 타령이 있다. 어헐, 시구시. 정수까지 나, 시작.

그렇지.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자, 갑시다. 1절. 7월에 이런 정서 가지시오. 시작.

0: 잘했어.
1: 나까지.
2: 꼭 굳어져서. 예. 굳어져서. 아, 어떻게 내 하겠니?
3: 혼자씩 할 때는 사실 그게 1대1 레슨이거든요.
2: 예. 예. 내가 한 분 한 분 후음 봐도 되니까. 자, 우리 강. 정서 자체인가? 그런데 이거 정서에 나무이라는 라무 또 이제 어떤데 이 소리가 해봤길래 서글로 7월에 7 누르지 마세요. 다시 준비 시작.

여기를 아, 넓지 않은데. 아, 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들리니까 뒷대가 겁이 다르게. 아리랑 스리랑 벽꽃 타령이 솔로나. 어허 살라. 어허 누르지 마. 어허 시고 설 그렇게 하면 되지. 저허 다시 해보겠습니까? 기회 줄게요. 아하리라 시작.

0: 네, 만만 来. 중요하다. 정서가 장단 잘 탄다. 누구나, 다 그 개성이 있다고 한다. 이제 부른다면 반응이 아침 되지 않습니까? 높은 문제는 문제야라고 한다. 그럼 내 성금이 그만하니까 쪼리 아침 되지 않고. 됐습니까?
1: 예.
0: 시작!

잘불렀 됐을까? 됐을까? 가만히서 시시 뚫뚫 좀 시시 자.

0: 엄마 연습했구나.
1: 연습했어. 연습을 많이
0: 했지. 예, 정말 그렇죠. 자기 혼자 들리는 거.
1: 네, 이러면 벚꽃타령은 이젠 예. 다 무난하게 지나가겠죠.
2: 예, 예, 예. 그래서 가사 내용을 그 다음에 잘 흥미하면서 더 재밌게 부르는 시간은 이 시간에 다 못한다면
1: 예? 그럼요.
2: 그렇죠.
1: 네, 맞아요.
2: 네, 한 번 한 번 봐줘야 되는데 뭐 그 시간에 못 봐서 너무.
1: 그렇죠.
2: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1: 시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또 배우신 노래 가운데서 이 노래는 좀 본인한테 있어서 아까? 가장 또 예, 어려웠고 한 번 더 레슨 받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3: 예, 시원컬컬 되었습니다.
2: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3: 아니 그래도
2: 그 어디에 이거 딱 이렇게 불러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방송에 많이 나갔으니까 나 품격을 그냥
3: 품격에 따라서
2: 네 감주 타령 가봅시다.
1: 있으니까 감주 타령
2: 감주로다 시원컬 그걸 감주 너도 목 돌리면 생각하지 말고 순비 제 하는 거 들으세요. 제가 목 돌리면 많이 아니었고 제 했다가 해라는 게 안 돼. 감주로다 시원 걸걸 감주로

0: 알바나까. 예. 예. 어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쳐줄게.
1: 예. 우리 한번 해보겠시오.
0: 예. 해보죠. 강조시. 저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컬컬하게 감주 감주 그러지 말고 감주로 시작.

근데 서리 비례를 보세요. 모든 것 이날 실하게 다 한다 말다. 감소 마지막까지 이렇게 실하게 한다 말인데 감소로다. 예, 약하게 할 때 약하게 그래야 힘도 남죠. 감소로다. 시연걸 감수로 놀아라면 모내기 돌 이기면 모내기 돌교 이렇게 힘 맞게 모내기 돌

0: 크리센트 야 그다음 그게
1: 시원칼
0: 이만큼이 안 돼. 앞으로는 살랑살랑 살랑살랑 가면 한번
2: 네 한번 더
0: 자 살랑살랑 하세요. 말 살랑 귀에다 옆팔에 귀에 크게 하지 마세요. 옆 사람 귀에다 살랑살랑 잡고 자 가봅시다. 감수시다.

집에가 들어보시 이제 한 것처럼 하면 듣기 좋다 말입니다. 네. 통곡 감주 에헤야 이런 거 힘들어 못 들었습니다. 어. 원래 노래는 옆 사람이 다 살랑살랑 말하거든. 감 예 요 마이크도 되고 감

0: 들어야 듣기 좋다고.
1: 그럼요.
0: 그렇죠. 네. 우리 어서제 노래 어때요? 또 시간이 다 됐어요.
2: 벌써 시간이 됐어요. 야, 네. 이거 두 번 할까네.
1: 시간이
0: 하쇼.
1: 빨리 가죠.
0: 예. 네. 하쇼.
1: 다음 시간에 하죠.
0: 예. 네. 네.
1: 그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그냥 배우는데 정진하는 게 아니라 예. 이미 배웠던 노래 가운데서 또 하나라도 우리가 다 잘 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0: 깔끔하게. 예.
1: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여태 배우신 가운데서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네. 노래를 골라서
0: 그런 원래 배웠던 거 다 있죠?
1: 예.
0: 같이 오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노래 중에서 한 곡 훑으며 갑시다.
1: 네. 훑으면서
0: 훑으면
1: 예, 훑으면서 훑으며 갑시다.
0: 예.
1: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 이신 연명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벽꽃 타령에 이어서 또 이미 배웠던 노래들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1: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오미란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졸려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일군단 쪽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절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개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덕은 지도에서 상강 동쪽 기슭을 가리키며 물었다. 다들 상강을 잘 건너왔습니까? 졸려는 전광을 간추로 들려주었다. 주덕은 34사가 아직 신우 동쪽에 포위되어 있다는 말을 듣더니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총사령,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덕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34사더러 포위를 뚫고 나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지. 노선은요? 주덕은 지도 앞에 다가서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말을 했다. 홍수각과 신우 사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적이 예상 못한 틈을 타서 진지를 돌파하고 개수 북쪽 나루토로 강을 건너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은 개수 일대를 계속 우리의 손에 놓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내일 개수를 점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요. 주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또 다른 방법은 포위를 뚫고 나와 훈관 남쪽으로 강을 건넌 다음 돌아서 주력부대를 따라오는 겁니다.

가는 길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난 계리만은 걸어서 건널 수가 없으니 어려움이 크다고 해야겠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침묵에 잠긴 채 마음을 졸이었다. 이때 밖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김일 과장이 달려들어왔다. 됐습니다. 34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졸레와 조덕이 동시에 소리를 쳤다. 그렇습니다. 김일 과장이 전보를 건넸다. 졸레의 얼굴이 금방 찌푸러지었다. 그는 전보를 조덕에게 넘겨주었다. 상황이 위급하니 지시를 기다립니다. 전보문은 어찌나 짧은지 머리와 꼬리를 빼면은 열다섯 글자였다. 아래에는 진수상과 사 정치비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다. 조울레와 조덕은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지시를 하기는 쉬워도 몇 겹으로 애워싸고 있는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상강을 건너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휘관 동지,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곧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일 과장이 재촉을 했다. 주덕이 몸을 일으켜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뚝 멈춰서며 말했다. 34세대로 내가 1927년에 걸었던 길을 걸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격전을 한단 말입니까? 주울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주덕이 머리를 끄덕였다. 주울대가 좀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보위를 뚫고 봉광주의 일대에서 강을 건너는 게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흥안 남쪽 산간지대에서 요족 인민을 모아 유격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덕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주울레는 가방에서 나무가지를 달아맨 몽당 연필을 꺼내 전본문을 썼다. 쓰고 나서 몇 번 훑어본 다음 주덕에게 건네며 말을 했다. 종사령이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보내세요. 주덕은 서명을 한 뒤에 설풍에게 넘기었다. 설풍과 김일 과장이 전범을 가지고 나가자 졸레는 이를 악물고 가슴을 쓸어내리었다. 앞으로 진수상과 34사 전사들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로 물든 상강 우로 홍군 전사들의 시체와 온갖 서류, 둥근 삿갓이 어지럽게 뒤엉켜 떠내려가는 모습이 또 졸레의 머리에 떠올랐다.

뒤를 보니 빗자국으로 얼룩졌고 앞을 바라보면은 자욱한 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다. 홍군이 발을 붙이고 설 자리가 어디란 말인가. 이 위급한 시각에 위대한 두 마음이 서로 다가선다.

을 하면서 정도난 담 호남섭으로 진군하여 이 육군단과 합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계림에 있는 하위 부대가 12월 2일에 계수 일대를 점령을 하고 3일에 자원까지 밀고 들어와 홍군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전주의 류건서 부대도 꼬리를 물고 따라왔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홍군의 의도를 짐작한 장계석이 서둘러 호남에 있는 군대를 보내 신령, 무강, 성보 일대를 점령을 하고 홍군이 가려는 길을 꽉 막아버린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 홍군은 남으로 머리를 돌려 룡승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유착평과 룡승 사이에는 로산계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었다. 해발 2,000m나 되는 데다가 산세가 몹시 험했다. 주울래 주덕 왕가상은 로산계를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다. 떠나기 전 서둘러 부대를 재편성을 하고 상강 전투를 교훈 삼아 짐을 간편하게 꾸려야 한다. 부대마다 가지고 가기 힘든 물건들은 아까워도 모두 버리기로 하였다. 소비트 화폐도 다 불태웠다. 마을 어귀와 산기슭에는 어디나 잿더미가 눈에 띄었다. 로산계는 강서를 떠난 뒤로 가장 넘기 힘든 산이었다. 산이 높고 길이 험했다. 대부대가 넘으려니 길이 막혀서 그날로 다 넘을 수가 없었다. 홍군 전사들은 벼랑 아래에 있는 구불구불한 오솔길에서 잠을 자야 했다. 로산계에서 가장 험하다는 뇌공암 아래에는 벼랑에서 떨어져 죽은 노새가 수두룩하였다. 그럼에도 홍군은 이튿날 오후에 승리적으로 산을 넘었다. 산을 넘지 못한 병사들도 많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대오에서 처진 병사들이었다.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가로 흩어지거나 험한 숲속에 남았다. 이 전쟁의 계급성은 너무 분명했다. 지주들은 사정을 두지 않았다. 숨어있는 홍군을 보면은 붙잡아 관가에 보내거나 속여서 집에 데려와 밥을 먹는 틈을 타 죽여버리고 총을 빼앗았다. 하지만 가난한 농민 대장쟁이 목수들은 몰래 집에다 홍군을 숨겨주거나 산골에 숨겨놓고 밥을 날려주고 상처를 치료해준 다음 돌려보냈다. 수십 년 뒤에도 이곳에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다. 홍군은 로산계를 넘어 룡승현에 들어섰다. 이곳은 묘족, 요족과 뚱족이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 흩어져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본디 민족이 달라 다툼이 잦은 데다가 요사이는 국민당 간첩들이 헛소문을 퍼뜨려서 주민들이 대부분 산으로 피하는 바람에 홍군은 처지가 더 어려워지었다. 그런가 하면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희한하게도 홍군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마을에서 불이 났다. 어떤 날은 하룻밤에 주둔지 네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나기도 했다. 룡평이라는 좀 큰 마을에서는 한밤중에 갑자기 주울래의 숙소가 불길에 휩싸이었다. 다행히 호위병이 눈치가 빨라 큰일이 닥치지는 않았다. 샅샅이 조사를 해 불지른 사람을 잡았는데 국민당 간첩들이 홍군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저지른 짓이었다. 주울래는 이날 길 가까이에 있는 동종 마을에 머물렀다. 그곳은 나무로 지은 작은 층집들이 많았다. 하지만 주민들이 몽땅 도망가는 바람에 거리는 텅 비었고 쌀을 지을 맷돌과 돌절구마저 찾을 수도 없었다. 지주의 집에 가서 벼를 가져왔지만은 껍질을 벗길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이었다.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게다가 간부와 전사들은 긴 행군에 지쳐서

세상에는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다반사다. 상강을 건너서면서 손실이 너무나 크고 강량 아래 흩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홍군은 좀 휴식

배급받은 벼를 곁에 놔둔 채 눕자마자 고라 떨어지었다. 총정치위원 주울래가 이런 형편을 보고 곧장 간부회의를 열었다. 맷돌이 없으면 돌로, 기와로 비벼서라도 밥을 해먹어야지. 우리 홍군은 이만한 일에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주울래는 회의가 끝나자 정말 기와 두 장을 가져다 동족의 작은 층집에 앉아서 벼를 비비기 시작했다. 소년 호위병 훈국이 놀라서 물었다. 조부주석 동지도 벼를 비비세요? 누구나 제 몫이 있는데 남들 별 수 있나? 에이, 부주석 동지, 몫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지. 졸래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내놓은 방법인데 내가 이 일에서 쏙 빠져서 되겠나? 말은 이렇게 했지만 조울래는 정신이 온통 다른 데가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새로운 근거지를 세워야 하나. 이 두렵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느냐. 상강을 건넌 뒤에 지도부가 여러 번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어 봤지만 쟁론으로 날은 새였고 좀처럼 생각을 모을 수가 없었다. 리덕과 박권은 여전히 호남서부로 가서 이 육군단과 합류하여야 했고 다른 사람들은 적들이 이미 수십만 군대를 호남에 집결시켰으니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제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나저나 구경 어디가 좋은지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홍군 전체의 목숨이 걸린 큰일이었다. 벼를 비비면서 생각을 거듭하고 있자니 졸려는 속이 갑갑해났다. 헌데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며 두 해 전의 일이 떠올랐다. 1932년 가을 림시주황정부는 모태똥을 밀어내기로 결정했다. 모태똥의 군사권력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그쯤 홍군이 남성을 공격하고 있어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왕가상이 모두 전선에 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성이 어찌나 견고한지 다들 아무리 공략을 해도 헛일이라고 여겨졌다. 하지만 후방에 있던 주황에서는 기어코 남성을 쳐야 한다면서 모태똥도로 전방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었다. 주황에서는 조울래를 그 자리에 앉힐 셈이었지만 조울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주황에서 거듭 재촉을 하자 조울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모태똥의 군사를 이끌고 조울래가 옆에서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울래가 군사를 지휘하고 모태똥이 돕는 방안이었다. 두 가지 모두 모태똥을 전방에 남기려는 것이었다. 조울래가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은 소원과는 달리 결국 모태똥은 군사 지휘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모태똥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를 주울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동지들, 앞으로 이 모태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꼭 올 겁니다. 주울래는 손을 잡은 채 모태똥이 했던 이 짤막한 인사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사당을 나서는 모태똥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했다. 졸래는 그 말을 거듭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모태똥이 와야 할 때가 언제란 말인가? 홍군의 공격에 빠진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장편 소설 대장정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옥석 양생백에 한 쌍을 더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종나시면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5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어김없이 우리 근내 버신 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시중에 보면은 약국에 가도 그렇고 보통 우리 병원에도 그렇고 근내 버신 환이란 각양각색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약이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은 같지만 여러 가지 제약공장에서 나온 약들이 많습니다. 이름 같지만 근내 버신 환도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은 이름 가진 약이라도 그 어떤 효과를 내는가 하는 결정적인 그 효과는 제약공장에 달렸습니다. 어느 제약공장일 건가에 이래서 우리 건네보시환도 그렇습니다. 제일 좀 효과가 잘 알리고 이름이 낫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네보신환 하면은 동화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네보신환입니다. 이 약은 오래도록 사람들이 쓰면서 효과를 잘 받고 또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된 약이고, 그 다음에 제약공장을 따져보면은 뚱어어조제약공장이라는 건 산동에 있으면서 우리 양치에 속합니다.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이. 특히 제약공장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옷이나 무슨 신발이나 이런 것 같은 거는 뭐 썩 좋지 않으면 안 쓰면 되고 안 입으면 되고 다시 싸면 되지만 약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서 내가 쌌고 병을 치료하려고 썼는데 쓰게 되면은 어쨌든 쓰여 상품들아 말은 기억해둬야 됩니다. 예, 약이라 할 때 열 가지 가운데서 시 몫은 독이다, 이구 몫이 치료다. 그래서 내가 꼭 수여되면은 이런 부작용을 감안하면서라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 동화아교제약공장에서 만든 이 근내보신환은 그 약이 처방이 소화가 잘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약이 효과를 잘 보자면 인간의 약 갖고는 지금 사람들이 아이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건 느낄 겁니다. 옛날에 우리 병원에 있어 보면은 제가 81년도에 공작에 인공 공작에 참가했는데 학교를 필업하고 병원에 들어가니까 페니실린이란 보면은 그 손가락 같은 게 생긴 유리병사리에 담았습니다. 지금은 이 마이신병사리 같은 데 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손가락 같은 게 기담하면서 유리병사리에 담았습니다. 제일 작은 거는 제 기억에는 40단위입니다. 20단위든지 40단위, 그 다음에 80단위 이렇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간암에 쓰여 이 산소요, 그 다음에 이 벤지실이라 비수를 해서 실험해서 아이 되면 산소된지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후에는 산소 진단에서 이게 점액주사로 다 도태됐습니다. 그리고 벤지실이 살아남았는데 지금 보면은 또 벤지실인도 벤지실인이 형님이 나왔습니다. 호보라는 게 이게 베니실린보다 더 센 겁니다. 그리고 베니실린 지금 40단위, 80단위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거 갖고 효과를 못 본다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중약도 한 가지입니다. 이런 그 약이, 이런 항약성이란 게 생겨갖고, 왜서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항약성이 생기는가? 나는 태어나서 유지껏 크게 약이란 것을 안 봤다고 쓰려는, 항약성이 생길 기회도 없고 크게 약을 안 쓴 사람이라고 센 약을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물고기도 지금 사람들은 또 이 생활이 제고되면서 다 그 물고기도 산 거 먹자 하고 무수개나 호위요, 또 생생한 거, 그 다음에 돼지고기라면 옛날처럼 질기고 땅땅한 거 아예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는하고 이런 는한 고기들은 왜서 이렇게 부드럽고 땅땅하지 않는가? 약 객소를 먹이면서 자려왔단 말입니다. 돼지람도, 돼지고기도. 돼지람 이전에는 1년, 10달 이렇게 길러야 우리 사용,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넉 달이랍니다. 넉 달 초과 아예 한답니다. 왜 그런가? 객소를 먹인단 말입니다. 물고기도 한 가지입니다. 물고기를 살게끔 그렇게 한 대다, 어항에다가나 혹은 이런 데다

0: 살게끔 보관하자면, 이 살고 자면은, 항생제를 계속 먹여야 된답니다. 안 먹이면 못 산답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런 물고기를 먹으니까 우리는 변비실에 알 맞거나 터벌 알 맞아도 이미 우리 몸에는 이런, 이런 소염제에 대한 항약성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 없죠. 예? 중약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간한 약을 써서 또 중약은 또 무슨 문제 있는가 하면 재배가 많단 말입니다. 이전에 다 야생약재된데 지금 그 야생도라지, 야생 뭐 더덜기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산에 뭐 이 우리 지금 시중에서 보면은 예, 다 재배한다 만다 약도 한 가지입니다. 재배한 약재라 말입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온임에서 뭐 천년 약재고 어찌고 해도 대부분 재배 약재인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약이 효과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약을 써서 효과 못 보죠. 우리 이 약에 홍삼로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왜 홍삼로경이 열을 청하는데 홍삼로경이 들어가는가? 그렇게 명약이고 그렇게 황제가 쓴 약인데 홍삼로경이 알면 해결하지 못하는 병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런데
1: 알겠습니다.
0: 25가지.
1: 네, 문의 전화 끌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뭔가 나 공세 부수 있으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기억력도 또 많이 떨어지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거기다 더 한 거는 이 소변이 자주 나가고 좀 샌단 말인데 그래서 지금 약을 먹기는 먹어도 좀 낫지 않을 때다. 그래서 지금 네. 방송 듣고서 이제 건네 보시나는 넉 달 먹었는데 콩 공장에서 만든 약이 되는 효과 확실히 빠르고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지금.
0: 네.
2: 어지럼증이 봐서 지만 때는 막 집이 빙빙 돌아가던 게 돌아가고 지금 좀 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 증상이 지만에 좋아졌습니다 지금.
0: 네.
2: 예. 예. 그 동안에 뭔가 좀 더 주사를 맞지 않아도 좀 좋습니다 지금.
0: 그거 많이 맞아도 큰 리드를 보는 겁니다.
2: 예. 그리고 고망증이 심해서 물건을 싸다 어디다 두게 되면 어디다 둔지만 자꾸 콩콩 두긴단 말이야. 양말 싸다 혼에 두긴다.
0: 네.
2: 그래서 예, 그게 지만에 좋아졌습니다.
0: 생각나죠?
2: 예. 네. 그걸 며칠 있다면 생각난다고 감을 많이 생각난다. 이튿날 잤다면
0: 며칠 있다 생각나도 예. 그게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 1년 넘어도 생각난다.
2: 하긴 며칠 후에는 생각난다. 그 다음 누구나 예. 생각하면 예, 생각나도 맞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자꾸 새서 여기 시동이 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 오는 건데 소변이 조금씩 자꾸 새더라 말입니다. 참지 못하는 데서 그래서 자꾸 샌다.
0: 네.
2: 이제 너 혹시 어중으로 가서 조금씩 이렇게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근데 자꾸 또 새고 또 논다면 또 자꾸 나라고 이랬더라 말입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뭔가 마지막에 제일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영 아파트에서 못 쓰시고 그래서 그 허리도 아파서 앉아있기도 붙잡고 다 누워있는 게 어디라 말이야. 그리고 이 무릎 관절마다 마지막 다 아팠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시큰거리던 게 아프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그런 거는 싹 해결됩니다. 이 약을 쓰면서 이 고가병이요 비뇨기 계통이 지금요
2: 예.
0: 머리가 어지럽혀 뒤에서 소리나고 많은 병이 치료되는 약.
2: 예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약이가 조금 빠릅니다.
0: 예.
2: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또 싸겠는데 그 전화번호로 좀 알려도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1: 네.
0: 네, 네. 요즘에는 열광 사도 열광 드리는 의자 했답니다. 예.
2: 아,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 이 방송, 모두 20분 잠은 시간입니다. 예, 20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은 30분인데 이게 20분이니까, 요거 잠은 할 분들 알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10분 후에 잠은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느라고, 예. 그래서 10분 후에 전화 받기 때문에 잠은 하실 분들, 또 10분이란 게 금방 지나갑니다. 늦게 전화하시면 전화 받을 수 없습니다. 예, 딱 생방송이 끝나면 잠은 더 끝납니다. 그 다음 주에 프로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 이 시간을 잘 이용하셔서 전화하십시오.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자꾸 전화 와서는 야 내 잠은 하자는데 어찌 전화를 안 받습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도 그녀 보시 않을 수 있습니다.
0: 네
3: 그러나 공식 부술해서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근육도

0: 먹고 해서 지금 내봤자 수건인데 이거 쓴 다음에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그냥 깜빡깜빡하면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약 쓰게 되면 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혈압은 내리고 부중이라면 천우술이라면 들어가서 예. 그 다음에 혈압이 낮은 사람도 혈압이 정상으로 올라가고 이걸 조절이라고 합니다. 예. 调节할 수 있는 약이가 혈압을 예, 조절할 수 있는 약입니다.
0: 예, 그냥, 그냥 가슴이 예, 침침하고 불안하고 항상 두근거림에 예, 저기 전화기나 잠자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 약 먹는다면 영 심장이 많이 좋아지니까 영 마음이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자고도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예, 나는 이게 방광염에 뇌실금이 있어서 예, 소변 볼 때는 저리고 아프고 예, 또 급할 때는 화장실 가기 전에 실수할 때 있었는데 야, 지금 이 약 먹고 이게 해결돼서 기름 넣고 외출을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1: 소변이 잦다, 전립선 비대했다, 여성분들 방광염, 요동염 있다 이 약에서 싹 해결 봅니다. 예, 이 진화람에 들어가서 예, 소염사경꽃은 있고 송파칠 보호하는 약이 돼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0: 예, 이전에는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썼는데 효과 못 봤는데 야, 이 약에서 정말 효과 봤습니다.
1: 네, 이 약이 그런 좀 예, 다른 약을 쓰고 못 보던 효과를 본다는 분들 많습니다.
0: 예, 이게 이렇게 효과서 언니 지금 오늘도 배달받아 계속 쓰자 그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근육보신환 하면은 우리 딱 뇌만 건전해지고 콩팥이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뇌가 건전하자면 우리가 모든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잡아지면서 오장육부가 건전해야 마지막에 뇌세포가 건전해집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우리 언니 나신차에 걸려서 병원 해결자세로 주원했다 나왔댔습니다. 근데 나와서 보니까 바로 자꾸 흘리고 그 다음에 이거 화장실 갈 때 귀에서 재고 가고 예. 그리고 혈압조절도 그냥 그것까지를 했다는 게 어째 알되고 예. 매약이 없어. 그래서 어머 그냥 누워만 있고 예. 그 다음에 네. 한 말을 또 하고 기억도 네. 없어지고 예. 그랬더라. 그래서 내 이 선생님이 강의 듣고 근육보신환이 이게 제일 이 뭐 여러 가지 있어도 동아제약 공사에 중국에서 제일 좋은 공사에서 생산한 약인데 이거 언니 써라고 소리 그래서 예, 우선 녹달 썼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바로 아이 흘린다. 네. 그리고 예, 화장실을 갈 때에 기 가던 게 두두봉 어떤 거 하면 예, 새로 발을 띄고 걸어서 화장실을 간다.
1: 네.
3: 그리고 얘 혈압도 소리 잘 되고. 근데 이 약 삽쓴 게 맥이 난단다.
1: 맥이 나고, 예. 머리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나던 것, 그건 다 치료돼.
3: 예. 그리고 얘 또 신기하게 밤에는 2시 반에 깨어나면 자지 못한단다. 그래서 네. 그런 사람이 자꾸 와 꿈을 끼고. 그런 게 이 꿈도 없어지고, 이 약 삽쓴 다음에 잠을 잘 잘까, 우연히, 저 어디서 이리 좋은 약이야, 이랜다. 그래서, 네. 지내 여러 방면으로 효과 좋고, 맥도 나고, 어선은 바다에 흘릴까, 자꾸 어선 죽었으면 좋겠다. 이름이 그랬대다. 그러더니, 네. 어선 더 살기 쉽단다. 그래서, 오래 써야 되길래, 오늘이 열 가구 배달 받자고 전화 한 개인다.
1: 예, 그 잠이 오는 원인은, 잠이 아예 오는 그 원인을 치료하겠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이 약이 산소인이 중약에서 제일 그 자신면증 치료하는데 제일 어떤 이야기가 산조인입니다. 산조인, 원지, 룡골, 두모리, 그 다음에 당귀. 우리 사람이 죽을 때거든. 당귀가 멀어지지 말라 하는 우리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당귀 다 들어갔습니다. 백출백장에. 그래서 이 약은 우리 신면증 치료에서 아주 좋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3: 예, 계속 수리한다.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정적으로 우리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 좀 설명드릴까 하면 시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2: 네.
1: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제약공장을 따졌고

0: 그다음에 그 처방이 조합이가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황제가 쓰듣고 그 약을 오늘날도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이고 그것도 제약공장에서 달했고 그다음에 약이 그 만든 기술도 이전처럼 뭐 가루내고 그냥 대레만 먹고 대레먹으면 나가는 게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이 약은 현대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딱 약이 농축되게끔 띠왈로 만들어서 그 녹달보다도 그래서 그런 걸로 15알입니다. 먹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아, 어제 이어서 제가 이 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용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약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오색용지에 대해서는 좀 귀하고 아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용지라는 것은 우리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유명한 약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하면서 100세 시대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겠는가. 이것이 아무리 잘 사는 것보다 아무리 멋있게 사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누구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이런 영지에 대한 연구가 점점 깊어갑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제약기술이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히 우리 이 영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를 따져보면은 그 현대의학의 각도에서 따져본다 할 때 영지에는 많은 주요 성분들이 그것도 인체 질병 치료에 아주 독특한 성분을 가진 다른 약에는 없는 독특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영지 다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영지에만 있는 영지 다당이죠. 그 외에 우리 영지 성분에서 두어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어탈. 이 탈이라는 거는 그 우리 인체에서 제일 흡수되기 쉽게 만든 성분이 두어탈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산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무엇인가? 다른 약이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용이란 무엇인가? 바로 면역력 제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의 각도에서 말하는 냉신안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많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것이 낳은 부작용이 무엇인가? 사람이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게 많습니다. 경쟁력이 빠르고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지구 반대편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거 일본 따위에서 반대편에서 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빠르고 사람이 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병이 오는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중의에서는 신선뿐인이라고 말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3: 예, 나는 염기관 캐슬슨 환자입니다. 나는 예그 쌈이 수치가 높아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염기관 구별 복용한 적이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 쌈의 수치가 검사한 결과에 모든 것이 다 정상 수치입니다. 예.
0: 네.
3: 이게 뭐, 소변에도 뭐, 이전에 이제, 단백이나 홍세포나, 근데 그것도 다 정상이고, 아, 선생님도 막 이야기, 수치가 빠르고, 정말 그 계약입니다. 이, 정말 약 중에서
0: 완전. 저 몸 아닙니다. 예.
3: 예, 야, 정말 효과가 또 그냥 너무도 기뻤는데, 오늘도 뭐, 선생님께 이제, 예, 전화드립니다. 예.
0: 네.
3: 예, 그래서, 예, 나는, 뭐, 당뇨병을 앉아서는 23년째, 그, 이렇던데 요즘은 오라니까 종합증이 와서 고생하다가, 이약을 쓴 게 효과가 빠르니까, 아, 정말, 세력도 지금 높지 않고, 네, 그, 세탄검사인데 어제 아침에 했습니다. 공백에 어떤 상이고, 식후에게 굳건, 조건 없을 때다, 예.
0: 영지가 발레 혈탕을 내려오는 약제에 속합니다. 자기석을 쓰다 보면은 혈탕도 온정되고 당뇨병으로 오는 합병증이가 140여 가지라고 합니다.
3: 와,
0: 이런 합병증 치료에도 아주 좋은 약입니다.
3: 예, 그래서 이 쓴 다음부터 혈탕 도전이 10개월에 다 넣었을 때 그것도 도전 잘 되고 그래서 네. 이 약 앞으로 계속 복용을 했으면
0: 좋겠네요. 예, 계속 꾸준히 쓰십시오.
3: 예, 선생님, 정말 이 약을 위해서 막 광고하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을 광고하니까, 예. 난 정말 이, 실신이 있습니다. 이 약을 쓰니까, 네. 효과가 좋으니까,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예. 치료 잘 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영지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지는 우리 중의학적으로 봐도 10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종 신경물란을 조절해주고 특히 우리 그 현대인들이 많은 심동과속, 실면증, 쉽게 놀라는 병, 많은 병들이 신경성 위병,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뭐 실면증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할 때 다른 약이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4: 집에 아저씨도 뭔가 뭐 지방간도 있고 좀 아콘간도 있고 하면서 그냥 늘상 매겨갖고 밥을 조금씩 이렇게 먹고 많이 먹는다 말입니다. 그리고 네. 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냥 배가 짱하단다. 그러면서 조금씩 먹는 것은 변비 생겨서 변은 하루 무슨 한 다섯 건네씩 보는지 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가면 힘들게 본다 이렇게 다 변비 생겨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이 막 혈압이도 막 올라간다 이랬대다. 그래서 냉기관 구매하고 지금 방송 듣고서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 좀 좋았습니다 지금.
0: 네.
4: 이렇게 효과 지금 잘 보니까 나 지금 어쩌는 게 밥도 조금 맛있고 소화 좀 잘 된단다.
0: 네.
4: 그러니까 이 맥도 나고 뭐랄까 머리 싱하면서 혈압이 막 올라간다든가 지금 그게 막 어떤 정상이 됐단다.
0: 네, 그럴 겁니다.
4: 예, 그리고 추위를 신체도 약하다니까 추위도 많이 탄다. 그러니까 그냥 남이는 무슨 어서 한 번씩 아이폰 하나만 한대 소비는 뭐 토네로 털로 끌어다닌다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 조금씩 보면서 그런다 이랬대다. 그래서 요즘엔 이거 못 가라 소변 다시 많이 줄어들었단다.
0: 예.
4: 그러면서 아랫배 항상 이렇게 묵직하던데 요즘은 아랫배 급분하다 이랬대다.
0: 예.
4: 예, 변비도 해결되고 그래서 또 어떤 조사 있었는가 무슨 허혈이 있으면서 목이 그냥 간질간질거리고 입이 마르다 마른다 이랬대다. 근데 그 목이 간질거리던 게 낫고 목이 마르던 것도 많이 낫단다 요즘에는.
0: 네, 목이 마르든 마르고 입이 마르고 기관지 말라서 마른 기침하고 이런 데는 특별히 좋습니다.
4: 예, 그게 많이 좋아서 담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5: 예.
4: 먹어보니까 애 먹을수록 더 좋아서 담이 이랬대다. 그래서 지금, 저 계속 더 먹자고.

0: 싸라면 이랬대다. 근데 오늘 예약하자 꺼낸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네, 맞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용지라는 이 약재 자체가 독특한데, 그, 용지 약재, 용지도 좋고, 예,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예, 그냥 원시적으로 본래 옛날식으로 그저 가루 내 먹거나, 뭐, 환우제 먹거나, 캡슐로, 전황에 여 먹거나, 그래서는, 그 약이 주요 성분을 몇 프로 흡수 못 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선 정리과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맨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으로 신기옥 작사 류현민 작곡의 조국과 나를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의 손길이 이어지면 어디든 갈 수 있고 형제민족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아래 김민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를 이상길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멀리서도 사랑이란 실로 우리를 이어주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름다운 연기 노래인가요? 노아나의 사랑 연기를 구만곡 김상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바람이 불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익숙한 길과 그 속의 추억들이 나를 감싸줍니다. 조례와 작사 장남 작곡의 고향이 좋아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형제민족이 하나 되면 세상은 아름다워져 화목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박영일 작사, 송률 작곡의 형제민족 화목한 지상락 오늘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멀리 나라도 돌아올 것이 있는 건 참 행운입니다. 동지는 그냥 집이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설아 작사, 김미란 작곡의 동지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묵묵해지고 그래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석화 작사 방동걸 작곡의 고향 그 이름을 최경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정홍철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네, 라디오의 목소리와 함께 또 여행과 음악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각자의 여행이 있습니다. 어떤 여행은 푸른 바다를 향해, 또 어떤 여행은 깊은 산속을 향해, 또 어떤 여행은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거리를 향해 떠납니다. 그런 모든 여행 속에 하나의 동반자가 항상 존재합니다. 바로 음악입니다.

여행은 평범한 일상의 숨결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낯선 풍경을 보며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 세상을 넓힙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걱정은 뒤로 남고 오직 현재의 풍경과 감정만이 나를 채웁니다. 오늘도 연변 관광지를 찾아서 행복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연변박물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변박물관은 1960년에 건립된 지방력사와 조선조 민족특색이 어우러진 종합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건물은 세 차례 변천을 거쳐 현재의 건물은 2012년에 정식으로 준공 및 개관했으며 부지 면적은 2만여 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14,570평방미터, 전시 면적은 7,2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소장한 유물은 15,000여 점이며 국가 귀중 유물은 500여 점입니다. 소장 유물은 주로 고대 유물, 근현대 유물 및 민속 유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변박물관은 구역 구분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기능이 완비되어 있어 소장품

보관구역, 유물보관구역, 전시구역, 관람객 체험구역, 공공서비스구역, 과학연구구역, 사무구역 등 7대 기능구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9개월여의 정성어린 준비와 개편을 거쳐 9월 3일에 새로운 면모로 대중과 다시 만났습니다. 전체 기본 전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여 통사 전시 형식으로 중화문명 동강서광 고대 선민들이 연변대지에 남긴 역사적 발자취, 관동월강 공동건설, 연변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모여 힘들게 개척한 장창한 세월, 피 흘리며 함께 싸운 항전, 중국 공산당 명도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용감하게 혁명한 빛나는 역사, 민속문화 함께 찬란히 빛나다,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신적 고향, 한결같이 당을 향해 영원히 빛나리,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해온 굳건한 발자취 등 다섯 부분을 통해 연변의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역사 문화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며 중화민족 다원일체 구조가 형성되고 발전해온 역사를 생생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변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적인 민속풍장은 연변박물관의 독보적인 사회적 지위와 민족 특색을 부여했으며 연변박물관은 정교한 설계와 풍부한 내포를 통해 연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연변을 뇌하고 우리주를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총서기께서 연변박물관을 시찰하신 후 박물관의 지명도와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제고됐으며 2023년에는 관람객 45만 명을 접대했습니다. 연변박물관은 전국 지현급 문명박물관, 전국 100개 중점박물관, 국가민족단결진보교양기지, 중국 화교국제문화교류기지며 길림성 애국주의교양기지, 당사교육기지, 사회과학보급기지, 길림성 정치협상회의 위원교육기지입니다. 2009년에 국가 2급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무료 개방을 했고 2014년에 전국 관광지역 평정위원회로부터 4의급 관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2022년에는 성급 문명관광 시범 단위, 주 민족 단결 진보 선진 집단, 주 사회과학 사업 선진 단위, 성봉대 교회 실천 기지, 그리고 제1회 가장 아름다운 연변다운 발견 인터넷 인기 명소 등 영예로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는 연변 역사문화 전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부분 중화문명 동강의 서광 고대 선민들이 연변 대지에 남긴 역사적 발자취. 여기에는 풍부한 고대 유물 소장, 진귀한 문헌 자료미 고고학 연구 성과를 엮어 구석기 시대부터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특징과 문화적 내포가 뚜렷한 출토 유물을 대표로 해서 우리나라 대일통 역사의 선명한 맥락에 따라서 고고학적 시각으로 중화문명,

중화민족 다원 일체의 진화 과정을 기록하고 연변에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 문화를 보여줍니다. 백산에 묻다, 흑토를 개간하다, 문명의 첫 려명, 옥저인의 함풍, 해동의 당원, 여지인의 송곡, 포용하면 커진다 등 일곱 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고대 서민들이 연변 대지에서 생존하며 강토를 개척해온 역사적 발자취를 밝히고 여러 민족이 교류하고 융합하며 다원일체로 굳게 뭉쳐 살아온 생생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2 부분은 관문을 넘고 강을 건너 함께 보금자리를 연변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모여 힘들게 개척한 창창한 세월입니다. 여기에는 대량의 상세한 기록문헌 자료, 일부 소장 유물, 전시품 및 현장 재현 방식을 바탕으로 청정부의 연변 지역에 대한 봉금, 해금, 이민 실변 정책과 오대증, 오록증을 대표로 하는 애국 관리들이 제정 러시아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결연히 투쟁하며 변경을 굳게 지킨 민족적 기계, 그리고 중화민국 성립 후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며 번영을 향해 나아가던 사회상을 이야기합니다. 총 엄격한 봉금, 변경의 금령이 풀리다, 변경을 지키고 백성을 편하니, 민국시대 풍경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연변 지역의 발전, 사회 변천 및 민족 성장의 생생한 기록과 여러 민족이 연변 대지에 모여들어 힘들게 개척하고 함께 보금자리를 건설해온 창창한 세월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제3부분은 피 흘리며 함께 싸우다,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중국 공산당 령도 아래 용감하게 혁명한 빛나는 역사입니다. 연변은 비교적 일찍 중국 공산당 조직이 세워진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여러 민족 인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령도 아래 적극적으로 항일 구국의 물결에 뛰어들었으며 항일의 봉화가 연변 대지에 타올라 숲과 설은 변경 안팎에서 14년간 고난에 찬 투쟁을 벌여 동장영, 왕덕태, 진한장, 위증민 등 저명한 항일 영웅들을 배출했습니다. 본 전시는 풍부한 소장 유물, 전시품 및 멀티미디어 정시 방식을 활용해서 단기가 연변에 솟아올랐다, 항일 전쟁, 기세가 산하를 뒤흔들다, 공고한 동만 근거지 건설, 항미 원조, 나라와 보금자리를 지키다 등 4개 부분을 통해서 연변 혁명 역사의 원형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원해서 연변의 붉은 역사 이야기를 진실되고 생생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제4 부분은 민속문화 함께 잘란이 빛나다.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정신적 고향입니다. 연변은 장백산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한족, 조선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여러 민족은 오랜 생산과 생활 실천 속에서 서로 배우고 본받으며 서로 빛났습니다. 또렷한 지역적 특징을 지닌 농경, 어렴 문화와 독특한 의식주 등 문화 풍속을 형성했습니다. 전시는 조선족과 만족, 한족의 대표적인 진귀한 유물과 전시품을 엄선해서 생산민속, 생활풍습, 인생의례, 세시명절, 민간문예 등 다섯 개 부분을 통해서 연변 여러 민족의 생활이 서로 융합되고 문화가 서로 통하며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조화로운 사회상을 다각도로 보여줌으로써 관람객이 연변 민속문화의 독특한 매력과 깊은 문화적 저력을 직접 체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 한결같이 당을 향해 영원히 빛나리.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해온 굳건한 발자취입니다.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될 당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민족 단결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달 활동을 장시했습니다. 본 전시는 유물 전시품, 사진과 문자, 현장 재현, 인터랙티브 체험 등 형식을 통해 당의 빛발이 연변을 비추다, 번영 발전의 모범 자치주, 새 시대에 더욱 힘차게 나아가다 등 세 개 부분으로 새 중국 성립 후 당의 민족 정책의 빛발 아래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변경 건설, 변경 발전, 변경 번영에 헌신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며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이 민족 단결 진보의 업그레이드판을 힘써 만들어가는 굳건한 발자취와 정신적 면모를 진실하게 보여줍니다. 연변 박물관은 참관은 면비이지만 사전 예약은 필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계획을 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 느리게 걷고 우연한 풍경에 멈추고 또 현재의 바람과 향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행은 아주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행입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 낯선 곳에 서면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감정과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여행은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나의 순간이 새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 맛보는 음식의 향, 그리고 길가에서 들리는 낯선 언어, 눈부신 자연 풍경과 독특한 건물까지 눈과 귀, 입과 마음이 모두 즐거움으로 채워집니다. 귀에게 얽매기보다는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움직여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입니다. 친구와 함께 웃고 떠들며 걷는 길, 혼자 조용히 생각하며 걷는 길, 모두 각자의 매력이 담겨있습니다.

끝나지만 여행이 주는 감동과 위로는 우리와 함께 계속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면은 오늘 들었던 동년의 추억 그리고 바다의 파도 소리의 느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올해 여행 가이드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쉼터를 마련해 주는 곳이 되어줄 겁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찬, 제작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0: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어릴 적 학교 가던 길,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 길,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저녁 밤 냄새가 나던 골목길.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관석 작사, 허순자 작곡의 박향란 가수가 부른 고향의 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그리운 고향의 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도시의 번잡함과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푸른 산 속으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안인수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시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일상의 문을 활짝 열고 숨이 탁 트이는 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새들의 노래, 안인수 가수의 시원하고 힘찬 목소리가 여러분을 자연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이 노래. 최미화 작사, 박연춘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백시현생 릴리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항상 웃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정,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합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호,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나무를 사랑하는 소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소년은 학교 가는 길 동네 뒷산에 심어진 큰 느티나무를 볼 때마다 꼭 한 번씩 말을 걸었다고 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묵묵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니? 나무는 대답 대신 가지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게 전부였지만 소년은 그게 좋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어른이 됐고 바쁜 도시 생활에 묻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 느티나무가 그대로 서 있는 걸 보고는 눈물이 났다고 해요. 나무는 여전히 가지를 흔들며 그를 반겨주었고 그때 소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처럼 그냥 나로 살고 싶었구나.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를 견뎌야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개성을 살려가면서 내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꽤 괜찮은 어른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모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이 자리,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에서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바쁜 아침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아이 도시락 반찬 고민에 피곤한 남편의 간식까지 챙기다 보면 우리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루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건강의 신비로운 초록보석 오크라입니다. 한자로는 황추규라 부르는데요. 요즘 웰빙 식재료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오크라를 처음 보신 분들은 작은 고추 같다 혹은 보리수 열매 같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욱과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특유의 점액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지만 이 점액이 바로 건강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오크라의 놀라운 효능과 맛있게 즐기는 비법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석시원이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 가족 특히 주부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오크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오크라는 생김새처럼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100g당 약 30에서 40kcal에 불과한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C, 비타민K, 엽산, 마그네슘, 칼슘이 가득 들어있다고 해요. 특히 녹색 채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철분 함량도 높아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런데 오크라의 진가는 바로 이 점액질에 있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점액의 정체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무코다당류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니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선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입니다. 오크라의 점액질은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나가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데요. 마치 그물망처럼 포도당이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걸 막아주죠. 실제로 몇몇 림상 연구에서는 오크라 추출물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에 민감하신 중장년층이나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콜레스테롤 조절과 심혈관 건강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우리 몸속에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고지혈증 예방은 물론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매일같이 기름진 외식에 시달리는 남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돼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 건강과 변비 해소입니다. 오크라의 점액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아이가 변비가 심한데 혹은 가끔 배가 더부룩하고 하시는 분들 오크라를 즐겨보세요. 그야말로 장 속의 대청소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내용인데요. 오크라는 천연 항산화제의 보물겁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요.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아울러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엽산도 풍부해서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좋은 식재료겠죠.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피로 회복입니다. 이 오크라에 함유된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 B9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데요. 특히 무더운 여름철 체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을 때 오크라 한 접시면 몸속에 활력을 불어넣는 느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오크라의 놀라운 효능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오크라를 고르는 요령과 부작용,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몸에 좋은데 아무거나 막 사서 드시면 안 되겠죠. 싱싱한 오크라 거르는 방법,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부작용과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신선한 오크라는 겉면에 잔털이 있고 짙은 초록색을 띠며 만져봤을 때 단단해야 합니다. 크기는 5 내지 7cm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너무 큰 건 이미 질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긁어봤을 때 반짝이는 수분이 느껴지는 게 생생한 증거인데요. 꼭지를 봤을 때 시들지 않고 선명한 초록색인 거, 그리고 검은 반점이나 상처가 없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오크라를 구부려봤는데 잘 휘어지면 너무 익은 것이고 단단하게 저항감이 있으면 바로 신선한 겁니다.

일상적인 팁. 오크라는 수분을 빨리 빼앗기기 때문에 구입 즉시 요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관하실 때에는 물기를 닦아 키친타월로 감싼 후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2, 3일 내로 드시는 게 맛과 영양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맞지 않거나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죠. 우선 오크라의 점액질 때문에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소량만 드셔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 절제 수술을 하셨거나 과민성 대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점액질이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다음으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크라에는 칼륨과 수용성 옥살산염이 다소 함유돼 있어 신장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까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부터가 그리고 또한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처음에 아주 조금 드셔보시고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오크라 제대로 알고 드셔야 약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꿀 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능은 기본이고 이 맛있는 오크라를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올릴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 끈적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맛있지 하는 분들 오늘 세 가지 핵심 레시피를 준비했거든요. 초간단 무침 그리고 간단한 반찬 마지막으로 든든한 국 요리까지 메모 준비하세요.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오크라의 가장 순수한 맛을 즐기는 오크라를 데친 초무침입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신선한 오크라 10개에서 15개, 두부 1모, 부드러운 순두부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소금, 통깨, 기호에 따라 간, 마늘 조금만 있으면 돼요. 우선 오크라를 깨끗이 씻습니다. 오크라의 잔털이 신경 쓰이시면 소금으로 살짝 문지르듯 씻어주세요. 냄비에 물을 끓이다가 소금을 살짝 넣어주면 데친 오크라의 초록빛이 더 선명해집니다. 오크라는 끓는 물에 30초에서 최대 1분만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점액질이 다 빠져나가고 오크라가 질겨질 거예요. 데친 오크라는 바로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그리고 어슷썰기나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그릇에 썰어놓은 오크라를 담고 간 마늘 반 스푼, 참기름 두 스푼, 소금 약간, 통깨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두부를 큼직하게 떠서 얹어주면 비주얼도 예술이에요. 두부의 고소함과 오크라의 아삭한 식감, 그리고 참기름 향이 어우러져 밥 반찬으로도 그리고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더위에 지친 입맛을 확 살려준답니다.

이어지는 레시피는 아이들 반찬으로 좋은 오크라 새우볶음입니다. 오크라 10개, 손질된 새우 150g, 마늘, 생강, 약간, 굴소스 1스푼, 맛술 1스푼, 그리고 후추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오크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 데쳐서 어슷썰기 해줍니다. 새우는 맛술과 후추 약간에 재워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으로 썬 마늘과 생강을 향기롭게 볶다가 새우를 넣어 핑크빛이 돌 때까지 볶습니다. 새우가 반쯤 익었을 때 오크라를 투하. 굴소스 한 푼 넣고 새우의 양념이 잘 배도록 볶아주면 끝입니다. 새우의 쫄깃함과 오크라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요. 굴소스의 짭짤한 맛이 감칠맛을 더해줄 거예요. 이거 하나면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도 걱정 없습니다. 반찬 걱정 싹 사라지겠죠? 레시피입니다. 든든한 국물 요리 오크라 미역국입니다. 생일이 생각나는 그 미역국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미역에 오크라를 더하면 그 영양과 맛이 배가 되는데요. 재료는 불린 미역 한 줌, 오크라 10개, 소고기 국거리 100g, 참기름

다음 국간장, 다진 마늘 준비해 주세요. 먼저 오크라는 살짝 데쳐서 돌돌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 1cm 두께로 썰면 예쁜 별 모양이 된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먼저 볶다가 다진 마늘을 넣고 고기가 익으면 불린 미역을 넣고 함께 더 볶아줍니다. 미역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면 물을 부어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썰어 넣은 오크라를 넣어주세요. 오크라는 이미 데친 것이니 오래 끓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미역의 미끌거림과 오크라의 점액이 만나 국물이 너무 구수하고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갈 거예요. 속이 편안해지는 이 국 한 그릇이면 온 가족이 감기 걱정 없이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시피 어떠셨나요? 이외에도 오크라는 그냥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계란말이에 넣거나 오므라이스에 올려도 정말 맛있어요. 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살다 보면 어깨가 무겁고 마음의 상처가 날 수도 있겠지만 내일 아침 우리 식구들이 해맑게 웃으며 오늘 배운 오크라 반찬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노라면 또 모든 피로가 가셔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지금은 에어컨이나 온돌에 익숙해졌지만 난로 앞에 앉아 타닥타닥 불타는 장작을 바라보며 하루의 피곤을 잊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죠. 추운 겨울이 있기에 난로의 온기가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리은실의 글입니다. 한겨울 난로에 따뜻했던 기억입니다. 어려서 다녔던 작은 진해 공장 마을 소학교는 그 시절 시골 학교들이 대개 그렇듯이 겨울이면 교실 난방은 난로로 해결했다. 11월이 다가오면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난로 뿌릴 지필 쌀이나 물을 두 단씩 거두었다. 학부모들이 저마다 쌀이나 물을 실어오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조물애기들을 거느리고 쌀이나 물을 떼기 좋게 짤막하게 꺾어서 쌓아두었다.

통에 석탄을 담아 교실로 퍼드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린 것들이 자기 손으로 겨울 땔감 준비를 하는 장면은 생각만으로도 대견했다. 날로 푸른 그날 맡은 당분이 피우기로 돼 있었다. 1, 2학년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와서 피워주고 그 이후로는 혼자서 피우는 애들이 많았다. 2학년까지 내 난로뿔을 피워주던 작은 오빠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내에 있는 학교로 가자 3학년부터는 나도 혼자서 난로뿔을 피워야 했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는 것을 미리 집에서 연습했지만 정작 불을 지피자니 왜 그리 손이 말을 안 듣던지 겨우 성냥을 그어 유지에 불을 붙이려니 그것도 생각대로 잘 되어주지 않았다. 어찌어찌 겨우 엉성하게 놓은 쌀이 나무에 불을 붙이면 탁탁 불꽃이 튀며 활활 타올랐다. 이 정도로 불길이 좋으니 위에 석탄을 올려도 되겠다 싶어 미리 적당하게 깨우는 석탄 덩이를 올려놓으면 금방 전까지 활활 타오르던 불들이 왜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던지 아이들은 하나 둘 교실로 들어오고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물을 끼얹어 불을 완전히 죽이고는 석탄과 쌀이 나무를 다 꺼내 다시 불을 붙이기를 몇 번. 그러다 먼저 도착한 남자애들이 도와서 불을 지펴줄 때도 많았다. 어떤 날은 앞머리와 눈썹을 홀랑 태우기도 했다. 조급한 마음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고 불을 붙이다 사정없이 앞으로 내뿜는 불길에 미처 반응을 못해 생긴 참사였다. 난로불을 피우는 당번은 그날 난로불이 죽지 않도록 쉬는 시간마다 살펴봐야 하는 임무도 있었다. 웬일이었든지 내가 당번인 날은 점심때가 될 무렵이면 불이 꺼질 때가 많았다. 노무에 같아서 몇 번은 울었던 적도 있다. 난로는 공평하게 공간 구석구석에 열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난로 곁에 앉은 아이는 너무 더워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부채질을 하는가 하면 난로와 멀리 떨어진 창문 옆에 앉은 아이는 시린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의 도시락만큼은 공평하게 따뜻하게 데워주려고 4교시 되면 애들의 도시락을 난로 위에 놓아주었다. 겨울이면 집이 먼 아이들이 다들 도시락을 싸오다 보니 그 많은 도시락을 난로 위에 다 얹지 못해 덧놓을 때도 있었다. 부지런한 당번이 난로불을 책임진 날은 불길이 너무 세서 밑에 놓은 도시락 속의 밥은 누룽지가 되기가 일쑤였다. 감자볶음, 김치볶음, 장아찌볶음, 갖가지 반찬들이 열을 받아 온 교실에 그 향기가 풍기고 딱 촐촐해지기 시작한 4교시에 그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점심시간이 너무 기다려졌다. 유난히 추운 날은 집이 학교에서 그닥 멀지 않은 나도 도시락을 쌌다. 친구들이랑 점심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는 일은 썩 재미난 일이어서 엄마를 졸라댔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어 급한 마음에 난로로 달려가 도시락을 내려오다 너무 뜨거워 그만 그 자리에 도시락을 떨군 적이 있었다. 헐겁게 씌워진 도시락 뚜껑은 바로 열려버렸고 속 내용물들이 파편처럼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대형 참사였다. 빗자루로 쓸어 담고 하는 수 없이 집에 가야겠다고 갈 채비를 할 무렵 뒷자리 친구가 자기가 오늘 밥을 많이 싸왔으니 같이 먹잔다. 바깥은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세차 집이 너무 멀게 느껴져 그대로 앉아버렸다. 그리고는 친구와 나란히 앉아 그 밥을 같이 먹었다. 같은 감자볶음도 우리 엄마랑 친구 엄마는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싸우는 도시락 반찬은 달걀부침, 감자볶음, 김치볶음 등 몇 가지에서 더 새로운 게 없었다. 너나 없이 비슷한 규격의 도시락에 비슷비슷한 살림살이 일부를 담아와 서로 잘난 척할 것도 기죽을 것도 없이 우리는 따뜻한 한 끼를 둘러앉아 즐겁게 먹었다. 추운 겨울 학생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고 밥도 덮여주는 고마운 난로가 가끔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호주머니에 하얗고 이쁜 사슴이 그려진 하늘색 등산복을 새로 사입고 학교 간 날이었다. 그날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던지 그저 딱 한 번 슬쩍 난로 연통을 스쳐 지나는데 뭔가 지직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탄 냄새가 나는 듯했고 놀란 아이들의 눈망울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얼른 벗어보았더니 등산복은 이미 적지 않은 면적으로 겉면이 다 타버렸고 흰 솜들이 너덜너덜 나와 있었다. 아, 아까운 내 등산복. 엄마가 알면 꾸지람하실 거야 하는 생각들이 차례로 떠올랐고 그날 오전은 무슨 정신으로 보내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엎드려서 한참 훌쩍이다 눈물을 닦고 강의를 좀 듣다가는 또 타버린 등산복 생각이 나서 엎드려 울고 그렇게 울다 말다 반복하기를 몇 번. 점심시간이 됐지만 집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 옷을 입고 어떻게 가? 다시 또 울음이 터지려 했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와서 한두 마디씩 위안을 하고 배가 고파오는 사이 점심시간은 가고 있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더니 작은 오빠가 나타났다. 점심시간이 다 가도록 내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가 앞집 경숙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경숙이한테서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도시락을 보내온 것이었다. 도시락을 건네주며 오빠는 엄마가 욕 안 할 테니 저녁에 일찍 오라더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날 먹은 달걀 부침은 꿀맛이었다. 그 뒤로도 두어 번 난로에 옷이 스쳐 쪼그라든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엄마는 나에게 더는 그런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호된 꾸지람을 몇 번 당했었다. 얼마 전 고구마도 삶아 먹고 난방도 된다는 전기 난로를 인터넷에서 보고 마음이 통해서 구매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전기 난로지만 외형이 어린 시절 교실에서 쓰던 난로와 너무 닮아 불현듯 향수를 자극했던 것이다. 실용성을 꼼꼼히 따져보니 별로 크게 쓸모는 있을 것 같지 않아 사려던 마음을 접은 바 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난로 생각이 간절하다. 앞머리며 눈썹을 그을려가며 몇 번의 패배를 맛보야만 타올랐던 그 난로. 그런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만 따뜻함을 주던 난로와 비기자면 멋대가리 없지만 외형이 닮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전기 난로에 마음을 빼앗게 버렸다. 물건은 쓸모로만 존재하나 전기난로 하나 사놓을 생각이다. 그 위에 해바라기, 호박씨 올려두고 그 옆에 아들이랑 남편이랑 모여야 도란도란 옛 이야기하는 겨울밤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야무진 욕심으로. 새삼 추억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그 겨울에 조바심 태우는 난로불 지피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어렵게 피어올렸던 난로불의 추억이 없었다면 옷 태워 먹고 울던 날 도시락 들고 나타나던 우리 작은 오빠의 추억이 없었으면 이 겨울은 더 많이 추웠을 것이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미래라는 연줄이 없는 연 같은 여행을 하면서도 날려가지 않고 자칫 불안한 여기 오늘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런 추억들이 있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콧구멍 새카맣게 그을리며 난로불 피울 일도 없는 내 아이에게, 난로에 덮여먹는 도시락의 맛은 알 수도 없는 내 아이에게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것이 설령 멋대가리 없는 전기 난로라 하더라도 따뜻한 추억이 될 만한 것을 선물하고 싶다. 헛된 노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차가운 겨울이 있기에 난로의 온기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법.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위로의 가치를 깨닫듯 난로는 추위라는 부정을 통해 따뜻함의 긍정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결국 한겨울 난로는 단순히 몸을 녹이는 도구가 아닌 영혼까지 녹여주는 위로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5월 24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보에서 추천한 아이와 함께 읽을 만한 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화면 앞에 동년이라는 책입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태어나기 바쁘게 인터넷과 휴대폰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여 아이들의 동년은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때론 중독될 수도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하버드 의과대학 강사인 수잔 리가 쓴 이 책은 이러한 주제를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저자는 장기간 산업 환경이 어떻게 아이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다고 하는데요. 많은 인터뷰, 조사 연구와 리론적 지지가 작품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책은 전자제품과 정보기술이 어린이 성장 배후에 스며든 마케팅 전략과 상업적 논리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근본적으로 화면 앞에 동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이의 심신 발달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고 나아가 이 곤경을 해결해 가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건의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산해경 동화라는 책입니다. 상고시대의 기이한 책인 산해경은 신화, 인문, 지리서로 산천지리의 외관으로 현실 세계와 신화의 시공간이 교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례없는 기백의 허우와 실이 어우러진 전방위적인 공간적 구성과 복잡하고 신비로운 상상력은 산해경을 재정립하는 데 무궁무진한 터전을 제공했습니다. 동화작가 주정의 산해경 동화는 아마도 아동문학 중에서 현재까지 산해경의 원형에 가장 근접하는 서술 방식일 것입니다. 산해경, 해경, 대환경을 동화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다시 풀어내며 더 광활하고 만물을 포용하는 세계로 녹아들어 생명 최초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웠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낭만적이고 눈부신 상상 속에서 이 책은 어린 독자들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과 원초적인 생명의 본성을 느끼고 터득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음으로 대하라는 책입니다. 이는 작가 서위파의 장편 아동 소설 신작으로 어린 시절의 한강을 매개체로 하며 가족의 고향과 삶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엮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기억과 집단의 공감을 녹여내며 하나의 큰 강을 어린 시절, 부모 세대와 생명의 본질을 비추는 정신적 거울이 되도록 합니다. 작품은 아이들의 시각을 출발점으로 삼고 백마, 검은소, 모래톱, 나루터 등 이미지를 통해 생생하고 풍성한 시골 생활 풍경을 펼쳐 보입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순수함과 자연의 정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의 묵묵한 헌신과 시대의 흔적도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애틋함을 글로 풀어내며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세세한 부분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린 독자들이 동년과 가족의 정을 이해하고 생명의 깊이를 감지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어머니는 청소부라는 책입니다. 장소만이 쓴 실기문화 작품인 나의 어머니는 청소부는 섬서성의 한 시골 출신의 어머니가 청소부 경력을 통해 서툴지만 심수라는 이 큰 도시와 어울리며 공존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통해 저자는 이 도시에서 고령 청소부들의 생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계기를 빌어 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 모습을 기록하는 동시에 자신의 잊혀졌던 과거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청소부의 시점에서 본 심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녀가 다시 서로를 향한 가족 간의 공감, 그리고 심수의 신세대 청년으로서 부모 세대와 고향에 대한 회고 등 여러 감정이 겹쳐져 독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눈처럼 산처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는 장천익이 창작한 단편 소설집으로 여성의 시각으로 들려주는 현대 여성의 생존 곤경을 은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소녀기, 청년기에서 중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책은 각 인생 단계의 여성의 생존 현황에 대한 관찰로 충만되어 있으며 결혼 생활, 산후 우울증, 독립을 잃은 아픔 등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섬세하고 날카로운 필치로 7명 여주인공의 인생 단면을 통해 릴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성장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음력설 수송기간 기차에서 독자 맞은편에 앉아있는 조용한 여학생일 수도 있고 병원에서 독자와 어깨를 스치며 지나간 아기를 안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자일 수도 있으며 독자 집 이웃에 혼자 사는 이미 노년에 접어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여인에게는 하나의 같은 퍼즐 조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는 이처럼 다르면서도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가공범은 일본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85년부터 40여 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게이고가 작가로 활동한 기간과 같습니다. 장르 작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대문호에 발열이 오른 게이고가 미래 세대에게, 독자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설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예측 불가능한 범인이 말하는 예측 불가능한 동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유명 정치인 도도와 전직 배우 에리코 부부의 집이 불타고 두 사람은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인이 방화로 인한 질식사가 아닌 교살로 밝혀지며 타살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에 지역 관할소와 일본 경시청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수사본부가 꾸려지지만 사건은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협박 편지가 도착하며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한편 사건을 맡은 고다이 형사는 뜻밖의 인물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무언가 커다란 비밀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아까 유령을 쫓는 것 같다고 하셨죠? 이 상황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다니는 모양새라 허탈하다는 뜻으로 말이지. 그렇게 말하고 쓰이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 우리는 가공의 범인에게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닐까. 가공의 범인, 물론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지만 화려한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두 사람은 무슨 비밀을 끌어안고 있는 것일까요? 촘촘하고 치밀한 구성, 생동감 넘치는 인물 형상, 허를 찌르는 반전, 모두 게이고의 커다란 강점이지만 독자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인간미가 흐르는 미스터리야말로 작가의 전매특허입니다. 작품 가공범에는 이 같은 매력이 더욱 잘 발휘됐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인 찾기가 골자인 미스터리 소설이지만 작가는 인간 본성의 다채로운 감정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변하는 시대, 복잡다단한 인간사, 거기에 얽힌 크고 작은 사건들과 저마다의 사연은 독자들에게 마음속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만년이 된 게이고는 인간의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갔습니다. 경제의 흥망성쇠, 세대 간의 갈등, 연인과 가족의 애정 등 전 세대가 겪었습니다.

것을 보통의 경험에 기반해 굵직한 이야기를 완성해냈습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소설의 본령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라 할 만합니다. 가공범을 발표하며 게이고는 이 소재를 작품으로 쓸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작가 생활의 소회를 함축한 한마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마침내 게이고의 새로운 시리즈인 고다의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다의 형사는 좀처럼 풀리지 않은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일본 전역을 동분서주 돌아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느낀 사소한 의심이 쌓여 마침내 사건이 품고 있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집니다. 천재의 캐릭터나 기상천외한 범죄 없이도 여러 번 숨을 먹게 하는 게이고의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작품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때론 일상의 고단함에 지치기도 하지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고다이는 가장 평범한 것이 특별하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대변합니다. 이 작품은 자신을 잘 노출하지 않은 수수께끼에 쌓인 작가지만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변 이야기를 작품에 녹여내는 인간 히가시노 게이고의 매력이 소설가로서의 완숙함과 함께 빛나는 그의 새로운 대표작이 될 작품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진실과 허위에 대한 질문과 깊은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초반에 느린 전개도 불구하고 고다의 형사의 현실적 수사를 따라가며 예상치 못한 반전과 복선에 한편의 영화처럼 몰입하게 됩니다. 가공범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딱 들어맞다니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 도저히 멈출 수 없다라는 독자들의 수많은 찬사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게이고는 아시아 최고의 미스터리 작가로 굳건히 자리하며 지금까지 100권이 넘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문명한 교통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려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 창작된 윤양란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의 고개 보내드립니다. 사랑이란 고개를 넘을 때마다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생기 발랄한 가요 박연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창원에서 보내드립니다. 푸르른 강산, 활짝 핀 꽃들, 그 가운데서 자라는 우리의 꿈, 아름다운 조국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임효원 작사, 동희철 작곡의 내 고향 좋구 좋다 보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그립고 좋은 법입니다.

1980년대 창작된 김창석 작사 김성민 작곡의 나는요 우편 배달부 보내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매진마다 우편을 나르던 우편 배달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김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에 창작된 노래를 부릅시다. 보내드립니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신나는 가락. 크게 노래 한 곡 부르면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죠.

유소리 행복 작사 김나무 작곡의 꽃 피는 시골 살림 보내드립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잠시 내려놓고 시골 살림으로 떠나봅니다. 꽃도 피고 웃음도 피고 정다운 인정도 피는 시골 살림 박종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경성 작사, 박영일 작곡의 인생 보내드립니다. 다가오는 매일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인생은 빈잔의 물을 채우듯이 채워가는 것이 인생이겠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는 정답은 없지만 매일매일 충실하게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 7일은 소서 절기입니다. 소서는 여름철의 다섯 번째 절기로 양력으로 7월 6일 내지 8일 사이에 드는데요. 서는 덥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소서는 조금 덥다는 뜻이겠죠. 친구들, 날씨가 점차 무더워지기 때문에 더위를 먹지 않도록 조심하고 몸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자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친구들, 혹시 몇 초 만에 몸의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동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친구들에게 소개해드릴 동물은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은 생김새가 독특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카멜레온의 세계로 함께 빠져볼까요? 카멜레온은 파충강 도마뱀목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몸 길이가 보통 15cm 내지 25cm인데요. 60cm에 달하는 카멜레온도 존재한답니다. 몸은 긴 통 모양이고 양옆으로 납작합니다. 머리는 삼각형처럼 뾰족하고 등에는 작은 톱니처럼 솟은 돌기가 나 있으며 눈은 볼록하게 튀어나왔는데요. 다리는 가늘고 긴 편이고 꼬리는 항상 둥글게 말려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주로 아프리카주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부는 아시아주와 유럽 남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삼림, 열대초원, 관목지대, 습지 등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는데요. 대부분의 카멜레온은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나무타기 전문가랍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 생활하는 카멜레온도 존재하죠. 네, 동요 한 곡 듣고 카멜레온의 특수한 능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동요 별똥내를 보내드립니다.

카멜레온의 가장 뛰어난 특기가 바로 몸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피부의 기본 색깔은 녹색이지만 언제든지 진한 녹색, 연한 녹색, 보라색, 남색, 갈색 등으로 변할 수가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화려한 무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멜레온의 피부가 특별한 구조로 이루어졌는데요. 색소세포, 멜라닌 세포 등 여러 층의 부동한 세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포들이 함께 작용하여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카멜레온의 몸 색깔은 어떤 경우에 변하게 될까요? 동요 듣고 알아볼게요. 네, 동요 아기 구름과 양떼를 보내드립니다.

카멜레온은 예쁜 단장을 하기 위해 몸의 색깔을 바꾸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랍니다. 카멜레온이 몸 색깔을 바꾸는 첫 번째 이유는 위장입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맞춰 색깔을 바꿈으로써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숨깁니다. 또한 모기를 잡을 때도 환경과 같은 색이 되어 살짝 다가간 후 긴 혀로 슉 하고 잡아채죠. 두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카멜레온은 색깔 변화로 다른 카멜레온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느꼈을 때 선명한 색깔로 변해 다른 카멜레온에게 경고 정보를 알린답니다. 세 번째는 체온 조절입니다. 카멜레온은 색깔로 체온도 조절하는데요. 추울 때는 짙은 색으로 변해 햇빛의 열량을 흡수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더울 때는 연한 색으로 변해 햇빛을 반사시켜 체온을 낮춥니다. 동요 7월의 햇님을 듣고 올게요.

방금 카멜레온은 긴 혀로 모기를 사냥한다고 했죠. 사실 이것도 카멜레온의 뛰어난 능력 가운데 하나인데요. 카멜레온의 혀는 평소에는 목구멍 뒤쪽에 조용히 접혀 있다가 모기가 나타나면 엄청난 힘으로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몸 길이의 2배 이상 떨어진 곳까지 뻗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강한 흡착력으로 모기를 붙잡은 후 다시 입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요. 카멜레온은 이런 방법으로 모기를 아주 정확하게 사냥한답니다. 그럼 카멜레온은 무엇을 먹이로 할까요? 주로 곤충을 즐겨 먹는데요. 예를 들면 메뚜기, 귀뚜라미, 파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가끔은 작은 새나 파충류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기차놀이 하자야를 보내드립니다.

카멜레온의 눈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고 했죠. 낙개비 모양의 눈은 신기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 쌍의 눈알이 각각 360도씩 따로 회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 눈이 앞을 보고 있을 때 오른쪽 눈은 뒤를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카멜레온은 사방팔방 어디든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뒤에서 다가오는 천적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카멜레온의 눈은 마치 머리에 달린 두 대의 독립 카메라와도 같답니다.

카멜레온의 다양한 비밀을 알아봤는데요. 몸의 색깔을 바꾸어 천적을 피하고 모기를 사냥하며 취온까지 조절하는 능력, 정말 놀라웠죠. 또 길고 힘있는 혀를 뻗어 정확하게 모기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카멜레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자연 속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복순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황성렬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사랑꾸러미 희망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동생 내 동생의 책가방엔요 가갸 거교 1, 2, 3, 4 줄지어 놓을고 알뜰살뜰 우리 엄마 들가방엔요 영양 가득 남새 과일 친구 한대요. 엄마의 마음은 사랑꾸러미 한 가정 지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와 동생 소꿉장난 놀이 가방엔 예쁜 궁전 집짓기가 쌓여가고요. 설계사인 우리 아빠 손가방엔요 멋진 층집 설계도가 우쭐 텐데요. 아빠의 웅심은 희망 꾸러미 한 가정 가꾸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한 가정 가꾸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종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강철수 선생은 예,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조약에는 화룡시 중년에서의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면풍에 이러한 말죠. 심리혈관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적의 선지혜랍니다.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흉막염, 인후염, 비염에 이러한 호흡계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결정.

0: 혈성 낭종성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의 증후치료의 림파선 종대 이러한 말조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레알랜드에 이야기 되면 이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 좌골신경통,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중림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에 대해서 우리 토론을 해봅시다. 지금에 우리 연변병원 티젠중신이라든가 도의병원 티젠중신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오는데요. 이 보고단이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으로 말이죠. 보고가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거의 말이죠.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세 내지 45세 좌우의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60%가 여성분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리 개념으로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이 결절이가 능이 말이죠. 환자 본인이거나 혹은 말이죠. 의사분들이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만질 수 있는 이런 말이죠. 병증입니다.
1: 네.
0: 모양새는 원형이라든가 말이죠. 다원형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국한성을 띈 말이죠. 실질적인 이런 손해를 갖다서 결절이라고 합니다.
1: 네.
0: 보통 보게 되면 진피내하고 피하조직에 말이죠. 많이 발생하는데, 직경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보게 되면 1cm 좌우를 차지합니다.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이름 그대로 낭강결구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밖에는 낭벽이 있고 안에는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보게 되면 우리 병리학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량성 종류에 속하는 이런 질병입니다. 우리 지금 임상에서 보게 되면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 이런 질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 네.
0: 낭종성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란소낭종에 그리고 간낭종에 선낭종에 유선낭종 이런 질병들로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이 도대체 어떤 구별이 있는가? 그 성질하고 내용물을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인 손해로서의 안에 어떤 액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림상의 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결절성 질병은 양성을 띠고 있고요. 또 어떤 병들은 말이죠. 악성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낭종성 질병은 이름 그대로 우리말하는 주머니의 모양새에
1: 대다수 양성이죠.
0: 내부에 말이죠. 어떤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양성입니다. 체적을 놓고 본다 할 때 결절성 질병을 보게 되면

0: 비교적 작습니다. 낭종성 질병을 놓고 본다는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큽니다. 3cm 혹은 그 이상으로. 림상에서 나타난 증세들을 보게 되면 결절성 질병은 일정한 크기로 발전하게 되면 어느 부위가 말이죠. 그 결절이 생긴 부위가 말이죠. 아파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발가울이 예해집니다. 그러면서 부원한 형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말이죠. 이 결절성 질병을 인해서 말이죠. 공능장애가 올 때도 있습니다.
1: 자, 먼저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홍님이 이 갑상선이라고서 진단받았는데 어디 심장도 떨려하고 다리도 졸아붙는 것 같은 거. 맥이 똑 떨어서 꼼짝 못한다. 그래, 그 불태문진의 강주임이라고 이 방면에 영화 쓴다는데 오늘이 가자고 그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됐습니다.
2: 됩니까? 감사합니다.
0: 그냥 오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는 텔레비 광고 보고에 피부과에서
0: 강서
3: 자극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했는데 한 13일간 치료했는데 기본상 다 나왔어요. 원래 목에 부스럼이 났던 자리에 골마서 처치했는데 그 상처 자국이 한 이런 자리 동전만 크기로 있었댔는데 오늘 35년 됐는데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치료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특히 피부과의 김주임 선생님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 치료해줬단 말입니다. 우심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0: 그렇죠.
3: 그런데 중심으로 되는 감사 인사를 표시합니다.
0: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3: 그리고 오신 그 원장 선생님 이번에 그분이 한번 봤는데 그분한테도 감사 인사를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에나 한번 더 가려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3: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중요하면 우리 내 친구 있잖아. 각주석 진진해서 꼬리 뻥 해가지고 그래서 오름지남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강솔수 선생님 데가서 침도 맞고 약도 여러 번 썼답니다. 굉장히 효과 좋대가지고 네 오늘 가려고 그랬다.
0: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4: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이 요추간판 탈출이
0: 나온
5: 신경 토해져서 허리 아픔이 다시 둘이 붙이니 걸기 바빠가지고 이래서 이분 강주임이 그 이 방면에 치료를 좀 잘한다는 이 방송을 듣고 내 오늘 좀 한번 가 배우자고 합니다.
0: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5: 알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나는 좀 이렇게 잠 잘 못 자던 것이 박윤덕 주임께서 배운 게 많이 났습니다. 다시 하려 합니다.
0: 오전에 오십시오.
6: 알았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박대사입니다. 우리 고모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고모가 당뇨가 심해서 옆구리가 막 터지게 아팠습니다.
0: 그런데
7: 원장 선생님이 약 몇 번 쓰고 나니까 많이 호전됐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7: 그런데 저기 소변이 잦아서 그래서 예약하려 합니다. 또 쓰려고.
0: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그냥 시간단에 예. 오시면 됩니다.
7: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전번에 저기 박윤덕 주임이가 연락해서 약속하니까 마음이 호전됐습니다.
0: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8: 노공래 얼음증이 많이 났는데
0: 예.
8: 그렇지.
0: 예. 예.
8: 예. 다시 연락해서 좀 그 약 더 먹어야 되거든요.
0: 예. 어떤 데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9: 그 저기 박창호 주임을 예약해 주십시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9: 걸으면 숨이 차고 예.
0: 예, 예.
9: 그때 심장에 뭐가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한테 가서 보였습니다.
0: 예, 예.
9: 그래서 첫날 달다 먹은 게 이전보다 많이 낫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50m도 뭐 걷기 바쁘던 게
0: 심했구만요. 예.
9: 시상도 조금 덜고 예.
0: 그렇죠.
9: 숨 덜 차고 다음 잠도 하는 것도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0: 예, 예.
9: 효과 소위간에 오늘 첨약 좀 더 쓰려고 그 박창호 주임 좀
0: 예.
9: 예약해 주시죠.
0: 예. 연계됐습니다. 예. 그냥
9: 예,
0: 오십시오.
9: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문제는 여러분들께 주의를 불러일으키겠는데 이 결절성 질병하고 낭종성 질병을 본다 할 때 초기에 보게 되면 증세가 말이죠. 명확하지 못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조기 발견하기 영 말이죠. 쉽지 않아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티젠 중심에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온 다음에 저도 이런 환자들이 보고단을 많이 봐왔는데 어째 내 지금 아무 증세도 없는데 어째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다오 무슨 간에 낭종이 생겼다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게 되면 조기에 말이죠 확진을 하고 정확한 치료 수단을 말이죠 챙기기 바쁩니다. 그러다가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거든요. 일정한 정도로 커진 다음에는 보통 보게 되면 압박 증세를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0: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세요.
10: 네, 예.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최영미 선생님 한테서 4일간 침을 맞았는데 너무 효과 좋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10: 예. 그래서 이제 한겨레오정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10: 됐습니다.
0: 예. 예, 됐습니다.
10: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1: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11: 저는 예, 저기 영감 시주하느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 몇 달 고생했지만은
0: 예.
11: 어깨 박쥐뼈부터 그 한 팔을 내리 다 쓰지 못해 숟가락도 쥐지 못했습니다. 짐은 자꾸 떨어져서
0: 예.
11: 그래 너무 아파 자지 못하고 앉아 막 어떨 땐 울고 이래서 예, 원장 선생님과 보니까 그 진통되는 게인지 소염되는 게인지 주사를 놓습니다.
0: 예예.
11: 어깨 박쥐 거기다 예. 주사를 놓고 그다음에 약도 재주고 침도 놔주고 그래서 조금 낫은 것 같은데 아직도 예, 이 팔을 들지 못하겠고 근본에 이 목을 씻지 못하고 이래서
0: 예.
11: 한번 더 가보자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예.
1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2: 예. 저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어느 분을 예약하겠습니까?
12: 예. 박성호 주임 선생님, 예, 내 전번에 이래, 뭔가 이유가 아프고, 식구물도 올라오고 해서, 예, 그저서 약을 몇 번 썼댔습니다.
0: 예.
12: 약을 쓴 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0: 예.
12: 오늘 또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다 연결됐습니다. 예.
12: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3: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3: 예.

0: 저는 오늘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0: 저는 예, 머리가 그래서 항상 어지럽고 정신이 안 나고 예,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눈앞 피부 옇고 그리고 또 목도

0: 반갑습니다.
1: 예, 예.
0: 어머니 또 강철수 쌤을 예약합시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한동안 그 최선생대에서 친구로 맞았습니다. 2층에.
1: 예, 예. 예.
3: 다리도 많이 났고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3: 그래가지고 또 오늘에 예약하자고 그랬다. 될 수 있는지요?
1: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놈으로 피가 아파서 그러는데 저 친구가 그 2층에 있는 최용미 선생한테 가서 치모 맞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저도 오늘에 가려고 하는데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그럽니까?
1: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5: 예.
1: 예,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원래 앉아 하는 일에 해 그랬는지 일어나면 얼음찌나지 그래 나를 보고 서로 예, 공시의 부수라네 그랬대다.
1: 예, 예.
5: 예, 그래서 박윤덕 그 교수님께서 예, 치료를 받은 게 저 약도 먹고 침도 맞고 한 게 효과 영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예, 다시 가볼까네 그랬습니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6: 네.
1: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번 날에 물건들 다 가서 허리를 지금 다친 게 강철수 선생님한테 가서 그 침 맞고 청약 먹고 한 게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1: 예.
6: 그래서 어제 한 번 더 가서 그 강철수 선생님 보려고 했는데 시간 되겠습니까?
1: 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7: 예, 제 사람 맞아요?
1: 예, 네. 맞습니다.
7: 예, 예, 저는 이 근래 다리가 줄이 뻗치면서 너무 아파요.
1: 예.
7: 그래서 여기 그런 좀 양아 자랑 지팡이까지 막 짚고 댕겼어요. 그러다가 잘한다는 이런 이사를 많이 보였는데 효과는 못 봤어요.
1: 그래, 예, 그랬어요.
7: 그리고 우연히 그 길태중이 그런 방송에서 그 강주임 이사가 잘한다는 뭐 소문 듣고서리 하다가
1: 예.
7: 보였는데 한번 침 맞고 점량 먹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1: 예, 그래요.
7: 이 효과가 좋을 때쯤 또 보이다 그래요.
1: 예.
7: 예약하시면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7: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예.
1: 안녕하십니까?
8: 예, 수고합니다.
1: 예.
8: 난 허리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강철수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했는데, 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8: 지금 막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1: 예, 예. 오십시오.
8: 예.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는데 우리 갑상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대략 30% 정도로 타지.

0: 라는 분들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초기에는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바쁜데 발견하지 바쁘기 때문에 또 치료 도경을 말이죠. 찾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결절이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조약에 말이죠.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그 링근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압박하는가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증상 표현이 달라집니다.
1: 네.
0: 하나는 말이죠. 갑상선 결절이가 어느 정도로 커지게 되면 치과리라는데 기관지를 눌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치 말이죠. 호흡도 질환이 온 것처럼 말이죠. 숨이 차거나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생기거나 이런 증세들이 말이죠. 나타납니다.
1: 네.
0: 또한 말이죠. 식관이라 하는데 식도를 또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마치 말이죠. 식도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음식을 말이죠. 넘길 때 불편한 감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말이죠. 삼키기 말이죠. 곤란한 이런 증세를 나타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호흡환선증이라 하는데 이걸 말이죠.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환자분들이 목소리가 말이죠. 변해집니다. 쉰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기 좀 불편하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갑상선 공능이 또 이상하게 번져질 때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말이죠. 작항이라 하는데 갑상선 공능이 항진 상태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자전이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갑상선 결절로 고생하면서 자디에 갑상선 공능이가 저하 상태에 말이죠. 처할 때 있습니다. 관건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이 결절성 질병하고 이 낭종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초기에 말이죠.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에 걸렸지만은 말이죠.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죠. 병원에 제때 오셔서 말이죠. 확진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래다가 말이죠. 이 결절이라든가 낭종이가 어느 정도를 커지게 되면 이 압박 증세를 보이는데 말이죠. 이때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 말해서 치료 료정이가 더 길어집니다.
1: 네.
0: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2단계에서 제때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병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어떤 분들은 또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금의 우리 지구촌에 보게 되면 뇌양성 질환이 몇 년간 돌았는데 이 뇌양성 질환이 돈 다음에 지금 우리 티젠 중심에가 검사를 해보게 되면 하늘로 페니제제라 합니다.
1: 네.
0: 이 보고단이 말이죠.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 페니제제도 보게 되면 보통 분들이 초기에 보게 되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폐뇌결절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말이죠. 호흡도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0: 기침을 한다든가, 숨이 찬다든가, 가슴이 아파난다든가,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 일단에 발견한 다음에는 제때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들이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의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축구연맹전은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3: 얼마 전 전국 우수 당사무일꾼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영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하는 영리를 안고 돌아와 계속해 사회구역 천문만우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26 지시 서한 전달 관찰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 경기를 유대로 민족 풍정, 본토 특색, 체육 활력을 깊이 융합하고 체육 플러스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다원화 모식을 통해 문화관광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면서 연변 상업, 관광, 문화, 체육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새 악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7월 5일 오후 2026년 연변 축구연맹전 첫 라운드 경기가 훈춘, 도나, 도문 세 곳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훈춘시는 킹크랩의 도시라는 도시 명함을 경기장에 옮겨왔고 킹크랩 응원팀이 활동 주목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응원팀 성원들은 대열을 이루고 일치한 동작으로 개춤을 췄는데 절주감 넘치는 춤 동작은 북소리와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경기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사암일꾼들이 살아있는 킹크랩 20마리를 관람석으로 올려보낸 장면이었습니다. 훈춘 킹크랩 응원팀 성원 리녀사입니다.
4: 우리 응원팀은 세 가지 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춤은 킹크랩과 두 마리 작은 개인데 이것도 우리 훈춘의 특산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부채이고 세 번째 도구는 대개입니다. 이 또한 우리 훈춘에서 가장 특색 있는 명물을 대표합니다. 우리 훈춘을 많이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문 홈장에서는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와 문화관 배우들로 구성된 국문청춘응원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 특색 복장을 입고 맞춤 제작한 응원 도구를 손에 들었으며 국문 생태원 문화창의 머리핀을 착용하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즐겁고 활기찬 응원춤을 췄습니다. 가벼운 춤사위와 우렁찬 응원 구호가 어우러져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장흔흔입니다. 도문시 서부계획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 본지 축구 경기에 한몫 이바지할 수 있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시종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면서 착실하게 자원봉사를 잘해 아쉬움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도문시에서는 또 경기장 밖에 특색 소비 장터를 개설했습니다. 장터에서 국문생태원 등 현지 우수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보여 각종 농업, 문화, 관광 특색 제품을 전시 판매했습니다. 도문시에서는 경기 흐름에 힘입어 인기를 모으고 오프라인 소비를 이끌면서 전민 건강운동의 량환 분위기를 널리 조성하는 동시에 현지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체육, 문화관광, 상업무역, 일체화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도문 전시 참가 상가 리흠입니다. 상무국에서 소비권을 발급해 우리 상가들을 부축하고 전시 상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 대중이 실속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게를 찾은 손님이 많아졌고 매출도 적지 않게 늘었습니다. 축구 경기가 큰

0: 인기를 모아 현지 문화 관광을 이끌고 외지 관광객들이 도문에 와서 소비하도록 끌면서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각종 소비 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착실하게 경영해 현지 상업 무역과 문화 관광 발전에 조력하겠습니다. 연변 축구연맹전 경기가 갈수록 더 풍성하고 한 회 또 한 회 더 잘 치러지기를 축원합니다. 도나시에서는 체육 플러스 다원화 발전 모식을 적극 구축했습니다. 도나 홈장에서는 특색 장터가 떠들썩하게 개장했고 도나 현지의 우수한 농림 특산품, 무형문화재와 전통 브랜드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특색 음료와 지방 풍미가 짙은 간식도 갖춰져 품목이 풍부하고 생활 정취가 넘쳤습니다. 2026년 연변축구연맹전은 축구를 매개로 문화와 체육 융합의 다리를 놓고 민족문화의 매력, 현지의 특색산업, 체육경기의 격정을 깊이 융합했습니다. 경기는 전민의 체육문화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체육관광상업농업 융합의 새 경로를 지속적으로 넓혔습니다. 이는 연변의 독특한 도시활력과 발전 동력을 충분히 보여줬고 지역문화관광상업무역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는 체육 역량을 주입했습니다.
1: 근년래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주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전개한 천명대표 전개촌 사회구역 진입,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 및 대중위의 실제적인 일하기 조제 활동을 깊이 관철 실시하면서 각급 인대 대표가 기층에서 직책을 이행하도록 조직하고 정책 선전 강연, 민의 수집, 민생 봉사를 대중들에게 전달해 민족 단결의 꽃이 기층에서 늘 피어있도록 했습니다.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문해사회구역에서는 인대 대표의 집을 진지로 삼아 인대 대표가 정책 선전 강연원, 민의 수집원, 대중봉사원이 되도록 했으며 주민들의 모든 의견과 민생 난제를 참답게 대하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화룡시 인대 대표이고 화룡시 문화가도 문해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류리리입니다. 사회구역에서는 대중의 요구사항에 대해 장부화, 목록화, 폐쇄 순환식 관리를 실시해 대중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바라는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게로 300여 가구를 방문했고 민족 단결 정책 선전 등 여러 선전 강연 활동을 5차례 펼쳐 주민 2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각종 민생 요구사항 32건을 해결했습니다. 문해사회구역뿐만 아니라 화룡시 각향진 가도 마을에서 인대 대표의 따뜻한 봉사가 상시화됐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은 로후 주거단지의 로면 파손, 조명 부족, 환경 난잡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림원사회구역에서는 각종 민생 요구사항 루개로 20여 건을 해결해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화룡시 인대대표이고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 당총지 서기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모가계입니다.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은 인대대표의 집을 주진지로 삼아 매달 대표 방문 접대일 제도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상주 인대대표를 조직해 대중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대대표들은 자발적으로 정책 선전 강연을 맡아 민족 단결 정책, 해민 정책 선전 강연을 상시적으로 전개, 정책 선전 강연과 민의 수집의 쌍방향 통로를 뚫었습니다. 화룡시 광명가도 림원사회구역 주민 장은룡입니다. 사회구역에서 우리를 위해 배관이 막힌 문제, 가로등 유지 보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가로등 고장을 사회구역에 알리면 사회구역에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사회구역에서 정말 실속 있는 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년래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4급 인대 대표 450명을 조직해 각 촌 사회구역에 내려가게 했습니다. 28개 인대대표의 집 진지 우세에 이탁해 선전 강연 활동을 펼치고 미니 전달 통로를 원활히 했으며 전 과정 폐쇄 순환 기제로 대중의 요구사항 루개로 383건을 해결했습니다. 화룡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련숙입니다. 우리는 대표 직책 이행의 장기 효과 기제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활동 담체를 끊임없이 혁신했으며 감독 실시를 강화해 실천과 책임으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화룡시 고품질 발전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인대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활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직책 이행 장기 효과 기제를 건전히 하며 봉사 경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봉사 질과 효능을 제고해 인대 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이 늘 기층에서 보이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이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1층 추동하게 됩니다.
0: 얼마 전 전국 우수 당 사무일꾼 칭호를 획득한 왕청현 장년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며 주민위원회 주민 오선화는 북경에서 돌아오자마자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기층에 전달하면서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기층에 18년간 뿌리내린 이 골목 총리는 습금평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3천여 가구 주민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오선화는 인민대회당 현장에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직접 경청했는데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가슴 속에서 파동치고 있다고 합니다. 오선화입니다. 인민대회당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격동되고 흥분됐습니다. 현장에서 습금평 총서기 중요 연설을 경청했는데 습금평 총서기는 우리는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임을 잊지 말고 인민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집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견정하게 인민과 함께하고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경에서 돌아온 오선화는 쉴 틈도 없이 일터에 복귀했습니다. 왕청현 장년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장장미입니다. 오석이한테서 듣고 우리도 정말 기뻤습니다. 오석이가 강북사회구역에서 해온 일들은 우리 모두가 보아왔습니다. 시종 한결같이 일하고 제때에 퇴근도 못하면서 주민들을 돌봤습니다. 오석이가 전국 노령모범, 전국 우수 당사무 일꾼으로 선정된 건 우리 강북사회구역 주민들의 자랑입니다. 오선화가 영예를 안고 돌아온 뒤 작년 가도에서는 즉시 좌담회를 소집해 이 고무된 분위기를 기층실의 모든 곳에 전달했습니다. 왕청현 작년 가도 판사처 부주임 풍추영입니다. 오선화 동지가 북경에서 돌아온 뒤 우리 가도에서 좌담회를 열었는데 가도 전체 기층 간부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오선화 동지는 시상식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모두는 큰 고무를 받았고 앞으로 사회구역 사업에 더욱 힘을 내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선화 동지의 사업 경험을 깊이 배우고 널리 공유하면서 인민 대중을 위한 봉사와 기층 치리 사업 능력을 전력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18년간 오선화는 사회구역에 뿌리 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이웃의 평안과 화목을 지켰고 여러 민족이 서로 돕는 민족 단결의 화폭을 정성껏 펼쳤습니다. 오선화의 마음속에서 강북 사회구역의 3천여 가구 주민들은 피를 나눈 가족과도 같습니다. 오선화는 사람들을 인솔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80여 명을 돕고 각종 구제자금 수만 원을 선불했으며 곤란 아동을 50여 차례 지원하고 장학금 1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오선화는 손으로 전국 노령모범, 길림성 민족단결 선진 인물 등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오선화입니다. 영예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렵니다. 앞으로 사회구역 기층 치리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을 1층 승격하고 더 혁신적인 사업 이념을 내놓을 것입니다. 사회구역 당원 간부 대중을 더 잘 이끌어 사회구역에 더 큰 기여를 하고 모두가 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연견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지역에서의 중공중앙 126 지시서한 전달 관철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3년 1월 26일 중공중앙은 126 지시서한을 보내 동북정세의 변화에 입각해 전민족 반일통일전선을 건립할 것을 제기하고 무산계급 지도권과 당조직의 독립성을 견지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괴뢰 송권 및 한간의 재산 몰수, 여러민족 대승의 권익 보장, 항일 유격대 정비 등 중심 임무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중공 만주성

0: 는 대표단을 동만에 파견해 지시 정신을 전달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동만특위는 신속하게 호응했으며 여러 지역의 현위가 잇따라 관철 결의를 내렸습니다. 이후 동장령 등은 연길, 훈촌, 화룡 등지에서 단계별로 회의를 소집해 실시를 추진했습니다. 9월 동만특위는 제1차 확대 회의를 소집해 당내 좌경차고를 바로잡고 지도부 성원을 완성했으며 동장령이 특위 서기를 계속 맡고 각부 책임자를 배치했습니다. 10월에는 또 화룡에 가서 사상을 통일하고 사업을 조성했습니다. 동만 각급 당 조직은 지시 정신을 전면 실시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각종 반일 무장 력량을 적극적으로 단결 통합했으며 항일 유격 전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확대함으로써 현지에서 여러 항일 역량이 합심해 일본군과 괴뢰군을 타격하는 유리한 투쟁 국면이 형성되도록 추진했습니다. 4일에 펼쳐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서 연변 개서 도지역 축구팬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동북은 한가족이라는 깊은 정감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개서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가 개서시 체육운동중심에서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해 뛰었고 관중석에서는 양팀 축구 팬들의 함성과 응원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 팬 고배삼입니다. 동북 축구 연맹전이 시작되면서 원정 경기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으로 거의 6시간을 달려 연길에서 개서해 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동북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꼈고 개서 사람들의 환대에도 감동됐습니다. 동북 축구연맹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동북 축구연맹전 개서 경기장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상업, 문화, 관광 추천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경기 전 문예 공연에서 연변에서 온 공연팀은 현장 축구팬들에게 무용 공연을 선보이고 개서의 공연팀과 함께 변성의 즐거운 만남 여러민족 함께를 공연했습니다. 관중석의 응원팀들도 응원체조 아리랑과 인터넷에서 인기를 모은 명태 응원춤을 선보이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연변 문화관광추천관 변욱입니다. 연변의 문화를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기쁘며 아주 격동됩니다. 개서의 현장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경기를 교량으로 문화관광 심층 융합이 촉진됐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연변은 연변 무형문화재 방문구역을 알심들여 꾸몄습니다. 연길에서 온 냉면 장인이 현장에서 연변 냉면 제작 과정을 선보여 많은 개서 축구팬과 현지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개서 주민 류월영입니다. 연변의 벗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미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냉면을 우리 개서 주민들은 특별히 좋아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은 단순한 대결의 장이 아니라 여러 민족문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연변은 축구를 붓으로 문화를 먹으로 삼고 동북축구연맹전의 동풍을 빌어 독특한 매력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근일 전국부녀연합회 조직부, 중국부녀보사 전국부녀연합회 인터넷정보전파중심에서는 장사에서 2025년도 신흥분야 부녀사업 개혁 혁신 사례 교류 활동을 연합으로 개최했습니다. 주부녀연합회에서 보낸 촌생방송 부녀연합회를 튼튼히 건설해 향촌진흥의 조력이 전국 우수 사례에 성공적으로 입선되는데 이는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사례입니다.
0: 근일 2026년 민체컵 전국 민족식 씨름 경기가 내몽골 자치구 신림골맹 동우 짐친기에서 펼쳐졌습니다. 우리주의 선수 4명이 길림성을 대표해 조선족식 씨름 종목에 출전해 최종 2등상 3개, 3등상 1개를 따내면서 우리주 전통 민족 체육의 탄탄한 실력과 량완 풍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정천룡이었습니다.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흐린 날씨겠으며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6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18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주 홍수기 경고문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홍수기에 들어서면서 침수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확실히 예방하고 인민대중 특히 광범한 소년 아동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연변주 하장제 판공실과 수리국은 홍수기 하천 후수 저수지 등 수역에서 위험한 물놀이 활동을 엄금할 때 관한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고문은 모든 위험한 물놀이 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상부문에서 강우예보를 발표한 이후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수역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작업활동을 일체 금지합니다. 이런 행위는 여러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와 수역관리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고문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는 재학생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무단으로 물놀이나 수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침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는 길입니다. 만약 침수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110, 119, 120 신고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에 나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신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현시 향진 촌급 하장은 하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없는 인원이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며 위험 지역에는 경고 표식을 설치해주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정을 위반해서 무단으로 수역이나 그 주변에서 위험한 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부문은 즉시 해당 인원을 제지시키고 비판 교양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법률 교정 위반한 행위에 한해서는 관련 교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한순간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경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고 있죠. 이 장마철에 대비해서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 재산, 안전을 위해서 어떤 홍수 대처 지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 먼저 홍수 방지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우특보가 내려졌을 경우에 차량은 속도를 줄여 운행을 하고 개울가나 강가,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침수지역 산간이나 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를 하고 특히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 곳으로 아예 진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공사장이나 가로등, 신호등

전봇대 지하 공간 등 위험 지역을 피하고 이동식 가옥이나 림시 시설에 거주할 경우 견고한 건물로 즉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집안 등 실내 안전수칙도 숙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건물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또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수가 예상될 경우 가스 누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가스 밸브를 잠그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을 만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전기 차단기를 아예 내리는 것이 안전하겠죠? 홍수 예보나 경보 때는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를 해두고 갑작스레 홍수가 발생할 경우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또 비탈년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피해주고요,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침수 주택은 가스나 전기 차단기가 꺼짐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에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재산 안전을 위해서 위에서 소개한 홍수 대처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등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여름철에도 자신한테 맞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게 되면은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이롭고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지요. 하지만은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고 체력 소모도 많을 만큼 운동 시에는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철 올바른 운동 방법은 구경 어떨까요?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연부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원 선사님을 모시고 여름철에 적합한 운동과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 운동시 주의사항 등 여름철 운동 요령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에도 뭐 자신의 취미에 맞고 또 신체 상황에도 어울리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름철 운동은요, 구경 우리의 건강에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주는지 운동학적 측면에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3: 네,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여름철에 자신이 몸에 알맞게 하는 우리 구체적 운동을 우리 적당하게 하게 되면은 우리 기초 체력 향상은 물론 우리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피로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냉방병 예방이라든지 또 면역력 강화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네.
3: 연구된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 여름철에 운동을 자주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은 건강 상태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 아래 세 가지 방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폐 기능이 더 강해집니다. 예, 심장은 우리 전신 체력순환의 중심이며 피는 인체의 중요한 호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폐기능은 인체의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고 피가 산소를 흡입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바, 이 두 가지 능력을 신체 기관과 근육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규칙적 운동은 호흡근의 강도와 근력을 높이고 폐순환 순응도를 개선해가지고 폐기능과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박동을 보다 강력하고 규칙적으로 만들고 함으로 하여 심장의 혈액공급이 효율성을 보장해가지고 심혈관계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2: 네.
3: 두 번째는 우리 자주 운동하는 사람은 뼈 조직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관절이 더 강합니다. 자주 운동하는 것은 뼈나 관절 그리고 근육에 매우 좋은 효과가 있는데, 우선 자주 운동하는 것은 뼈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뼈의 신

0: 진대사를 강화해주면서 뼈의 직경을 커지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근육을 두꺼워지게 하고 뼈의 배려를 규칙적이고 정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뼈의 형태와 구조가 잘 변화함에 따라 뼈의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뼈 강도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칙적 운동은 관절 표면의 연골과 골 밀도를 두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켜주고 근력을 강화시켜준 걸로 해가지고 관절낭과 인대를 두꺼워지게 함으로써 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우리 자주 운동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품위가 있고 유쾌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신 골격근 계통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기능을 가진 근육은 몸매를 더 잘 유지하게 하고 몸맵시를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더 품위 있고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주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좋은 감정과 상태 반응을 일으키면서 불안과 우울한 감정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증가시켜가지고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죠. 이 계절이 또한 계절인 것만큼 여름철 운동 시에는요, 종목 선택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들 많습니다. 여름철에 적합한 운동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네, 여름철 우리 적합한 운동 종목들을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몸에 별다른 우리 이상이 없는 분들로 한다면은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태극권이라든지 에어로빅 댄스나 요가나 또 자연을 즐기는 분들은 등산이나 야외 캠핑을 즐기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걸맞은 운동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물놀이나 뱃놀이 그리고 수영과 같은 수상 운동들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 운동학적으로 볼 때 여름철에 우리 몸은 다른 계절보다 피로를 더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어떻게 보면 운동 능력이나 운동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에 운동을 할 때에는 대기 온도라든지 습도 그리고 햇빛의 양을 잘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너무 뜨거운 날씨거나 습도가 대략 한 70% 이상 될 경우에는 실외에서 하는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름철에 무덥고 습한 실외에서 장시간 운동하게 되면은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열피로라든지 열경련, 열사병호 같은 열 관련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도와 습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장시간이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고요. 햇빛이 바로 내리쬐는 환경에서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무더운 환경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땀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운동은요,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좀 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운동 종목 가운데서 우리 시간 소환 거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빨리 걷기나 등산 그리고 수영과 같은 이 몇 가지 종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빨리 걷기와 같은 운동 종목은 하체나 허리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말하자면 하체의 근육을 튼튼히 해줄 뿐만 아니라 허리 힘을 강화시켜주는 데 좋겠고요. 그외에도 체중 조절이나 심폐지구력 향상이라든지 우리 몸이 상하체의 조화 능력을 키워주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등산 운동 같은 경우는 다리 힘이나 허리 힘을 올리는 데 좋겠고요. 심폐지구력이나 인내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고 특히 등산 운동은 대자연과 접촉해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일정한 심리적인 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등산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머리가 다소 맑아진 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등산 운동은 장시간 견지하게 되면은 땀을 많이 흘리는 체내의 지방 해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아주 도움이 되겠고요. 여름철에 우리 많은 분들이 즐기는 수영 운동 같은 경우에는 수영 운동 우리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신체의 여러 부위 조화 능력은 물론 심폐지구력의 향상을 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겠고요. 체중 조절에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관절이 좋지 않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운동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계절 특징상 오랜 시간의 운동은요 적합하지 않다고 봐집니다만 이 여름철 운동하면은 시간 길이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0: 네, 여름철은 우리 무더운 것이 큰 변수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하는 운동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로 운동 시간을 공지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 여름철에 운동을 하게 되면 다른 계절보다 체온이 더 빠르게 오르게 되고 외부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체는 운동할 때 생성된 열을 밖으로 쉽게 내보내기도 힘듭니다. 또 습도가 높기라도 하게 되면 증발하여진 땀

0: 때문에 체온이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 상승으로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은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말초 피부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시키는 반면에 우리 근육으로 가는 우리 혈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피로도가 다른 계절보다 더 증가되는 원인이 있겠거든요. 여름철에 운동할 때에는 우리 체온이 상승하여 위험수에 이르게 되면 스트레스와 일습방해에 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은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건강 상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계절에 상관없이 건강에 유익한 운동 시간은 운동 후 땀이 나고 숨이 가쁠 정도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여름철에 높은 온도와 습도 때문에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운동량을 다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자신이 몸에 맞는 운동을 1시간 이내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고요. 특히 습도가 높은 날에는 운동량을 조금 줄이고 장시간 운동할 경우에는 대략 한 30분 운동하고 중간중간에 우리 한 10분 정도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여름철에 운동을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태는 운동 차수가 늘면서 점차 개선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통상 더위에 우리 적응항들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가 걸립니다. 여름철에 운동에 있어서 우리 운동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운동 초보자는 짧은 시간으로 운동하고 낮은 강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또 운동량과 운동시간도 점차적으로 자신의 몸이 상태를 봐가면서 적당히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운동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마도 이 시간대가 운동에 가장 뭐 좋은 시간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여름철은 우리 날씨가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운동하시려거든 우리 아침 시간대나 또 저녁 시간대 운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하자 측면에서 보고된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은 오후 7시 이후 저녁 운동이 낮 시간대 하는 운동보다 운동 효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1: 예.
0: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하나는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오후 7시 무렵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들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만들면서 신체의 각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운동 효율이 높아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햇볕이 한 자외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식물이 밤에 이산화탄소를 내놓아 저녁 운동이 해롭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봅니다. 식물이 호흡작용에 의해 밤에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량은 낮 시간대에 광합성 작용에 의해 가지고 방출되는 산소의 량에 비해 가지고 아주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우리 저녁 운동은 운동 후 잠을 잘 때 뇌에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한때 좋은데요. 청소년들이 경우에는 키를 크게 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면역력 제고와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 운동은 보통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식후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고요. 특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보고 그 외에도 우리 저녁 운동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뿐만 아니라 하루 중 밤에 혈당이 가장 낮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도 저녁 운동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운동이 아무리 우리 몸에 좋다고 해도 저녁 운동은 절대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면 1시간 전에 운동을 끝내야 흐문 상태를 가라앉히고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아침 운동은 일반적으로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전에 하는 것이 좋겠고요. 저녁 운동과는 반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아마도 젊은이들보다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는 우리 어르신한테 아침 운동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우리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폐지구력이라든지 또 근력 향상, 비만 해소에 좋겠지만 당뇨병 환자라든지 뇌졸중 위험성과 심장병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새벽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하나는 저혈당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뇌와 심장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뇌졸중과 같은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원적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여름철에 운동에 있어서 운동 시간대를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으로 하는 다소 강도가 높은 운동은 새벽 시간대에 하는 게 좋겠고요. 긴 시간으로 하는 저강도의 운동 종목은 저녁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그렇죠. 강도가 높은 것을 저녁 시간대에 미루다 보게 되면 좀 이따가는 뭐 잠을 자야 되니까 그게 부하가 좀 더 크도 안 좋죠?
0: 예, 그렇죠.
1: 운동에 아무리 신체에 좋다고 해도 부담이 갈 정도로 밤에 뛰고 뭐 그렇다 보게 되면. 근데 여름철에는 고온과 습도로 인해서 워낙 땀을 많이 흘려 수분 보충을 잘해야 하거든요. 운동을 할 경우라면 수분 보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운동 시에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이 어떻습니까?
0: 네, 여름철은 우리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름철 운동에 있어 수분 보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운동 후 탈수 방지를 위해 정확한 수분 보충 방법은 적은량의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게 올바른 수분 보충 방법이겠고요. 우리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150에서 200ml 정도의 물을 충분히 보충하는 게 좋겠고, 그러나 매 1시간 내에 수분 섭취량은 600ml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우리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운동 과정에 땀으로 많은 양의 수분과 함께 체내 전해질 병력 유지에 필수 영양소들인 칼륨이나 칼슘,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들을 땀이나 소변으로 체외에 많이 배출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에 스포츠 음료나 염분 용액 그리고 당분이 함유된 음료수를 조금씩 보충해주고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병력을 유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운동하자 처음에서 본다면 운동 전이나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 전 과정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며, 그래야 탈수 현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운동 강도가 높고 운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길 때에는 전해질 함유된 스포츠 음료와 같은 이온 음료를 섭취하여 운동 시 땀 배출로 유실된 수분이나 영양소 그리고 일정한 양의 농도가 낮은 염분도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우리 주변을 또한 둘러보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여름철 운동 시에 종목 선택에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0: 예, 그렇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계에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여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운동 종목 선택 보물이나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시간대 그리고 운동 빈도 설정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0: 고혈압 환자들을 위한 운동 처방을 할 때에는 고혈압증이 우리 분유나 정도 그리고 합병증 등을 파악한 후 적절한 운동 형태를 선정해야 하며, 따라서 운동 시에는 운동이 요요 한계와 안전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적당한 운동 강도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 60% 수준으로서 최대 심박수의 70%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4회 정도로 운동 시간은 한 50분 정도로 하되 빨리 걷기나 가벼운 달리기 그리고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영 그리고 가벼운 등산이나 대근육을 이용한 유산소성 운동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여름철에 운동할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 성분은 물론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여름철에 당뇨병 환자들이 운동할 경우에는 공복 상태에서의 아침 운동은 절대 금물이겠고요. 가급적이면 시원하고 곳에서 실내 운동을 하는 게 제창하고, 우리 혈당은 식사 후 1시간 정도가 되면 최고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요. 무더운 날씨 때문에 야외 운동이 힘들면 거실이나 방을 이용해가지고 집에서 걷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나 RM과 같은 우리 운동유를 이용해가지고 근력 단련을 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간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가 적당하다고 보겠고요. 우리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에는 빨리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약간 좀 힘이 좀 들어가는 이런 느낄 정도로 이 운동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 네,
0: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소중한 장기잖아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뭐 평소 격렬한 운동을 삼가하는 등 운동 시 조심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 박사님께서는요, 이 심장 질환 환자들의 여름철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장은 심혈관계 및 순환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혈액을 심장이 펌프작용을 통해 가지고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에 전달해주는 우리 순환계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지 않습니까?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이고 규칙적 운동을 하게 되면은 활동군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아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당한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삶의 활력과 에너지 자원이

0: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지나치는 운동은 오히려 건강에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무더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심장질환은 동맥경화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여름철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야외 운동 시에는 낮에 햇빛이 강한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른 아침에 6시나 7시 사이에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고 저녁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시나 8시 사이에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운동 종목은 산책이라든지 빨리 걷기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나 태극구호 같은 가벼운 운동 종목들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며 운동량은 중등 강도의 부하로 인체의 간격으로 말씀드린다면 약간 숨이 찰 정도라든지 등에 약간 땀이 밸 정도라든지 주위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1: 네.
0: 운동 시간은 하루에 50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 좋겠고요. 운동 빈도는 일주일에 3번을 초과하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할 경우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면서도 실내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장소에서 하는 운동은 삼가는 게 좋겠고요. 실내 온도는 일반적으로 한 23도 좌우면 운동하기가 좋은 우리 실내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노인들은요,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지하는 것이 건강 장소에도 이롭다는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되고 있는 만큼 운동 시에는요, 조심할 것들도 꽤 있습니다. 여름철 운동 시에 노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렸으면 하는지 우리 전문가의 얘기 듣고 싶네요.
0: 예, 다른 계절에 비해 가지고 여름철에 운동하는 우리 러닝들을 더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리 우리 여름철 운동이 러닝들이 건강 장소에 이롭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올바른 운동 요령에 따라 가지고 운동을 해야 하며 운동 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 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은 러닝들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는 반드시 개인의 체력 수준을 체크한 후에 운동 종목이라든지 또 운동 강도라든지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단계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우리 운동 강도 설정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름철 운동 강도는 최대 운동 능력이 한 60% 정도의 강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최대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시 심박수와 연령으로 우리 최대 심박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목표 심박수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0: 러닝들이 운동의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의 60% 70%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심박수를 우리 일반적으로 1분간에 한 130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게 운동할 때 좋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우리 운동 시간이나 운동 빈도에서 우리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운동 시간과 빈도는 운동의 강도에 따라 조정되는데 예를 든다면 중등 강도의 운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최소 한 3회 정도로 하고 더 낮은 강도로 운동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1회 정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목표 심박동수의 수준으로 최소 30분 많게는 50분 정도로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수분 섭취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연구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여름철에 겉보기에는 우리 건강해 보이는 러닝들이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뇌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리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러닝들이 찬물을 3개 마신 후 뇌혈관 사고로 발생한 확률이 평소보다 무려 1.5배나 높다고 네. 여름철에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러닝들이 나이 들면서 들면 들수록 혈관에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름철에 운동 후 갑자기 찬물을 마시면은 혈관이 반사적으로 갑자기 수축되는데 이는 혈압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심하게 변동하면서 생기는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혈관 변화는 러닝들이 연약한 혈관에 엎친 데 덮인 격으로 이미 흔들어진 벽에 다시 한번 강하게 걷어차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 일부 러닝들은 여름철에 온도가 비교적 높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름철에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식도와 위 점막에 불에 굽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자극을 주고 혈관이 확장하여 혈압이 불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병력이 있는 러닝들은 여름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원래 약한 심장에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과 같아서 뇌출혈 위험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좋지 않거든요. 운동학적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름철에 러닝들은 물을 마실 때 균형 잡힌 수분 섭취를 습관을 길러야 할 뿐만 아니라 매번에 적게 여러 번 마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또한

0: 냉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온도가 15도 이상 그리고 적당하겠고요. 물 또 뜨거운 물을 마신다고 할 때는 물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정도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0: 네, 여름철을 지나하는 운동만의 어느 계절이든지 우리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날씨 변화에 중심을 돌리면서 쾌적한 운동 복장이나 준비 운동과 같은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아침에도 그렇고 낮과 저녁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으로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관절이 상대적으로 빨리 풀리기 때문에 준비 운동 내용과 준비 운동 시간은 다른 계절보다 다소 적게 소요됩니다. 여름철 운동에 진행한 준비 운동은 대략 한 5분 정도로 하되 주약의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이 서서히 늘어지고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는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고 여러가지 스트레칭은 물론 발목이라든지 무릎, 허리, 어깨, 목과 같은 신체의 주요 관절이나 우리 발다리나 허리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내는 것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 질환이라든지 당뇨병 환자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 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라 성인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의사와의 상담을 거쳐가지고 또 우리 스포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몸에 알맞은 운동 종목과 운동 강도나 운동 빈도 그리고 운동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름철에는 기후 변화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특히 여름철에 운동할 때는 땀 흡수가 잘 되는 쾌적한 운동 복장을 차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동 전이나 운동 과정 그리고 운동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가지고 운동 시에 많은 땀 배출로 생기는 탈수 현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1: 운동 전에 그 사전 준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운동을 마치고 난 뒤에도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0: 네. 아무리 우리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지고 기온이 높다고 해도 운동 전 준비 운동도 해야 하지만 본 운동을 마친 후에는 마무리 정리 운동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정리 운동을 해야만이 우리 몸이 우리 운동 중에 변화된 혈액순환이나 심장 박동수나 혈압 등을 우리 안정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석이 답니다.
1: 네.
0: 여름철이 우리 하는 우리 정리 운동은 본 운동 과정에 생긴 열이나 피로 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는 운동으로서 다른 기술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은 다소 짧은 상태에서 대략 한 5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강도로 낮은 강도로 우리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으로 정리 운동은 준비 운동의 역순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고요. 말하자면 우리 준비 운동은 위로부터 아래로 했다면 정리 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신체 리듬을 회복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하는 우리 정리 운동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체조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며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정리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와 속도를 서서히 낮추어 심장 박동수가 분당 한 8회 정도 또는 그 이하로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운동 후에 우리 심장 박동수로 말씀드린다면은 안정시 심장박동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여름 한철 보면은 비가 뭐 자주 온다든가 질병 있는 환자들이 뭐 실내 운동을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운동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네, 우리 여름철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 조건이나 경제 조건이 우리 허락된다면 우리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와 같은 우리 실내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우리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도 집이나 우리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종목들을 우리 상당히 많은데요.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의자나 우리 책상 모서리를 잡고 하는 우리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1: 그렇죠.
0: 우리
1: 네,
0: 그런 운동이 이기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보게 되면은 운동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예를 든다면은 우리 뭐냐면 탄력밴드라든지 고무줄이죠. 탄력밴드 그러자면 아령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체중을 이용해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하는 우리 체중 부하를 이용한 우리 윗모 일으키기 우리 양모치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팔굽혀펴기 우리 부어청이라고 하죠. 이러한 근력 운동도 우리 몸의 근지력을 향상시키거나 근력을 달리는 데 아주 좋다고 봅니다. 우리 위에서 말씀드린 동작들을 일반적으로 우리 한 번에 한 20회 정도로 우리 반복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하루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아침 식사 전이나 또 점심 식사 후 또 저녁 식사 후에 하루에 한 3번 정도로 나누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리고 여름철 뭐 그래요. 땀도 많이 나고 쉽게 피로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운동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많이 뒤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의 주의를 하면은 운동학적 측면에서 좀 더 지켜주시겠습니까? 어떤 점에 좋을까요?
0: 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여름철에는 운동

0: 날씨는 운동 시간대를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 우리 개성특수장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기온이 상대로 낮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실내 운동이 제일 적절한 시간대라고 보는데 우리 여름철에 야외 운동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점심 시간대에 햇빛에 의한 자외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외 운동을 이때 하는 거 우리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수분 섭취와 우리 수분 보충에 주의를 도는 게 좋습니다. 동시 우리 몸은 땀 배출을 열기를 체외로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정상적인 사태를 유의하기 어렵습니다. 운동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운동 전이나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에는 전 과정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하며 그래야 탈수 희생을 미리 방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운동 강도가 높고 운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길 때에는 전해질 함유된 스포츠 음료와 같은 이온 음료를 섭취해가지고 운동 시 땀 배출을 유실 등 술이나 영양소 그리고 염분을 보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햇빛에 의한 우리 자외선 복사에 주의를 두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은 우리 자외선 복사 기능이 그 어느 기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연구에 따르면 우리 여름철에 야외에서 운동할 때에는 피부가 장시간 햇빛에 우리 노출되 되면 피부 손상이나 심지어 피부암까지 소리할 수 있는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름철에 야외에서 운동할 때는 강한 햇빛이 될 수 있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반드시 야외에서 한다면 자외선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우리 운동 전에 우리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또 선글라스라든지 또 무슨 이런 장갑 같은 것을 우리 끼는 게 좋겠고요. 네 번째로 우리 운동량과 운동 부하에 대해서 우리 주의를 돌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운동이 아무리 신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여름철 운동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은 우리 건강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우리 운동학적 측면에서 볼 때 무더운 여름철에 하는 지나친 운동은 피로조정만 초래하고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위를 먹는다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돌리는 게 좋겠고요. 때문에 여름철 운동은 반드시 자신의 신체 상황과 운동 수행 능력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몸에 알맞는 운동 종목이나 운동 강도, 운동 빈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운동 후 우리 체온을 서서히 내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운동 후 우리 즉시 냉수를 하거나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우리 전기구를 나온 찬바람을 맞게 되면 우리 상당히 뭐 감기에 걸린다든지 또 이외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래요. 무더운 여름철인 것만큼 뭐 땀도 많이 나고 피로해지기 시기이죠. 나이에 알맞는 운동, 적절한 운동을 찾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 이 과학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육교육연구 원주임이셨고 체육박사이신 김창권 선생님을 모시고 여름철 운동 종류와 운동 방법, 운동 시에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 우리 자신한테 맞는 운동을 꾸준히 견제해 가면서요. 신체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에도 이롭고 기분 상태도 나란히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 무더운 시기인 것만큼 운동 시간대와 운동 시간 길이 면에서 주의할 점도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여러모로 많은 점을 지적해 주시고 강조를 해 주시고 주의점도 해 주셨습니다. 운동 당연히 몸에 좋죠. 어떻게 하느냐, 어떤 과학적 방법,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 또한 무탈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건 바람에서 건강 365일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돌아오는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늘 건강하십시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씨.